0: 실질 증거금 이자를 받거나 거래 대금의 일부로 미수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도자는 결제 전 매도 대금을 활용해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수도권 주택 시가총액을 사실상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KRX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따르면 15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6,135조 원으로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주택 시가총액보다 약 24.8%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택 시가총액은 증시처럼 수시로 집계되지 않아 2024년 말 수치가 최신 통계인데 관련 지표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수도권 주택 시총을 능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상 안보 협상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중을 축하하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담 성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대표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6주기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광주를 방문하는데 별도의 현장 일정은 없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을 기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휴일인 어제 영남 곳곳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인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강릉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3도, 습도는 44%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흠 기자입니다. 오늘 최대 경제 이슈는 삼성전자 노조일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 노사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정부에선 긴급 조정권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노조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메시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노 갈등이 격화하는 흐름도 명확합니다. 완전히 시계 제로인 상태인데요. 잠시 뒤에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소식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는 8,000선을 잠시 돌파했다가 대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6% 넘게 빠졌고요. 하루 변동폭이 6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뉴욕 증시도 상당폭 하락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종목의 급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장 초반 코스피 거의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7,000선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단기적인 조정 내지는 숨고르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과속을 정리하는 조정 국면의 초입으로 봐야 할까요?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흠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시간,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협상이 진행이 돼요.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오늘이 마지막 협상입니까?
1: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는데요. 지난 11일과 12일에 1차 사후조정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는데 그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 16일 이틀 연속으로 노사를 직접 만나며 중재에 나선 끝에 오늘 2차 협상 다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파업 예고일이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인데 오늘부터 따지면 딱 4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종로의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지만 물리적으로 이번이 결렬되면 추가 중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이 파업이 현실화하면 2024년 7월 25일간의 첫 파업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이자 또 최대 규모 파업이 됩니다. 참여 인원만 최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굉장한 우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김민석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진행을 했어요. 긴급 조정권까지 언급을 했는데 일단 노조 반응, 이 긴급 조정권 뭔지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1: 네, 김민석 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 조정권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멈춰야 하고 이후 30일간 쟁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수단인데요.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협상 전날 노사 비공식 미팅에서도 사측이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자 최 위원장이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오늘 협상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자, 긴급조정권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까지 딱 4번 시행이 됐습니다. 굉장한 위기감이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네, 이재용 회장이 일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16일 오후 2시 25분 급거 귀국을 했는데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사과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단 8문장짜리 짧은 사과문이었지만 사과, 사죄, 죄송이라는

0: 표현을 세 번이나 담았고 발언 중 세 차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또 변명 없이 책임을 명확히 한 이른바 사과의 정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회장의 공개 대국민사과는 2015년 메르스 사태, 2020년 경영권 승계 문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고요. 2022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네, 노조도 이에 화답을 했습니다. 세승호 위원장은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오늘 종로의 협상 재개에 동의했습니다. 사측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대표 교섭위원을 기존 김영로 부사장에서 여명우 DS 즉 반도체 부문 PF 팀장으로 교체하는 등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자, 일단 형식적으로는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걸로 보이는데 이 간극은 별로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핵심 쟁점은 성과급 문제인데 간극은 어떻게 되는지 타협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네, 쟁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과급 재원 규모, 제도화 여부, 그리고 사업부 간 배분 방식입니다. 이 재원 규모를 먼저 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고 연봉 대비 50%인 성과급 한도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00조 원인데 15%면 반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약 6억 원 수준입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의 9에서 10%를 별도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1인당 약 4억 원 안팎입니다. 중노위 중재안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특별 포상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약 5억 원 수준입니다. 이 노조는 배분율을 다소 낮추더라도 주식 보상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12에서 13%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제도화 문제는 훨씬 더 팽팽한 상황인데요. 노조는 과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3년 후 재논의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고집하고 있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1: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 좁히기 어려운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문제는 법원에도 올라가 있단 말이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던데 여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언급이 되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0: 네, 현재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사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불법 쟁의행위 금지 신청이 있는데요. 이 반도체 웨이퍼는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상될 수 있어 최소 생산 유지 인력은 보장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판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양 경제 공정 9개 중 3개만 파업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적극적 생산활동과 변질 부패 방지 활동은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경우 연속 공정 비율이 더 높아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가 바이오보다 더 좁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DX, 즉 스마트폰 가전 등 이 완제품 부문의 조합원 5명이 교섭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면 낸 교섭 중단 가처분인데요. 이 두 가지 결정이 파업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협상과 함께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사실 반도체 웨이퍼라는 게 전력이 끊기면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법원의 판단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노 갈등도 격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요. 조합원들 탈퇴가 이어지고 있고요. 노조 간부들 도를 넘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네, 먼저 탈퇴 상황부터 보면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지난달 17일 조합원 7만 5천 명으로 과반주의를 확보했다고 선언했는데 지금은 공시 기준 7만 1,6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DX, 즉 스마트폰 가전 등 완제품 부분에서만 4천 명의 탈퇴를 신청했는데 DX 부분 전체 조합원 8천 명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 과반 노조 지위의 마지노선이 6만 4천 명인 만큼 탈퇴가 계속되면 법적 대표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교섭이 DS, 즉 반도체 부문 위주로 진행되면서 DX 부문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크고요. 여기에 간부들의 돈 언행까지 더해지면서 내부 균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사후 조정을 하루 앞둔 어제 이송희 초기업 노조 부위원장이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이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등 이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예, 조합원과의 1대1 대화에서는 회사 담당자를 한 대 갈기고 싶다, 감방 보내면 책도 읽고 운동도 하겠다는 등 이 거친 발언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위원장 본인이 반도체 부문이 아닌 DX 소속임에도 분사까지 거론한 것은 논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고액 수당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올해 3월 월 조합비의 최대 10%를 집행부 직책 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최승호 위원장은 월 1천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집행부가 회사 월급도 그대로 받으면서 조합비에서 수당까지 이중으로 챙긴다는 논란인데요. 이 안건이 파업 찬반 투표에 끼어서 처리됐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1: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조가 명분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요.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노총 이번 사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0: 네, 한국노총은 어제 논평을 내고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요구를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몰아가면서 대기업 노조 때리기에 활용하는 시각을 경계한다는 내용인데요. 성과급 갈등은 기업이 성과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온 제도가 이윤 배분의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논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면 대기업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옥죄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노조에도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조에 쏟아지는 비판이 과연 마타도어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19% 미국 재무장관 접견을 했었고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도 했는데요. 통화스와프 요청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정부는 현재 이 패키지의 1호 프로젝트 선정에 나서는 등 이 본격적인 이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면 달러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사야 하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압력이 커지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안전장치 없이 대규모 현금 투자를 받아들이면 1997년 외환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는 한국은행이 원화를 맡기고 미국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계약인데요. 시장에 필요하면 달러를 쓸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 외환시장 불안을 줄이는 심리적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한국은 외환 보유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정식 통화 스와프가 어렵다면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오는 피마 레포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 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어젯밤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도 오갔습니까?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직접 소통입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이뤄진 건데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공유받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간 경제 무역 합의와 함께 한반도 및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1: 자, 한미 대미 투자 이행 문제 이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통화가 한미 관계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0: 네, 두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회담에서 도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즉 JFS 이행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이 JFS에는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 및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이 굵직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양 정상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안보 협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최근 미국이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등 한미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민감한 시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0: 이 통화 스와프 요청에 이어 정상 간 직접 소통까지 이어지면서 대미 투자 이행과 또 안보 협력 두 축 모두에서 한미 관계의 속도를 좀 끌어올리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1: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잠시 쉬어가는 퀴즈 시간입니다.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허리 숙여서 사과한 걸 계기로 오늘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대화에 나선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켜보던 정부도 최후의 카드로 이것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거론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국면 경제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발동되면요,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이나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요, 중노 위에 조정이 개시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딱 4번 발동이 됐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긴급조정권, 2번 긴급여권. 1번 긴급조정권, 2번은 긴급여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도 같이 보내주세요. 이번 파업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파업이긴 합니다.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대용 쉐이크, 포뮬러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7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긴급조정권, 2번은 긴급여권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

0: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8,000피 잠깐 넘었었죠. 소위 말하는 찍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 한번 발동이 됐고요. 장 초반 낙폭은 약간 줄였지만 그래도 2%대 내림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짝 조정일까요? 아니면 조정 국면의 초입일까요? 오늘은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지난주 금요일날 어떠셨습니까?
2: 아, 충격이 좀 컸죠. 충격이 컸는데 사실 이 조정은 어느 정도 예. 그 사실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5월 달에 올라갔던 상승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워낙 좋긴 했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는 상승이었거든요. 네. 거기는 지난주 목요일이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었고 금요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비이성적으로 콜옵션 배팅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반도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거와 네. 연관돼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5월 달에 보면 뭐 10% 이상 15% 상승한 날이 3일이나 되거든요. 3일간 15% 상승이면 거의 6, 70% 상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펀더멘트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옵션 만기에 기대해서 콜옵션과 비이성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난주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효율증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그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조정은 나온다. 다만 이제 금요일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주말에 좀 있었죠. 일단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하고 나온 결과가 없다라는 부분에 그러면 이제 원래는 결과가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특히 이제 IT와 관련된 쪽에 결과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커버링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이 뭘 주목하느냐라고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시면 채권 금리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합니다.
1: 막 발작적으로 움직이던데요.
2: 네. 이거는 네. 이제 채권 발작이라고 할 정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난주에 옵션 만기 때문에 오버슈팅돼서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과 만약에 경기에 대한 조정이 맞물린다면 조정은 생각보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번 주에 또다시 그런 펀더멘탈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유야무야 된다라고 하면 조정은 이번 주 한 중반 정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주 초반에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너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말은 한 5000대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안 쉬어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자유로를 시속 400km로 달리고 있었던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요거를 그냥 사고 잠깐 차 긁히고 만 사고로 봐야 될지 아니면 와장창에서 이게 조정의 초입으로 가는 걸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이제 체감은 아마 두 부류가 틀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굉장히 저가에서 사서 지금까지 가져오신 분들은 사실 뭐 5월 달에 이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은 별로 그렇게 큰 조정은 이 정도야 뭐 근데 워낙 5월 초에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수에 동참하신 분들은 네.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큰데 그래서 주식은 사실 어렵죠. 어렵고 다만 이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조정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넘어오긴 했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오버슈팅된 부분이 좀 굉장히 강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미국 증시가 좀 좋지 않다 이러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야 견딜 수 있겠지만 수익이 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제 생각에.
1: 이래서 비투하지 말라는 거네요.
2: 그렇죠.
1: 비트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러던데.
2: 맞습니다.
1: 아무튼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지금 외국인들이 대대적인 매도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순매도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 하나는 과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 정도 매도를 하면 거의 지수가 버티지를 못하고 굉장히 예.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급이 일부 이제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ETF 물량들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면서 외국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요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해서 들어오는 패시브 수동적인 자금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8,000을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이렇게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2: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수 8,000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많이 몰리는 거죠.
1: 네.
2: 요게 수동적인 매도가 있는데 이게 아마 대다수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보면 최근에 블랙록이라는 미국에서는 거의 상호펀드에서는 넘버원인데
1: 네.
2: 여기가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패시브 펀드를 매도한다라고 밝혔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됩니다.
1: 아, 그렇죠.
2: 스페이스X가 네. 상장이 되는데 블랙록이 거기에 최대 주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또 모아야 될 건데 아마도 한국 증시에서 매도한 물량이 상당 부분 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아, 많이 벌었으니까 요거 빼가지고 글로 그렇죠. 가는 거네요. 네.
2: 예.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세는 사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수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외국인 매도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많다. 예. 다만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런 패시브 자금이라 하더라도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해줬거든요. ETF 물량으로. 그런데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도 급락하고 금요일 급락 그리고 올 초 이전에 급락계의 패턴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금융투자가 같이 매도하면 거의 5% 급락이거든요. 사이드카 가동되거든요.
1: 예. 그러니까
2: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수급에 취약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금융투자가 매수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급락한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런 타이밍에 보면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나씩 거들어요. 노무라 쪽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기존 삼성전자 34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SK하이닉스를 234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여 잡았거든요. 이 댓글 반응이 야 이거 외국인들한테 다 또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레포트 의향이 있으시면 진작에 좀 됐으면 좋았을 건데.
1: 그러니까 꼭 이런 타이밍에.
2: 이런 타이밍에 내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격적으로 레포트를 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매수 물량은 극단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ETF 물량들이 거의 커버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1: 네.
2: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큰데 5월 말 되면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레버리지 ETF가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2: 이거는 외국인들 관심사항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해체 펀드들은 레버리지 싸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나면 분명히 활용하려고 할 건데 그걸 활용하려고 하면 분명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싸게 잡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려면 그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1: 아, 그래야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2: 만약에 그 고공행진 한 상태에서 그 상품 출시가 되면 ETF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거기에 오히려 더더욱 상승이 부채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네.
1: 알겠습니다. 그런 노림수에 우리가 잘 올라타야지 여기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코스피가 다시 8,000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저는 이제 갈 수 있다라에 한 표를 드는데
1: 예.
2: 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8,000을 가더라도 혜택은 기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모멘트 가는 종목을 싸게 사신 분들이 혜택이 가는 거죠. 지금도 8,000을 찍었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63.4% 하락하는 종목 63.4% 상승하는 종목이 30%도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거고 대부분은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가 다시 8000을 간다라고 해도 아마 여기도 굉장히 흔들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반도체나 이쪽 AI 중심으로 갈 건데 그 흔드는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0: 네.
2: 결국은 8000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어떤 작업을 한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익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서 5월달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엇박자 투자를 하다가 정작 상승이 나왔을 때는 물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라리 네네. 내가 버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 악물고 끝까지 버티시던가 아니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기민하게 움직이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도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앞서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조정받으면은 이거 이틀 동안 조정받았으니까 살 타이밍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줍줍.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2: 아, 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5월 초에 들어왔던 어떤 옵션에 연계돼서 과하게 올랐던 부분이 당연히 조정을 옵션 만기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1: 네.
2: 이번 주에 당연히 조정이 온다. 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조정의 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지금 미국의 채권금리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조정은 조금 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어디까지 오르는까요?
2: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네. 한 10% 이상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네.
2: 만약에 지수가 10% 조정을 받으면 개별 종목은 20, 30% 급락한 종목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1: 한 6천 중반대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는 겁니까?
2: 6,800. 정도 네. 900 요 사이까지도 만약에 경기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좀 여론을 필요는 있습니다.
1: 네.
2: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 주에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났던 CPI, PPI 지표에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가 지난 후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왜냐하면 케빈 호시라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1: 네.
2: 정책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은 이번 주 초반 중반에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다시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게 맞냐는 사실 이번 주 초반에 미국 정치 흐름을 봐야지만 네. 알 수 있습니다.
1: 최소한 줍줍은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네요.
2: 그건 아니죠. 예. 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1: 비투는?
2: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비투라고 생각을 드시면 분할적으로 저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약간은 신중,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도 짚어본 내용인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지금 불거진 상태예요. 요거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오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대감은 뭐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는가 아니면 이재용 회장의 담화 이후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거든요.
1: 아 변화가 있을 것이다.
2: 네, 예, 예. 기대감으로 좀 삼성전자가 오늘 버티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파업을 들어가고 물론 이제 긴급 조정권이 나오면 30일간 파업이 유보되긴 하지만
1: 네.
2: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마 특히 외국인들은 반응을 좀 과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2: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과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특히 반도체는 사실은 하루만 그 예를 들어서 공장을 멈춰도 재가동하는데 2주 이상 걸리거든요.
1: 일단 그 웨이퍼 다 버려야 되고.
2: 네, 다 버려야 되고. 네. 뭐 우리가 지진에서 조금만 뭐 한 2분 정도 흔들려도 거의 2주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파업을 일주일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삼성전자가 오너의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게 노조의 것이냐라고 예. 보면 주주들은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 노조에서 주장하는 그 영업이익 15% 대비로 추면 주주들이 받는 배당의 거의 4배거든요.
1: 네.
2: 그럼 이제 주주들도 행동에 나설 수 있죠. 똑같은 동일하게 배당을 하라든지. 그러니까 네. 아마 이렇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주주의 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주주 우선주의라는 이야기는 경제학을 배울 때 많이 배웠었지만은 노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양쪽 다 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관심이 가는 게 역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작년 10월달 출발 이후에 한 6, 7개월 쉬었거든요. 주가가. 예.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학습의 단계가 동결해서 초보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칩의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엔비디아 시대가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조금 이제 아쉬움은 이번 미국 중국 방문에서 H200이 거의 수입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저도 네. 될 거라고 봤고 근데 아마 될 거는 같아요. 될 거는 같은데 조금 이제 밀당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 4월 달에 중국 정부가 선별적 수입을 허용해 줬거든요. 네.
1: 그게 그리고 약간 중국향으로 만든 그거 말씀하시는
2: 그렇죠.
1: 거고요.
2: 예. H200 칩이라고 중국발 그 칩인데 그러니까 H200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비해서. 그래서 매출에 도움이 될 건데 특히 H200과 관련된 부분은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가 실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수출이 재개되면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는 실적의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반영되면 주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번 방문 결과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유보될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실적 예상치에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후에 가이던스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가이던스는 새로운 칩인 블랙웰과 블랙웰 울트라가 나오는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되면서 이번 실적보다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더 좋아지는 형태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져서 확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국내 증시에 다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요. 한국으로 오는가 했던 소위 말하는 서갭개미들이 다시 서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세금 깎아줄 테니까 돌아와. 이런 정부 전략. 역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죠?
2: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책을 좀 그 세밀하게 좀 자세히 보면 한번 왔던 그 자금 다시 가지 못하거든요. 다시 네. 가게 되면은 세상에 다시 불리함이 그 발동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엔비디아를 팔고 왔는데 다시 엔비디아를 사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1: 아.
2: 그다음에 이제 네. 세수가 네. 사실 좀 세밀하게 보면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한국 증시를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고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받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갈 수 있는 타이밍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로 좀 버티시는 것도 예전보다는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1: 미국 증시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2: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제 생각에 있을 것 같고 다만 미국 증시가 지금 경기 소비재나 산업재나 기술주를 놓고 보면 나머지는 거의 다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전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독보적으로만 가는 장세가 펼쳐지는데 이 쏠림 현상은 아마 더 심하게 나올 겁니다.
1: 아.
2: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 분들도 좀 독특하게 미국의 경기 소비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아마 기술주에 대한 집중 투자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1: 나스닥.
2: 예. 나스닥의 반도체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1: 역시 미국이나 우리나 뭐 아시아 다른 증시나 쏠림 현상이 극단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시장의 극단적인 쏠림 반도체만 다들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도 거의 다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말고 다른 거 대안을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보는데 뚜렷한 제안을 제안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일단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시면 경기 소비재 중에서 턴아웃도 되는 기업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면 그게 우리나라를 본다면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유통업체나 이런 정도 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거기는 실적이 바닥에서 턴아웃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1: 이미 많이 갔다.
2: 네, 이미 기술주 사람들이 집중할 때 야금야금하면서 주가 이미 이만큼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는 지금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미국 증시가 지금 경기 소비재들이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한 체감은 또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갔던 투자는 사실은 올해로 보면 거의 다 실패거든요. 기술주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같은 투자가 대부분 다 실패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기술주 투자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현금을 좀 가지고 눈치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투자하지 않는 것도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코스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뭔 수를 써도 안 가네요. 오늘도 한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차라리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지만 코스닥은 그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왔지만 ETF라는 그 상품 자체가 코스닥에 맞지 않죠. 전체로 움직이는 건 업종 대표주여야 되는데 코스닥은 사실 개별 종목 위주거든요.
1: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ETF가 발목을 잡아버렸죠. 예를 든다면 3000단대약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빠질 때 3000단대약을 매도하게 돼 ETF 전체가 매도가 들어오니까 다른 종목들 같이 내려가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금융 사이클상 코스닥 중소형주가 러셀 2000에 가는 시기는 금리가 인상되는 초입 구간이거든요.
1: 네.
2: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위주로 넘어가야지만 코스닥 장세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몇 달은 좀 더 남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조금 더 옮겨가려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웃음)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긴급조정권이었습니다. 9449번, 9228번, 2903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1번 쓰시는 분,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도 성장할 수 있듯이 기업도 직원도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자기들의 욕심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결과가 결코 좋게 나오진 않죠. 5297번 쓰시는 분, 긴급조정 반대지만 노조도 너무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긴급조정에 반대한다는 문자는 오늘 굉장히 좀 드물어서 이렇게 노조도 너무한다는 말과 섞으신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8891번 쓰시는 분, 긴급조정 필요합니다. 경제가 모처럼 좋아지는데 저임금쟁이도 아니고 성과급쟁이는 이기적이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행동은 본인에게도 손해로 돌아갑니다.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이슈를 처음에 다뤘을 때요. 노조분들이 좌표를 찍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의 성과지 왜 모두의 성과냐 막 이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이 이야기 지금 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인프라 제공이라든지 지자체 대우라든지 이런 게 없을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맛있고 값싼 제철식품이 어떤 건지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유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넘어서 더워지고 있어요. 어떤 품목이 올랐고 내렸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농수산물 가격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5: 네, 지난주는 이제 애호박, 오이막, 고추, 청상추 가격이 대표적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애호박은 기온 상승에 따른 생리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개당 929원으로 전주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오이막 고추는 재배 면적 증가와 생육기 안정적인 일조량으로 시장 반입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100g당 1136원으로 전주 대비 7.7%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상추 역시 기온 상승과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전주 대비 5.1% 하락하여 100g에 977원입니다.
1: 알겠습니다. 가격 내린 품목도 살펴봤고요. 가격 오른 품목 어떤 거 있었습니까?
5: 네, 지난주에는 다다기 오이 파프리카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다다기 오이는 일부 산지의 기상 영향과 작업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소폭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3% 정도 올라 현재 10개에 5,855원입니다. 파프리카는 출하 시점이 전년 대비 늦어지고 있고 출하량도 감소하여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2.9% 상승하여 200g에 1,773원입니다.
1: 참 이럴 때는 과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장바구니 담기 좋은 과일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이번 주에는 노란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참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외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비자 가격은 10개 기준 21,742원으로 전주 대비 약 3% 하락했습니다. 특히 성주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출하가 시작되면서 안정적인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외는 수분 함량이 높아 더운 날씨에 수분 보충에 도움을 주고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 덕분에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과일이지요. 요즘처럼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 간식으로 챙겨 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외를 고르실 때는 노란색이 선명하고 광택이 나며 매끄러운 것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향이 너무 진한 참외는 수확한 지 오래되거나 시기가 지난 후 수확한 상품일 수 있어 맛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장 볼 때 참고할 만한 할인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5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 행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할인 적용 품목으로는 봄철 입맛을 돋우는 꽃게와 바다의 보약 전복 등 다양한 품목들이 할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주요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양가 높은 제철 수산물 드시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공동 수산식품유통공사의 오유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10시부터 잠시 뒤인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나섰다고 하네요. 노사 양측이 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노조 쪽에서는 2차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0120번 쓰시는 분 돈 벌었으니까 내놓으라고 할 정도의 주인의식이면 적자 때도 그만큼 월급에서 제한다는 동일 조건이 필요하죠. 주주와 동일하게 라고 해주셨습니다. 9282번 쓰시는 분 기업에는 수많은 주주의 삶과 책임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언제나 그랬듯이 선을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노조는 명분을 잃게 되고요. 노조라는 집단의 특성상 명분을 잃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선배 노조들도 많이 보여줬던 모습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 파업을 앞두고요.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이성을 갖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일까요? 한 2,500원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할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7,300선 자체는 되찾은 상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햇살과 함께 기온이 쑥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은 25.9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30도까지도 오릅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고 광주는 32도, 충주와 강릉은 31도, 이렇게 춘천과 울산 32도까지 오늘도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이런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차가 아직 많고요. 한강 다리들도 차들이 많습니다.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성산대교는 북단 쪽으로 속도 떨어져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성남 가는 길, 탄천 일교와 수서 사이 3차로에 사고 구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은 많이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 남단을 지나서 영동대교까지 더디고요. 내부순환도는 양방향 수월한데 홍은램프와 홍지문터널 통과할 때는 짧게 정체입니다. 그리고 성수 쪽으로는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 쪽으로 내려서는 길이 차간격 좁혀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동 쪽으로는 신내에서 하월구까지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7: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0: 일주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고 있고 예. 그다음 이란 측은 400km가
9: 성일광 서강대 유로미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10: 전량 반출보다는 절반 반출을 하고 절반은 이란 영토에 남겨두고 희석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자 이런 두 개의 입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20년 농축 우리 확실하게 20년 농축 요구하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20년 받을 수가 없잖아요. 15년. 아니면 10년, 절반 정도는 줄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농축 우라늄 3.67%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 농축은 허가해달라. 네. 자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계속해서 협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전된 건 하나도 없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네. 똑같은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회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사실상 이란과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통해서 더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무력 충돌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다시 군사 충돌로 치달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AI 영상을 SNS에 올렸고요.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뉴스 앵커까지 동원해서 타격 교육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AI 생성 영상입니다. 뱃머리에 미국 국기를 단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를 향해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는데요. 격추된 항공기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치 공격을 지휘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상에 실렸습니다.
12: 좋아, 우리 시야 안에 들어왔어. 발사, 쾅.
11: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잇따라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을 향해 종전 조건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뉴스 프로그램 함께 보시죠. AK-47 계열의 돌격 소총을 든 앵커입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장교의 설명에 따라서 소총을 장전한 뒤에 경착합니다. 네, 이렇게 앵커백의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공습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자원 입대 캠페인 참가를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영상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AI 영상, 사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저런 영상을 공개한 일단 의도부터 좀 짚어주시죠.
13: 좀 심란하네요. 대통령께서
12: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입니다.
13: 저것이 이제 AI 형태이긴 하지만 저런 형태로 올라오는 거 저거 굳이 이제 뭐 심리전을 한다라고 하면 저 네. 대통령 차원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밑에 훨씬 그 군 차원에서 저 정도 심리전을 하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셔서 저런 것을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이란에서도 국영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총을 조작하는 방법을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건 역시 심리전이긴 하지만 예. 그것도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굳이 한다라고 하면은 훈련장에서 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되지. 저것을 국영방송 스튜디오에서 직접 저렇게 기자하고 군인하고 저렇게 총을 이렇게 어떻게 쏘고 하는 것을 저걸 보낸다라고 하는 것 저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11: 네. 그 미국이 이제 공습을 재개한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국민들에게 이란 국민들에게 이제 무장을 하고 있어라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
13: 그렇죠.
11: 아닐까요?
13: 이란 국민들한테 무장을 네.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총 쏘는 법도 알아야 되고 AK 소총 저것은 참으로. 조작하기 간편하거든요. 10분만 교육받으면 총 쏠 수 있는 게 이제 AK 소총입니다.
11: 네.
13: 정말 오래된 소총이고 성능이 검증된 소총이기도 한 총이 적은데 굳이 저것을 스튜디오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스튜디오에서는 뭐 이렇게 공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까운 훈련장에서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되지.
14: 예.
13: 이걸 스튜디오, 제가 여기 스튜디오 가져서 총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은 미국대로 심리전을 했고
11: 예.
13: 또 이란은 이란대로 심리전을 했다고 하지만 두 개 다 절대로 적절한 그런 예. 영상도 아니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14: 심지어 앵커가 그 실제로 격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격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UAE 국기를 겨냥해서 또 네. 발표를 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15: 최근에 어떤 상황입니까? UAE와 이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4: 예.
15: 왜냐하면 UAE 쪽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공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1: 네.
15: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스라엘 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14: 예.
15: 그다음 전쟁 중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방문했어요.
14: 예.
15: 자 그게 이제 사실 비밀로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이것을 공개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과 UAE 간에 상당히 군사적 교류가 밀접하게 되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그렇고 전쟁 시작 전에도 전쟁 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이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내정보부 신베트 국장도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의 대표단도 왔다 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 간의 군사 교류가 거의 뭐 동맹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걸프 국가뿐만 아니라 특히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바스 아락지 외무장관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런 군사적 행동,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군사 교류는 거의 뭐 배신자 아니면 그 뭐 우리 걸프 아랍 대의를 배신한 그런 국가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 거의 뭐 정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명확하게 그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런 수준으로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최근에 또 원전 드론을 또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아랍에미리트 거의 이스라엘 다음에 적으로 규정하고 지금 화면에서 아랍에미리트 국기에 대한 총격 시범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이 단순히 뭐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UAE의 원전까지 노리고 있는 거면 이거는 더 나아가서 걸프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겠다 이런 행동 아닙니까?
13: 네, 그렇죠. 이제 만일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이 이제 이번에 전력시설을 공격을 하고 교량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란의 입장에서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격을 하는 것이 지금 걸프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가 첫 번째 이제 공격 대상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미국과 협조해온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걸프 국가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제5차 이제 중동전으로 정말 제5차 중동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이런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런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계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이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공격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죠.
14: 예. 특히나 또 바라카 원전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국민들도 300여 명 정도가 그럼요. 계셔서 그게 또 혹시라도 좀 유탄이 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란 그 국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란 증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19일에 재개장한다고 합니다. 네. 재개장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15: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 그래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어쨌든 증시를 열어서 경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좀 타개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할 가능성은 있겠죠. 정부 측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얼마만큼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회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0: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지금 거의 실직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지금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물건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살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고 원유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어쨌든 증시부터 열어서 조금 회복을 해보겠다라는 이란 당국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증시를 다시 여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걷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 미중 정상회담 뒤에 미국이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진수에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일단 듣고 오시죠.
2: President Trump raised the issue of Iran with China.
3: He did, and it was important.
4: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징수 시스템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의 입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국제 해역에 기뢰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동의, 적어도 합의를 이룬 것은 좋은 일입니다.
1: 일단 저것도 미국의 주장입니다. 근데 미국의 주장대로 정말 중국이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면 중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란이 마음대로 통행료 걷는 것 가능할까요?
0: 저는 중국이 말은 저렇게 했지만
1: 네.
0: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1: 네.
0: 왜냐하면 이미 이란은 지금 새로운 통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지금 곧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할 것 같지가 않고
1: 네.
0: 또 미국 측에 지금 협상하는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 풀어라.
4: 방중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려 압박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중동 상황에 대해 김혈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요.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높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오셔야겠죠? 자외선 노출 한 15분에서 30분 전에는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두 시간마다 덧발라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자외선 차단제 덧바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던데 덧바르기 귀찮다고 해서 아침에 한 번만 바르고 끝내면요. 오후에는 거의 맨살이나 다름 없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 더위가 비 소식이 있는 수요일까지는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입니다. 2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차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됩니다. 요일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번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믿어 벤 마르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요즘 취업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직무 관련해서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고 또 취업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관 위민진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관 위민진 주무관입니다.
0: 보통 일 경력이 없는 분들은 나 같은 신입은 이 경력을 어디서 쌓아야 되나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네.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에서 청년들이 의미 있는 일 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미래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몇 달간 일해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일 경험 후에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일 경험 사업의 한계를 넘어 꾸준히 고용 연계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참여 기업과 청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대표 청년 일 경험 사업인데요. 올해는 서울 청년 인턴십 5단계 플랫폼 서울형 커리어스의 일환으로 AI,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케어, 제로 웨이스트, 소셜 벤처와 같은 5대 신산업 분야 209개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할 청년 6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서울시 미래청년 일자리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실제 취업으로도 이어지는 건가요?
1: 네, 2025년 미래청년 일자리 참여자 기준으로 고용 전환율은 40.8%입니다.
0: 예,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이 사업만의 강점, 차별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서울시가 청년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서울시 명의의 서울시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일 경험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미래 청년 일자리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또 구직자를 찾는 기업과 일하고 싶은 청년이 사전에 서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기간에 운영하는 매칭 박람회와 기업 탐방, 선배와의 대화도 미래 청년 일자리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5월 19일 화요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까지 매칭 박람회 등을 운영합니다.
0: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구직자를 찾는 기업, 또 일하고 싶은 청년이 사전에 서로 탐색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는 거지만 내가 이곳에서 이 일을 하기 괜찮을까라고 해서 함께 서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셨다는 건데요.

0: 방람회가 있고 기업 탐방 시간도 있고 또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선배는 어떤 선배들인 거예요?
1: 실제로 작년에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선배로 오셔가지고 이제 올해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0: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5월 19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칭 박람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이 기간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로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근로 조건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참여자 모집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AI,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5대 분야에 대해서 209개 기업을 선정 완료하였고요. 참여 기업과 직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광 정보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시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칭된 기업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게 되시고요. 근무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주 5일 기준입니다. 급여는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최저 기준 월 최대 253만 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도 진행됩니다.
0: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참여 조건 좀 알려주세요.
1: 서울에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장애인, 부상제대 군인 등 취업 계층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AI와 문화 콘텐츠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 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사업 교육 수료자에게도 서류 심사 시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늘 5월 18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토요일 자정까지 청년문광 정보통으로 이력서와 소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0: 오늘부터네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력서와 소개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5월 18일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검색하셔가지고 일로 들어가셔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험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성장 분야를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확대한 만큼 미래 청년 일자리를 통해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관 위민진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오늘은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른이 되는 순간, 계약도 혼자 하고 중요한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법적 보호 아래 있던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나이가 많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원래는 만 20세가 기준이었지만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2007년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성년의 날 19송이 장미를 받으며 어른이 되는 대한민국의 법적 성년 나이 몇 세일까요? 1번 만 9세, 2번 만 19세, 3번 만 29세, 4번 대한민국 만세. 1번 만 9세, 2번 만 19세, 3번 만 29세, 4번 대한민국 만세.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몇 살일까요? 만으로 치고요. 아, 조금 원래는 만 20세였는데 기준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날 여러분의 성년의 날이 기억나세요? 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성년의 날, 본인의 성년의 날, 또 우리 자녀의 성년의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함께 보내봐 주세요. 몇 살일까요? 예, 법정 나이입니다. 법정 나이. 5월 세 번째 월요일이죠. 5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 항상 성년의 날입니다. 법적으로 어른이 되는 날인 거고, 2013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나이가 원래는 만 20세였는데 이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2007년생입니다. 올해 2007년생이 성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아우 축하합니다. 본인이 성년이 되는 분들도 오늘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 성년이 되는 오늘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문자로 함께 보내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법적 성년 나이 몇 세일까요? 1번 만 9세, 2번 만 19세, 3번 만 29세, 4번 대한민국 만세,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마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고와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2576번님이 아, 나의 성년의 날 기억납니다. 대학교 언덕을 키리를 신고 남친이 주는 꽃바구니 그 무거운 걸 들고 학교를 누비던 정말 왜 그러고 다닌 건지 그때는 키릴의 꽃 원피스가 유행이었어요. 너무 예쁠 나이 축하해요 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 멋지게 보내셨네요. 성년의 날을. 7734번님, 성년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젊음을 만끽하세요. 아, 유유, 청춘이요. 예. 나의 성년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월요일이죠.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 오늘 해당하는 분들이 2007년생이거든요. 몇 살일까요? 1번 만 9세, 2번 만 19세, 3번 만 29세, 4번 대한민국 만세.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성년의 날 추억과 아니면 내 자녀의 성년의 날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지 아니면 본인

오늘 성년이다 하시는 분들도 보내주시면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힌트송 보내드릴게요. 오늘 힌트송은요, 가사를 잘 들어봐 주세요. 제목에 또 정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가사를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이미자가 부릅니다.

0: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일이 시작됐죠. 오늘입니다. 오늘.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입니다. 지난 1차 지급 때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1: 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송경주입니다.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1: 네, 맞습니다.
0: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맡으시면 오늘 되게 바쁘신 날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해 경험도 있으셔서 그러신지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아, 하긴요. 네. 저희가 여러 번 이제 힘들 때 뭐 재난지원금이든 여러 번 좀 이런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해봤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혼란은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알려드릴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네. 좀 쉽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제 신청하는 첫날입니다. 앞서 지난번에 1차 신청하고 지급도 지금 끝난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나요?
1: 네, 1차 신청은 지난 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12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의 91.2%인 약 294만 명의 국민들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1조 6,728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신청을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차 지급 대상자분들 중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부터 다시 2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차 때 91% 정도, 91.2% 정도가 다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됐다고 했고 그럼 한 9%가량이 아직 더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오늘이 첫 주기 때문에 2차 지급 2차 신청과 지급 첫 주기 때문에 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는 요일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신청 때 빠졌던 분들도

0: 오늘 요일제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장을 또 찾아가시면 탄력적으로 또 대응이 가능하니까 1차 때 지금 못 하신 분들은 뭐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거나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1차 지원 때못 받으신 분들은 요일 상관없이 일단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2차 지급, 2차 신청 지급 오늘부터인데요. 일단 기준,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1: 네, 2차 지급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과 가구를 제외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0: 네.
1: 가구원의 합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 3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그리고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0: 국민의 70%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이제 선별이 된다고 했고
1: 네네.
0: 앞서 자산가들은 또 해당이 안될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1: 네.
0: 근데 본인이 뭐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는지 이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뭐
1: 네.
0: 직장인들이라는 거 그냥 떼서 나오니까
1: 네.
0: 본인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그 자체를 확인해 볼 수도 있나요?
1: 일단은 저희가 오늘이 지급일인데요. 한 이틀 전부터 국민 비서를 통해서 일단 대상자이신지 아니신지를 알려를 드렸고요. 뭐 신용카드 앱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 신청 대상자인지를 좀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이번에 앞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 또 인구 감소 지역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배경은 일단 어떻게 되나요?
1: 일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좀 수도권에서 멀수록 좀 두텁게 지원한다는 지방 우대 정책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좀 열악해서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지방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또그 도시가스 보급률이 또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보다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지방 우대 정책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사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잠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1: 네,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역 내그 소상공인들 그 매출 좀 확대하고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서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을 하고요. 대형 마트라든지 유흥업,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을 제한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사용처는 지급을 받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시 내에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시군은 도우 지역 내에서는 시군을 단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피해 지원금 사용 기한이 8월 31일이라 기한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소멸됩니다. 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0: 네. 지난번에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조금은 길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사용 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여름 동안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여름 동안 다 쓰셔야 되고 앞서 연매출액 뭐 30억 기준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가맹점들에서 혹은 그 업체별로 업장마다 문 앞에 붙여놨겠죠?
1: 맞습니다. 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라고요. 일단 스티커들이 기본적으로 부착이 돼 있고 그 밖에도 조금 이 사용처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라든지 자치단체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0: 예. 보통은 가서 이제 오프라인 통해서 직접 매장을

0: 찾아가시는데 이게 요즘에는 뭐 앱으로 결제들 많이
1: 네,
0: 하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이게 앱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1: 일단은 저희가 그 배달 앱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0: 맞아요.
1: 배달 앱 같은 경우는 좀 피지사라 그래서 이게 지역 제한으로 구분돼서 사용할 수 없이 한 곳에서 이렇게 그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앱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요즘에 그 대면 결제를 할수 있는 코너가 있어서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 그 배달 앱을 통해서도 대면 결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그 키오스크를 활용하시는 업장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점도 시스템적으로 지역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 단말기를 또 놓고 이제 활용하시는 업주들이 계십니다. 그런 업장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리고 주유소 사용 좀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앞서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유소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좀 규모가 큰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고유가 폐지연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본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목적이 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여파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제가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좀 완화하고 그 주유소 이용의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0: 그럼 모든 주유소 다 가능합니까?
1: 네,
0: 그러니까
1: 가능합니다.
0: 주유소도 보면 이제 큰 회사의 다 가맹점들이
1: 네,
0: 많잖아요. 그런 데서
1: 그렇습니다.
0: 사용 가능합니까?
1: 네, 이번만은 가능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번만은 여러분 주유소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것들이 지원금들이 대형마트 이런 데는 안
1: 네,
0: 되니까
1: 그렇습니다.
0: 이런 뭐 이름이 있는 주유소에서는 못 쓰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주유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3761번님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군장병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1: 일단은 군 장병 같은 경우도 본인이 신청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군 소재지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거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다 앱으로
0: 맞아요.
1: 다 가능하고 지금 뭐군 장병들 같은 경우는 다 자기들이 다 앱으로 쓰고 휴대폰 있으시기 때문에 신청이
0: 맞습니다.
1: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군장병들이 이게 젊은 청년분들이랑
1: 네네네.
0: 저희보다 더잘 챙기고 이런 거더 잘할 것
1: 네.
0: 같아요. 아, 그러니까 군장병 분들은 만약에 요 사용 기간 동안에 휴가를 나왔다. 그러면 자기 원래 사는 그 지역구에서 쓸수 있고
1: 네,
0: 군
1: 그렇습니다.
0: 소재지에서 쓸수 있군요.
1: 네, 그것도 신청을 하면
0: 신청을
1: 가능합니다.
0: 하면
1: 네.
0: 가능하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3761번님 답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그래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국민이 좀그 여파, 그 체감을 좀덜할수 있도록 그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경제회복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한걸 텐데 이게 어떤 효과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세요?
1: 네, 이번에 그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또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 그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 소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의 그 43.3%가 소상공인의 추가 매출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그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 지원금이 실제로 앞서 짚어주셨지만 지역의 골목 상권이라든가 민생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요거를 신청해서 지급받으셔서 그 사용처에서 좀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 이렇게 신청 때가 되면 항상 스미싱 문자 이런 거 오거든요. 가짜 사이트 이
1: 그렇습니다.
0: 부분 한번 짚어주세요.
1: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에 스미싱에 대해서 각

0: 특별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신청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URL이나 그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알림을 일절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 URL이나 링크를 클릭해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그 개인정보 탈취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찰청이라든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요.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그118 상담센터가 있고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경찰청 신고대응센터 1394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은행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스미싱 문자. 정부에서는 이 피해 지원금 관련해서 문자로 무슨 링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링크를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클릭하면 바로 연결된다는 이런 문자 오면 반드시 이거는 사기구나. 바로 아셔야 될것 같고, 혹여 본인이 나 피해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18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거나, 요거는 신고군요. 1394.
0: 네.
1: 요거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1394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추경 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것이 가장 큰 내용이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지금 한몇분 남지 않았는데 요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추경 안에 요거 말고도 주목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그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사회 연대 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입니다. 요거 짧게 설명 부탁드려요.
0: 네. 그 최근에 그 쉬었음 청년이라고 한 72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정부는 그 청년 10만 명에게 이러한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뉴딜 추진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안전부는 미취업 청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업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5개월간 경력을 쌓고 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통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월 234만 원 수준의 참여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기업에는 월 3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 쉬었음 청년이 많이 늘었다는 보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엔 정부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안에 그 예산도 포함이 됐던 건데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입니다. 취업에 좀 도움이 될까요?
0: 아무래도 그 최근에 채용시장이 경력직이라든지 뭐 수시 채용으로 좀 바뀌고 있으면서 그 일경험이 부족한 그 청년들이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고 그 경력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이력을 고용24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향후 그 본격적인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자신의 활동 경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연대경제라는 것이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취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기의 직무를 스스로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있습니다. 요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또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건가요?
0: 햇빛소득마을이라는 것이요. 저희 그 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그 범정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올해 700개소 이상의 마을을 조성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이라는 이름처럼 햇빛이 그 우리 마을의 연금이 되도록 하는 시대를 열자 하는 목표 아래 지금 진행하는 소득 창출형 지역 상생 모델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주도해서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그 수익을 공동체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농촌은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이라

0: 나는 위기도 이제 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햇빛소동 마을이 그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인 건가요? 근데
0: 그렇습니다.
1: 기존에도 태양광 사업은 있었죠? 조금
0: 네네네.
1: 차별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기존의 태양광 사업은 사업자 위주라면 이거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사업의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소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업입니다.
1: 예,
0: 그런
1: 우리
0: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다고
1: 그렇군요.
0: 볼수 있습니다.
1: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수익을 공유한다. 이
0: 네.
1: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AI 국민비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음성 기능이 도입됩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AI 국민비서를 통해서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달 5월 14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음성인식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음성으로 주민등록등본 떼어줘 하게 되면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음성 기능 추가로 모바일 기기 조작이 좀 어려우시거나 타이핑이 어려우신 고령층 같은 분들은 불편이 조금 해소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는데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으시도록 최신 보안 기술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카카오톡 기반으로 하고 있는 AI 국민비서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이제 말로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등본 떼어줘. 그럼
0: 그렇습니다.
1: 떼어준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여러분 이것도 좀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부가 많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효과도 기대되고 좀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끝으로 한 말씀
0: 그렇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민생 경제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5: 저축은행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성과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까먹을 뻔했는데 역시 슬라생에서 알려줬네요. 짱입니다. 슬라생 5275번님.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요일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절대 문자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주소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안 옵니다. 정부에선 그런 거안 합니다. 그런 거는 스미싱 사기일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SAT 오늘 5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성년의 날이죠. 그래서 성년의 날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올해가 2007년생이거든요. 이분들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번 만 9세, 2번 만 19세, 3번 만 29세, 4번 대한민국 만세. 만 9세, 만 19세, 만 29세 대한민국 만세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성년의 날 추억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 2부로 돌아옵니다.
7: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1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달력을 한 장 더 넘겨야 여름인 줄 알았는데 계절의 시계가 벌써 여름 한복판에 와닿은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은 28.9도,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고 특히 영남 지역은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하늘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서울은 한낮 기온 27도 선이 되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시원한 비 소식과 함께 한낮에는 24도로 이맘때 기온 오늘 대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교통량은 줄었는데요. 돌발 구간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 마포대로 따라가는 길 마포대교 다리 위에서는 현재 차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원효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마포대로로 이어져서는 마포역에서 마포경찰서까지 차가 많아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에 돌발 구간 발생했습니다. 지금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따라서 성수 쪽 가는 길 큰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홍은과 홍제 사이로 차량이 짧게 모아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월계 1교와 녹천교 사이 2, 3차로에 좀 규모가 큰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공식 기념식 행사 참석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삼엄한 경계 속에서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18 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상 안보 협상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번째 노사 사후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조가 파업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주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며 맞벌이 가구에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안동 33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FM 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11시 2부로 넘어오죠. 오늘 SAT는요. 오늘 5월 세 번째 월요일,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입니다. 법적 나이 몇 살일까요? 1번 만 9세, 2번 만 19세, 3번 만 29세, 4번 대한민국 만세. 인데요.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서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2358번님이 친구들과 기념으로 술 먹었어요. 과로치고 토했지만. 네, 요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년이 됐다고 해도 예, 건강관리는 해야 됩니다. 8303번님. 세상에나 50년 전이네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이제는 손녀가 청년이 되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리움에 추억이 뚝뚝 묻어나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4327번님 고맙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성년 나이 몇 살일까요? 1번 만 9세, 2번 만 19세, 3번 만 29세, 4번 대한민국 만세.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민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손님은요, 여러분 이미 음성으로 노래로 듣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청춘 한 페이지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목소리입니다. 봄이 오는 길, 끝이 없는 길 등 시처럼 맑고 따뜻한 노래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분이죠. 가수이자 시인이자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로도 긴 시간 활동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상징 가수 박인희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첫인사 카메라 보고 네. 한 말씀 해주세요.
1: 아, YTN을 통해서는 오늘 첫인사 드리는 것 같아요. 아, 노래 부르고 시 쓰고 그리고 예전에 방송했던 박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예. 아, 역시 네. 목소리 라디오 진행도 굉장히 오래 하셨었죠.
1: 아, 네. 한 노래를 쉰 지가 한 35, 6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을 제가 DJ나 MC로 활약을 했었으니까 네. 저에게는 사실 박인희라는 이름이 가수는 좀 낯설고요. 방송인 박인희 그게 좀 정들었던 이름이죠.
0: 많은 분들이 네. 네. 정말 그래서 이 네. 추억 속의 목소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네. 뭐 가수 박인희 선생님 봄이 오는 게 이 노래 뭐 다 아실 텐데요.
1: 아세요?
0: 어. 아, 그럼요.
1: 조금 해봐요.
0: 제 가사가 생각이 안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1: 봄이 왔습니다.
0: 너무나 민망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 노래를 하다니. 네. 말 그대로 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 선생님 네. 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 아, 정말 올 봄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그런 봄인데 아, 왜냐하면 네네. 이제 그동안에는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일도 있었고 조금 이제 바쁘게 보냈는데 이번 봄은 제가 작심하고 네. 꽃 보고 있고 사람 만나고 있고 아. 또 이제 우리 팬카페 분들도 자주 만나고 있고 마침 어제 한 이틀 동안 제가 전주에 가서 우리 팬 여러분들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입합나무랑 꽃도 보고 네. 라일락이랑 아카시아가 아 향기가 기가 막혀요. 오늘 그 향기를 좀 이 스튜디오까지 네. 가져왔었으면 얼마나
0: 향기가 나는 거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실 우리 선생님 네. 상의 의상이 라일락 꽃이랑 약간 비슷해요.
1: 그래요? 네, 의도한 건 아닌데 해몽이 좋습니다.
0: 네, 라일락 향과 함께 오신 박인희 선생님. 네. 사실은 지금 앞서 한 35년 정도 네. 노래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함께 방송도 함께 하셨던 건데 아마도 예전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즘 분들은 조금 이분이 누구실까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불후의 명곡이라는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 전 그것도 봤었는데 벌써 그게 그럼요 네. 10년이 됐더라고요.
1: 아 글쎄요. 네. 야,
0: 그런데 그 영상이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아, 네. 지금 보니까 네. 특히 끝이 없는 길 무대 영상 조회수가 1500만이 넘었 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네.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목소리를 감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어떻게 하면이라는 건 너무 황송한 질문이고요. 저도 놀랍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지금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제가 맞아요. 콘서트 네. 하면

0: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노래 자체보다 함께 살아가는 그 탓이 아닐까 생각이
1: 아,
0: 듭니다.
1: 네.
0: 조회수가 하루에 만 명씩 올라간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요.
1: 지금도요.
0: 네,
1: 이게
0: 너무 감사해요.
1: 1,500만이면
0: 네.
1: 이건 그 누가 올린 영상에서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0: 네,
1: 조회수거든요. 여전히
0: 고맙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의 노래 목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건데,
0: 네.
1: 당시에 그 무대에 오르셨을 때도 이미 공백기가 꽤긴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셨던
0: 꽤
1: 거잖아요.
0: 정도가 아니라 거의 40년 가까이죠.
1: 거의 40년
0: 네.
1: 만에 무대에 오르셨던
0: 40여
1: 거예요?
0: 년 가까이.
1: 어머.
0: 제가 미국 생활을 하기 전에도 35년 가까이 방송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20대 때 취임만 하고 노래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지 않은 공백 기간이 거의 40여 년 가깝죠. 35, 6년 만에 이제 그 나이
1: 와.
0: 70에 돌아와서 콘서트를 했으니까 이건 제가
1: 야.
0: 제 자신을 되돌아봐도 이건 제 힘이나 제 노력이나 제 꿈이 아니에요. 정말 전적으로 아껴주신 여러분의 덕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1: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한 건데요. 10년 전이 나이 7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선생님 연세가 여러분이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80이 넘으셨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아직 넘지는 아니고요. 올해 3월 15일이 딱 8살 됐는데 아직 10살 안 됐어요.
1: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만 나이가 이게 공식적인 나이이기 때문에
0: 네.
1: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한결같으실까? 아니, 따로 목 관리하세요, 선생님?
0: 아니, 저는 관리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지금 보셔도 그냥 평소에 살던 모습 그대로
1: 와,
0: 나왔고,
1: 너무 멋지세요.
0: 사실 엊그제 제가 전주에 가서 이제 조금 지내고 오는 동안에 어젯밤에 보니까 막 지금 얼굴이 좀 뚱뚱 부었어요.
1: 부으신
0: 눈도
1: 얼굴이에요?
0: 그렇고. 그래서 아니, YTN에선 첫 출연인데,
1: 네.
0: 80에 첫 출연인데, 아, 누가 저 성형수술하고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죠. 좀 얼굴이 보름달 같지
1: 아니,
0: 않아요?
1: 너무 피부도 너무
0: 아이,
1: 좋으시고, 너무
0: 아,
1: 화사하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그냥
0: 네.
1: 선생님은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0: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1: 예, 타고나신 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야, 10년 전 무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40여 년 만에 그렇게 섭외가 왔을 때첫 생각이 어떠셨을지가 궁금해요.
0: 아유, 믿어지지 않았고요. 잘못 오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1: 네.
0: 세시봉 기획하시던 대표님이 오셨는데,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기에서도 노래를 안 했는데, 무슨 나이 70에 콘서트냐. 그냥 가시라고. 제가 밤 비행기로 돌아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가시고 6시간을 그냥 그 호텔 로비에서 설득을 하고 하다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초기에부터 저를 기다리신 팬카페 회원들이 한 2000명 넘게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승복을 하고
1: 아,
0: 왔죠. 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YTN에도 나오지 못했을걸요. 정말
1: 그분들
0: 감사합니다.
1: 덕분에
0: 네,
1: 저희가 선생님을
0: 그럼요.
1: 모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제 미국 가셨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일 라디오 방송국을 만드셔가지고 제작국장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은 하고 계신 건가요?
0: 지금은 안 하고 제가 이제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면서부터 16년도에 콘서트를 하고 다시 저뭐 12번을 했으니까
1: 네네.
0: 한번 하기로 사인을 했는데 그냥 앙코올이 터져가지고 12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 이만하면 제가 그동안 참았던 그 인사 겸 죄송하다는 그 인사는 충분히 됐다 싶어서 또 10년 노래를 안한 거죠.
1: 아,
0: 그런데
1: 그쵸.
0: 2024년도에 또 다시 또 불러주셔서 연세대학교에서 또두번 앙콜 공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 네네.
0: 그 사이에 2016년도 이후에는 제가 방송 생활을 안 했고 나름대로 조금 자유롭게 글도 쓰고 곡도 좀 만들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박인희 선생님은 또 혼성 듀엣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뚜아의 무아.
0: 네.
1: 아, 근데 이 뚜아의
0: 네.
1: 무아 네. 뜻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0: 우리처럼 너와 나.
1: 너와 나라는 뜻인데 네. 이 선생님이 이름을 뚜아의 무아로 바꾸셨다면서요.
0: 아, 네. 원래 그 제작이었던 이필원 씨가

0: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규적으로 노래를 하자 뭐 그렇게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잠깐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를 보고 그 기존 그 텔레비전에 프로듀서가 오셔서 그냥 현장에서 섭외를 받았기 때문에 아 TV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름도 없죠.
1: 네.
0: 그래서 막 그야말로 즉석으로 이필원 씨가 너와 나로 하자. 너와 나는 이제 우리말로 정답지만
1: 네.
0: 아 제가 그냥 불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또아의 마음엔 어떨까 했더니 아 좋다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렇게
1: 예.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나.
0: 네네
1: 뚜아 에 무아. 예, 이게
0: 네.
1: 프랑스어로 너와 나예요. 너무 멋있어요.
0: 네.
1: 그 시절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0: 네.
1: 이필원 선생님과는 지금 어떻게 계속 연락하고 지내세요?
0: 아, 제가 YTN에 초대받아서 이필원 씨 이름을 드리라고는 그 질문을 하리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1: 예.
0: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저희가 69년도에 데뷔해서 1, 2년 가까이 노래를 하다가 이제 해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그 초반에 해지고 아직도 전화번호도 서로 모르고
1: 그러시군요.
0: 그야말로 생사를 모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알고 계신 분좀 가르쳐 주세요.
1: 이필원 선생님 듣고 계시면 YTN
0: 혹시 보고
1: 라디오에
0: 계세요?
1: 연락
0: 아,
1: 부탁드립니다.
0: 남자가 너무해요.
1: 아니 뚜아에 무아에 지금 뚜아인지 무아인지 모르겠지만
0: 네.
1: 뚜아 나와 계시잖아요. 예, 무아 나오셔야죠. 네, 아 왜냐하면 뚜아에 무아 저희 YTN 라디오가 사실 주말에 많은 분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를 틀어드리는 생방송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예전 노래부터 요즘 최신가요까지
0: 그랬어요.
1: 네, 많이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뚜아에 무아 노래도 소개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렸던 기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익숙한 편이긴 한데 네, 많은 분들도 아마 노래 들으시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인희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을 앞서 제가 소개해드릴 때 시인이라고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도 시 쓰세요?
0: 시를, 아, 그거는 쉼이 없죠? 숨지는 날까지
1: 그러니까요.
0: 감사하게 한 줄에 또한 문장 하나라도 떠오르면 제가 메모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인이시면서 직접 시도 쓰시면서 선생님의 신앙송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앨범 속에도 신앙송을 직접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에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송을
0: 그게
1: 넣기로 하셨어요?
0: 의도적인 게 아니었고요. 그때까지는 정말 그 음반에 신앙송이 들어간다는 건 상상을 못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젊은 날 글을 쓰고 또 이제 솔로를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좋아하는 시도 좀 읊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원래 이제 그 진행하던 그 스튜디오 일정상 노래 취입을 다 마치고 불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1: 네.
0: 박해 엔지니어가 불을 딱 껐어요. 근데 이제 그 감정이 잡히니까 그냥 즉흥으로 이렇게 낭송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작곡가분이 들으시고 거기다 이제 음악을 입혀서 그래서 수록을 한 거죠. 그래서
1: 어머. 그냥 즉흥으로 스튜디오 불이 딱 꺼지니까 약간 밤 분위기 나면서 감정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 그 선생님 감정에 그냥 시를 읊으셨던 거예요.
0: 아, 제일 먼저 그 취입이 된건 이제 제가 그 대학 때 썼던 얼굴이라는 시였고 그게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처음 그런 시도였었으니까 조금 반응이 좋고 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박인환 시인의 목마 숙녀라는 시를 또 한번
1: 맞아요.
0: 낭송을 했었죠.
1: 박인환 시인을 특별히 좋아하세요.
0: 아, 제가 우연치 않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극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연출을 맡으셨던 분이 그 연극 합숙 도중에 제그 습장 노트에다가 박인환 씨의 그 시들 세월이 가면 목모아 숙녀 이런 걸 고등학교 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철없던 시절부터 그 시를 좀 달달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노래를 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게 됐죠.
1: 너무 멋져요. 8920번님이요. 저희 청취자분이 문자를
0: 아, 지금,
1: 보내주고 계신데요. 박인희님 너무 반가워서 미소가 절로 나오네요. 여전히 곱고 이쁘세요라고. 한국에 있는 그 팬클럽 2,000명 네. 분들께 혹시 오늘 나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선생님?
0: 아, 전체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제가 전주 갔을 때 이제 한 몇 분께 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분들이 보고 계실지 각자의 또 일상으로 돌아가셨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1: 네. 네. 그분들이 오셨을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마 네네. 우리 그 팬클럽이 아닌 분들도 네. 오늘 선생님을 직접 방송에서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문자를 네. 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7479번님은요. 네. 여전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 깜짝 놀랐네요. 라고 하셨고요. 네. 6002번님은요. 저희 아이가 보컬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네. 하면 선생님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타고나지 않았답니다. 네. 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반가워해주고 계신데 앞서 이제 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앨범에 신앙송을 넣으셨던 네, 특히 네. 박윤환 선생님의 시를 좋아하시는데 네. 10년 전에도 저는 무대 위에서 네. 그 신앙송을 하시는 걸 이제 뵀는데 영상으로.
0: 아, 그러셨어요? 네.
1: 오늘 직접 한번 제가 옆에서 한번 뵙고 싶어요. 그 모습을. 그리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네. 직접 선생님의 신앙송 목소리를 네.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네. 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직접 신앙송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시 읽어주실까요?
0: 아... 제가 미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생방송이고 또 이제 그때에 맞춰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른 시를 정했다가 오늘 아침 8시에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밖에 계시는 우리 담당 프로듀서도 아주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BGM음악하고 뭘 좀 맞춰보고 네.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8시에 이러는 걸 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려서 네.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1: 여러분 따끈따끈한
0: 생방송.
1: 리허설 안 네. 했고요. 저도 네. 지금 네. 어떤 작품인지는 네. 모릅니다. 근데 네. 밖에도 지금 전혀 당황한 기색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기대하는 얼굴로 네. 미소를 머금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저도 이거를 결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목이 나라는 젊은 날 만들었던 시입니다.
1: 그러면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 나 어떤 사람은 남에게 기쁨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슬픔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용기를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절망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웃음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눈물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평온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가시를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시작을 준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종말을 준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꿈을 주는 사람일까? 독을 주는 사람일까?
1: 저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시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시였습니다. 박인환 선생님.
0: 아니에요. 시인가요? 이거는 제가 쓴 자작시예요.
1: 여러분, 네. 박인희 선생님의 자작시였습니다. 나라는 시였습니다.
0: 아, 오늘 아침 8시에 왜 이 시가 네. 떠올랐는지 아마 제가 독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 무슨 말씀이세요?
0: 좀 성찰하는 뜻에서
1: 선생님이 독을 주는 분이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0: 어떡합니까? 와, 정말 그 처음에 시를 딱 낭송하시는 그 순간부터 약간 자아성 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시고, 특히 시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선생님의 직접 자작시였고요. 나라는 시였고요. 우리 박인희 선생님이 이렇게 시인이기도 하신데, 실제로 박인희 선생님이 시인이시죠. 이혜인 수녀님과 굉장히 단짝이시라고 들었어요. 두
1: 많이들.
0: 분이 굉장히 비슷하신 것
1: 아, 그래요?
0: 같아요. 예, 이혜인 수녀님하고는 어떻게 언제부터
1: 네,
0: 단짝이실
1: 아주
0: 건가요?
1: 어린 시절에
0: 아,
1: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0: 정말요?
1: 철부지 때부터 이제 쪽지 교환하고, 그리고 같이 지내다가 또 중학교 때 이제 멀리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돼가지고 사춘기 때 헤어졌죠. 그래서 이제 소녀 시절을 좀 그리워하면서 보내고,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인연을 맺고 있는 아주 소중한 제 마음속에 각인된 수녀 친구입니다.
0: 선생님의 시 얼굴이라는 시가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의 주인공이 이혜인 수녀님이시라고요.
1: 그 시가 제가 대학 때 혜인 수녀를 생각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에 썼던 시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시화전에 출품했던 시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그 구전처럼 전해지면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제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되고, 박인환 씨의 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들을
0: 그러니까요.
1: 많이 받았죠.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박인희 씨입니다. 그걸 정정해 준 사람이 이혜인 수녀예요. 네네.
0: 그렇군요.
1: 어디 방송에서 어느 분이 이 시를 읊었대요. 그랬는데 박인환 시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사유를 듣고 이혜인 수녀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친구시라고 얘기를
0: 그렇군요.
1: 했었답니다.
0: 아, 8920번님이요. 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나라는 시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1: 아이고.
0: 이렇게 앞서 시낭송 들으시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훌쩍 갔습니다. 이제 1분 정도밖에 안
1: 아, 그래요?
0: 남아가지고요. 선생님, 올가을 다시 팬들과 만날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살짝 스포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그동안에는 이제 콘서트 때도 노래에 좀 전념하느라고 시를 한두 편밖에 낭송을 하지 못했었어요. 콘서트에서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그래서 올 가을쯤에는 좀 시를 주제로 한, 시낭송을 주제로 한 콘서트를 조금 기획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1: 오셔야
0: 멋진.
1: 돼요.
0: 그럼요. 너무 멋진 시간이고, 왜냐면 앞서 제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직접 노래를 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막 물개 박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차마 그 여운이 깨질까 봐 박수를 못
1: 아이고.
0: 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무대에 가시면 똑같은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 그 선생님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반갑게 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의 그 공연 언제죠?
1: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날짜
1: 그 무렵에 꼭
0: 정해지시면,
1: 좀 초대해 주실래요?
0: 그러니까요. 날짜 정해지면 꼭 알려주세요.
1: 염치 없이 부탁드립니다.
0: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날짜 알려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여러분,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슬라생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박인희 선생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편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강호
5: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오늘 SAT 정답은 만 19세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0: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보호 시설에 대해 쟁의 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달 대규모 궐기 대회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단체 교섭 행위를 중지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지난해 11월 일주일 동안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가름했고, 규약과 달리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사전 선별된 20개 항목 가운데 5개를 고르는 과정에서 DX 부문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가운데 초기업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회의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사후 조정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도착한 삼성전자 사측 교섭위원 여명구 피플팀장과 김영로 부사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사후조정회의에 돌입하게 됐으며 주말에도 이틀 연속 사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는 적었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0여 년 전 폭행 사건을 정쟁화하는 등 저열하고 선정적인 네거티브를 벌이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동 원내대표는 오늘 광주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날조 정보로 서울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자행된 조폭 연류설 등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떠오른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기반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사회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양자토론 등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에 대해 토론을 회피하고 검증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겨냥해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들이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원호 후보를 향해 본인 공약도 설명 못한다. 박찬대 후보는 인천을 대장동처럼 만든다고 한다. 추미애 후보에 대해선 법사위 불통 독재자가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일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로 5월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오늘 서명 논평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연대의 가치가 넘쳐나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숭고한 5월 정신을 기리는 길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고 그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넣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 뜻을 거슬러 헌법 개정의 의지마저 무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구를 찾아 개혁신당을 향한 한 표는 죽는 표가 아니라 미래 한국 정치 풍경을 바꿀 기적을 심는 종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구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혼내고 싶으나 그 회초리가 민주당에 대한 박수가 되면 안 된다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길은 개혁신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938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대구 중구에 세운 삼성상회가 오늘날 삼성전자로 성장했듯이 대구는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줄 줄 아는 곳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걸 표로 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상 안보 협상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9년 만에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중을 축하하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 촉구하면서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이는 방안의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예상치 못한 폭풍과 같은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저지른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자멸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5도, 습도는 35%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인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대면대면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두 개씩 쓰기 시작했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서 제가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게다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도 바뀌었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을 하더군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내는 아내.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습니다. 저는 집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두고 미국을 떠났죠.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죠.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와서 찰싹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납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사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성관계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가능한지부터 풀어주세요.
2: 네, 부정행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수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네.
2: 즉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바로 부정행위인데 성관계 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그래서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상간남과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공동 거주지에 데려와 같이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연자분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2: 예,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어서의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법원은 혼인기관과 부부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배우자 및 제3자의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1: 네.
2: 네,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특히 10살 이상이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다만 이미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서로 대화가 적고 서먹서먹한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네, 실무상으로는 통상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최대 5천만 원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1: 네, 그럼 위자료는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제 혼인이 파탄 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줄까요?
2: 네,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른 청구권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될 뿐이고 재산 분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 네.
2: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
1: 네.
2: 사안에서 아내분과 사연자분은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1: 네.
2: 다만 혼인 기간 중 아내분이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매우 적고 사연자분의 소득으로 공동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다라는 점 등을 여러 증거자료로 증명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지금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아내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좀 미국의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가능하고 판단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의 판단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1: 네.
2: 예, 이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양측의 수입이 발생하는 소재지,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의 편익과 권익 보호의 필요성,
1: 네.
2: 또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법원에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대상이 됩니다.
1: 실질적 관련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2: 네, 사안에서는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1: 네.
2: 또 사연자분께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이혼 소송 역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네.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예, 다만 사연자분 부부의 미국 재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약 판단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법원이 미국에서 바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에 관한 판단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행위는 성관계

0: 쉽게 한정되지 않고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집에 상간남을 데려와서 이제 데이트를 한 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고 최대 5,000만 원도 이제 넘을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은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거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않고 위자료에서 고려가 되는데요. 혼인기간이 길다면 이제 반반 분할이 될수 있긴 하지만 지금 사연자분이 사업상 재산 형성 기여도가 더 높다면 기여도 좀더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홍콩 여행 가실 때 주머니나 가방에 이것을 깜빡하고 넣었다가는 벌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홍콩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애초에 여행을 가실 때 갖고 가지 않는 게 좋겠죠. 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적발돼도 그 자리에서 3,000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일 만큼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최대 징역 6개월에 1,000만 원 가까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이 담배, 그러니까 연초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도 이미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자담배만 막을까요?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급격히 높이고 액상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보건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가실 땐 비상약만큼이나 그 나라의 전자담배 반입 법규를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거리에는 양산을 손에 쥐신 분이 많으신데요. 수요일에는 우산을 쓰셔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내려가 이맘때 기온을 재찾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고요. 특히 영남 지역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못지않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하늘이 흐려지면서 점점 더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27도 선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월계 1교 부근 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속도가 좀 처져 있고요. 그리고 성수 쪽으로는 중단교 부근 곧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여기는 잘 보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그래도 조금씩 이동 차량이 정오를 가까이 하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한남대교 위에서만 부분적으로 속도가 내려갈 뿐 전체적으로 그는 괜찮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는 수월하고요.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남단 바라보면서 짧게 밀립니다. 방금 전부터 원효대교가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6: 기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승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1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103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35로 상승폭을 키우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자마자 이란의 전쟁 재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네, 관련 내용 이용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엄태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10: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십니까.
10: 네.
7: 종전하는 줄 알았는데 공습 재개로 가는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11: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환상적인 무역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폐쇄된 해협이 다시 개방되기를 바라고요. 이란이 조금 미친 짓을 합니다. 용납될 수가 없죠. 여기에는 1000년이 넘은 나무들도 있죠. 대통령님께서 이 나무들과 중국 장미에 큰 관심을 보이셔서 제가 이 장미의 씨앗을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이란 공격 체계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 제정신이 아닌 이란 사태가 끝나길 바랍니다. 좋지 않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내심 바닥났습니다.
7: 네, 인내심이 바닥났다면서 무시무시한 합성 사진도 올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중국 갔다 오자마자 전멸이다 뭐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어요.
9: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좀 전쟁 상황으로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7: 예.
9: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 이제 결단의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이란 전쟁이 80일째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달 11일,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파키스탄 중재도
5: 이용정
9: 결렬됐고요.
5: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입니다.
9: 사실 모멘텀을 살리지를 못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좀 완충 장치가 있었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별로 뭐 진전이 없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죠. 트럼프도 사실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진핑이 뭐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좀 확실한 답을 주기를 좀 원했는데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 뭐 그거는 이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건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이란이 핵 갖는 거는 좀 불용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핵 보유국들이 늘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이것도 매우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란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또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내일 이제 그 푸틴 대통령하고 또 시진핑이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7: 예.
9: 곧바로 아마 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7: 아, 공습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9: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일단 가장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손쉬운 건 이틀 정도 하다가 말았던 프리덤 프로젝트.
7: 예.
9: 그거를 이제 재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7: 예.
9: 그거 자체는 또 뭐 강한 어떤 무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다시 봉쇄를 열기 위해서 미 군함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물길을 여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개전 초기에도 논의가 됐던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든가. 근데 그거는 미군의 많은 희생을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거고요. 뭐 민간 시설 폭격 같은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리를 폭격하거나 하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범적으로 다리 하나를 끊었을 때 전범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인 희생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8: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내용들 포함해서 아마도 현대 시간 19일에 이제 안보팀을 소집한다 그래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10: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하고 첫 번째로 조율을 했습니다. 일단 조율을 한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5: 엄태윤 글로벌 전략 정보학과 겸임
10: 기본적으로
5: 교수입니다.
10: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거죠. 과연 그러면 협상을 조금 더 두고 보고 하느냐, 지켜보느냐. 그래서 일단 협상의 운을 계속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습이라는 군사적 액션이라는 걸 아마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협상을 다시 재개하자 보면은 지금 현재 이란하고 미국과의 협상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죠.
8: 네.
10: 지금 언론에서 나오다시피 이란이 미국이 제기한 MOU에 대해서 정 미국이 원하는 거에 해답을 주지 않고 반대의 입장을 줬고요. 자신의 요구 입장, 그러니까 경제적 입장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핵 문제는 뒤에 쏙 뺐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보면 쓰레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레버리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고농축 우라늄 기간을 중단 기간을 지금 2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7: 예.
10: 이란이 쉽게 응해줄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눈높이를 자꾸 내추다 보면 과거 2015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미 이란하고 합의했던 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수준까지 돌아오면 협상이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지금 현재 이란 핵시설 밑에 파묻혀 있는 440kg 우라늄 60%를 탈출하거나 아니면 하르그 섬을 공격하거나 이런 건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게 보면 장기간 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경제 사정을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발전소나 아니면 석유 시설, 심지어는 석유 시설까지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탈출하거나 군사 시설, 발전 시설 공격해서 이란이 버티지 못하도록 버티는 기간을 줄이는 쪽에 방점을 두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7: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본인의 SNS에 AI 합성 사진을 더 많이 올리고 있는데 뭐 장난스럽게 올리는 거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폭풍전야의 고요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상황실에서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핵 버튼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9: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번 전쟁 기간에 이란에 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4년 동안 고전하는 푸틴도 핵 좀 써볼까 했다가 국제적인 비난 때문에 다시 넣었으니까 핵을 쓴다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렵죠.
7: 그럼 근데 저 버튼은 뭡니까?
9: 콜라 버튼 아닌가요?
7: 콜라 버튼입니까?
9: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미국 내 어떤 내부 정치를 가지고 저렇게 밈을 만들고 SNS에 올리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용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전쟁,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그것도 또 어린이들과 여성들 이런 희생이 많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쉽게 지금 저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전쟁에 대한 결정권, 폭격에 대한 권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행동은 누구에게도 지금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 뭐 오바마 열성 지지자들, 마가 세력들 이쪽에서는 지지할지 모르지만 그 내부에서도 지금 전쟁 반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오바마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비교한 건데 우리 정부가 돼서 이란 선박을 지금 다 침몰시켰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9: 그렇죠. 그 사실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정부 전임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난도 많이 하지만 계속 오바마한테 무슨 컴플렉스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오바마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매우 인종차별주의적인 뭐 너 왜 버락 오바마, 후세인이 가운데 이름 들어갔잖냐, 너 중동 아니냐, 너 아프리카 출신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그 출생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이런 공세를 펼치다가 오바마한테 사실 역공을 당해가지고 큰 망신을 샀었거든요. 그 아마 뒤끝이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기는 오바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에 이란과 맺었던 포괄적 핵 합의 JCPOA보다 지금 그러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월등히 낫냐? 그것도 사실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7: 뭐 기자들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내심이 바닥났다면서 지금 이란의 공습 재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란 일간지에는 이런 합성 이미지도 좀 실렸습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보실까요? 이란의 보수 성향 일간지 자반 신문의 일면에 실린 합성 이미지입니다. 두바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입니다. 건물 위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구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메인 헤드라인에는 미 중앙사령부 센트콤 요새들을 아랍 통치자들의 머리 위로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경고도 담았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0: 아시다시피 그 이란이 그 대응책으로 주변 걸프 지역 국가들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겨냥된 게 그 UAE죠, 두바이죠. 거기다가 한 드론이나 미사일 2, 3천 발을 쏘았는데 집중적으로 타격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UAE가 미국의 미국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란에 있어서는 가장 적대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친구. 그러니까 집중 타겟이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걸프 지역에는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경우에는 네. 이란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비행기를 당해낼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 UAE나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주변 국가의 시설, 상업시설, 대표적인 상징적 시설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저 상징적 인물인데요. 저거를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 2001년에 9/11 사태에도 알카에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 월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한 거거든요.
1: 저게 현실화되면 그때 버금가는 맞습니다. 끔찍한 테러가 되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배후 그 어떤 저항의 축들이 헤즈볼라, 후티반군, 그리고 하마스가 있는데 과거 이런 세력들이 그 중동이나 다른 미국 지역에서 테러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IS도 그렇고 알카에다도 그랬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다분하고요. 전쟁이 격화되면 이란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렇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저런 상황까지 간다면 걸프전 전면전으로 갑니다. 이미 지금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UAE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은밀하게 보복 공격을 응징을 했다고 언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UAE를 은밀히 방문을 했다. 그리고 UAE 같은 경우도 약간 사우디하고 좀 결별을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확전되면 UAE는 거의 제 생각에는 그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많고요. 사우디나 다른 인근 국가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 네, 실제로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UAE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실제 이런 부분이 중동 확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3: 초기에 이미 사실 이란이 주변에 걸프 협력 기구뿐만 아니라 주변 국들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사실 보면은 이란의 강경파들의 소행인 걸로 이렇게 좀 드러났어요. 보면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 이웃에 중동 이웃 국가에는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거둬들이는 것처럼 했는데 강경파들이 이제 공격을 계속했죠. 사실 이란이 이번에 전쟁에 임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부적절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도발을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이웃국 그리고 애먼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민간 상선들을 공격해가지고 불태우거나 뭐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또 거기를 위협해가지고 지금 봉쇄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뭐 미국의 많은 함선들이 가 있고 또 심지어 프리덤 프로젝트 때는 세 척의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도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고 놔두고 나머지 부분 이웃 국가하고 특히 원전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란의 그 각종 시설들이나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한다 그래도 사실 트럼프한테 계속 명분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국가의 좀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고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란이 점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이런 쪽이 점점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뭐 전쟁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합성 이미지를 계속 올리니까 이란에서도 지금 AI 이미지 네. 전쟁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가 미군을 몰살하는 AI 영상을 올렸는데요. 잠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4: This mission is extremely difficult.
5: 이 임무는 매우 어렵고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쿠웨이트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실시할 겁니다. 이란군입니다. F-5 전투기를 사용할 겁니다. 구형이지만 작고 빠릅니다.
4: But they're small and fast.
5: 미군입니다. 쿠웨이트 기지로 들어오는 다량의 드론과 미사일이 탐지됐습니다. 어떻게 레이더에서 놓친 거지? 빨리 알아봐.

0: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실제 장면 아니고요.
1: 네.
0: AI로 이제 만든 영상인데 이용종 센터장님, 이거 보고 미국에서 좀 무시무시하다 이랬을까요?
2: 이란이 지금 이란 군부가 저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의지를 뭐 불태우고 있는데요. 저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저건 말이 안 되는 자기들의 그야말로 망상에 불과하고요.
0: 예.
2: 낡았지만 작고 빠르다 그러는데 낡아도 어느 정도 낡았어야 됩니다. 저 F5가 1969년에 생산된 거거든요. 네.
0: 69년이요?
2: 벌써 이제 50년 넘은 낡은 기종이고 어떻게 뭐
0: 예.
2: 정비해서 띄우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과거 이란이 친미 정권일 때 미국이 지원해 준 항공기입니다.
0: 그렇군요.
2: 그걸 어떻게 뭐 부속 부품이나 이런 거 없이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빠르다 그랬어요. 마하 뭐 1.4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주력기인 F-15K가 마하 2.3, 2.4 정도 됩니다. 배나 빠르고요. 그리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비행기는 3세대 정말 구식 레이더만 갖추고 있는 이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4세대, 특히 F-15K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 전투기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능으로 싸우거든요. 5세대 전투기 몇 대만 가지고도 정말 3세대, 4세대 전투기 100대가 뜬다 그래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란이 내부적으로 많이 다급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 의지가 있고
0: 예.
2: 또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보면은 또 쿠웨이트를 공격하잖아요.
1: 네.
2: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저것들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 군부가 어떤 당면은 좀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란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이번에 중국 특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원래 대미협상 대표기도 했었는데 중국 특사까지 이제 맡게 되면서
3: 네.
1: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 일단 이란 입장에서 다급하죠.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답을 못 얻은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이란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밀었어요. 서로 간에 주고받기를 전혀 안 받겠다고 아주 얘기하고 갈등 구도로 국면을 이끌고 나서 거기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받았는데 결국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전히 이제 미국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중국의 옷자락이도 잡아서 같이 중재를 통해서 이 협상 마당에 끌어들이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도가 여태까지는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큰 소득이 없었어요. 파키스탄 뭐 핵만 비공식적으로 가졌을 뿐이지 크게 역할을 못했단 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하다고 했었잖아요.
3: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0: 예.
3: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0: 예.
3: 때문에 결국 공이 이제 중국으로 갔고요. 또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의 거기 장관이 여전히 이제 이란하고 협상 중이고요. 또 23일 날 그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있지만 이 이란 문제를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리바프 의장도 그 특사로서 중국 특사로서 그 중국의 뭐 왕위 부장이나 아니면은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최고위층과의 어떤 계속 대화를 연결하면서 이란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으로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란이 외교적 노력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페레젠스키 그 이란 대통령이 그 레오 14세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는 게 뭐냐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교황 사이는 안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황이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예.
3: 그 당연히 이란으로서는 거기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요. 또 국제사회에 교황이 당연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혼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그런 국제 외교 노력, 심리적 홍보 노력을 같이 겸하면서 하는 게 어쨌든 그런 역할 분담을 나누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뭐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판타스틱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인물인데 지금 뭐 결과는 없는 거고 푸틴도 중국 가고 갈리바프는 지금 중국 특사로 임명되는 거 보면 중국의 몸값이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그 시진핑 주석은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0: 아, 어쩌면 내가 그 10년 전에 오바마를 만나가지고 오바마한테 처음 제시했던 시진핑 집권 초에 얘기했던 신형 대국 관계, 우리가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할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런 위치를 이번 정국에서 좀 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또뭐 푸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관계인데 이런 거를 시진핑 주석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틴을 만나면은 아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공조를 할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어떤 전횡이라든가 독단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도의 어떤 정세 변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란이 계속 중국의 우방으로 또 중국의 후견을 받는 중동의 맹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쪽으로 아마 전술을 가져가지 않을까,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이란 내부의 분위기도 저희가 좀 보면 이란의 국영방송 뉴스에서 앵커들이 실제로 소총을 들고 이제 격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 탄창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공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 실제 뭐 지상전이라는 이런 거뭐 준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2: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대미 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 시간이 좀전 얘기인데, 일단 모스타바 지금 지도자가 군사 작전을 지시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에서는 벌써 이러한 상황, 협상이 불발이 될때 최악의 상황을 예정을 하고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대국민 항전을 하라, 결사항전을 하자는 그 의미고요. 대외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미국을 내서 싸울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걸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여론을
1: 네,
2: 이끌어내는
1: 화면을
2: 역할을 하고
1: 보시면
2: 있습니다.
1: 여성 앵커도 이제 뭐 총을 들고 이렇게 막 훈련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2: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전, 이거 좀, 이거는 과하죠. 과하죠.
3: 아무래도 좀 이란도 우리도 굴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언론까지 이제 동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렸고, 끝으로요, 걱정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다 보면 또 협상도 안 되고 하다 보면 미국 내 지금 뭐 테러 모의 의심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내 테러 가능성도 지금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0: 그렇습니다. 엄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제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무려 2,97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종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미 본토가 공격받은 첫 번째 이제 사례고, 이렇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텐데요. 이란 전쟁 초기에 이란이 공습을 받아가지고 알리 하메네이가 참수당하고 이런 초기에 사실 이란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공격을 할수 있다, 미 본토 공격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건은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이번 뭐이 전쟁이 있고 나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이라크 민병대의 고위 간부가 미국 본토 한 20곳을 우리가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특히 유대교 교회당 이런 데를 뭐 공습해가지고, 공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총격을 가하거나 어떤 공격을 해가지고 대규모 인명 살상, 그래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좀 반전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당국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텐데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실화하기 전에 이란하고 미국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1: 네,
0: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좀처럼 실타래가 잘 풀리지 않는 이란 전쟁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용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엄태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2차 삼성 노조와 사측 사후조정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오전 11시 45분쯤에 회의장을 나와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사후조정은 잠시 뒤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의 최후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긴급조정권 행사를 언급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1: 지금까지 4번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담판을 앞두고 정부도 협상 결렬 시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3: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4: 김민석
3: 위해
4: 국무총리입니다.
3: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파업할 경우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측 입장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강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에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그룹은 노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파업된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동 시점은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법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위험이 예견되기 때문에 파업 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 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업이 시작되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78일 뒤 공표됐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한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파업 강제 종료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도 폐지를 권고했던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런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경제 6단체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 시설과 배기, 배수 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초정밀 미세 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에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24시간 가동이 되는 연속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주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가 절정인데요. 조금 전에는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 도청에서 정부의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5: 네, 광주 옛 전남 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올해 기념식은 예년과는 다르게 옛 전남 도청에서 열렸죠.
5: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이 옛 전남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옛 전남 도청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곳은 1980년 5월

0: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이어갔던 곳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보건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1980년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고요. 앞으로 5.18 가치를 전하는 교육과 추모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오늘 오후 개관식을 시작으로 공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념식 주제는 5월 다시 광장을 품다인데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새겼고요. 또 아울러 이 5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이어가며 함께 실천하자는 다짐도 담았습니다.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각계 대표 등 3천 명이 참석했는데요. 특히 5.18을 주제로 한 시와 소설, 일기를 낭독하며 5월 정신을 기리는 공연이 펼쳐졌고요.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공연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기념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주말 5월 영령들이 영면한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5월 단체가 주관하는 추모식과 추모제가 열렸고 금남로에서도 주먹밥 나누기 등 60여 개 부스가 마련돼 5.18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어제는 오후 5시 18분에 맞춰 5.18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행사 내내 조속히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옛 전남 도청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1: 이때일은 더위가 가장 힘겨운 건 온종일 논밭에서 일해야 하는 농민들입니다. 파종이나 수확이 한창인 농번기에 뙤약볕 아래에서 더위를 견디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2: 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마늘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곧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인데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정오를 넘기면서 이 햇볕이 정말 따갑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인데요. 이 오전 내내 농사일에 여념이 없던 농민들도 이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이제 식사를 겸해서 잠시 자리를 떠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4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더위에도 농민들은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1년 농사의 결실을 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에서 주로 재배하는 난지역 마늘은 5월 중순인 지금부터가 한창 수확철인데요. 지금 날씨가 덥다고 수확을 미루면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병충해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마늘뿐 아니라 양파, 또 봄감자를 재배하는 농민들도 수확의 한창인 시점인데요. 차라리 한여름이면 새벽 일찍 일하고 낮 동안은 쉴 수 있을 텐데 이 한창 일거리가 많은 시기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에 농민들의 고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시기 농민들의 온열질환 신고가 유독 많은데요.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할 때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는 등 온열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마늘 농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3: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삼성전자 파업 사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상을 딱 특정은 안 했는데 네. 삼성 얘기겠죠?
4: 그렇죠. 예. 지금 뭐 파업으로 국가적인 불안 심리가
5: 김성일 정치평론가
4: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삼성은 국민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할 만큼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경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 결정만으로 모든 게 이해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조도 협상에 좀 더 임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사측도 파업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2차 사후 조정, 지금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고 오후 2시부터 이제 재개

0: 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그 분위기를 보면 어떨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언급했잖아요. 실제로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1: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정말 파업을 강행한다면 실제적인 어떤 피해 뭐 산정 범위와는 별개로 국민 경제 전반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초강수를 쓸 가능성이 높죠. 이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0: 예.
1: 이 정도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는 것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어떤 신호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의 담화 내용처럼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뭐 긴급 조정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사실 이게
1: 네.
0: 발동된 게 상당히 좀 오래전이고,
2: 그렇죠. 예.
0: 예, 노조 입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2: 맞습니다.
0: 텐데 어떻게
2: 예.
0: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바로 복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2: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0: 예.
2: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사실상의 강제 조정에 국가가 나서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강제 조정에 나서게 되고 결정이 되면 사실상 합의로 간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노동권의 정부가 심대하게 침해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0: 예.
2: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예고를 또 한국 노총이 먼저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 경제에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시점상, 시기상으로도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고 국가 경쟁력을 이 분야에서 확보해야만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사활이 달린 분야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주주들도요, 일반 소액 주주들도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0: 예.
2: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주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또 이게 근로는 고용을 중심으로 고용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주는 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 위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0: 예.
2: 그럼 그 분야의 양해 없이 노동권만 가지고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할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도 또 촉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아주 지금 뭐 화면에서 좀 전에 보셨지만 저런 강력한 행위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강한 압박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총파업결이 사흘 전이고 오늘은 뭔가 좀 접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노동조합 여러분,
4: 이재용 삼성전자
3: 삼성 구조조합
4: 회장입니다.
3: 우리는 한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올립니다.
0: 네, 이재용 회장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한 가족, 한 몸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사실 그 내부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이른바 반도체 DS 그리고 휴대전화 뭐 가전기기 쪽 DX 노조 입장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1: 어차피 성과급 규모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0: 예.
1: 삼성전자 내부에서 여러 이제 분야가 있는데 특히나 이익을 많이 내는 쪽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갔었죠.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성과가 적은 부분은 같은 삼성전자라는 회사 안에 있어도 대우가 좀 많이 달랐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몇십조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그 분야에서 이익이

0: 아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보면 같이 노조를 하면서도 부문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게 없는데 삼성전자는 가전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반도체 만들면서 파운드리도 있고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이 한 회사의 울타리에서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회사 관리 차원에서 재무적 관점 또는 기획의 관점에서만 그동안 쭉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제기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좀 눌러놓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휴대전화 쪽에서는 옛날에 반도체 어렵고 휴대전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번 걸로 다 나눠 가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좀 반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반도체가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예. HBM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그동안 반도체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었고 그 당시에는 휴대폰 분야가 또 많은 이익을 냈었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같은 회사에 있지만 우리가 잘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보상이 없다가 저쪽 잘할 때는 이렇게 많은 보상을 다 쏟아부어줘야 하는 감정적인 문제까지 있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 지금 이걸 가지고 노조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이것도 쟁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성과급 액수뿐만이 아니라 성과급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 회사 측과 노조가 대립하는 가운데 예. 노조 안에서도 지금 이런 갈등이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1: 예, 저는 이 내용도 좀 주목해서 봤는데 예전에 삼성의 공격수였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죠, 지금. 부위원장이 글을 올렸어요. 지속 가능성 생각 안 하냐. 지금 파업하면 노조가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2: 그러게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걸 좀 설명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상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흔들려가지고 그 공급망에서 빠지게 된다면 내지는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면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노조가 얘기하는 금액이 예.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지금 국민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직업을 못 구해서 어려운 사람, 물가가 올라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월급도 아니고 성과급으로 뭐 4억, 6억, 6억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으니 예. 그거에 대한 또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주들도 함께 참여를 시켜서 논의를 하고 지금 주주에 대한 정부가 배당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배당도 안정적으로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분란이 또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단순히 한 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 경제 신뢰도까지도 이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오늘 이제 최종 단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좀 속보로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5.18 기념식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도 오늘 다 참석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도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김상일 평론가님 네. 헌법 정신에 담겠다.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헌법 정신에 담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가 됐고 예. 여야가 이견도 없고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단지 선거공학적으로 이번 헌법 개정안 선거를 투표를 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12.3 내란, 불법기업 내란 이후에 지금 굉장히 5.18 정신에 대한 감사함을 저도 느낍니다. 아, 5.18 그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그것이 없었다면 12.3 계엄을 우리 국민들이 역사 속 교훈을 가지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
1: 예. 그러니까
2: 역사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참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1: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 5.18 기념식 참석할 때 뭐 계란도 날아오고 뭐 항의하는 목소리도 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연출이 안 됐어요?
0: 그렇죠. 뭐
3: 윤희석 전 국민의힘
0: 아픈 역사들이 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서 무릎을 꿇고 저희가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 불과 한 6년 전 얘긴데요. 그 이후에 또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내용도 있겠지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는 그런 합의에 따른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거기에 이제 부마 항쟁까지 넣어서 79년, 80년 이 상황에 있어서의 민주화운동의 진척과 현재 상황을 연결짓는 그런 국민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차원에서 오늘 5.18 기념식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건데
1: 예.
0: 개헌이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5.18 정신에 대해서 여야 없이 국민 전체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정신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기억을 하고 이것을 더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뭐 민영배 후보의 뭐 의견도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계란 맞는 거 원하는 장면이다. 우리가 전략적 인내로 그런 장면 연출해주지 말자라고 네. 의견을 냈었거든요.
2: 민영배 시장의 이야기는 지도자로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지만
1: 예.
2: 저런 게 나오지 않아도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제는 그만큼 굉장히 성숙돼 있고
3: 삼성전자 파업사태, 5.18 기념식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평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내가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컵라면.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4: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0: 활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9.2도로 30도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 더불어 강한 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엔 비가 내리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낮 시간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도 있고요. 고장차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월계 일교를 못 간 지점 2, 3차로에 걸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 뒤쪽으로 창동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밀리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포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성산대교 부근부터 마포대교를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2400년 전 그리스 어느 항구의 밤. 한 남자가 등불 아래서 양피지를 펼칩니다. 그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야 했고 자기 군대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가 그 밤에 적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진짜 이유는 한쪽이 너무 빠르게 커졌고 다른 한쪽이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남자의 이름은 투키디데스. 그가 쓴 문장은 2400년을 건너와 지난주 베이징의 한 회담장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을 통해서요. 오늘은 그 한 문장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주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6년 5월 18일 5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관심이 많이 모여졌는데 글쎄요, 외신과 또 주말 내 YTN과 YTN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전

0: 널 제목 같습니다. The good news is no news. 예. 나쁜 소식, 이상한 말이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런 의미로도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시진핑 주석이 그 자리에서 꺼낸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오프닝에서도 들으셨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리스 또 스파르타 시절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설명해 드리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가 그리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오늘은 2400년 전 그리스로 잠깐 다녀오시죠.
2: 들으셨어? 아테네 놈들 말이여. 또 신전을 짓는다고 합디다. 이번엔 파르테논이라고 산 꼭대기에 새하얀 대리석으로 쌓아 올린다던데.
3: 신전이 문제가 아니오. 진짜 문제는 함대요, 함대. 작년에 비해 군선이 또 늘었답니다. 동맹국도 둘이 더 늘었고. 아휴.
2: 아니, 우리가 그리스의 맏형 아니오. 200년 동안 우리가 질서를 잡아왔는데 지금 저 어린 놈들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어. 이젠 정말 무서울 지경이오.
1: 그해 여름 스파르타는 결국 아테네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명분은 작은 동맹국 사이의 분쟁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 신흥 강자가 우리를 넘어설 것 같다는 두려움. 그뿐이었습니다.
4: 할아버지, 저 배들은 누구 거예요?
3: 저 배는 스파르타의 배다.
4: 그럼 우리 배는요?
3: 우리 배는 더 이상 없다.
1: 27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두 도시 모두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명목상 승자였지만 그리스 세계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 주인이 등장하죠. 북쪽에서 내려온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입니다.
5: 나는 이 전쟁을 끝까지 봤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진짜 위험한 건 떠오르는 자도 지키려는 자도 아니었다. 진짜 위험한 건둘 사이에 끼어든 공포 그 자체였다.
1: 이 이야기가 2017년 다시 깨어납니다. 미국 하버드의 한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그가 묻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귀를 다시 갈 것인가? 그는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떠오르는 신흥 강국과 그걸 지키려는 기존 패권국이 마주섰을 때 역사 속 16번의 사례 중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베이징의 회담장 시진핑 주석이 이 단어를 꺼냈습니다.
6: 중미 양국이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대국 관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1: 누군가는 이 발언을 협력의 손짓으로 봅니다. 또 누군가는 매우 정중한 경고로 읽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도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된다는 그런 경고로요.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2400년 전그두 도시와 다른 결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한반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우리 에어는 제주도 많습니다. 2400년 전 그리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시진핑 주석의 말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KBS에서 만든 다큐 인재정쟁도 재밌었어요. 미국은 법률가들의 나라, 중국은 기술자들의 나라, 과학자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화학공학과,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이죠. 둘의 해법과 방식이 다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우리가 최고야, 강대국이야, 나머지 올라오는 너희들 용인하지 않겠어, 이런 태도로 임하다가 의심과 공포가 극대화되면 역사 속에서는요 대부분이 전쟁으로 파국에 치달았다는 겁니다. 그건 모두가 원치 않을 텐데, 자, 이 둘의 만남 이후에 새로운 장이 열릴지 정말 말씀 쏙쏙 재밌게 들어오게 해주시는 분이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후 1시 6분 11초 이 시각 뉴스를 아주 깔끔하게 양치질 뉴스로 전달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기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두 번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0: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고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데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지니까 잊지 말고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여는데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고 닷새 만에 협상이 재개되는 겁니다. 어제 급거 귀국한 이재용 회장은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머리 숙여 사죄하며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하자는 노조 요구를 사측이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만 두 번째로 성사된 셔틀 외교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 예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찬에는 보물제 2134호 수운잡방의 종가 음식을 접목한 퓨전 한식이 오르고 안동 태사주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산 사케가 함께 준비됩니다. 만찬 뒤에는 안동 하회마을로 자리를 옮겨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를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진압을 이유로 훈장을 받은 경찰관들의 서훈 취소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 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송동섭 전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1983년 광주 사태 진압 등을 사유로 홍조 근정 훈장을 받은 뒤 훈장을 유지한 채 숨졌습니다. 반면 그의 전임자였던 안병하 치안감은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직위 해제되고 11일간을 고문을 받은 끝에 후유증으로 1988년 사망했습니다. 오늘도 여름을 발굴케 하는 더위가 이어집니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낮 기온은 26도에서 34도 사이에 분포할 전망입니다. 광주와 울산은 32도, 서울과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이 더위는 19일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풀 꺾이고 수요일인 20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5도에서 10도 가까이 떨어져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은 광주와 제주를 뺀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경북은 매우 나쁨까지 예보돼 있으니 야외 활동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양치질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뭐 여름 날씨같이 뜨거우니까요. 여러분들 피부라든지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삶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해서요. 많이들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마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고해 드린 대로요. 이분은 중국, 미국 그리고 우리 동북아 한국이 속해 있는 이곳의 정세를 읽어서 아주 쉽게 쏙쏙 들어오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뭐 오묘하게 엇갈려요. 외교적 어법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지금의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과연 이 회담에 주도권을 결국 누가 잡았는지 그 보도되지 않은 배경 이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1: 일단 총평부터 듣고 싶어요. 두 분이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2: 그냥 저는 한 문장으로 한다면 네. 동상이몽의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1: 동상이몽.
2: 네. 네. 그럼 동상이몽의 미중 정상회담은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첫 번째는 무역 관세 희토류 공급망 관리의 동상이몽.
1: 네.
2: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온 결론은 지금.

0: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원하는 한 발짝을 더안 뗐다라는 거죠. 앞으로 안 나갔다. 그만큼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중 간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동상이면 뭐냐면 AI 첨단 기술,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뭐 이런 부분에서의 동상이몽이죠.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가셨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같이 수행했던 16명의 CEO들의 면면을 보셔야 됩니다.
1: 네.
0: 그 CEO들을 보시면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마이크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테크 기업도 있지만 금융도 있죠. 골드만삭스든 블랙록이든. 근데 이걸 지금 중국 이 기업 면면 다 중국 시장에 다 못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결국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일일이 소개를 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풀린 게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 있는 것들이죠. 아니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하고 있는 첨단 제재 혹은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게 중국 기업 수가 한 1,100개가 넘거든요.
1: 대표적으로 뭐 화웨이 같은 기업들도
0: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1,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서로 간에 또 의미가 없는 동상이몽이 없고 세 번째가 이제 이란 전쟁, 타이완 지정학적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패권에 대한 동상이몽이죠. 뭐 여러분 많이 보도됐다시피 모두 발언에서 신빙성이 타이완 문제 잘 못하면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걸 했죠. 시진핑 주석의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것도 있지만 전 세계한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들어가기 전에 아예 먼저 선제 공고를 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총평을 한다면 세 가지 뭐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의 동상이몽의 미중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자, 베이징에서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이 나란히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고요. 그 접점이 결국은 안 나왔다. 약간 개그맨 예전에 그 개그맨 중에 이런 유행어 쓰시는 분 있잖아요.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끝난 느낌이에요. 그 이란 전쟁 수행도 지금 미국이 좀 어려운데 사실은 무기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러려면 히터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히터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엮여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회담 후의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를테면 애프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도 얘기를 했어요.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셔죠. 그 뭐 성공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회담을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중국 쪽은 그냥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1: 원론적인 원론적이죠.
0: 이란 문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트럼프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호르몬 제염도 개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분에 있어서 핵도 이걸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뭐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의 이런 워딩 그다음 공식적인 문구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의견을 교환했다와 트럼프가 말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상태 유지에 합의했다는 사실 정상회담끼리 많았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로 보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갈 때 목적이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에 대한 문을 열어라. 그래서 가기 전부터 오픈업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두 번째가 히토리오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이란 전쟁을 어쨌든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마무리를 안 하면 자기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라는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할을 하기를 바랐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뭐 평화적인 이슈를 꺼내고 있지만 결국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안 보이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마쳤다, 뭐 잘했다고 하지만 뭐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이 이란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번에 사실 중국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한 발짝 더 그러니까 좀 더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가졌더라면 약간의 어느 정도에 풀 수 있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풀지 않았다는 타협 문제도 그러니까 뭐 하나의 중국을 뭐 지지한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동 혹은 미국에 있는 고위층들이 타이완을 안 가겠다는 동 이런 말들이 전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을 이제 가지고 안 푸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이란 전쟁은 앞으로 이제 실제 미국이 전쟁을 할 가능성,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중국은 몸값을 더 올리면서 상황을 좀 보면서 참여 여부를 좀 더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입장도 사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0: 이 걸프 국가에 또 관계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딱 존재감이 내가 중재자 역할이 이때 나서느냐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조금 더 극적으로 올리고 나서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가 조금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를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미국 중국과 아주 긴밀한 원유 거래가 있었고 이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페트로 달러 원유 거래는 무조건 달러로 하게 되는데 그걸 위안화로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미묘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사실 중국과 친한 나라들을 때린 셈인데
0: 맞습니다.
1: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갔다고 봐야 됩니까?
0: 뭐 대부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함부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대하는 사람인데 너무 다소곳하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위대한 뭐 시진핑 주석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렇게 예.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야 이게 우리가 아는 트럼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네. 되고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사 중에 마지막 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난회로 불렀죠. 중난하이로. 예. 중난하이가 중국 권력의 핵심이고 네. 권력의 중심이거든요.
1: 네네.
0: 거기 간 것은 72년도로 돌아갔을 때 닉슨 대통령이 처음 중국과 잘해보자고 갔을 때
1: 핑퐁 외교 시작된.
0: 핑퐁 시작할 때 네. 그때는 마오쩌둥이었죠.
1: 예.
0: 그래서 중난하이에서 앉아서 있는 그 사진이 아마도
1: 예.
0: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할 그 사진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걸 중난에 불렀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함의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첫 번째가 당신을 예우한다는 측면. 그런데
1: 예.
0: 예우가 지금 뼈 있는 예우죠.
1: 예.
0: 두 번째는 들어오라는 거죠. 자신 있다는 거죠.
1: 예.
0: 네, 그런
1: 앞방에 불렀네요.
0: 네, 네. 그래서
1: 괜찮아 우리는.
0: 그 다 이게 어디를 가든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좀 더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어떤 워딩을 썼고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그 행간에는 정말 숨어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이야기를 있기 때문에 중간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네. 드리고요.
1: 그렇게 그냥 어느 장소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72년 처음으로 그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중 관계가 열렸을 때의 상황만큼의 큰 변화와 합의 내지는 뭔가 양보 이런 것들이 맥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이제 불안불안한 게 대만인데요. 대만 건드리면 사실 한국 한반도도 지금 영향력이 들어갑니다.
0: 네.
1: 미군 부대가 진주해 있고 중국과 인접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키니데스의 함정을 시진핑이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을 꺼낸 배경 어떻게 보세요?
0: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가 한 세 가지를 지금 이번에 워딩을 보면서 야 중국이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1: 네.
0: 알리는데 첫 번째 아까 타이완 부분에 있어서의 미중 관계가 잘 처리하지 못하면
1: 네.
0: 충돌할 수 있다라는
1: 네.
0: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등장한 게 지금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1: 네.
0: 앞에 방송에서 지금 AI가 지금 잘 설명을 했는데
1: 네.
0: 근데 우리가 매체에서 조금 정확하게 팩트를 안 찍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
1: 알겠습니다.
0: 했던 게 뭐 과거에도 어떤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사실 이게 좀 그때랑 좀 결이 좀 다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언제 이야기했냐면 좀 더 2013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석을 되고 나서
1: 예.
0: 되고 나서 처음 이제 미국을 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어요.
1: 네.
0: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오바마 대통령 아니 지금 태평양 이렇게 넓은데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죠.
1: 네.
0: 같이 좀 관리를 하시죠. 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뭐겠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미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 네.
0: 야, 이거 전 시선을 우리가 인도태평양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그게 이제 인도태평양 돌아가고 이제 트럼프가 더 일기 시대 때 본격적으로 미중 간에 충돌이 됐죠.
1: 네.
0: 그러니까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1: 예.
0: 똑같은 대국으로 인정을 해라라는
1: 네.
0: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투키디데스의 말을 함정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고요.
1: 네.
0: 그 내용이 그
1: 그러네요.
0: 같은 그렇다라는 것들이죠.
1: 아테네와 스파르타
0: 네,
1: 같네요.
0: 2000 그다음에 2000뭐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냐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싸우지 말고 잘 협력하고
1: 네.
0: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서로가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 이번에 처음 투키디스 함정이라는 것을 앞에서
1: 네.
0: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1: 직접
0: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1: 네.
0: 투키디스 함정은 충돌에 가까이가 있고요.
1: 예.
0: 신형 대국 관계는 뭐라고요? 관리하자는 측면.
1: 네. 인정해줘. 우리가 이제 2인자야.
0: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니까
1: 예.
0: 잘못하지 않으면 투키디스 함정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전쟁이란다는
1: 네.
0: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돌을 더 무기 중심 더 가 있다라는 거에서 이 말의 행간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1: 예.
0: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만찬 장소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딱 합니다. 네. 중국의 중화민족의 부흥 즉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중국
1: 네.
0: 몽과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는
1: 예.
0: 함께 갈 수 있다.
1: 아 대립하지 않아도 된다.
0: 네, 네.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국 몽이라는 게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게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2049년도 중국이 만들어진 100년이 될 때 미국을 제끼고 1등이 되겠다라는 성례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가 사례를 제가 이번에 있었던 하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게 정말 이번에 중국의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이랬을 겁니다. 트럼프한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전 세계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 특히 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 내가 잊은 거야.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메시지를 훨씬 더 무게 실어줬다.
1: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 나라들은 사실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아프리카가 대표적이고요.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신흥국이 두려워서 강대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파국으로 간다는 얘기가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오래된 맥락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시진핑의 워딩은 이 파국이나 내지는 불안과 공포의 책임을 미국 트럼프한테 돌리는 효과가 돼버렸네요. 프레임
0: 그렇죠.
1: 자체가.
0: 예,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X
1: 네.
0: 보셨습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 하는 것이다. 참 너무 좀 없어 보이는
1: 없어 보이는
0: 이야기를
1: 데다가,
0: 하고 예. 있는 거고
1: 같은 미국 대통령 예.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또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기 때문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좀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1: 네.
0: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이렇게 끝났지만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방법으로 중국 에 대해서 제재가 또 갈 겁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만나고 밥 먹고 악수하고 했던 것들이 몇 개월 지내 또 이제 서로가 충돌하는 지점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그때 미중 정상 했던 게 뭐인 거야라고 생각.
1: 여기서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하면 뭐 세계가 멸망합니다. 뭐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다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니까 결국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처럼 주변국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대만이에요.
0: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야
1: 제일 민감해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발작적으로 반응하고요.
0: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세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만 충돌했다란 충돌할 수 있다란 워딩, 투키디데스 함정, 다음에 마가와 함께 갈 수 있다.
1: 네.
0: 이 부분은 결국은 다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간다? 타이완으로 가 대만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1: 대만의 TSMC는 또
0: 맞습니다.
1: 미국 핵심이고요. 네,
0: 그렇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문제가 되지만 그 다음이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전부 다 이번 정상회담 보면서 시선이 타이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대만 부분들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미국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중국은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1: 네.
0: 왜? 지금 그러니까 전쟁은 바다를 끼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만이 그걸 앞에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대만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미국 입장에선 대만이 있어야 지금 중국이 나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1: 네.
0: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트럼프가 미국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뭐 한다고요? 일단 1차적으로 방어를 한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 TSMC입니다. 반도체.
1: 네.
0: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 타이완 부분은 뭐 절대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중국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워딩이 트럼프 일기 때 그러니까 올라가서 8, 9년대 그때와 9년 전과 지금에 봤을 때 상황이 전혀 바뀌었다. 또 엄청 강해졌다라는 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키워드고 우린 그것을 명확하게 좀 인식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 타이완은 호르무즈 해협도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1: 네.
0: 타이완 해협은 영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1: 직접적일 네. 수 있죠.
0: 타이완 자체적인 뭐 만약에 혹시나
1: 네.
0: 이게 우리 친구에 간다라면 타이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타결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미 데이터를 돌려본 경우가 지금
1: 네.
0: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물동량의 거의 70%가 다 대만 해협을 통해서
1: 네.
0: 들어옵니다. 때문에 이런 긴장 국면이 지금 시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점점 가고 있겠고 이번에 그걸 확실하게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을 통해서 강력한 워딩을 했다라는 것은 이 긴장 함부로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진 거죠. 단순히
1: 예.
0: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한 게 아니라 미국 정가한테 던졌다라고.

0: 이 대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뭐 이를테면은 중국이 직접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대만이 중국이 상당히 싫어할 만한 뭐 대만 사실 내부 정치 상황도 친중국파와 맞습니다. 대만 유지파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1: 국민당과 민진당 있죠. 예.
0: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반중국적인 태도로 돌아서거나 혹은 전략 무기 같은 게 배치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점증되다가 터질 수 있잖아요.
1: 전략 무기가 배치되면 그건 완전히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죠.
0: 누가 이걸 주도할지도 걱정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네. 외에는 지금 재미를 못
1: 그렇죠.
0: 보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갈 때 여러분 보셨다시피 베네수엘라 때 이번에 그 국무장관이 그 마두로 대통령 그 나이키 옷 입고 그 시그널이 그 해프닝은 뭐냐면요. 미국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암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참 웃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네. 거고요. 지금 대만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략 무기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제 매우 긴장을 도는 거고. 예. 지금 일단은 뭐 국민당 주석이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을 갔었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만 내에도 계속 지금 혼란스러운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두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가지고 자꾸 뭐 이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더 나을 거고 지금 중국과 일본 관계는 뭐 지금 뭐 다카총리 한도 내에서는 이 대만 이슈 때문에 거의 뭐 거래 뭐 우리가 말한 이 교류가 단절됐다라고 볼 네. 정도로 중국은 뭐 확실하게 지금 손을 꼽고 있다. 그다음에 트리거가 어떻게 될지는 부분들이 미국이 조심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그걸 하지 않으면 뭐 저 입장에 전 그게 무력 이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상황이 뭐 어떤 변수에 있어서 만약에 자꾸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미국과 예. 중국 간의 이 전쟁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남중국해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있는데 가장 그중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전쟁 시나리오를 산다면 대만이시거든요.
0: 네.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다. 그리고 북중로 한미일 이렇게 영내 안보가 블록화된 구도로 충돌하게 되면 이건 뭐 경제적 피해를 떠나서 우리가 직접 개입돼야 되는 왜냐하면 좀 우리는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위험도 있고 좀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될 텐데 9월에 다시 중국을 방문하기로 일단은 했습니다.
1: 9월에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죠.
0: 초청을 했죠. 네. 네. 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진보된 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투키디테스까지 나왔는데 어떤 카드들을 예상하실 수 있으세요?
1: 근데 만날지 안 만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시나리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란 전쟁 이슈가 바로 눈앞에 있죠.
0: 네.
1: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있고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던졌기 때문에 이 한도 이 지금의 미중 관계 있는 측면에서. 그 좀 나은 진척을 예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어떻게든 약화되지 않는 선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만은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대상이고 중국은 거기다 계속 태클을 걸 것이고 그래서 9월 달 그 사이에도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이게 티격태격이 뭐 그게 경제나 무역 측면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9월 24일 자체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간다고 예단할 수도 없고 올해 네. 따지면 뭐 G20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APEC 정상회담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세 번 정도가
0: 네.
1: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칼을 갈겠죠.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인지.
0: 예. 체포되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의 튜닝을 입고 가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던 그 국무장관 참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기술을 좀 저렇게밖에 못 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미중 정상 만난 직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이게 좀 이례적인데 의도적이라고 보십니까?
1: 푸틴 대통령이 19일 날 갑니다.
0: 네.
1: 19일 날 가서 20일 날 오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만나는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0: 네네.
1: 없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요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갈 때 누가 따라갔냐면 기업 미얀 말고 또 국방장관이 따라갔어요.
0: 네.
1: 헤그세스가
0: 헤그세스,
1: 갔죠. 그런데 네. 미중 만날 때 국방장관이 잘 안 갑니다.
0: 네.
1: 그럼 왜 갔느냐라는 부분.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0: 네.
1: 여러분들 위해 좀 속내를 더 이야기를 해볼
0: 네.
1: 거예요. 미국의 속내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히트로도 있고 뭐 이란 전쟁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내의 핵탄두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 핵탄두가 갖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거든요.
0: 네네.
1: 이번에 푸틴과 연결고리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푸틴이 중국을 가는 반 이유도 그렇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겁니다. 야, 트럼프 시 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핵탄두 이야기 안 하던가?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돼 있는 뉴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뉴 스타트라는 게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핵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핵탄두가 네. 많은데 서로가 그걸 감축하자는 거예요.
0: 군비 감축하는 거. 예. 예.
1: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그 뉴 스타트 협정이 끝났습니다.
0: 예.
1: 그건 뭐냐면 지금 미국이 한 5천 개에서 한 6천 개 정도 핵탄두를 갖고 있고요.
0: 네.
1: 러시아가 한 5천 개, 6천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네. 자제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0: 네.
1: 끝났는데 이게 러시아는 하고 싶은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0: 예.
1: 그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뭘 원하냐면 중국도 넣어. 중국도 넣어서 같이 해. 왜? 중국은 몇 개를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
0: 예. 그 당시에 그 미소 냉전 시절의 이후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예.
1: 지금 출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중국이 뭐 한 600기라고 여러 가지 이제 보도는 미국 네. 보도는 자료는 나오는데 사실 더 많을 거로 보여지고 네. 제일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지면 핵탄두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0: 거죠. 그렇죠.
1: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부터 이 중국의 핵탄두 미중 정상회담 때마다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0: 아, 이 안보적 전략적 안보 전략적인 배경이 더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1: 미중 정상회담 때 이 핵탄두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0: 보도가 안 됐습니다.
1: 보도가 네. 안 됐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0: 네.
1: 지금 푸틴이 왜 가냐고요. 뭐 이야기는 많습니다. 이게 뭐 미국 중국과 러시아 간의 설린 우호 협력 조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앞에 네. 있는 표면적인 이유고 두 정상이 할 이야기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핵탄두라고 저는 보는 거고
0: 네.
1: 최근에 지금 며칠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지금 러시아가 뭐라 했냐면 ICBM 이 샤르마트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0: 네.
1: 거기에요. ICBM에 10개 핵탄두를 동시에 실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3만 5천 킬로미터를 가고요. 방공망도 뚫어요.
0: 네.
1: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큽니다.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까만 뉴스타트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미국은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꾸 이제 핵탄두 수는 늘어날 것이고
0: 예.
1: 이거 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중국 방문 이제 29일 날 20일 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드러나 기사화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0: 이야. 아니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 얘기 정말 무슨 숭늉에 물탄 듯 싱겁고 여전한 갈등뿐이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강대국들의 국제 질서의 마지막 한 방은 결국 힘에 의한 우위인데 핵이잖아요.
1: 네.
0: 이 핵의 얘기가 뒤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당국도 알고 있겠지만은 집중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오늘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 교수님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0: 2000년대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죠. 지금도 우리 경제의 한 4분의 1 가까이의 교역국이 중국인데요. 세계 공장, 뭐 많은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드는 제품 생산지 이렇게만 알려졌던 중국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 중국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인정할 텐데요. 반면에 전통적 강대국 미국도 그걸 용인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 싸움의 끝이요. 핵으로 가면 모두가 다시 100년 혹은 1000년 만년 전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완전 가루가 되겠죠. 해법을 찾으라고 전 세계의 시민들과 사람들이 두 정상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오늘 에어가 준비한 곡 투키디데스의 그림자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공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이 시기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그 남편분께서 생전에 채무를 지고 계셨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11: 네? 남편이 진 빚이 있었다고요?
10: 아, 예.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11: 아이는 아직 6살이라.
12: 엄마 무슨 일이야?
11: 신경 쓸 일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13: 그렇게 아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을 남겼다는 사실도 그 빚이 법적으로 자신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0: 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당시 6살이던 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죠.
1: 어? 이게 뭐야? 출금 가능 금액이 0원?
2: 월급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거 아니야?
1: 아, 그러니까요. 아, 은행 앱 좀 봐야겠다. 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2: 압류? 아들, 돈 빌린 거 있어?
1: 에이, 아니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2: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야?
1: 아, 아니에요. 법원 결정이라고 뜨는데? 채권자가 양모 씨? 약속 어음금?
2: 약속 어음금?
1: 엄마, 이거 뭐야? 야, 아버지 이름이 왜 여기 써 있어?
2: 뭐? 어디 봐봐봐.
1: 이거 아버지 빚이 나한테 온 거야?
0: 상속 채무란 이름으로 남아있던 빚,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아들은 곧바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 소송을 냈습니다. 나는 당시 6살이었고 아무것도 몰랐다. 성인이 돼서야 이 빚을 알게 됐다는 거였죠.
2: 당시 본인이 미성년자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관여한 기록이 있단 겁니다.
1: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알았다고 해서 제가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전 6살이었다고요.
0: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였던 건 맞지만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절차에 관여했다면 그래도 아들이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결국 이 질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갔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죠.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상속 채무 문제로만 보기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민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시작은 1993년으로 올라갑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6살이던 때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아버지 채무까지 공동상속하게 됐습니다. 액수는 약 1210만 원의 약속 어음금 채무였고 문제는 어린 김 씨 입장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도 빚이 자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사실상 알기 어려웠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 사연을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된 이유도 바로 미성년 상속인이 이런 상속 채무의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0: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당시 6살이던 아들 김씨 그리고 어머니 누나가 함께 공동상속받게 됐다 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채무를 포기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법적 절차를 진행을 했었나 봐요.
3: 네, 맞습니다. 이 채권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1993년과 2003년에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한을 받아뒀고 그때 미성년자인 김 씨는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2013년에 다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제기됐고 공시송달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결국 김 씨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김 씨가 뒤늦게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빚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0: 지금 말씀해 주신 은행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말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절차인지 그거 한번 좀 알려주시죠.
3: 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빚을 진 사람 대신 은행에 있는 돈부터 먼저 묶어버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한 뒤 그 돈을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강제 집행 절차인 건데요. 김 씨는 이 명령을 보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였고 성인이 돼서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 이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단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상속된 적극 재산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강제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 네, 지금 뭐 어려운 단어들이 법률 용어들이 막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정리해보면

0: 핵심은 특별 한정 승인 이거인 것 같아요. 원래 상속인은 일정 기간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선택을 해야 하죠. 뭐 뒤늦게서야 상속받을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건데요. 그리고 이 사건의 아들 김씨, 김씨는 당시 6살이라 아무것도 몰랐고 성인이 되고 예금이 압류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빚을 알게 됐다 주장한 건데 1, 2심은 모두 아들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겁니다.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1심과 2심은 핵심 기준을 김씨 본인이 언제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느냐 이것에 맞춰졌습니다. 김씨는 6살이었고 실제로는 2017년 예금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야 아버지 빚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3개월 안에 한 특별 한정 승인은 유효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을 누구의 인식으로 볼 것이냐, 다시 말해 본인 기준이냐, 법정 대리인 기준이냐를 쟁점으로 삼았고 결국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 1심과 2심은 김씨 본인이 언제 알았냐를 봤다면 대법원은 당시 어머니가 절차에 관여를 했다면 특별 한정 승인의 기준도 김씨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었던 어머니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짚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바로 그 점을 짚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에서 말하는 언제 알았느냐도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민법 제1019조의 3개월은 단순한 권고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어머니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다면 김씨가 나중에 성인이 됐다고 해서 새로 3개월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미성년 상속인 보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건 당시 법 해석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사실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정 대리인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걸 아이가 책임져야 하냐. 그래서 당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반대 의견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요지는 법정 대리인이 제때 특별 한정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미성년 상속인이 평생 상속 채무를 떠안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 제도 자체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 제도의 문을 가장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닫아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비로소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이 결국은 입법으로 이어져서 2022년 12월 13일 개정민법에서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새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 승인을 했거나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상속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그런데 이런 문제가 꼭 미성년자에게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인의 경우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고 보니 뭐 보증 채무가 있다더라, 뭐 아니면 뭐 대부업체 채무가 있더라 하는 케이스들 꽤 있거든요. 성인의 경우도 뒤늦게 부모님의 빚을 알았다면 특별 한정 승인 가능할까요?
1: 네, 성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모와 오래 떨어져 지냈거나 부모의 사업, 보증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예금 2천만 원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금융회사나 채권자로부터 3천만 원 보증 채무나 숨겨진 카드비 통지를 받는 식입니다. 또 이혼한 전남편의 빚 자체는 전처에게 상속되진 않지만 자녀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뒤늦게 사망 사실이나 채무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0: 네, 중요한 게 정말 몰랐냐가 아니라 몰랐던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이거라는 건데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뭐

0: 헷갈리거든요. 법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1: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현저하게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는지, 평소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 사업 실패나 대출, 보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독촉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고도 방치했는지, 사망 후 재산, 채무를 제대로 조회해봤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오랫동안 별거했고 경제 사정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커지지만, 반대로 채무 위험 신호가 분명했는데도 몇 달씩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도 고민이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을 특히 조심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1: 우선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빚 규모를 아직 정확히 모를 때는 한정 승인이 더 실무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1순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조심하셔야 할 건 절차를 정하기도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카드 대금, 휴대폰 요금 같은 고인의 채무를 먼저 갚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제 1026조상 법정 단순 승인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서 몇만 원인 소액 요금을 대신 냈다가 큰 채무 전체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별거 중이어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가족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사망 사실을 안 즉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빅룽아의 스웨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 is FM.
4: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광주는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자외선도 무척 강한데요. 더위에 지치지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내일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오늘보다는 조금 누그러들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전시간 도봉터널 출구를 나온 지점 2, 3차로에서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이 처리 작업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 창동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밀리고 있고 신월여의 지하도로도 서울 쪽으로 신월나들목을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역시 사고 지점 앞두고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원효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을 못 간 지점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때문에 남단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8: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는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9: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사측의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10: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8: 네, 손유정 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1: 네, 정부 세종총사 중앙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8: 네, 먼저 김혜린 기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죠?
10: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는 사실상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부문 조합원 역시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기업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또다시 떠안게 됐습니다.
9: 네, 그렇다면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0: 네, 노조는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또는 연휴 정도의 인력 근무가 가능해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을 통해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앞으로 사흘, 그리고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

0: 바람이 감돌고 있습니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 규모인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정부 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노사가 지금 막판 협상 중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2: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중노위에서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고 본격적인 조정 절차는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부 중재로 다시 마주 앉은 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3: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4: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3: 이번에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2: 노사는 지난주 마라톤 협상에도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사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닷새 만에 사후조정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오늘 협상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중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조금 전 회의장을 나와 오늘 조정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일까지 조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5: 네, 결국 중요한 건 노사가 성과급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걸 텐데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2: 네, 양측이 이렇게 어렵게 다시 마주앉았지만 성과급 보상 제도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지급 기준, 그리고 제도와 여부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분배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해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는 열어뒀지만 제도화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 동안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방침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별 성과급 배분 비율도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는데요.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는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김혜린, 손유정 기자 연결해서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단판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성과급 등을 놓고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이 같은 생각을 밝힌 거죠?
6: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주주의 권리 역시 환기했습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 또한 기업의 이윤에서 그들의 몫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재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6: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게 뭘 뜻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 등이 있을 때 노조의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0: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라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힘세다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통한 노사의 타협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2: 네, 법원은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자,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굉장히 오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면 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 네. 자, 두 차례 신문기일 동안 노사가 반도체 핵심 공정, 이제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그 인원을 두고 치열하게 좀 다퉜는데 이 인원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아쉽게도 이 법원은 최소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앞선 두 차례 신문기일에서도 이 생산라인에 투입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노조 측은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보완 작업에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 인원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원이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측은 신문기일 에서 반도체 DS 부분에 투입해야 하는 인원을 한 7천 명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 인원이 2,300여 명 정도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은 전체 규모는 제대로 밝히진 않았지만 안전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사측 요구의 한 80% 수준인 1,900명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미 노조 측보다는 사측이 주장하는 규모에, 그러니까 생산시설에 차질이 없을 정도 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인원 투입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만 이 안전보호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라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언론에 공개를 하진 않기로 했는데요. 이 안전보호시설에 생산라인과 안전라인 두 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생산라인만 쟁의 행위를 허용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우려를 했습니다.
1: 예. 지난달 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때도 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게 어떤 걸까요?
3: 네, 그때 지난달이었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에 한번 멈추면 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이 폐기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예. 당시 재판부는 공정 전체를 변질과 부패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측이 요구한 쟁의 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을 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금지한 쟁의 행위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인 24시간 연속 순환 공정에 있는데요. 이 법원은 24시간 가동되는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볼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진행을 하지 못하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이 이 웨이퍼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2: 네, 자 그렇게 보면 뭐 최소 인원도 그렇고 또 쟁의 행위 범위도 그렇고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사측의 주장이 대다수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노조법 42조 2항은 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와 운영을 정지 및 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유지가 무엇이냐, 여기를 두고 이제 사측과 노조가 다퉜던 건데요. 예. 법원은 여기에서 정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상태나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는 평상시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생산에도 차질이 없는 상태

0: 있도록 판단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주말 또는 연휴 정도의 인력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이 7천 명보다는 더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쟁의 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을 통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를 취합을 해서 노조에게 통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 네, 이번 결과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일 총파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 인원이 얼마나 빠지냐, 여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인원 특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삼성전자 노조는 이 신청과 결과 관계없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현재까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한 4만 7천여 명 정도 되고요. 노조는 5만 명 이상이 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두고 또 사측과 노측, 양측 공방도 예상돼서 파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관심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노사의 또 협상 과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법원의 판단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서둘러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1: 곧 안보회의도 소집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참모들을 워싱턴 DC 인근의 골프장으로 불렀습니다. 이란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 래클리프 중앙정보국장과 위코프 특사까지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군사작전 재개를 논의할 안보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다시 폭격이 시작되는 겁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폭격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이란과의 전쟁이 석 달째를 향해 달려가면서 트럼프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중 회담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요청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3: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호의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도 해협이 개방되기를 원할 거예요.
2: 이에 따라 트럼프가 마지막 총 공세를 퍼부은 뒤 중동의 혼란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일방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커집니다. 트럼프는 다만 이란이 여전히 협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안에 수정안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막판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가 배후를 찾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추가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에 이란이 폭풍 같은 공격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특파원.
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드론 공격의 배후를 조사 중인데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4: 가 현재 공격 배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공격 주체가 특정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UAE는 이러한 테러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요. UAE 대통령 외교고문은 이번 공격에 대해 주범이 저지른 것이든 대리인이 저지른 것이든 사태 악화를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다른 드론 두 대도

0: 성공적으로 격추했고 이 드론들은 서부 국경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도 이라크에서 발사된 무인기 3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의 주권과 안보, 국민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 시도에도 즉각 조치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상대로 벌어진 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드론 공격이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UAE 원전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바라카 원전을 겨냥한 드론 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IAEA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란군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0: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폭풍과 같은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이란군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보도를 보면요.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고 공격을 재개한다면 새롭고 예상치 못한 폭풍과 같은 보복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저지른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자멸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란을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일삼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2: 네, 공격에 대비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이란은 또 휴전협정에 대한 물밑 교섭도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예고 없이 이란을 찾은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이란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0: 네,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인데 현지 시각 16일 이란을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요. 방문 이틀째인 어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을 만났다고 로이터가 이란 국영통신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파키스탄 중재로 진행 중이던 종전협상이 결렬돼 중단된 이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만남에서 종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크비 장관은 이란 내무부 장관과 만나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무장 세력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라크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인 모하마드 알사디는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국 본토 공격을 포함해 적어도 20건의 서방 국가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사디는 벨기에 유대교 회당 화염병 테러와 파리 밴쿠버 아메리카 건물에 대한 테러 등을 계획한 인물로 미국 뉴욕에서도 유대교 회당 공격 계획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라크 민병대와 연계된 사베린 뉴스는 알사디가 튀르키예를 경유해 모스크바로 가던 중 터키 보안군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이란 전쟁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방중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란을 향한 종전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2: 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내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시간이 얼마 없다. 이란이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가 몇 개 없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경한 입장으로 좀 돌아섰다고 봐야 될까요?
3: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상당히 시간에 쫓기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 오자마자 참모진들과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고 또 내일 이제 상당한 규모로

0: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이란하고의 협상이 가능할 것인가? 협상이 잘안 된다거나 또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뉴욕타임스에서 보면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일단 세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1: 예.
0: 이것은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의 얘기를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지난번에 1차 이슬라마바드 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이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석기 시대 문명 파괴라고 하면서 발전소, 교량, 그리고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시설과 더불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군사 시설, 이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다. 그건 그러니까 주로 공군력에 의존을 하는
1: 예.
0: 것이겠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나누었던 그60% 농축 우라늄 441kg이 지금 이스파한의 지하 창고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걸 탈취를 하는 작전이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미군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세 번째는 하르그 섬에 대한 점령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가능은 하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점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도 사상자가 많이 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남아있는,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협상으로 일단 해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자, 지금 세 가지 군사적 옵션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옵션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3: 예, 뭐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4: 민정은
3: 중국의
4: 국립외교원
3: 반응이
4: 미주연구부 교수입니다.
3: 시끄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좀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뭐 걸어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 군사적 재개 준비를 한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뭐 흡족하지 않은 그러한 반응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사작전을 재개할 때 지상군 옵션은 뭐 그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희생이 너무 크고,
1: 네.
3: 그다음에 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그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민간 시설,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그 발전시설 같은 부분, 석유시설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또 주변 그 걸프 국가들의 석유시설까지 공격을 받기 때문에
2: 예.
3: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좀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프로젝트 프리덤 얘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1: 네.
3: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해군력을 동원한 어떤 그러한 공습적인 작전이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수천 척의 선박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라든지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가장 가능한 선택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맛에 맞는 선택지라고 한다면 대규모 공습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이란을 다시 한번 그 물량 공세를 통해서 초토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군사작전을 승리를 끝냈다. 이렇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고삐를 더 강하게 쥐고 있는데 지금 여기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라고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명분이 해상 안전 감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외부의 어떤 비판들을 본인들도 이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3: 그렇습니다. 뭐 이란도 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어떤 보편적인 뭐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그 통일의 징수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빠져나고 구멍을 찾는데요. 네. 그게 뭐 눈 가리고 아웅이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어떤 미국과의 협상을 그 교착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권을 갖다가 그 사용을 해가지고 이란이 어떤 지렛대로 향후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란이 미국하고 협상이 진행될 때는 네. 그게 이제 국제사회도 지켜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묵인해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전쟁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출구를 찾게 된다면 미국이 빠져나간다면 그러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척을 지면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럴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뭐 납득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한계가 크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또 실리적인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 네. 네. 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반대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이 중요했던 이유는 중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에 반대하며 통행료 징수 체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체계를 절대 지지하지 않으며 이란이 공해상의 기회를 부설할 권리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어도 중국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2: 만약에 이제 중국도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할 것이냐.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백악관에서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과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유 통항 이 원칙을 중국이 지지를 하고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쪽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그 호르무즈 안에 있는 걸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 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통행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부담이 있을 거고 예. 이것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미국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이 중국한테 얼마만큼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그 중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으로서는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대결에 있어서 어떻게 우위를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그 남중국에 있던 항공모함도 뺐고 또 전략 자산들도 동북아에서 많이 이제 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미국이 상당히 지금 전략 자산을 뺐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공백 상태로 남아 있고 이것이 중국의 전략에 오히려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미국을 지원을 하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중국에게는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본다면은 중국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신형 대국 관계라고 내세우면서 투키디데스 함정에 네. 대해서도 거부를 하면서 일단 중국이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중국은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G2의 지위를 충분히 확보했다.

0: 확보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과연 중국이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국을 도울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각자의 셈법이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차하면 그 해저 통신 케이블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새로 나온 보도를 보면 이란 매체에서 이란에서 이 해저 통신 케이블에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0: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으로서는 현재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자금 부족 현상이 많아졌고 그러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를 받는 것이 재정 수입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국내 입법화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조금 전에 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그 이루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것은 전 세계가 이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은 이두 가지 이 문제가 그렇게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서서히 이 문제는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령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거는 상당히 형식적인 통제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과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분석이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중국 특사로 임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 의장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 격인데 그러면 입법부의 수반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특사의 격이 조금 높아졌다? 이건 어떤 걸좀 의미할까요?
3: 특사 격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러면 그 권력서열 2위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께서 특사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믿을 수 있는 뒷배는 중국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도 이제 그 이란의 외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을 만나가지고 이란의 입장을 미국에 잘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 하면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국의 뒷배에 있어야 중요하다는 거죠. 이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이란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원유고 그 원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쨌든 협상이 잘 되든 되지 않든 이란이 뭔가 생존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생명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이란은 계속 생존하는 전략을 펴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특사 지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이란에게 좀그 신뢰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1: 중국이 뭔가 좀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3: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좀 지켜보긴 봐야 되는데요. 만약 며칠 동안에 뭔가 뭐 상황이 변경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군사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란의 피해가 불가피할 거고, 과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되고, 중국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뭔가 G2 시대에 뭔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강대국, 뭔가 본다면 미국이 일방적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모범적인 강대국 이런 그 어부지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을 그렇게 그 눈에 보이게 도와준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기대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이란 쪽에 너무 치우치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나쁘게 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중국이 이번 주 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 해줄 것인지 물론 팩트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한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과연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도 바빠할 것이냐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중국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는 체하면서 미중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자국 이익만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뭔가 좀 이란을 압박해서 협상장 돌려보낼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미중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도 못했고 종전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온라인 선전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4: 좋아, 우리 쪽으로 왔네. 발사, 쾅. 네,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조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선을 정렬하세요. 숨을 참으시고 신의 이름으로 발사.
1: 네, 뭐 이란 방송에서 나온 모습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영상도 그렇고 양쪽이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고 또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하다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물론 미국의 문화하고 우리 아시아의 문화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렇게 게임을 하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경솔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협상으로 인해서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도 저런 모습을 보면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란하고 협상을 위해서는 이란을 존중해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란은 대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매우 점잖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 총을 쏘는 거 이란 측에서 이제 그 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자,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우리 승리를 해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전선에 참여하자라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도 메시지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간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혀집니다.
2: 자,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뭐 종전안과 관련해서 접점을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군사적 긴장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지금 뉴욕타임스의 그 우려 섞인 그런 보도였는데 이게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 이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3: 가능성이 있죠. 이제 이번 이란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동 전쟁, 제발 이제 이란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테러와의 전쟁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히 그 유럽 국가들, 서방권을 그 대상으로 해서 무차별적인 테러 공격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테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안이 많이 고조가 됐었는데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이 테러와 전쟁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좀 잠잠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중동 전쟁이 재발하면서 다시 이제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그 유럽,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묻지마 테러라든지 어떤 외로운 늑대라든지 이러한 예.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좀 불안에 다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프랑스 칸 영화제에 참석했던 스페인의 유명 배우, 영화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처럼 오만한 남자들은 말합니다. 너희를 폭격해 박살을 내주겠다라고 말이죠. 이건 정말 해로운 남성성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의 예를 들자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화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입니다.
1: 네. 세 명을 향해서 오만한 남자들,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 뭐 이 배우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여론은 이 분위기에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0: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유명 배우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가 예. 있을 것이고 자기의 주장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요지는 이 사람이 아주 유해한 남성성 예.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왜곡되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으로까지 가는 것이고 제노사이드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지나친 개인적인 성향을 이 국제 문제에 연결시킨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푸틴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모두 이 세 나라에서는 자기 국가의 안보 문제,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 정치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혹자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앞으로 배우로서의 경력을 아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네.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그 비판하는 세력에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또 더 많은 섭외가 들어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0: 조금 우리가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짧게 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마친 이후에 그 미국 정부 대표단과 또 취재단이 중국에서 받은 물품들을 다 폐기했다. 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물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왜 다 폐기한 겁니까?
3: 미중 간에도 그 불신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감청이라든 도청 문제 때문에 양측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아니냐. 신경전이 이제 이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1: 예.
3: 그러니까 이건 협상 결과에 그 상관없이 어떤 그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동암청 장치가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중대한 국가안보적인 사안들이 이제 도청이나 감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3: 모두 다 이제 그 중국에 놓고 오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미국과 중국 어떤 정부가 어떤 정보 부분에서 기술 경쟁 부분에서 갖고 있는 양국 간의 불신과 경쟁 이런 걸 좀 잘 보여주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정말로 여기에다가 어떤 장치를 심었는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1: 네, 그렇죠.
3: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미중 간의 트럼프하고 시진핑 두 지도자 간에 어떤 신뢰가 좀 회복되고 좀 그 브로맨스가 좀 이렇게 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예. 대사님, 이게 이런 문제들이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례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0: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정부에서 상대방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정보기관에서 아마 공작을 했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1: 예.
0: 정보기관에서 공작을 했는 것인데 통상 보면은 이런 정부기관에서 있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이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유야무야한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이제 아주 우방국이죠. 우방국에서 바로 이제 도청 장치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항의를 하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대답을 이렇게 주기 마련입니다.
1: 예,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신경전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중동 문제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0: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1: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12: 기대세요.
10: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0: 저축은행
15: 모든 인쇄 가능한
16: 성원에드피아
15: 온라인 주문 간편한
16: 성원에드피아
1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7: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1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9: 합성 목재 예스팀바
18: 경동산업 주식회사
2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2: 건강해.
2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4: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5: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6: 엄마
27: 민준아
28: 유정아
2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30: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7: 아빠 늦게 와도 돼
2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3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7: 나도 바쁘니까 끊어
29: 주말에도 긴급 돌봄
2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32: 교통안전 1분 턱
33: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3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5: 함께 무사고
0: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3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0: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14일 미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강대국의 패권을 위협할 때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국제정치 용어입니다.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요. 그는 그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가 신흥 강국 아테네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두 국가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후 2012년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과 중국 간 긴장관계를 설명하며 투키디데스의 이 주장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인용해왔는데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발언은 기존 패권국 미국과 신흥강국 중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이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 평년 기온보다 크게 올라서 현재 서울 기온이 29.2도, 광주는 32.1도, 대구는 34도를 가리키며 더운데요. 해가 지면 또 금

밤새 선선해지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시작이 돼서 목요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나들목을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전 시간부터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월릉교류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도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원효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2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부근에서도 서행 정도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옥천 2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뒤로 2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로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이번 협상.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연결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막판 협상 중에 오전에 법원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작업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노조 측의 시설 점거도 금지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네,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보자라는 그런 법원의 조처로 보여집니다.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파업은 그대로 하되 파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어떤 이 과격한 행동, 특히 안전시설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관리자들의 평소와 같은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라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조는 하루에 1억 원씩 그리고 조합장 등은 여기에 하루에 천만 원씩 벌금을 문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사업장을 그대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시설과 관련된 거, 웨이퍼 품질 하자를 막기 위한 업무 매우 제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이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따라서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후 정부 주도의 협상, 여기에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벌금 금액도 좀 공개가 됐고 여러모로 사측에 손을 들어준 듯한 그런 판단인데 이후에 협상에 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네, 저는 매우 치명적이다. 별로 협상을 타결한다거나 또는 이런 쪽으로 이전에 법원 판결이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2: 왜냐하면요, 현재 본안 판결도 아니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라는 그런 판결도 아니고 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부분,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보고 노든 하든 양측이 더 양보한다든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록 파업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특히 증권시장의 금융시장에서도 좀 안도를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1: 예.
2: 결국 쟁점은 노아사가 어떻게 타협하느냐 또 파업으로 가지 않아야지 제한된 형태의 파업으로 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결국에 이제 이번 노사 갈등의 성과급 문제가 그 중심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부분이 좀 해결돼야겠지만 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에서 조금씩 좀 양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서로 좀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2: 예, 기본적으로 노사 협상은 상호간에 일정 부분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데요.
1: 예.
2: 지금 워낙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대의 쟁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 이제 15%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달라. 현재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의 10%를 주고 있고 이미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1등이고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은 회사였었는데 같이 노력, 아니 더 많은 기여를 하고도 왜 보상을 못 받느냐라는 이런 대목,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자라는 대목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삼성도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으로 제도화시켜서는 앞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1: 예.
2: 일정 금액으로 타협을 해서 3년간 시행해보고 제도화 문제는 그 다음에 논하자.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주더라도 영업 그 성과급의 총 한도가 각자 연봉의 5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노조는 이 대목을 실패하라. 오히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보다도 더 강력하게 연봉의 50% 한도 조항, 실린 조항 없애라. 그런데 이제 사측에서는 이걸 없애게 되면 경영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됐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1: 예.
2: 이 대목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그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또 이것이 올 한 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결국 회사가 경영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 성과에 노동자 몫이 얼마고 또 주주 몫이 얼마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1: 예.
2: 마지막까지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 예.
2: 다만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에 왔고 또 정부까지도 직접 개입을 해서 중앙위원회, 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개입을 한 만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좀 큰 틀의 합의가 나오기를 국민들은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아마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을 텐데 이제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도 지난 토요일에 사과도 하고요. 또 이제 노사 간의 한 가족이다라는 걸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이재용 회장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이재용 회장이 해외에서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1: 예.
2: 뭐 상당히 그 바람직한 쪽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노사 협상에서도 그동안에 사측과 노조가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책임 있는 사람의 답을 좀 시원하게 듣고 싶다.
1: 예.
2: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상 어떤 CEO들은 뭐 회사의 대표이긴 하지만 결국 그룹 총수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와서 통큰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책임도 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 없을 때의 노사협상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타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큰 틀의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1: 예. 자, 지금 정부도 상당히 지금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긴급 그 조정권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좀 보였고요. 정부의 긴급 조정권 조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2: 예, 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것은요. 한국 노동법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그야말로 극약 처방입니다.
1: 예.
2: 긴급 노동권이 발동이 되면요. 현재 하고 있던 모든 파업행위 즉각 중단해야 되고 그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징역 이하 실형까지도 살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자, 얼핏 보면 이 긴급 조정권 발동하는 바로 파업 중단하고 또 노사 협상도 정부가 만들어주는 대상자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지금 난제가 있어요.
1: 예.
2: 우선 국내법 체계와 국제법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긴급 조정권을 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그 ILO 국제 노동 기구와의 핵심 협약 비준을 한 게 있습니다. 국회 동의까지 얻어서 비준했거든요. 여기에는 생명의 관계자들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 긴급 조정권을 발송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2: 따라서 똑같은 법 효력을 갖고 있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했을 때 국내에서 법적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ILO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악화되는 국제 문제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노조 입장에서도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법상 돌아가야 되니까 파업을 일단 중단하겠지만 그것으로서 결국은 회사로 돌아가서 파업이 아닌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봉합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지금 마지막 카드로 긴급조정급 활동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인지
1: 예.
2: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후 조정, 마지막 조정에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방향성,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긴급조정권까지 가지 않는 게 최상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쪼록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에 참석해 80년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2024년 12월 3일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처럼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상하고 예우하겠다며 우선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대표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격전지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3: 네, 여야 지도부 모두 광주를 방문했죠?
4: 네, 그렇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다시 세우려는 내란 옹호 세력이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다시 광주 영령을 찾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며 조속한 재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전남 광주를 균형 발전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며 민형배 통합시장 후보가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진 적임자라고 띄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현장은 다소 위태로웠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장 대표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거친 욕설과 함께 내란범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기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오전 SNS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0: 했다. 안전이 강화됐다고 언급했다면서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1: 오세훈 시장이 뻔히 알고도 거짓말을 단순한 시공사의 오류다. 자기는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0: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마다 노트북에 칸쿤 외유, 외박 강요, 경찰 폭행이라고 적힌 팻말을 달아두고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2: 저는 이거는
3: 오재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 조폭 사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강간 미수 사건이라고 봅니다.
0: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별도 회견도 열어서 마치 서울시가 부실 시공을 숨긴 것처럼 철도 괴담을 유포했다며 정원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법률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1: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2: 변호사 A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3: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4: 박장호 법무법인 상대 나홀로 소송 당사자입니다.
3: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두 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그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2: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법률가도 놓친 실수를 인공지능이 잡아낸 겁니다.
3: 이런 법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가 보다. 나조차도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네? 라는 되게 신기함이 들었어요.
2: 비록 소액 사건이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비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소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경남 함양군 수동면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넘어져 6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적재함에 실려있던 화강석이 도로에 쏟아지는 등 사고 여파로 한때 일대 도로가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1: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진동면 주택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7,1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일주일 만인 지난 12일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을 논의했지만 종전으로 가는 해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1: 네, 오히려 언제 전쟁이 재개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자,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

0: 를 담은 팩트 시트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도 뭔가 이란과 관련해서 뚜렷한 그 합의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이제 G2, 미 중이 이제 같이 이런 동의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0: 예.
1: 현재까지는 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핵무기 보유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요, 핵무기 보유 문제는 둘다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생각이 좀 다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란 땅 안에서 우라늄 농축을 1%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0: 예.
1: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근데 중국 경우에는 뭐 핵무기 추구하지 않는 거고, 이란이. 그리고 평화적으로 핵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약간 또 차이가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제가 이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때요.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중국 관련 선박, 중국 선박에 대해서 한 30척 가까이는 또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하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크게 손해 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양측 간에 이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어떤 후속 조치, 이란을 어떻게 설득을 한다거나 압박하거나 뭐 이런 조치가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미중 정상회담 출발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무역 대표부 대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관한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다라고
1: 예.
2: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안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1: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요구 같은 건 했겠죠. 이게 말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0: 표현의 차이군요.
1: 표현의 차이일 수 있겠고요. 도움을 요청하면 그만큼 이제 들어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 예.
1: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미중 정상회담 전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해서는 서로 간의 뭐 의견에 뭐 일치를 보였다 이런 얘기가 먼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란 문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뭐 다들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 같습니다.
0: 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뭐, 어쨌든 미중 정상이 표면적으로나마 호르무즈 해협의 그 정상화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이 여기에, 해협 통과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그거에 대해서 안을 내놨거든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봤을 텐데, 이란에서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아직 자신들의 어떤 그 지금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지금 협상이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 협상용 카드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고 더
0: 예.
1: 심각하게 들어가 보면 정말 사활을 걸고서 이것을 정말 고치기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반응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유엔 결의안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측 태도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유엔 결의안 지금 미국과 바레인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통행력 징수해서는 안 되고요. 기뢰 같은 거 설치해서는 안 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요 유엔 결의 아닌데도요. 지금 주 유엔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게 모순돼 보이긴 한데 아마도 중국 측 입장에선 바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만약에 이것을 뭐 기권을 한다거나 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줄 경우에는 너무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 측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계속해서 뭔가 지금 중국이 공식적인 중재자는 아니지만
0: 예.
1: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중재하려는 그런 뒤에서의 어떤 막후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또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2: 예.
1: 부분을 한번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실 아마 이란에서는 이 미중 정상회담을 상당히 예의주시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구나 뭐 이런
2: 예.
1: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 예.
1: 그러면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기도 합니다.
0: 그렇죠.
1: 중국이 이면으로 어떻게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자 할 수도
2: 예.
1: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란에서 중국 특사로
2: 예.
1: 뭐 갈리바프 국회의장까지 임명하면서 조금 더 이제 중국의 좀 더 다가가려는 모습 같은 것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역시도 이러한 자신들이 어떤 중재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또 이제 책임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란을 조금 더 협상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체면 같은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중국과 이란 간에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네. 이란에서 갈리바프 의회 네. 의장을 이제 중국 특사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과 중국의 생각은 어떤 지금 상황인 걸까요?
1: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란산 원유를 음성적으로라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중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기 예.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할 텐데요.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중국 지금 현재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간접적으로 제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완화해 줄 수 있다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그렇다면 또 뭐 시진핑 주석이 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산 원유와 가스도 우리가 수입할 생각이 있지만 이란산 원유도 계속 구매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중국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도 뭐 중국이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는 해준다면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중국이 예상보다 이렇게 너무나 친이란 편을 든다던가 할 경우에는 이런 약속 같은 것들을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는 9월 달에 또 뒤집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측도 상당히 미중 간에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중국 역시 너무 또 이란 편들기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중동에는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국가들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는 이란이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이란과 다른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또 그런 일종의 딜레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 겉으로는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이른바 센 척을 계속해서 예,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물밑에서는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근데 지금 뭐 종전안을 제시하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좀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요. 계속 예.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배상금을 예. 요구했습니다. 이제 배상금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재 해제, 동결 자산 해제해달라 얘기 나오고 있고 또 결정적인 거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계속 인정해달라.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답변을 만약에 보게 되면 배상금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동결 자산을 만약에 해제해준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해줄 것이 아니라 뭐 4분의 1 미만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 권리 유지하지 않고요. 핵시설 한 곳만 유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핵 물질 반출도 미국으로만 해야 된다.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지금 동문서답을 고의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라도 협상을 위한 주제라도 같은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뭐 타협이 가능하겠죠. 절충을 하고 근데 전혀 지금 다른 순서도 핵 문제를 미국 먼저 얘기하자. 예. 이란은 종전부터 하고 핵 문제 얘기하자. 이런 점에서 양측 간에 상당히 지금 서로가 좀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이에서 있는 이제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중재국들은 상당히 좀 오히려 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0: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전화 통화로 이란 예.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1: 가능성은 지금 휴전이 4월 초에 한 이후로서 이번 주가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 했을 정도로 물론 매번 뭐 고비가 아닌 주는 없었습니다만 예. 이번이 가장 좀 심각하지 않을까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하여튼 이란 측 제안을 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던 예. 또 뭐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인내에 다다른 것 같기도 하고 미국과 공조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뭐 휴전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할 필요가 없다. 할수록 시간만 이란이 벌어주는 꼴이 되고 이란이 핵 능력을 강화할 것이고 탄도미사일, 드론 같은 것들은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할 필요가 없다.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어떤 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목표물이라든가 누구를 제거할지 인물들까지 다 지금 정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하에 다시 한번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높아 보이긴 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다라카 예.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네. 드론의 공격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 국적의 직원이 300명 넘게 일하는 네. 곳이라면서요. 어떤 곳입니까?
1: 아,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 최초의 이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아랍 국가 중에서는 이제 이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가 최초의 어떤 민간용 원자로를 가진 이제 최초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25%의 전력을 아랍에미리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라카 원전 하면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 상당히 지금 밀접한데요. 그 우호의 전 상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라카 원전 이제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또 누가 발사했는가? 뭐 누군지는 대충 이제 심증은 가기는 가죠. 그런데 예. 방향이 예전 같으면 아랍에미리트 바다 건너 북쪽에 이제 이란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서쪽에서 날아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친이란 민병대 쪽에서 일단 예. 이라크 쪽에서 날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있는 후티 반군이라고 예. 있죠. 그러면 서남 쪽을 통해서 만약에 드론이 날아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이란의 대리 조직에 의해서 날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종합해 보면 그래도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이런 상황에서 이란 국영 TV에서는 앵커가 예.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모습을 예. 연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UAE가 다음 이란의 이제 공격 대상인가라는 생각도 네. 들면서 아무리 국영 방송이긴 하지만 앵커가 방송에서 총을 드는 것도 이란 허용되는 건가요?라는 궁금증도 네. 들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1: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2: 그렇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총을 드는 셈이니까.
1: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하는 네.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미국 측에 보이는 사인이 있겠죠. 우리는 전쟁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민들 향해서는 우리 미국에 맞서서 결사항전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서 총을 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보통 이란의 어떤 원수라고 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들 수 있겠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그 철천지 원수의 명단에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이 생각할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전방 기지 노릇을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전투 작전이 개시가 다시 된다면 아랍에미리트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전쟁이 좀 더 확전이 된다는 것을 참전국으로 나눠본다면 저는 아랍에미리트는 비공식적으로도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네네. 것이고 아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도 같이 공격하겠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분명히 작은 나라긴 한데요. 공군력에 있어서는 뭐 이란을 능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작지만 최정예 부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아랍에미리트까지 확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전에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서 사우디라든가 카타르 같은 국가들도 우리 같이 한번 연합해서 하자고 했었다가 또 거절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걸프 지역의 아랍 세계 사이에서도 이란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다. 그중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참전에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이란의 대리 세력이 미국 본토를 예. 공격할 수도 있다. 또 테러를 모의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예전에 모스타바가 뭐 제2전선을 형성하라고 자신의 예. 메시지를 남긴 그 제2전선이 무엇일까? 중동이 아니라 다른 해외일 가능성도 높고요. 테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도 공격을 한다면 해외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요. 예. 유대교 회당이라는 곳 같은 걸 공격하거나 유대인 센터를 공격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달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예. 모이고 어떤 축제의 현장인데요. 예. 미국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겁니다. 보안 검색 같은 거 강화하겠죠. 하지만 이런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런 자리가 테러를 하기에는 어떻게 선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아마도 일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온 국민 전 세계 축제의 장이어 하지만 테러에 대한 경각심 상당히 높이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는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2: 네,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단판을 벌이는 지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3: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 전해주시죠.
3: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0: 인력, 가동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는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조합원 역시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기업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또다시 떠안게 됐습니다.
1: 네, 법원 판단에 대해서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0: 네, 노조는 입장을 내고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또는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을 이같이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투입 인원을 두고 사측과 더 다툴 것 같진 않다며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쟁의 행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주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앞으로 사흘, 이곳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파업 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한 만큼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1: 만약 오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요? 재선일까요?
2: 네, 선수 규정은 국회법에도 없어서 추후 유권 해석이 필요한데 이번 6.3 선거에서 쓰일 수 있는 헌정사 첫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생애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고 5년간 피선거권도 잃었습니다. 조 대표 의석은 혁신당 비례대표 13번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받았습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동기 속에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4: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5: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4: 저는 힘을 못 빼겠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3: 곧장 혁신당 수장에 복귀한 조 대표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도전장을 던졌고 민주당 적자를 자처하며 새몰이에 한창입니다. 16일 뒤 선거에서 만약 조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 재선일까. 국회법에는 당선인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당선증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라고 돼 있을 뿐 선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22대 임기인 만큼 의정활동 기준이면 초선, 당선증 기준이면 재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실제 당선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유권 해석을 미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같은 임기에 두 차례 당선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인데 의원직 박탈부터 사면 복권, 재출마까지 조 대표 같은 압축적인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헌정사 첫 기록에 도전하는 후보들 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면 민주당 계열로는 처음 보수 텃밭 대구시장에 깃발을 꽂게 되고 제명된 김관영 후보가 전북지사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민선 30년 역사상 최초로 호남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또 경기지사 추미애, 양양자 후보 등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대면대면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두 개씩 쓰기 시작했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서 제가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게다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도 바뀌었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을 하더군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내는 아내.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습니다. 저는 집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두고 미국을 떠났죠.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죠.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와서 찰싹 붙어앉아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납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성관계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가능한지부터 풀어주세요.
2: 네. 부정행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수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네.
2: 즉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바로 부정행위인데 성관계 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그래서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상간남과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공동 거주지에 데려와 같이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연자분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2: 예,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어서의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법원은 혼인기관과 부부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배우자 및 제3자의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1: 네.
2: 네,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특히 10살 이상이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다만 이미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서로 대화가 적고 서먹서먹한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예, 실무상으로는 통상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최대 5천만 원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1: 네. 그럼 위자료는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제 혼인이 파탄 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줄까요?
2: 예,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른 청구권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될 뿐이고 재산 분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 네.
2: 예,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
1: 네.
2: 예, 사안에서 아내분과 사연자분은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1: 네.
2: 예, 다만 혼인 기간 중 아내분이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매우 적고 사연자분의 소득으로 공동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다라는 점 등을 여러 증거자료로 증명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지금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아내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좀 미국의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가능하고 판단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의 판단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0: 네.
1: 예, 이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양측의 수입이 발생하는 소재지,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의 편익과 권익 보호의 필요성,
0: 네.
1: 또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법원에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대상이 됩니다.
0: 실질적 관련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1: 예, 사안에서는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0: 네.
1: 또 사연자분께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이혼 소송 역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 다만 사연자분 부부의 미국 재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약 판단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법원이 미국에서 바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에 관한 판단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집에 상간남을 데려와서 이제 데이트를 한 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고 최대 5,000만 원도 이제 넘을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은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부부 사이가 소원에 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거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반영되지 않고 위자료에서 고려가 되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다면 이제 반반 분할이 될수 있긴 하지만 지금 사연자분이 사업상 재산 형성 기여도가 더 높다면 기여도 좀더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홍콩 여행 가실 때 주머니나 가방에 이것을 깜빡하고 넣었다가는 벌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홍콩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애초에 여행을 가실 때 갖고 가지 않는 게 좋겠죠. 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적발돼도 그 자리에서 3천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일 만큼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최대 징역 6개월에 1천만 원 가까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이 담배, 그러니까 연초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도 이미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자담배만 막을까요?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급격히 높이고 액상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보건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가실 땐 비상약만큼이나 그 나라의 전자담배 반입 법규를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5: YTN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7월 말에 해당하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다면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데요.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떨어지겠고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옥천 2터널 부근에선 전시간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대형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차로를 막고 이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5km 구간에서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옥천 2터널 부근 사고로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작업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1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뒤쪽으로 한강대교 부근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4: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5: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사측의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혜린 기자, 삼성전자 생산 현장에 나가 있죠?
6: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5: 정현우 기자는 노사 협상 장소에 나가 있다고요?
7: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4: 네, 먼저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죠?
6: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안 작업, 즉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는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부문 조합원 역시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기업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또다시 떠안게 됐습니다.
5: 네, 그럼 법원 판단에 대한 노조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6: 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 작업을 위한 인력 규모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평상시에 평일 또는 평상시에 주말 또는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주말이나 휴일 정도의 인력 역시 평상시 인력으로 본 거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투입 인원을 두고 사측과 더 다툴 것 같진 않다며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쟁의 행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앞으로 사흘, 이곳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파업 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한 만큼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네, 이번엔 정부 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지금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7: 네, 일단 삼성전자 노사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지금까지 4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양측의 안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고 오후부터는 각자의 안을 두고 구체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정부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8: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사후 조정까지 왔고
9: 최승우
8: 이번에 2차 사후 조정도 성실하게
9: 위원장입니다.
8: 임하겠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7: 오늘 진행되는 협상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중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조정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일까지 조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저녁 7시까지 진행된 뒤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네, 결국 중요한 건 노사가 이 성과급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것일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7: 네, 일단 박 위원장은 협상 전망을 두고 아직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일단 양측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양측이 이렇게 어렵게 다시 마주 앉게 됐지만 구체적인 성과급 보상 제도를 두고서는 줄다리기가 안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의 규모와 지급 기준 그리고 제도화 여부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분배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해서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는 열어뒀지만 제도화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 동안 유지한 뒤에 재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사업부별 성과급 배분 비율도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는데요.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6단체는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5: 네, 지금까지 김혜린, 정현우 기자 연결해서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단판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성과급 등을 놓고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이 같은 생각을 밝힌 거죠?
9: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주주의 권리 역시 환기했습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 또한 기업의 이윤에서 그들의 몫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재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 네, 방금 말씀하신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9: 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 등이 있을 때 노조의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통한 노사의 타협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코스피가 장 초반에 폭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보합권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5: 네,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는 법원에 갇혀온 일부 인용 등으로 4%가량 오르고 SK하이닉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상승세로 마감했다고요?
10: 네, 코스피는 오늘 0.31% 오른 7,51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수는 오늘 0.67% 내린 7,443으로 출발한 뒤 개장 직후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7,140선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락세에 장 시작 20분도 되지 않아 2거래일 연속으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반등에 힘입어 지수도 낙폭을 반납하고 한때 7,630선까지도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한때 3%가량 내렸지만 상승 전환에 3.9% 오른 28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법원이 오늘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중에도 생산 설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는 등 파업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 삼성전자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반등했고 지수 상승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던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에 1% 넘게 올라 184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64% 내린 1,122로 출발한 뒤 낙폭을 더욱 키워서 1.7% 하락한 1,111에 약세 마감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4: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10: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 15일과 비교할 때 0.5원 내린 1,500.3원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11달러 선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103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는 상승세입니다. 또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넘어섰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8거래일 연속 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하면서 환율에는 상승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종전협상 타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 가운데 탄약을 실은 미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과의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 이어 이웃 국가까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1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11: 네, 미군 수송기가 탄약을 싣고 이스라엘에 착륙했다고 알자지라가 이스라엘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용 보도 내용을 보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독일 기지에서 탄약을 실은 수십 대의 미군 수송기가 텔아비브에 착륙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방송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란과의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공격에 동참할 준비를 마쳤다는 현지 언론 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각 일요일에 30분 이상 통화한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채널 12 방송사는 둘의 대화가 이란에서 재개될 전투 그림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이스라엘군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4: 네, 이렇게 전쟁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시각각 전해지면서 이란군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떤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11: 네,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폭풍과 같은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이란군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보도를 보면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고 공격을 재개한다면 새롭고 예상치 못한 폭풍과 같은 보복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란을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임삼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또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0: 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따른 드론 공격에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UAE는 이러한 테러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도 이라크에서 발사된 무인기 3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의 주권과 안보, 국민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 시도에도 즉각 조치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을 상대로 벌어진 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바라카 원전을 겨냥한 드론 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냈습니다. IAEA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혜혁입니다.
1: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테러 배후 세력 제거 작전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강요회의에서 학살과 인질 납치를 기획한 모든 인물을 마지막 한 명까지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임무 완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공습을 통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지휘관을 제거했습니다. 그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니 하미엘을 비롯해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등 핵심 지도부를 잇따라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 영토 안에서 이란 공습을 지원하기 위한 비밀 군사기지를 추가로 운영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라크 정부가 의회 비공개 보고를 통해 기존에 드러난 서부 알누카이브 인근 기지 외에 또 다른 비밀 기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지들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란을 상대로 장거리 공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투기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열혈강호 온라인.
13: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0: 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한때 코스피가 무려 8,000선을 찍기도 하면서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하나 마음이 급해졌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 시장이 뜨거워도요,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그 투자는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는 없는 자동차 타는 것과 같습니다. 코스피 8,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그만큼 변동성이라는 위험도 함께 커졌다는 뜻이니까요. 누구나 대박 수익률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도 재무 설계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운만 바라보고 한 방을 노리며 들어간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박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진짜 시장이 롤러코스터 오르락 내리락 막 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투자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 아파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경제 상황들을.
2: 네, 사실 배아파리즘이라고 하죠.
0: 네, 배아파리즘?
2: 나만 안 되는 것 같다. 요새 사실 그런 문의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이 단어가 나와서 놀랐는데 지금이라도?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현상을 이제 예전에 나왔던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즉 나만 수익 못 내는 것 같은 마음에
0: 그렇죠.
2: 이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문의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여쭤봐요. 다시 한번 좀 스스로 한번 물어봐라. 왜 그 종목을 사려고 하느냐. 또는 왜 그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려고 하느냐를 여쭤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변이 가능하다면, 즉 삼성전자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살만한 것 같아요라는 답변이 가능하면 충분히 살만하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요. 아니면 그냥 오르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즘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요새 흐름이 저 어제 예능 프로 안에서도 한 연예인들이 본인들의 주식 수익 인증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0: 공개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우리 코인 한창 열풍 불 때 코인 난리였죠. 막 먹방 난리였죠. 이제는 주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프로그램 안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제 위험 수치에 왔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우리도 보면 건물에 계시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주식 얘기를 한다? 그럼 온 국민이 다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는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포모가 당연히 있긴 합니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전문가도 포모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불안해서 막 다리 떨고 손 떨고 막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겠죠?
2: 그럼요.
0: 자, 주식도요, 보험도 연금도 내가 사려는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잘 알고 이 투자와 재테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투자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도박일 겁니다. 내 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들과 계좌에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고요. 중간에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 재무 상담을 위한 문

문자창이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와의 상담은 무료니까 오늘도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17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SNS를 봐도 직장 동료들을 봐도 수익 인증이 엄청납니다.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영끌에서 투자했다더라, 뉴스에서도 코스피가 최고점이라더라. 그동안 저는 잘 모른다는 이유로 뭐 한 게 없어서 그런지 그저 포모만 오네요. 경험 없는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라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라도 해야 할까요? 제 휴대전화 뒷번호는 7173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과 똑같이 우리 청취자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제 상황도 딱 이렇거든요.
3: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는 정신을 정말 똑띠 차리지 않으면 우울감에 빠지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집값 올랐죠. 주식 오르고 있고 뉴스 보면 대기업에서 성과급이 정말 우리 연봉을 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때가 뭘 결정하기에 제일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야 이제라도 나도 뛰어들자 이런 결정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취자님도 뭔가 나도 좀 실행을 했으면 하는데 주식시장은 너무 과열인 것 같으니 그나마 안정적인 걸로 좀 눈을 돌려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거예요. 국민성장펀드.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또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은데 국민성장펀드는 뭐고 우리 청취자님이 궁금해서 이거라도 할까라고 네.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1: 일단 이거를 지금 당장 뭐 하셔라 마셔라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내용을 좀 알고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죠. 국민성장펀드가 이번 주 금요일 즉 22일에 출시가 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약 3주간만 판매가 된다. 3주간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성장펀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 뭐 AI,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 이런 운송수단들,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런 대한민국 핵심 사업을 육성하는데 국가의 돈을 넣을 거다. 근데 거기에 국민들의 자금도 같이 넣어서 성공을 같이 이끌어주겠다라고 해서 국민성장펀드라고 이제 돼 있고요. 국가에서 이제 만드는 자금 규모는 엄청 큽니다. 5년간 약 150조 규모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는 연간 6천억씩 5년이라서 3조 정도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입 한도가 한 사람당 1년에 1억이 한도고요. 그리고 5년을 다 통틀어서 5억이 아니라 5년간에 통틀어서 한도는 2억 원까지 참여를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정부가 나서서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책 펀드다. 22일부터. 그럼 모든 분들이 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3: 네. 22일부터 첫 2주 동안에는 소득 5천만 원 이하 분들한테 1,200억 정도가 먼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소득 증빙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이면 가능하시고 또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1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라고 하시면 가입은 어렵기 때문에 내 소득 증빙부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떤 한 배우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한 큰 기업이 망하는 것보다 자기가 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을 나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 자, 그럼요. 우리 나라가

0: 막 잘못돼서 또 국가 대위기가 일어날 일은 사실 되게 극히 희박한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느니 이렇게 정책펀드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당연히 가질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성장펀드가 관심을 받는 걸까요?
1: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게 나라에서 손실의 20% 정도를 보전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0: 손실.
1: 이익이 많이 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0: 원금이 보전되지 않을까 봐.
1: 그렇죠. 네. 손해를 볼까 봐인데 이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6천억 정도의 자금을 모금을 하는데 나라가 거기에 1,200억 즉 딱 20%거든요. 그 정도를 같이 투자를 해요.
0: 네.
1: 그래서 20% 정도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을 해준다. 즉 후순위로 밀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0% 미만의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국가가 차라리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투자를 해도 손실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0% 정도까지는 나라가 그거를 막아주겠으나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 국가에서 지원한 1,200억 원이 소진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금도 손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는 꼭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손실의 20%까지는 보전이 된다 하니까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투자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2: 우선은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3천만 원까지는 40%, 5천만 원까지는 20%, 그 이상의 10%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당 소득도 우리가 배당 소득 지금 15.4%인데요. 9%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제 지원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세제 지원 혜택이 누구에게나 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 참여 성장 펀드를 하실 때 이 전용 계좌를 선택을 해야만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0: 아, 그럼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이쪽을 통해서 돈이 오가는 거래가 있어야지만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요. 분명 주의해야 할 점이 따른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어떤 거 좀 조심히 봐야 될까요?
1: 일단 이게 만기가 5년짜리거든요. 근데 5년짜리인데 중간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즉 5년 동안 내가 투자한 자금은 그대로 묶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했다가 어떤 특정 사유에서 3년 이내에 양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양도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 받았던 거 있잖아요. 다시 다 환수를 해야 하는 즉 환급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주의해야 할 점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전문가분들도 실제 이렇게 밖에서 상담하는 분들 만나다 보면 이거 문의 많이 하시나요?
2: 네, 요새 간혹 이제 문의들이 오시는 게 뭐 요새는 뭐 어떤 종목이 좋아요? 사실 이런 질문도 많다가 갑자기 저 이거 국민성장펀드 진짜 하는 게 좋아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네. 제가 어떤 분한테는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한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특정 조건에 있는 사람은 분명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득공제도 내가 어떤 소득에 있냐 소득 구간에 있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0: 네.
2: 아까 소득 공제가 40% 혜택이 있다라고 했어요. 3천만 원까지.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엄청 크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결국에는 내가 내는 과표, 과세 구간의 이율, 그 소득 세율이 높아야만 혜택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별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이게 좀 내가 직접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 요새 되게 많아요. 뭐 IRP라든지 DC형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펀드에 자금을 넣어주고 그 펀드 운용사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앞서 우리가 AI, 뭐 반도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큰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기보다 그렇게 커가는 회사들, 아직까지 뭐 상장이 안 됐거나 하는 회사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이 성장 기업들 또는 스케일업이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대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런 선택은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2: 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들 지금 이게 매달 넣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을 넣으시는 거거든요.

0: 근데 우리 지금 사실 목돈 모으기도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나한테 있는 목돈을 1년간 한번 소득공제 받으시는 건데 그거를 5년간 움직일 수 없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요.
2: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변동성이 좀클 수도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아무리 비싸도 아, 이 종목이 20% 이상 빠질 거야. 이런 걱정은 잘안 한단 말이에요.
1: 그런데 반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2: 변동성이
1: 않잖아요.
2: 크죠. 근데 그 코스닥에 상장도 되기 전에 기업들의 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변동성이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에 투자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들어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방향성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투자 대상이랑 잘 맞다? 그러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게될 거고요. 두 번째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IRP와 연금저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세액공제하고 여기서 받는 소득공제하고 비교를 꼭 해보셔라. 네, 세 번째는 5년 동안 못 꺼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돈 없어도 나 괜찮아. 이런 자금이라면은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1: 22일부터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단은 20% 정도의 손실은 정부가 보존을 해준다고
2: 맞습니다.
1: 하니까 다른 투자처들 중에 안정적인 투자 항목을 찾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대안으로 편입하는 것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이 돈은 5년 동안 묶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없는 자금으로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뭔 소용이냐. 지금 매달 가계부가 빠듯한데 그래서
2: 그렇죠.
1: 작은 목돈이라도 저축, 적금, 예적금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런 것 또한 전문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2: 맞습니다.
1: 맞습니다. 무조건 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들어가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될 텐데요.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재무적인 조건들은 뭐가 있는지 항목 세세하게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문자 한 통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여러분들 재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유료 문자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제 생활경제 문제로 진짜 골치 아팠던 분들 두 분이 직접 만나 상담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처방전 주인공 어떤 분이실까요?
1: 네, 오늘은 진짜 좀 골치 아팠던 사연이 맞습니다. 일산에 계시는 40대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남편분 보험 그리고 재무적인 조언을 얻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는데 네. 이 보험 그리고 투자 때문에 한번 두 분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0: 난리. 벌써 불안한데요.
1: 그쵸?
0: 보험과 남편분의 투자로 집안이 난리가 났다. 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1: 일단은 아내분께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잘못 가입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도 이제 CI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3년 전에 한번 점검 받으셨는데 아 종신보험으로 저축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신 거죠.
0: 네.
1: 근데 어쨌든 해지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내분은 잘 유지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작년에 남편분께서 그 생각을 몰래 깨버린 거죠. 몰래. 몰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0: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은 그 대범함에 엄지척을 올려드리는데
1: 네, 저는 절대 못해요.
0: 그렇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아내분은 지난해 이 보험이 해지가 됐고 그래서 그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투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2: 왜냐하면 이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가 돼도 아내분한테는 연락이 안 가죠. 그래서 뭐 아내분은 모르고 계신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남편분이 아 우리 돈을 불려야 돼 투자해야 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니까 수상은 한데 이제 증거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보험 해지까지 당연히 했을 거라는 생각 못했고

0: 그러던 와중에 남편분이 건강검진 때 용종을 하나 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수술보험금 청구해야겠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보험을 체크하다 보니까 아내분이 남편분의 보험이 사라졌고 우리 저축 목적으로 하던 종신보험까지 해지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1: 정말.
0: 근데 여기서 남편분이 이제 투자하셨잖아요. 투자라도 잘 됐으면 남편분이 막 기세등등하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손실이 났습니다.
1: 진짜 큰일이네요.
2: 그죠?
1: 듣기만 해도 막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2: 그죠? 지금 좀 화나신 것 같은데.
1: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남편분은 지금 어떻게 생존해 계신 거죠? 아니 진짜 큰 싸움 날 상황이었는데요?
2: 맞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계속 싸움만 나니까 지금 주식도 보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한번 심판의 얘기 들어보자. 즉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상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양쪽 의견이 뭐 서로 팽팽한 게, 자, 남편분은 이런 의견이에요. 한동안 영끌해서 부동산 사서 잘된 사람들 많지 않았냐. 지금은 영끌을 해서 주식을 할 시기다. 이게 남편분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종신보험까지 해지를 하신 거고, 아내분은 아니 수익 인증은 원래 잘된 사람만 하는 거다.
1: 그렇죠.
2: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높아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면서 울고 있는 게 현실인데,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누구나 수익 보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서 서로 이제 계속 대립을 하시는 거죠.
1: 양측의 말이 다 맞긴 맞아요.
2: 맞아요.
1: 일단 남편분이 이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0: 그럼요.
1: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용종 제거해서 보험금을 타야 되는데 보장받을 보험도 없는 상태. 이래저래 제가 생각할 땐 남편분이 매우 불리해 보이는데요. 이 가정의 정확한 재무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 남편분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아내분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두 분의 월 평균 수입은 대략 한 800만 원 정도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연년생 남매가 있어서 지금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 지출 등이 많아서 현재 800만 원의 수입이 있음에도 저축 금액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약한 종신보험으로 약 80만 원 정도가 매월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해지 후에 남편분은 그월 80만 원까지 매월 주식 투자에다 추가적으로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 네, 그리고 지금 보험료는 4인 가족 합산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시거든요. 네, 4인 가족 모두 되게 비슷하게 뭐 실손의료비 한 건, 그다음에 CI 종신보험 한 건, 뭐 건강보험 한건 이렇게 가입 중이신데, 남편분은 종신보험만 해지하신 게 아니고 본인의 CI 보험도 같이 해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비보험 말고 보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료가 4인 가족에 100만 원을 내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보장은 상당히 적은, 거의 막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1: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내분이 상담 신청을 하시고 전문가분들을 만나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은 이거 아예 해결을 못하고 손도 못 댔을 것 같은데 일단 어디부터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2: 자, 일단은 투자 현황부터 좀 확인을 해보자. 어떤 상황이냐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 해지한 환급금, 그다음에 한 달에 80만 원씩 내시는 거에서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를 상당히 제가 제 표현으로 좀 용감하게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같이 하고 계셨는데, 이 투자를 하시게 된게 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얘기들. 네, 그런 것들 좋다 하는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 지금 되게 국내 시장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남편분은 이제 종목에 두배 이상의 변동성을 가져가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거기서 크게 손실을 보시면서 지금은 평가 금액 한 5천만 원, 3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500만 원만 했을 때 되게 잘 됐대요. 근데 이제 금액을 이렇게 늘리고 나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신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아내분 입장에서는 종신보험 일단 상담 받았을 때 잘못 가입한 건 알았어. 근데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나니까 과감하게 내가 이걸 떨쳐낼 결정을 못 하셨었던 건데 남편분이 일단 손해보고 해지를 했죠. 그런데 그걸로 또 주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받죠.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계신 거예요.
1: 그러게요. 종신보험 해지하면 당연히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거고 그 금액이 투자로 가서 보전이 됐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또로록 마이너스 30%의 손해가 되다 보니 이걸 원복을 할수 있어야 아내분이 이제 그나마 용서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2: 맞아요.
1: 계좌가 이제 수익이 많이 불어나야 화해까지 갈 텐데
2: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2: 일단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항상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입 지출 파악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할지를 두 분이 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상황이 아내분은 고정적인 소득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비를 쓰시고요. 남편분은 자영업을 하시니까 변동성이 있어서 그걸로 추가적

0: 다른 것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빼고 나면은 원래 저축을 하고 계신 저축 목적이었던 종신보험이 100만 원 나가고 있었고 대출로도 90만 원이 또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로 13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다라고 위안 삼았는데 이 부분마저 남편분이 해약해서 저축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분은 더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 아내분의 손을 들어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하나 그냥 남편분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어쨌든 목적에 맞지 않는 종신보험은 끝까지 납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또 손해가 나는 부분이 일정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면 정리를 하신 거는 맞다 하지만 그 안에 또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특약까지 다 날아간 거는 좀 너무 남편분이 섣불렀다.
0: 맞아요.
1: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수준도 따지고 보니까 지금 적지 않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보험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저축을 어떻게 하고 뭐 생활비를 얼마를 줄이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보험도 이 집안에서는 굉장한 고정 지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부터 일단 손을 보자라고 합의를 했고 근데 일단 보험이 또 실비 상품밖에 없는 남편분부터 빨리 이제 재정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내분하고 자녀분들도 모두 실비를 제외하고 CI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CI 보험을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뇌랑 심장 범위 부족하죠. 그리고 나머지 뭐 고액 항암 의료비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4인 가족 모두 그냥 CI 보험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남편분과 아내분은 건강보험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보험으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어차피 아이들은 실비도 20세 만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는데 다행히 남편분까지도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알리려무를 기간을 고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4인 가족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55만 원 정도로 저희가 조정이 좀 가능했습니다.
1: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어떤 걸 손봐야 될까요?
0: 이제는 이제 싸움이 안 나게 저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뭐 대출 상환 이런 보험료 정리를 다 했을 때 보험료가 우리가 이번에 50만 원 줄면서 실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1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준비를 하되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준비를 해보자가 됐고요. 아내분은 넣어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연금 준비를 하시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형 연금을 준비를 하셨고 남편분은 이제 투자 성향이 지금 되게 강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더 공격적으로 ETF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수익형 변액연금 상품으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2: 그래서 일단 진짜 연금 목적의 상품은 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거고,
0: 맞아요.
2: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자금을 좀 준비를 하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5년 정도 납입 후에 향후에 목돈을 좀 맞을 수 있는 상품을 했고, 근데 그리고 이제 투자성 상품으로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요새 워낙 이제 우리 시장 금융 상황에 맞춰서 30만 원 정도는 ETF에 투자가 될수 있는 금융 상품을 권해드렸는데, 그리고 남편분한테 이제 자영업자시니까 이런 개인 퇴직금 관련 계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IRP로 먼저 투자를 경험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내분도 회사의 퇴직금을 살펴보니까 내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DC형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계셨어요.
1: 그렇군요. 아니 따지고 보면요,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0: 많아요.
1: 많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일단은 연금 상품 안에도 다양한 펀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 변경만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DC형이라는 게 결국에 직접 투자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운용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거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면은 이 가정은 지금 당장 너무 뼈 아프지만 금방 원금 회복하시고 돈 불려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문제인 그리고 저희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은 이거 지금 마이너스 난 주식계좌 어떡하냐 이건데
1: 그거 어떻게 해요?
0: 이거는 지금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저희가 막 이거 사세요 해가지고 그거 오르면 이제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 지수가 아니라 미국 종목에 레버리지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더좀 분석을 해서 체크를 해보자. 두 번째는 국내 주식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셨으면 이미 수익이거든요. 근데 그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섹터에다가 또 추천받고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업황을 분석해서 기다려보면서 차근차근 대응을 하는 걸로 하고 계속 의논을 질문 엄청 많이 해주시는데 계속 의논을 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1: 맞아요. 투자에는 항상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전문가와 함께

0: 우리 집 가정경제 가계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또잘 돈을 쓰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1: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굿모닝 굿나이프. 자, 이번에는요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는 사연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답변을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2133님, 막연하게 몇 년 후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주택 청약 말고는 주택 자금을 마련해놓지 않았는데 어떤 금융상품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3: 일단은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아, 살은 빼고 싶지만 운동화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4: 네. 찔려.
3: 네,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청약 말고 아무것도 없다가 문제예요. 네, 뭐 적금이 좋니 펀드가 좋니 주식이 좋니 따지지 마시고.
0: 그래서 뭐 하면 돼요?
3: 일단 모으세요.
0: 뭐 어떻게 모아요?
3: 월급 통장에 모으든 네. 적금에다 모으든 네. 아니면은 뭐 펀드를 하든 내 자금을 계속 만들어서 최소 계약금 정도는 있어야 내가 필요한 주택을 구매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시거든요. 주택 청약에 몇 억 있는 거 아니시면은 그냥 적금부터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 저는 일단 얼마 쓰고 계세요 묻고 싶어요.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을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3: 아,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나이대가 어떻고 지금 뭐 수입이 어떻고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수입의 50% 저축 못하고 계신다? 저는 상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아, 맞아요. 항상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재무설계 제1원칙이 내 소득의 절반 정도는 저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절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2133번님, 내가 벌어드는 돈의 절반 정도는 저축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물건, 그 뭐 주택에 한 10%에 해당하는 뭐 계약금 정도는 내가 마련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축해 나가는 게 좋을지 더 자세한 얘기는 전문 과 함께 직접적인 상담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평동 나비엔.
8: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남들이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진짜 내 돈을 불려주고 내 미래와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비해 줄 수 있는 것들.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H.O.T의 빛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 중순에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연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있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짙은데요.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그나마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27도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낮 동안에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전구간 소통이 원활하지만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성동교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데 용비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다가 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데도 차량이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쭉 밀리는데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하남 쪽으로 사고가 있는데요. 한강대교로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여의하류 나두목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작업으로 인해서 이 뒤쪽으로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폭락세였던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며 7,500선의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3% 오른 7,5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67% 내린 7,443으로 출발해 한때 7,140선으로 주저앉았고 이 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낙폭을 반납하고 한때 7,630선까지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한때 3%가량 내렸지만 법원이 파업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등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해 3.9% 오른 28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해 1.2% 올라 184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지수화한 것으로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3월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2차 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인데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6월 발권 기준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 할증료 등급이 최고 단계였던 33단계에서 27단계로 6단계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LA 등 최장거리 노선은 45만 1,500원의 유류 할증료가 붙게 돼 5월보다 왕복 기준 22만 5,000원이 저렴해졌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와 같은 최단거리 노선은 왕복 15만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사후 조정을 재개했지만 아직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을 중재하고 있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교섭 상황을 묻는 기자 질문에 평행선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노사가 대화가 되고 있다면서도 오늘 안에 조정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전 답변에서 파업하면 안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파업이 안 되도록 조율해야 안 되겠느냐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2시간 회의 뒤 1시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사후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까지 사후 조정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24시간 가동되는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에 참석해 80년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2024년 12월 3일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처럼 위대한 대한국민들도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상하고 예우하겠다며 우선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위돗, 표철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 발견 사실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부실 시공의 1차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당시 시장이었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시공사에 책임을 돌리는 건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서울시가 당시 해당 사업 수탁자인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정황을 세 차례 보고한 기록이 있다며 서울시가 은폐했다는 말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여름처럼 덥겠고 수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낮 기온은 오늘보단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4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3도, 습도는 27%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오늘은 1980년 5월 부당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5월 17일은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한 20대 여성이 이유 없이 살해당한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46년 전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라며 외치던 시민군의 목소리, 그리고 10년 전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강남역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의 마음들을 함께 기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잊지 말자는 맹목적 애도가 아니라 진정 피해자들과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윤리를 형성하는 애도의 방법은 뭘까요?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비방은 없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5월 18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오늘 월요일 정치 덕후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철근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오프닝에서도 약간 언급했는데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여야 지도부 모두 광주를 찾았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개헌 투표는 좀 반대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전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념식엔 참석했고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장이 2년 연속 좀 불참했던 부분이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기념식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여당부터 할까요? 이동학 최고요.
1: 일단 국민의힘이 선결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선결 과제가 뭐냐면 일단 전두환 찬양했던 전두환 당에다 전두환 사진 걸자라고 했던 고성국 씨 징계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저는 선거 끝나고라도 윤리위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징계할 가능성 거의 없다 봅니다. 장동혁 대표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뭐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여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누가 봐도 이 부분은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당원 당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5.18 민주정신 계승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것과 헌법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저희가 개헌하자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또 이루지 뭐 이렇게 대응을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언행 불일치가 너무나 심하고 그다음에 5.18 여기에 굳이 이제 온 것은 자기 세력의 어떤 반대적 결집을 또 시켜보려고 그런 뭐 얕은 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이준우 대변인.
3: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거 좀 이제 잘못된 거 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과제 선결 과제라 그러는데요. 그게 어떻게 선결 과제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모든 징계가 지금 올스탑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걸 먼저 처리한다라고 우리가 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수하기 위해서 모든 이유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올스탑되어 있는 거 여기에 뭐 정파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동등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중지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헌 관련해서는 말씀하셨을 때 뭐 5.18 같은 경우 찬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개헌 관련하면 이거 국민적 에너지가 엄청 들어간 사안이죠. 그렇다 그러면 한 번에 모아서 할 것들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자 핵심이 뭡니까?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이걸 담지 않고 헌법 개헌한다는 거 이거는 개헌을 1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권력 낭비를 우리가 낭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0: 네. 김철근 중장님.
2: 올해가 46주년인데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0: 아, 그렇게 연로하셨습니까?
2: 연로는 아니고요.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네. 호남의 아픔인데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또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화를 얘기할 때 5.18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의 어떤 승화 그다음에 통합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그 정부 여야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원 주요 정치인들이 전부 와서 추모하고 뜻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네.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전야제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0: 아,
2: 전야제 때 그 뭐 어느 그룹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 노래를 했는데 이게 특정 진영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이준석 얘기도 하고 장동희 대표 얘기도 하면서 무슨 애군을 무슨 뭐 뭘로 막고 뭘로 막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네. 엄청나게 부적절한 행위다. 네.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해명하고 밝혀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2: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5.18에 대해서 잘 계승하겠다고 했고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화 천송이를 5.18 묘역에 다 하나씩 바쳤고요.
0: 네.
2: 그다음에 작년에는 개혁신당에서 손편지를

0: 이건 주최 측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5.18 전여제 때마다 왜 이런 사고가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옛날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거 더 심한 일이죠. 뭐 세천여 NHK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후보로 뛰고 있는 우상호 후보, 송영길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 이분이 전부 다 술집에 있는 여조 후보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거나 또 양옆에 앉힌 그런 상황을 당시 임수경 씨가 목격하고 본인이 이제 알렸습니다. 5.18 정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여제에 와가지고 이렇게 술집에서 도대체 무엇을 무엇을 기리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주 맹비난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국민들 선택받고 있다고 나와있던 게 참 개탄스럽고요. 지금 최근에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지금 과거에 주폭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5.18이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5.18이 아니라 여정원에게 외박 나가자라고 하다가 10여 붙어서 싸움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5.18에 대해서 이 의미 이를 이제 추모한 것도 좋지만 5.18 관련돼서 사과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2: 네. 20, 3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선거판에 끌고 나오는 것은 그건 안 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본질은 그겁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이 맞서 싸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헌법적으로도 길어지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5.18, 영남에서는 부마항쟁. 네.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역적으로 축소하거나 이건 우리 거야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좀 더 이걸 폭넓게 가져가려고 해야 실제적으로는 뭐 정치적이건 역사적이건 의미가 좀 더 생겨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 뭐 전야제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누군가를 배척하는 듯한 그런 것은 사실 광주 정신과는 또 맞지가 않죠. 네. 정치적으로 약간 활용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점들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오늘 그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가라고 이제 보도가 났더니 원내대표실에서 서러워서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해명이 있는데 글쎄 뭐 그건 이제 앞으로 또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뭐 5.18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논박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뭐 특별히 뭐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청취자분들께서 시민 여러분께서 적절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광주에서 시작했으니 호남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얘기해보죠. 아, 여론조사 얘기하면 이제 또 우리 PD 작가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시는데 어쨌든 전북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전북지사 김관영 현역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자웅을 잘 겨루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동학 최고요.
2: 뭐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져선 안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호남은 뭐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든든한 우군이 되어준 적도 많고 그런데 또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비판도 하고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늘 긴장감을 좀 주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당연히 절실하게 절박하게 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이 5극 3특 이거를 딱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것과 이제 결이 맞는 여당의 후보가 잘 되어야 그래도 뭐 새만금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어떤 정책적 결합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원택 후보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다만 여기에서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말끔하게 지금 해소가 안 된 측면이고 그거를 김관영 후보가 지금 치고 들어오는 그 측면들이 있는데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되고 뭐 종반부로 좀 치다르면 그래도 민주당세의 어떤 뭐 이 그 결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3: 네, 김철근 중장님.
0: 저는 정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공천 특히 전라북도 공천은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네. 불공정합니다. 그다음에 8월 전당대회에 앞서서 네. 일단의 그 사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네.
0: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김관영 지사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3: 네.
0: 지금 후보가 되신 민주당 후보가 되신 분도 식대 논란이 있었고
3: 네.
0: 중간에 그 단식까지 하신 분도 실제로 좀 문제가 있었고
3: 아 그래요?
0: 네. 세 분 다 사실상 어떤 사법 리스크 비슷한 게 있었는데 유독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만 제명 조치가 취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불공정이 네. 왜 일어났느냐 그건 결국 8월 전당대회에서 8월 전당대회 그 정 대표 쪽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람 심기를 한 게 아니냐. 이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0: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점들 때문에 상당히 전라북도 민심이 좋지 않다. 과거의 사례를 보세요. 호남이 민주당의 안방 같은 지지 기반이 강한 곳이긴 하지만 열린우리당 당시에 꼬마 민주당이 당시에 전남과 광주지사 광주시장을 지방선거 때 이겼던 기억이 있고요.
1: 새천년 민주당.
0: 예.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총선 때 당시에 호남을 휩쓸었던
1: 그렇죠.
0: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김관영 지사의 어떤 그 전북지사 무소속 도전에서의 어떤 승패가 호남 민심에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이른바 8월 전당대회에서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내상이 클 수 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총력을 다해서 돕겠죠. 그런데
1: 네.
0: 민주당 지도부가 많이 내려가서 전라북도에서 선거를 하면 할수록
1: 네.
0: 김관영 지사는 스프링처럼 높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1: 있다.
0: 민심이 오히려 더 자극될 것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는?
2: 김관영 제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 뭐 관계없기는 하지만 네.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억울할 만해요. 왜냐하면 본인 사건 그러니까 택시비 이제 제고한 건데
1: 네.
2: 이거에 대해서는요. 12시간 만에 초스피드로 결론을 내서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인 이원택 후보는요. 식사비 대낙 사건인데 이 사건은 논의한다고 하면서 심사한다고 하면서 결국 흐지부지 되면서 이원택 후보가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나를 날리려는 목적이 애초에 정해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당대회 때 지금 김관영 후보는 누구 편입니까? 친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친명 후보가 광역단체장이 되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찐청으로 넣어야지만 광역단체장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공천에 따르고 보는 거예요. 김관영 지사의 억울하다는 그 입장이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런데 그거를 전북에 있는 도민들도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지지율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아닙니다. 네.
2: 예. 그래서 좀 김관영 지사가 상당히 이제 호응을 얻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 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1: 네.
2: 당권 문제 때문에 김관영 지사를 버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전북 지사도 있지만 뭐 다른 경합 지역도 많은데 경합 지역 관련해 가지고 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인데 단일화에 보통 1차 시한, 0차 시한은 후보 등록 전.
0: 그렇죠.
1: 1차 시한은 투표용지 인쇄전인데 투표용지가 오늘 인쇄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까지 단일화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혹은 진보당과 민주당의 국지적 단일화 뭐 울산이라든가 진주라든가 뭐 몇 군데서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방송에서 다루는 거는 울산 빼고는 지금 다 이제 요지부동이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도 역시 요지부동입니다만 일단 법률권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죠. 울산은 지금 잘 마무리가 됐다고 민주당에서는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3: 그렇죠. 이미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특히나 저는 울산 동구 지역의 경우
1: 네.
3: 김태선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김대현 후보가 나갔었다가
1: 동구청장에
3: 거기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그 일단 뭐 울산 시민들의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지형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지역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진보당의 양보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지역이 키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거에 타결이 되는 그런 효과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지역구 의원은 김태선 의원이에요.
1: 네.
3: 상당히 젊은 의원인데
1: 네.
3: 이번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찌됐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전체 큰 판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마음이 좀 쓰이고요.
1: 네.
3: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전 단일화의 어떤 뭐 조건이라든가
1: 네.
3: 이런 부분들이 좀 무리익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1: 네.
3: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1: 네,
3: 지역에.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박맹우 전 시장과 김두겸 현 시장의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간 건가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2: 일단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단일화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네.
2: 보고 있는데 지금 단일화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이제 부산 북구 갑 단일화에 대한 여론 집중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1: 그런데 네.
2: 제가 보기에는 부산 북구가에서 없는 것 같고
1: 네.
2: 울산에서는
1: 네.
2: 제가 보기에 혼자 독자적으로 해도 단일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체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더군다나
2: 지금 상대 후보가 김장훈 후보죠.
1: 김장훈 네.
2: 후보가 좀 여러 실언을 좀 하고 실행 좀 행동 이상 행동

0: 좀한게 있더라고요. 뭐
1: 네.
0: 본인이 뭐 넓적 엎드려 인사를 하는데 그 신발 보니까 뭐 고가의 명품 신발 신고 있어가지고
1: 네.
0: 서민들을 위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이 이런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또 그리고 주적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요즘 주적 논란 계속 일고 있죠.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단일 없이도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이런
1: 아,
0: 판단하고 있는 것
1: 요
0: 같습니다.
1: 가짜 김상욱 명품 신발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의 사적 게시물 도용으로 전용옥 전 의원도 이것은 김상욱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과 이런 기사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네, 가짜 뉴스인 모양입니다. 네, 아니, 나중에 한번 뉴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 저는 그 모든 선거가 자꾸 양진영으로 단일화를 하는 건좀 적절치가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선택지를 좀 넓혀줘야 된다. 그리고 1당과 2당이 5천만 국민의 그 이해관계를 전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당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결선투표제 같은 것을 좀 도입을 해서 인위적 단일화 같은 거 하지 말라.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흑색 아니면 백색만 있다고 이렇게 양당 간의 결단을 해라라고 이렇게 자꾸 몰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실은 좀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2: 사실은 당리당략과 전략적으로 단일화를 논의하고 공학적으로 단일화를 이루는 게 과연 옳은 길인가라는 물음을 저는 던지는 거고요.
1: 네.
2: 사실 1당과 2당이 법률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결선 투표제나 이런 걸좀 도입을 하세요. 그래서 1, 2당 후보가 유리하잖아요.
1: 네.
2: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민심에 의한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좀 만들어 달라. 나는 요청을 좀 드리고
1: 네.
2: 싶어요.
1: 소수 정당들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보면 단체장 결선 투표제는 약간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또 언급하셔서 약간 취사 선택적인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동학 최고는 단체장 결선 투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약간 그게 좀 무르익었을까라는 약간 생각도 좀 들고
1: 네.
3: 그것이 또 하나의 또뭐 투표용지나 아니면 선거일을 또 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일거에 해결할 때면 선호투표제를 좀 했잖아요 이번에
1: 네. 네. 네.
3: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차 투표할 때 그것이 2차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또
1: 네.
3: 2차 투표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 네.
3: 약간 이 과정을 간소화하는 그런 틀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뭐 그런 틀로 적용을 해야 될지 어찌됐건 저는 결선투표제 관련돼서는 연합정치 전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긴 해요. 저도 아주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용성이 큰건 저는 대통령이라고 봐요.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할때 연대전선이 가능하도록 짜는 거 그리고 지금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비례대표 훨씬 더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갈때 그것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2: 그러니까 대통령 결선제 투표제를 하려면 이게 개헌 사항이 되기 때문에
1: 네.
2: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라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이런 특례시 같은 경우에 큰
1: 먼저
2: 도시니까
3: 시범 적용을 뭐 해볼 수 있겠죠?
2: 먼저 선거법만 바꾸면 되니까 왜 1, 2당이 그런 걸 안고 자꾸 소수당을 흡수해서 단일화하고 선거 때만 되면 1번, 2번 아니면 찍을 선택지가 없게 만드냐 이거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1: 민주당에서는 늘 이제 안에서도 늘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3: 네,
1: 국민의힘은 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3: 그렇게 당하죠. 맨날 맨날 소수당 되고.
1: 아니 그냥 궁금해서.
0: 지금 민주당이 탄생한 게 얼마나 됐다고 참 큰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1: 네.
0: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모르겠어요. 내각제가 좀 많은 유럽에서는요. 이게 좀 그럴듯하게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연합전선 짜고 이럴 때는 내각 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결선투표제를 광역단체하고 대통령이라든가
1: 프랑스는 하고 있죠.
0: 프랑스
1: 대통령.
0: 그렇죠.
1: 예, 대통령제인데
0: 아주 예외적이죠.
1: 결선투표제라서.
0: 맞아요. 예외적이 프랑스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좀 뭘까 하여튼 개헌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1: 네.
0: 네. 근데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글쎄 지금 소수정당이 이게 계속 유지되고 살아남으면 몰라요. 근데 그게 그러지 않냐고. 소수정당이 흡수된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지 않습니까?
1: 양당제가 맞다.
0: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에 대해서 지금 전혀 뭐 비판하고 이런 거 아닌데 또 언제 또 국민의힘과 손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논의하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2: 여기서
0: 합니다.
2: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 네.
2: 양당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원보이스를 계속 지도

0: 후보가 강요하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점점 사라져요. 예? 당내 민주주의가 허용되고 이른바 비주류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점점 더 심해져요. 주류 목소리 원보이스로.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비주류들은 전부 공천에서 탈락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3당 4당 이런 분들이 민심을 얻어서 뭔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꼭 필요한 거죠. 왜 그런 걸 못합니까?
1: 보통 해야죠, 이제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사표 심리 때문에 이제 3, 4등 후보가 중간에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주말에 김정철 후보와 오세훈 시장 후보가 둘이 만났는데 이거는 뭐 단일화의 각입니까? 서울
0: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지금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이 매매, 전세, 월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청년주택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였고요.
1: 네.
0: 김정철 후보는 최근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네. 페이스북에. 본인은 완주하고 결혼했다.
1: 아.
0: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원래 배우자가 없으세요? 이제 새로 아니면 배우자 이름이 우연히 완주님인가?
2: 웃기려고 하는
1: 아니, 아니요. 전 친구 중에 완주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도 있습니다.
3: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완주랑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네, 네. 그거 막 이혼도 하고 파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오세훈 시장과 함께 가져가는 모양새는 제가 볼 때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개혁신당으로서는 도움이 될까? 뭐 이름이 뭐 한두 번 더 언급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긴 있겠으나
1: 네.
3: 제가 볼 때는 김정철 후보의 중도 퇴장 비슷한 이미지를 좀 주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김정철 후보에게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렇고 개혁신당 전체적에도 좋은 시그널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 뭐 하남에 나가 있는 김성렬 후보도 그렇고 저 부산에 뭐
1: 정의한 후보도 그렇고
3: 뭐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연쇄 효과를 좀 주기 때문에 계속 축소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2: 지난 토요일이죠. 지난 토요일에 오세훈 후보하고 개혁신당 후보가 만났었어요.
1: 네.
2: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잘못 이제 유권자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한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혁시대에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세훈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울 시민들의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 시민들 해보면 정당 지지도하고 후보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 후보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도가 더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서울에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신당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혁신당을 선택하면 그분들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들이 개혁신당을 찍지 않고 오세훈 후보를 찍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완전히 이준석 후보하고 어제 오세훈 시장 후보가 지금 같이 가겠다 합당하겠다 그런 얘기한 적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만난 게 과연 자기 선거에서 뭐에 도움이 되느냐. 이 전 현재 정원호 후보에게 밀려있는 이 갭을 저는 더 공고히 하는 것밖에
1: 그러면
2: 없다.
1: 그러면 개혁신당이랑 단일화하면 네? 해당 행위예요?
2: 아 본인이 단일화하겠다고 네. 하면 그건 중앙당끼리 논의가 돼야 되죠. 그거는
1: 아.
2: 이준석 후보와 장제원 대표 간에 결단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1: 아. 네,
2: 그건 가능한 일이죠.
0: 이준석 대표고요. 네. 그러니까 양 후보 측 간에 저는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정철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양 후보의 인식이 거의 비슷한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3당 후보가 사실 인지도나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거에 노출이 잘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런 지점이 좀
1: 기사라도 한 번 더 되는 게 좋다.
0: 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도 중도 확장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림상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정치적 지점 이해관계 때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1: 단일화는 없다.
0: 무슨 단일화니 뭐니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고 둘 다 두 분 다 단일화가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니까 아, 네, 뭐 평론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들이 맞는지 아니면 뭐 다른 선택을 할지 앞으로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나 생긴 것 같고요. 나머지 지형 얘기들은 저희가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노란우산.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이준호 대변인, 이동학 최고, 그리고 김철근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관심사는 단일한데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당선돼서 민주당과 통합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남 후보 측에서는 네거티브한 쪽이랑 단일화가 어떻게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구단이라고 평가받는 국회의장 낙선자죠. 박지원 의원은 조국 대표 그냥 양보해라. 낙선하면 미래가 어둡다. 뭐 이렇게까지 좀 평을 한 상황입니다. 평택 상황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얹혀서 또 김용남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 여러 변론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것도 좀 하나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이거는 좀 제3자적 관점에서 김철근 총장님부터 주시죠.
6: 좀 김용남 후보가 악재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공정성이 있는가를 또 한 번 시험하는 상태가 됐어요.
5: 네.
6: 최근에 그 강북구청장의 공천을 받았던 이승훈 변호사가 선 관련 그 피해자 네. 변호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낙마가 됐고 전략 공천된 사례가
5: 그렇죠.
6: 있고요.
5: 네.
6: 근데 그 동일한 지금 케이스로 김영남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네. 있었던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그래요.
5: 네.
6: 뭐 방송에서 그 일일이 나열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5: 네. 그러니까
6: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그리고 이것이 이슈가 됐을 때 평택 을구에 있는 평택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라는 지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른바 네. 뉴 이재명인데 과거에 파묘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일들이 많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뭐 5.18에 본인이 가서 얘기를 뭔가 이제 5.18 참석도 하고 했던데
5: 네.
6: 글쎄요. 그렇다고 그게 다 지워집니까? 예? 그동안 5.18에 관련돼서 본인이 가졌던 마음을
5: 네.
6: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한다면 그게 다 지워지고 바꿔집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5: 네.
6: 과거 지난 총선 때 김종민 의원이 세종시에서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부동산 문제였나요?
5: 네네.
6: 민주당 후보가 등록을 한 이후에 사퇴가 됐을 거예요.
5: 공천
6: 아마.
5: 취소를 했죠.
6: 네, 공천 취소가 돼서 네. 김종민 후보 의원이 된 거죠.
5: 네.
6: 그 새미래 민주당으로 네, 나왔는데 그쵸. 사실 민주당 후보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네.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5: 맞아요.
6: 근데 평택도 글쎄요 그런 판단까지 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남 후보가 이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5: 네, 어떻게 보십니까?
7: 일단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거 끝나고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주자들이 과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뭐 이런 것들을 공약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 네.
7: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는 총선 앞두고 하거나 대선 앞두고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고 어쨌든 단일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된 다음에 뭐 합당하겠다라고 하는 저 얘기가 실제로 평택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5: 네.
7: 그런 점에서 민주당 김영남 후보의 좀 선전이 전 기대가 좀 되고 지금 이제 변호사 시절에 했었던 뭐 수임 사건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이러한 비판은 좀 감수해야 된다 봅니다.
5: 네.
7: 왜냐하면

0: 직업 윤리자로서 뭐 변호사가 당연히 뭐 헌법상의 어떤 뭐 이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뭐 최대한 거절하지 않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돈도 됐겠죠.
1: 네. 네,
0: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선택을 했었을 것 같고 다만 직업을 그 직업을 가진 이상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정치 영역으로 넘어올 때 이것은 공방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공격하면 이쪽에서 또 방어를 해야 될 것이고
1: 네.
0: 그것에 대한 판단이 어쨌든 뭐 법적으로 내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 재판대에 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 네.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검증 요소, 검증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좀 잘 뭐 넘어가든 아니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인으로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든 그것은 뭐 이번 선거전에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2: 근데 민주당이 뭐 이게 새삼스럽게 공정한 공천 이거를 민주당에 요구할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때 동안 이제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생각하면요.
1: 네.
2: 비명행사라는 그런 희한한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측근들 전부 다 공지 줬지 않습니까? 자기 변호인들 그 변호인들 전부 다 아마 뒷조사해 보면 사건 맡았던 거 다 조사해 보면요. 아마 굉장히 좀 국민들 분노할 만한 사건 변호인 맡은 이력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어쨌든 자기 관련된 사건을 맡았 어떤 변호사 전부 다 공천받고 정부에 요주 나가고 또 미국으로 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승훈 변호사 입장에서야 자기는 똑같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가해자 측면에서 변호한 걸로 이제 낙마가 됐는데 공천 취소가 된 거죠. 그런데 김영남 후보만 그거는 이제 묻지 않고 그냥 덮고 간다라고 하면 이승훈 변호사 혼자는 억수로 억울하겠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까딱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야. 내 편, 네 편 이게 중요한 거지. 너가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닌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에 대항해서 이기고 있는 김영남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어쨌든 조국을 당선시키지 않으려는 그 목적을 실현시키려고 그냥 묶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요. 어쨌든 후보 등록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났다면 뭐 좀 고심을 해봤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선거 지금 후보 등록 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뭐 중도 사퇴 시키기는 제가 볼 땐 그건 쉽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꽤 공방이 또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논란 자체를 일단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지도부의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1: 아, 네. 그렇군요.
2: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딱 후보 등록을 끝내고 나서 이걸 터뜨려 가지고 네. 아예 후보 등록 취소시키는 이런 전략을 노렸던 것 같아요. 이 폭로한 사람은.
1: 아, 그렇다.
2: 네,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참 근데 4년 전에 김영남 후보는 수원시장으로 국민의힘 맞아. 공천을 받았는데
2: 그렇죠.
1: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기준에서 이거는 그냥 직업적으로 했던 일은 상관없다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2: 아니 이게 그때는 없죠. 논란이 안 됐어요. 그때.
1: 아 논란이 안 됐다?
2: 제가 알기로는 예, 예.
0: 원래 그러니까 논쟁을
2: 이게 어디서
0: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2: 그렇죠.
0: 되는 거예요.
2: 아니 이게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1: 네.
2: 경쟁자가 얼마나 길을 쓰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 길을 쓰고 상대부 약점을 파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때 당시 아마 수원에서는 상대 이제 경선했던 후보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제 깔끔하게 수용을 했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때 유행어가 영남시킨다 했는데.
2: 네. 아,
1: 네. 하여튼 이게 지금 늘 이제 동일한 잣대가 아니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민주당도 예전에 2년 전 총선 때 그럼 세종에서는 그렇게 하고 양문석 의원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공천을 강행하고 결국은 법 위반으로 이제 보궐이 생기고 단일한 기준이 각 당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흥미로운 장면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할게요. 그 장도혁 대표요. 뭐 오늘은 광주를 갔지만 주말에 공주를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게 90도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장면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 지난번에 김철근 총장님 그러셨나요? 그 이렇게 된 김에 좀 더 적극적인 절윤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그냥 못 살렸다라고 얘기한 평론을 해주셨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봤다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하는데
1: 네.
3: 이건 어떤 경우든 전국 선거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정진석 실장께서 그 지역구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반도 있고 또 선수 한 5선 했기 때문에
1: 네.
3: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란 프레임을 계속 쓰려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정진석 실장이 나와서 장동혁 대표가 90도 절하고 그럼 윤 어게인의 소환이죠. 네. 왜 이걸 스스로 소환합니까?
1: 네? 거리두기를 했어도 되는데.
0: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전략이 없는 거예요. 무전략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땡큐하고 왜 장동혁 대표 열심히 해달라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왜?
1: 왜?
0: 예,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1: 이해를 못 하겠다. 예. 정무적으로. 예. 네.
2: 저는요, 이 90도 인사한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정진석 후보가 출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는 식으로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결단 내려서 출마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거죠. 출마했으면 전체 우리 국민의힘 선거 프레임이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을 했던 분한테 공청을 줬다고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가는 거야? 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본인이 스스로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1: 네.
2: 선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그리고 이미 우리가 2월에 발표한 것처럼 전체 의원들의 결의문 나왔지 않습니까? 윤 어게인에서 이제 끊었다. 다리를 끊었다라고 하면서 선명하게 우리가 합의된 결의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 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진석 후보가 정진석 전 의원이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후보 불출마선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90도 인사.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 아, 그래도 투샷으로 사진 안 찍히는 게 더 나았을 거다. 전국판에서는 이런 분석이신데 네. 저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2: 네.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그리고 아. 근데 실제로인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왔으면 진짜 지금 선거 프레임 어떻게 짜졌겠습니까? 우리가 해명하느라고 선거 내내 시간을 허비했을 건데.
1: 어쨌든 출마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2: 그럼요.
0: 비공개로 만나서 감사하다고 네. 하면 되죠.
3: 아. 윤어게인 프레임에서 벗어났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0: 민주당은 땡큐야.
3: 고성국 씨 유튜브 보니까 네. 충청 대망론 장동혁 대망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1: 아.
3: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충청 가가지고 뭔가 어깨에 힘을 준다. 그리고 이 공주부여 청양 이 지역에서 네. 장동혁 대표가 공천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실제 그 충청 대망론에 기름을 부었는 거다 해가지고 자신들끼리 뭔가 지금 불붙이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거 아닐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정이나 이런 관리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이 그 정진석 의원 전 의원이 여기에서 뭐 이런 게 내란입니다. 오히려 그 민주당을 공격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던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본인들의 그 링크가 계속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네.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밑으로 깔아놓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환영한다.
2: 지금 전국적으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좀 지지율 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좀 더 공감이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1: 네. 하여튼 이거는 뭐 분석들이 다 다르시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인데요. 대구라기보다는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김부겸 오케이 했는데 이제 정원호 하정우 두 민주당 후보까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으로 월북했냐라고 하면서 또 세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뭐 당연한 거겠지만 한동훈 대표까지 세게 이제 홍준표 시장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월북했다는 표현은 한동훈 대표가 한 거라고 합니다. 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요 상황, 요 장면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동학 최고요.
3: 한동훈 후보가 이 좀 많이 긁힌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과민 반응을 내면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탈영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탈영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3: 제가 볼 땐 그거 완전히 긁혔다는 표현이고 오히려 탈영병과의 전쟁을 선언한 게 아니냐. 그게 본인도 거기서 본인은 스스로 탈영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내쫓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둘의 전쟁이 좀 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이 홍준표 탈영병 네, 제가 볼 땐 탈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뭐 각종 신천지 통일교 온통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난 대선 이 경선 과정에서 두 번이나 사실상 린치를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소외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이 보수 정당에 몸담아 왔던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회한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수 정당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긁혀가지고 서로 이제 그냥 거의 쌍욕만 아니지 그런 식의 이제 비판 비난을 주고받는 것인데 제가 볼 땐 지금 보수 정당의

0: 현 주소, 헌법 바깥으로 튀어나간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시장이 얼마 전에 오찬을 했잖아요.
2: 네.
1: 오찬한 그 그림과 그다음에 그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뭐 민주당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2: 네.
1: 이런 기사가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방선거 때 홍준표 전 시장이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좀 해야 이후에 김민석 전 총리 자리라도 좀
2: 아,
1: 염두에 두는
2: 자리라도 그냥 국무총리인데.
1: 염두에 두는
2: 네.
1: 그런 행보로 읽힙니다. 그리고 사실상 뭔가 무게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네.
1: 사실은 자유로운 영혼이긴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2: 다 수가 있다.
1: 이렇게까지 무슨 하정우 얘기까지 해가면서 민주당 후보를 돕는 듯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2: 네.
1: 제가 봤을 땐 뭔가 있다.
2: 뭔가 있다.
1: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를 대놓고 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국무총리 간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부겸 후보가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밀어도 사람이 안 되면은 국무총리 가기가 좀 머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사람 찾는 거예요.
2: 네.
3: 이 지금 정호 후보, 하정 후보 이 둘 중에 한 명을 되면은 본인이 도와줘서 한마디 해가지고 이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 집어내놔라고 할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수를 서는 거죠.
2: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는 이준호 대변인한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국회의원 14명이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비공개 혈흔이었고 북값 단일화를 놓고 갑론을박을 했다고 합니다.
3: 네.
2: 그리고 사실 또 그 한 현역 의원 중에 7, 8명은 북구갑 개소식이 안 왔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3: 네.
2: 그래서 이거 지금 절반 정도는 해당 14명 중에 절반 정도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했는데 단일화 부산에서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3: 부산의 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부산시장은 사실상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 북구는 지금 하정우 후보의 1위 유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위와 격차 좀 더 벌어지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나왔다는 거예요.
2: 네.
3: 이게 40% 안 넘으면요. 이건 어쨌든 마지막에 결속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박스권을 넘어서 40% 찍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정우 후보일 수 있는데라는 이제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2: 네.
3: 이번 기회에 단일화 해가지고 좀 보수의 분열을 정리를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던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제발 이번 기회에 한동훈 후보가 사퇴하고 박민식 후보로 단일한다 그러면 박민식도 살고 한동훈도 복당할 수 있는 명분도 살려고 둘 다
2: 복당할 수 있다?
3: 둘 다 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2: 네.
3: 말이 나왔다는 것도 기사에 같이 나왔다는
2: 거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수치의 근거는 제가 3부에서 얘기하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평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9: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0: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

0: 지니. 여려 강호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2: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는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8: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낮에는 여름 날씨입니다. 평년 기온을 5도에서 9도가량 웃돌고요. 햇빛도 강해서 그늘 없이는 눈이 부시기도 합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나면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1차로에서 버스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진천나들목에서 증평나들목 구간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한강 주변에서 많이 정체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일산방향은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 표철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 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첨부 파일 뒤에 숨지 말라며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시민 안전 문제를 수백 페이지 보고서 속에 묻어둔 책임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400에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월간 건설사업 관리 보고서 첨부 자료 속 업무 일지 일부에 한두 장 정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중대한 구조 문제를 수개월 동안 사실상 내부적으로만 관리해 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의 수준이 아니라며 시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을 서울시가 은폐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 관권 선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국회 부동산 관련 세미나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세 차례나 보고해 온게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미 드러났다며 은폐 의혹은 괴담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보를 이용토록 민주당에 알린 게 아닌가 의혹이 생긴다면서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17일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어제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아라그치 장관이 조현 장관과의 통화에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동 지역에 강요된 불안정과 이로 인한 세계적 호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 탓으로 국제사회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이란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어제 통화에서 조 장관이 아라그치 장관에게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정부가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란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때일은 무더위 속 어제 전국에서 모두 1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대전에서 6명, 경기와 전남 각각 3명 등 모두 17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올해 온열 질환자는 누적 57명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거나 자녀들의 앞에서 욕설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검찰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친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서로 싸우게 하거나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하는 등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셋째인 피해 아동이 유난히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평소 피해 아동을 미워하면서 아이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효자 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 신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벌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데 대해 사과하고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 중인 이벤트 과정에서 단테, 탱크, 나수 텀블러 시리즈 프로모션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내 프로모션에는 탱크데이 표현과 함께 책상을 탁 문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18도, 광주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30도, 창원 2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중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7도, 습도는 30%입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정원호 서울시장 캠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주당 광진갑 국회의원이죠. 이정원 의원 만나보고요. 4부는 왕과 살았던 남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아까 2부 마지막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언급한 하정우 후보가 40%가 넘는 여론조사 고지해드려야 되는데요. 여론조사 꽃이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 하정우 41.7, 한동훈 32.2, 박민식 21.1%가 나왔고요.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시장 주요 후보 인터뷰가 있는데요. 후보가 직접 나오진 않고 선대위의 주요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원호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광진갑의 이정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 역시 앵커 출신이시라 목소리 톤이 제가 또 이렇게 작아지네요. 네. 네. 어쨌든 오늘 나오시고 오늘 나오는 것에 대한 모든 반론은 내일 저희가 김재섭 의원을 출연시켜서 이제 비중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캠프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이 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연초에 굉장히 좀 격차 범위가 좀 있다가 최근에는 오차 범위 이내로 좀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 추이 변동에 대해서 캠프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 네, 선거일이 다가오면 격차는 좁혀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대위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기본적인 판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정원호 후보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온통 치적사기용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셨었고 우리 시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의 정원도 그렇고 네. 한강버스 사업도 그렇고요. 또 특히 최근에 불거진 매우 심각한 문제 있죠. 네, 안전불감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은폐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민들 굉장히 실망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3: 네. 그래서 GTX 네. 거는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결국 이제 GTX 노선 삼성역 제일 핵심적인 역인데 거기서 이제 철근이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됐다는 거고
4: 맞습니다.
3: 그게 이제 감리에 따라서 현대건설에서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인지한 건 작년 가을. 근데 국토부에 알려준 건 이제 올 지금 최근이라는 거죠.

0: 보고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4월 29일 서울시의 현황 보고를 받고서야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했다.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은 무슨 소리냐. 이미 뭐 한 세 차례 정도 철도공단에다가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이것도 사실상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오늘 발표한 해명 자료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 네.
0: 세 차례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중에 건설사업관리인 업무 일지를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 건설사업관리인 업무 일지 중에 개인별 주요 업무 수행 내용 이 대목에다가 관련 내용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세 차례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400페이지, 500페이지에 이릅니다. 월간,
1: 네.
0: 매달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그 내용의 일부, 뭐 한두 장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로 보기 어렵다라고
1: 네.
0: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1: 네.
0: 방대한 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건설사업 관계 보고서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 주요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걸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앞부분에 보통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요 내용 요약에도 철근 누락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얘기를 한 것과 지금 이제 서울시의 해명은 일단은 보강 계획을 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한 것이고 4월 29일 날 그리고 사실은 그 이게 뭐 언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했을 때 작년 11월에 차라리 공개하는 게
0: 네.
1: 올해 4월 말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선거에서 머니까 가까이 갈수록 보고하는 게 오히려 서울시에는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은폐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걸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4월 27일에
1: 네.
0: 직무를 내려놓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로부터 오세훈 후보가 손을 떼고 나서 이틀 뒤에야
1: 네.
0: 그걸 보고하게 되는 건데
1: 네.
0: 이것도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제대로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국토부와 공단에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에 사실관계를 보고하라고 강력히 요청한 시점이 4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날 오세훈 시장은 시장에서 손을 떼고
1: 네.
0: 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예비 후보 자격을 얻었고요.
1: 네.
0: 그 다음 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국가철도공단이 보고하라고 하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국토부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국가철도공단의 해명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단이 국토부와 공단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보고를 요청했는데 그걸 통해서 국토부와 공단이 구체적 내용을 인지한 시점이 4월 29일이다.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를 지연하려고 했다.
1: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0: 있습니다.
1: 오늘 국회에
0: 네.
1: 갔다 오세훈 후보가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또 일파만파 파장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네. 오세훈 후보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나 상식과 동떨어진 아주 잘못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구조적 안전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드러난 시점에 명확하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 네.
0: 충분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나서 보고하려고 했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안 것은 MBC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식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정원호 후보 측, 우리 선대위 측의 비판과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괴담 유포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은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00페이지에 그냥 통상적인 월간 보고서 안에다가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도 어찌 보면 네. 그냥 뭐 신용만 되는 우리 보고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네. 이런 식의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 이건 보고가 아니다라고 네.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겁니다. 아. 오세훈 후보의

0: 안전불감증의 결정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직까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 것 같은 공사장에서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 네,
0: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1: 우리 의원님 너무 딕션과 톤이 좋아서 제가 시사방송을 하고 있는지 뉴스를 듣고 있는지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넋을 놓고 듣고 있었는데
0: 네.
1: 이와 관련된 반론은 내일 또 김재석 의원 인터뷰에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국회 차원에서 그럼 뭐 이제 오늘 행안위에서도 뭐 이거 가지고 막 경론이 벌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네,
1: 서울시
0: 맞습니다.
1: 아무래도 주무국이니까 뭐 이게 국토인지 행안인지 뭐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별도로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0: 네.
1: 오늘 의원님도 뭐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하지만 한 명의 또 의원이시니까
0: 네.
1: 당 차원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어떤 대응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0: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고요. 수요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또 현안 질의가 계속됩니다.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지하 5층의 중심 기둥을 떠받쳐야 할 2,500개 철근이 빠진 사상 누각 공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안전을 내팽개친 오세훈 후보는 대규모 토목의 흔한 오류다. 이건 뭐 단순한 실수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별거 아니다. 어떻게 이게 별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괴담 유포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세훈 후보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명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도대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서울시장이 자기는 몰랐다. 이게 무슨 뭐 큰 문제냐. 별것도 아닌데 이걸 괴담을 유포하는 민주당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1: 네.
0: 이런 무책임한 후보 반드시 제대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보고를 늑장으로 네. 한 건 문제인데 어쨌든 내부에서 감리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적발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 건설의 그 하청 문제라든가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기업 쪽의 책임을 묻는 그 주장이나 이런 화살이 좀 적으면 너무 또 이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너무 또 이렇게 선거용으로 몰아가지 않냐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균형감과 있게 기업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0: 네, 당연,
1: 부탁을.
0: 네. 네, 당연히 시공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1: 네,
0: 시공사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감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행 주체인 서울시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그런 모든 책임들을 망각했고 지금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이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안전불감증이죠.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또 2022년에는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1: 네.
0: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감사의 정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임기 막판에 이제 준공을 한 건데 뭐 감사의 정원 적절성 논란도 있고 또 이 준공식에 참석한 것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좀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감사의 정원 뭐 준공 그리고 이 준공식에 대해서 좀 정원호 캠프의 입장 좀 궁금합니다.
0: 네,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3개 그 전쟁 조형물은 이미 전쟁 기념관에 작은 규모로 있습니다. 그 똑같은 조형물을 광화문 광장에다가 설치했습니다. 물론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참전한 그런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1: 네.
0: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장소이어야 했는가. 세종대왕 바로 옆에 그리고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 열린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 흉물스러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막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뭐 60%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인 데다가
1: 네.
0: 현직 시장도 아닌 예비 후보가 본인이 밀어붙여서 준공을 했던 그 행사장에 참석해서 보란 듯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본인이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초대한 적

0: 게 없는데 왔다. 뭐 불청객이 와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불청객이 찾아오면 마이크를 주면서 연설하라고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분명한 예비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GTX 문제는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았고 시공사 뒤에 숨었고 치적 홍보 행사에는 현직 시장처럼 나타나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거 지금 짧게만 해주세요. 네. 정원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조형물을 해외에서 받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네, 그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1: 어디 이전을 계획한다는 거죠?
0: 네, 이미 여러 차례 네. 정원호 후보가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1: 네.
0: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곳을 맡고 있는 이상한 조형물은 전쟁 기념관으로 옮기겠다고
1: 알겠습니다. 삼각제로 옮긴다.
0: 바가 있습니다.
1: 네, 네. 이제 현안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1: 지금 근데 토론회가 좀 열려야 됩니다. 토론회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뉴스에 접하기에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한 번에 선거방송 토론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번만 선거방송 토론이 이루어졌던 적은 재보궐 포함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 2회였던 것 같고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는 송영길 후보가 세 번 하자라고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회피해서 두 번을 했는데 지금은 정원호 후보가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서 정원호 후보 측은 지금 선거방송을 몇 번, 그러니까 하자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일단은 캠프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4년 전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토론을 회피했다라고 지금 앵커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오세훈 후보의 행태가 항상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의 경선 1차 TV 토론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공약을 알리고 세상의 지지를 구하는 데는 TV 토론만 있는 게 아니다.
1: 네.
0: 저는 토론 많이 한다고 경쟁력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게 불과 두 달도 되기 전에
1: 네.
0: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각자 본인이 주장하는 준비한 공약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요즘에는 SNS, 뭐 1분 쇼츠 등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 토론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개별 방송사들이 하는 토론회를 참석하기 어렵다. 시간이 별로 없다. 토론회를 다 소화하면 하루 한 개씩 해도 모자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 네.
0: 이제 와서 양자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가 모두 몇 명입니까? 4명 아닙니까?
1: 아, TV 선거법상
0: 네.
1: TV 선거방송 토론회에 초대받는 후보가 4명이고요.
0: 네.
1: 후보는 7명이죠.
0: 네.
1: 네.
0: 자,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개혁신당 네. 김정철 후보도
1: 까지가
0: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1: 맞습니다.
0: 토론회에 참여를 합니다.
1: 맞습니다.
0: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발언을 제가 네. 직접 오세훈 후보에게 돌려드립니다. 현재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선거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는 물타기용 정쟁쇼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네, 관훈클럽 토론회가 이번 주에 있고요.
1: 네.
0: 방송기자 클럽도 내일 네. 토론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1: 그거는 한 분 나와서 이렇게
0: 한 분씩
1: 쭉 하는
0: 겁니다.
1: 거고
0: 네.
1: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헷갈렸는데 왜냐하면 정의당 권영 후보가 7번인데 그 조혁신당 후보가 없어서 후보는 6명입니다.
0: 조혁신당 예. 후보가?
1: 네. 여성의당 자유통일당 네. 후보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또 보도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 후보가 아니더라도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선거방송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4명이잖아요. 김정철 권영국 후보까지 4자 토론이라면 1회가 아닌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다 없다.
0: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늘이 D-16일입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29일, 30일 사전투표까지 따져보면요. 오늘은 뭐 사실상 거의 갖고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 네.
0: 뭐 토론하면 좋죠.
1: 네.
0: 저도 토론 좋아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정원우 후보도 결코 토론을 회피하거나 토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측이 해온 선거운동이라든지 행태들을 보면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일관입니다. 더군다나 5월 28일에 한 차례 선거 토론이 지금 선관위 주관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토론이 진행될 경우에 책임지지 못할 일방적인 흑색 선전이라든지 네거티브로 일관할 경우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게 원하는 토론일 것인가? 오히려 차분하게 정원호 후보가 이끌고자 하는 서울시정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고
1: 네.
0: 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0: 네.
1: 정청래 대표가 사회 보고 김어준 겸손이 힘들다 해서 토론 버리자 이런 제안까지 하면서 양자 토론까지 제안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적극

0: 적이란 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세훈 네. 후보가 기존에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 판단과 주장이 달랐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역대까지 최소 두 번은 했으니까 두 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지금 양보선이 아닌 겁니까?
1: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설명하신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언론인, 특정 언론인,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부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흙탕물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겠다는 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이 정말 건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을 제안하면서 양자 토론, 더군다나 선관위에 주관하는 토론에 참여하는 두 명의 또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제껴놓고 양자 토론, 본인이 하기
0: 이해했습니다.
1: 싫다고 하는 양자 토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0: 이해했습니다.
1: 네, 물타기용 정쟁 쇼를 하자 이런 거라고 판단합니다.
0: 제가 내일 김재섭 의원 나와서 네. 똑같이 물어볼 건데요. 네. 그러니까 4자 토론을 두 번, 세 번 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네. 네. 그것만 OX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사자 토론이 아니라 육자 토론도 좋고요. 양자 토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측에 선거운동 방식이라든지 마타도어, 네거티브, 흑색선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이 이어질 토론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휘말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러면 네거티브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빼고 정책만 놓고 하면 가능하다.
1: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1: 네.
0: 그 평택 의 관련해서 아직도 설왕설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국혁 신당과의 통합 논의가 가능해지겠냐. 오히려 이번에 좀 뭐랄까 진탕 싸움이 되면서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는데
1: 네.
0: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 신당과 단일화 그리고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1: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평택의뢰의 경우에 김용남 후보가 명확하게 본인의 뚝심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김용남 후보가 아주 잘하고 있고요. 뭐 5파전 구도입니다만 저는 우리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당당히 당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역시 김용남 후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정원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광진갑의 이정원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3: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3: 답 나왔네.
14: 가자.
12: 어딜요?
1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6: 평택시!
1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2: 얼마나 걸릴까요?
1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8: 세계 반도체 수도.
1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8: 바로 평택시.
19: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0: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0: 진영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생존력 넘치는 메시지라이터 철새 이석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철새의 눈 10년차 메시지라이터 이석현입니다.
0: 네. 괜찮으세요?
3: 괜찮습니다.
0: 아, 여기 방송가에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총선 때라서 엄청 총선이 지방선거 때라서 무리하셔가지고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3: 아, 어떻게 그걸 아시죠? 네. 약간 저하가 있고요.
0: 지금 목소리 톤이 낮아졌고요. 초심을 잃으셨습니다.
3: 초심이라니요. 네. 아, 무슨 말씀?
0: 초심을 회복하세요.
3: 아, 네. 김준우의 그 정면 승부가 나은 라이징 평론가인 건 맞습니다. 네. 늘 감사한 마음으로.
0: 그건 잘 모르겠고요.
3: 음수 서원하면 네. 살겠습니다.
0: 네. 앞에 이정원 의원. 이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3: 광명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0: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참 듣기는 좋았으나 몇 가지 지적 아닌 좀 평론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통수 평론. 자, 간단하게만 해보면 굉장히 이제 토론을 거부하는 것 관련해서.
0: 아, 토론의 거부 관련.
3: 그렇죠. 네. 열변을 토하셨는데.
0: 거부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3: 그렇죠.
0: 실질적으로 거부를 일으켰다.
3: 이런저런 그 정책 공방에 대한 반박도 저런 얘기를 정원 후보가 TV에 나와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0: 네.
3: 그런 이제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이제 과거에 오세훈 후보가 토론을 꺼린 거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3: 그걸 인정. 근데 그럼 지금 그대로 답습하는 건 맞는 것인가?
0: 본인은 그럼 오세훈과 뭐가 다르냐라고
3: 그러니까요.
0: 하는 거.
3: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다고 하고요.
0: 네.
3: 일정을 펑크내는 스킬도 있습니다. 아니 선거 들어가면 뭘 다 해야죠.
0: 네.
3: 근데 저렇게까지 이제 명시적으로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건 그만큼 후보가 위축돼 있는 면은 있지 않을까.
0: 그렇게 읽힐 수 있다.
3: 그렇죠. 네. 굉장히 수세적입니다. 지금
0: 마지막에 한다고는 했습니다. 못할 이유는 없다고는 했습니다.
3: 네. 거의 이제 네. 지나가면서 한 거라서
0: 네.
3: 그거에 이제 무게를 두긴 좀 어렵고 아, 좀 이제 듣는 내내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다는 거
0: 아, 저도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두 번, 대선은 세 번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시도지사는 한 번인데 한 번만 한 적은 없어서
3: 그것도 사전투표 전날이라서요.
0: 네.
3: 참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할 수도 있고
0: 네.
3: 어쨌든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뭐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0: 네.
3: 그리고 이게 지금 지지율 상에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수세적인 이미지가 좀 고착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 척이라도 해야 돼.
0: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3: 그럼요. 센 척하고 이제 일정상의 이유로 파토내는 그런 스킬도 할 수 있다.
0: 어디까지나 이석현 평론가 개인의 의견이며
3: 선거에서. 네. 네. 선거에서.
0: YTN 라디오의 공식 입장과 아무런 상관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0: 네. 톤은 근데 진짜 저는 막 귀가 막 울리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3: 대단합니다.
0: 네. 아, 너무 그 안 그래도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정원 의원 계시니까 제가 그냥 애견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 그러니까요.
0: 네. 네. 강력한 태토 앞에서.
3: 아하.
0: 네. 어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주말 새 가장 주목할 만 오늘까지 중에 주목할 만한 워딩. 첫 번째는 그쵸? 삼성이네요.
3: 네.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파업을 두고 초미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이 존중돼야 된다. 사실 이 발언이 진보 정부의 대통령이 하기에는 좀 의외성 있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0: 네.
3: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선명한 메시지를 좀 내놓은 겁니다. 시시각각 반응하는 주가 시장을 고려할 때 뭐 시적절한 메시지였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긴 합니다.
0: 근데 지금 사실 뭐 마지막 긴급 조정도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3: 그쵸.
0: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 때인데 뭐 사실
3: 오래됐죠.
0: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논쟁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워딩이 어떻게 압박이 될까요? 예전까지 무조건 불법 파업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사대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
3: 구사대요.
0: 네. 근데 기업 경영권 언급을 일부러 했다는 건.
3: 어쨌든 이제 파업이라는 게 이제 국민 여론의 좌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0: 네.
3: 이제 거기에 발맞춘 혹은 거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 여론을 메시지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뭐 여론조사 이런 건 이제 안 밝혀도 되는 선거가 아니니까 열의 일곱의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 저격수로 활약했던 박용진 규제합리회 부위원장 이분도 한 방송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진짜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경고를 하실 만큼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0: 노조 입장에서 보면
3: 그렇습니다.
0: 네.
3: 요즘 좀 악재도 많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 4천 명이 육박하는 조합원이 좀 탈퇴 신청을 하고 이제 과반 지위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노조 집행부의 직책 수당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급여 외에 네. 한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을
0: 아 맞네요.
3: 이제 노동을 잘 아시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네. 깜짝 놀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 그 회사 직책 수당 이거를 파업 찬반 투표랑 좀 연동했습니다. 수당을 주냐 안 주냐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네. 조금 이제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결정적 패착이 있었는데 네. 아 제가 이제 메시지 담당자니까 메시지 전략에 좀 총체적 붕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피하식별을 좀 잘해야 됩니다. 네. 이런 투쟁에서는 이제 특히 하청업체나 네. 비정규직 관련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지난주에 소개는 했습니다만 정규직은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입사할 때 채용 조건이 달랐는데 같은 선에서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청노조가 원하면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전선을 좀 이상한데 긋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지켜보시는 여론과 또 하청업체 수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0: 그러니까 우군을 넓혀가는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그럼요. 메시지적으로 노조에서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3: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이 일단 약화된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굉장히 호기로운 메시지를 겉으로 나오나 어떤 이제 사적으로 혹은 이제 준사적으로 하는 메시지 온라인 메시지에서 좀 이런 게 잘 흘러나와요. 네. 어떤 거냐면 부위원장이 삼성 노조 부위원장이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이런 그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전쟁의 와중에는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기 마련이고 또 사적인 메시지도 거의 공적 메시지로 소화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정치권에 10년 있으면서는 기본 이온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훈련돼 있지 않은 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밖으로 외화되면서 이제 좀 불리한 여론전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0: 신생 노조 혹은 독립 노조의 공과 암이 그렇네요.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책 수당 얘기는 조금 오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조합원이 7만 명인데 만 원 조합비를 내면 한 달에 조합비가 7억이 생기는데 규약상 8인 이하의 집행 인원일 경우 5% 이내로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지금 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데 최대 3,500이면 많이 받게 되면 뭐 1인당 70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받았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급여도 원래 받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급여랑 직책수당을 합치면 월 수령액이 1,000이 넘을 수 있다. 이런 게 연합뉴스 보도인 것 같네요. 네, 약간 직책수당만 별도로 1,000에서 1,500은 좀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제 안에서 정정하니까요. 네.
3: 근데 그런 경우가 다른 노조의 흔한 일은 아니라는 보도도 본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집행부 숫자가 많지는 않네요. 조합원 숫자에
3: 그런
0: 비하면.
3: 것 같아요.
0: 네.
3: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생 노조, 네. 약간 뭐 되게 우리가 흔히 아는 네. 조직화된 노조의 느낌은 좀 덜한 상황인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 얘기는 요도록 하고요. 이게 앞으로 좀 계속 될 것 같은데.
3: 그렇습니다.
0: 네, 각각의 정치권 우리의 관계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별도로 분석을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누군가요?
3: 박지원 의원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0: 네.
3: 김민석 총리가 네. 긴급 조정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최근 와서 제일 잘한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갑자기 날리셨습니다.
0: 갑자기.
3: 사실 일상적인 칭찬일 수 있죠.
0: 네.
3: 뭐 동료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또 박지원 의원님이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냥 하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김민석 총리를 왜 이렇게 칭찬했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레이스가 막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막은 이미 오른 거 아니에요?
3: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도 네. 사실상 그 연임을 위한 뭐 여러 해석들이 나아지고 있고
0: 네.
3: 송영길 대표도 메시지 굉장히 많이 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
0: 네.
3: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0: 네.
3: 좀 이제 움직임이 좀 제한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0: 네.
3: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릴레이 식사 정치를 시작하고
0: 네.
3: 내일은 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또 만나기로 했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의 어떤 이 메시지가 조금 다르게 유의미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0: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쉼이 없으시네요.
3: 아, 그렇습니다. 네,
0: 저는 또 그것에 더 주목합니다.
3: 그렇죠.
0: 대단한 체력이시다.
3: 대단하십니다. 네. 맨날 여기 여의도 공원 네. 걸으시거든요.
0: 아, 그래요?
3: 페이스북 맨날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0: 네.
3: 결국 3강 체제라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의가 많습니다. 정청래 현직 대표, 김민석 총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원래 초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좀 1강으로 앞서 나가나 했는데 최근 그 전당대회 결과가 이제 차이가 크게 정청래 네. 대표가 이겼기 때문에. 근데 최근 여러

0: 선조사 흐름을 보면 좀 3분지계로 흩어지는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진짜 몸이 달아있는 상태일 겁니다. 정청회 대표에서가 이제 당내에서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전북에서도 여러 일이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총선 후보자로서 메시지를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도 많고 또 이재명 정부의 고공 지지율과 본인의 지지율이 약간 커플링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안타까운 건 YTN이 안타까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0: 아, 본인 네, 입장에서
1: 네, 본인이 안타깝다.
0: 저는 항상 내재적 접근을 합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만큼 대권 주자로서 확 뛰고 가는 그렇죠. 그거를 못 얻고 있다.
0: 그렇습니다. 또 이제 3자 구도에서도 사실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지지층을 좀 공유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전통적 민주당 혹은 이제 친문 이런 지지층들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이 있고 네. 그 외에 친명, 뉴 이재명 이런 성향 분들은 김민석, 송영길 후보로의 어떤 지지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또 단일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1: 단일화. 네.
0: 결선 투표를 온 누리에 좀 퍼져야 되는데.
1: 근데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가 있죠.
0: 아, 그럴까요?
1: 네, 그럴걸요 아마.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셈법들은 당연히 강화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전당대회가 지금 이 지방선거 보다 뒤에 있는데도 네. 더 이제 주목받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지방선거 결과에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0: 매우 받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거기서의 승리와 패배의 기준을 철새평론가 이석환은 몇 대 몇으로 봅니까? 지방선거.
0: 숫자로 나누기 어렵지만 네. 저는 만약에 부산 정도도 네. 지금 이제 당원 지지층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부산 정도도 국민의힘에 내주게 된다. 네. 그러면 상당한 타격. 그리고 전북에서 내준다. 무소속 김관영 네. 후보가 네. 이긴다. 네. 그럼 더 큰 괴멸적 타격.
1: 그거는 개수랑 네. 상관없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근데 초반에 그 이런 표현을 누가 쓰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상 10층에서 네. 국민의힘은 지하 10층에서 시작한 선거다. 네. 근데 그만큼 유리했던 선거 구도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때문이었는데 그걸 좀 민주당이 잘 못 살린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 정당성이 좀 많이 떨어질
1: 그러니까
0: 수 있죠.
1: 그러니까 15대 1을 지금 예상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없습니다.
1: 이제. 네, 그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선이 장동혁 체제의 그 유지의 어떤 선인지 어떤 게 정청래 대표 연임의 선인지 요거를 평론가분들이 이제 한번 맞춰보는 시기가 그쵸.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0: 결국 그
1: 하더라고요.
0: 언저리 선은 낙동강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1: 아 부산. 네. 네 알겠습니다. 대구도 낙동강인데 금호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0: 아, 애매합니다.
1: 마지막 주인공으로 넘어가죠.
0: 네 마지막은 민주당 선대위원장 돌아오셨나? 장동혁 대표 얘기입니다.
1: 아, 네. 장동혁 대표. 요즘 뭐 종횡무진 돌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0: 기가 많이 이제 네.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닭가이치와 마주 앉는 것은 극단적 친일이다.
1: 이런 표현 누가 했어요?
0: 장동혁 대표가요.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메시지의 파급력으로만 볼 때는 네. 성공한 메시지입니다. 방금 그런 표정처럼 네. 뭐야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탄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을 향해서 친일이라고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일본 총리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담았던 반성과 사과라는 표현조차 안 했다. 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하면 과거사 관련 강경한 요구를 멈추지 않고 민주당이 네. 조국 외교로 공격했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거는 극단적 친일.
1: 아 너희 그러니까 우리를 비판했던 세력의 문법으로 그치. 하면 이것이 극단적 친일로 평가받아야 그죠. 된다.
0: 레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해석해 보니까
1: 그렇군요.
0: 근데 이상합니다. 네. 본인들 입장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칭찬을 해줘야지.
1: 본인들 스타일대로 했으니까.
0: 그죠.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 말도 덧붙이셨는데요. 네. 이왕 정상회담 하기로 했으니 잘 하시고 호르즈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겠다. 닭가이치는 직접 통화해서. 구해냈다. 상대 국가 원수를 더 올려치는 이것이 친일 아닌가. 아, 이상한 장면입니다.
1: 네. 어쨌든 뭐 외교 문제까지 다시 이제 언급하는 것은 장혁 대표가 뭔가 자존감을 되찾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텐데
0: 그런 것 같네요. 네. 요즘 여러모로 지금 이제 기운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안동에서 이제 열릴

0: 그 뭐죠 셔틀 외교.
1: 그렇죠.
0: 예, 지난번에도 이제
1: 나라현.
0: 예, 갔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고향을 오는 건데 요거가 선거용이라고 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전잘 모르겠어서
1: 그러니까요.
0: 잘 모르겠어서.
1: 정말 그렇습니다.
0: 예.
1: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대일본과의 그 외교 정상화, 실용 외교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정서적 양분을 낳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에는 이제 총선은 한일전이다. 뭐 토착 외구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또 민주당의 어떤 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어떤 익숙한 반일 정서를 좀 극복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좀 긍정 평가를 받을 만도 하오나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나의 어떤 반일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딱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어떤 선거용일까? 좀 이상한 말씀이시죠, 이거는.
0: 참고하기면 오히려 좀더 뒤에 만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석현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5월 18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5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 맞겠지만 찬반 투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1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0: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2: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계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쯤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겠는데요. 중부지방에 5에서 30mm,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제주 산지에 8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보다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와 용산, 여의도와 강남에서 밀리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묵동나들목에서 구리나들목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에서 정체고, 황간터널 부근에서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고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 채권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2: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채권 금리에 민감하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베이징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 주요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12%까지 상승하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넘어섰습니다. 노동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정치적 혼란까지 겹친 영국의 30년물 금리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던 일본의 10년물 금리도 갑자기 폭등하면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채권 금리가 폭등한 건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4월 물가지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시장에 팽배했던 불안감이 채권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4: 높은 유가가 오래가면 인플레이션 상승세도 오래갑니다. 10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5%를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미국 투자회사 전략가입니다.
3: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당장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건 물론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면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연일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중동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세계 에너지 위기가 더 위험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 17일 국제에너지기구를 인용해 지금까지 76개국이 경제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호르무즈해협이 조기에 재개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해협 통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육상 우회 물류망이 가동됐지만 높은 비용과 또 수송 능력의 한계로 물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 업체들은 터키를 거치는 육로와 또 요르단, 이라크를 연결하는 경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을 거점으로 삼는 대체 노선을 이용 중입니다. 대체 경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상해에서 홍해와 걸프만으로 향하는 노선의 운송 비용은 컨테이너당 4,131달러까지 치솟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 항공유 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소폭 내려가는데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20만 원 넘게 저렴해졌습니다.
2: 하지만 여전히 왕복 기준 90만 원대 수준인데다 높은 수준의 할증료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행객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 이란 전쟁 여파로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발권부부터는 6계단 내려갑니다.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평균값이 전기간 대비 약 20%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쟁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 같은 최단거리 노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7만 5천 원에서 6만 1,500원으로 조정됩니다. 5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 할증료는 다음 달부터는 45만 1,500원이 됩니다. 이 왕복 기준으로 보면 112만 8천 원에서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 저렴해진 셈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편도 47만여 원에서 38만여 원으로 내려가 왕복 기준으로 보면 약 18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 전쟁 이전인 3월 발권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비싸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6: 당분간은 시추
4: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입니다.
6: 복원될 때까지는 그래서 약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는 20단계 이상 정도는 유지할 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거.

0: 같습니다.
1: 유가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최고 수준에서는 다소 조정된 만큼 업계에선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 3,600만 명이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인데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3: 삼성전자 노사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조정권 행사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4번 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용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담판을 앞두고 정부도 협상 결렬 시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5: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6: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5: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파업할 경우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조정이 시작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측 입장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강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에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그룹은 노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파업된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동 시점은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법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위험이 예견되기 때문에 파업 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 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업이 시작되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78일 뒤 공표됐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한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 강제 종료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도 폐지를 권고했던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런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총파업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적었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사후 조정을 재개했지만 아직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을 중재하고 있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교섭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평행선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양측이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은 노사안을 받고 내일 노동위원회 조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노조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가운데 주주단체와 경제계까지 잇따라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단판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8: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9: 삼성전자 노동조합
7: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10: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0: 전국
1: 경영
0: 삼성전자
1: 이익과 이익을
0: 노동조합
1: 합병하여
0: 수원
1: 가진 성장한 거기
0: 지부장입니다.
1: 때문에
2: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 삼성전자의 한 줄을 가진 모든
0: 임경권
3: 분이라면 주주 운동본부
0: 대표입니다.
3: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5: 재판부는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 가전과 자동차 같은 이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6: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5: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단체 교섭 행위를 중지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지난해 11월 일주일 동안 진행한 네이버폼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가름했고 규약과 달리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사전 선별된 20개 항목 가운데 5개를 고르는 과정에서 DX 부문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이 열렸는데 옛 전남도청이 복원 작업을 마치면서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7: 1980년 5월 민주열사들이 계엄군에 맞서 저항한 옛 전남도청. 항쟁의 현장에서 민주열사들의 외침을 재현하듯 5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에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엄수됐습니다.
8: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0: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다짐함으로써 5.18에 대한 맹세도 제가 가슴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1: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서 전남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일어선 5.18 발상지 전남대학교엔 기억의 정원이 선보였습니다.
2: 기억하는 나무대로 두고 또 앞으로
3: 우원 씨 국회의장입니다.
2: 또 세부 신금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조화시키는 모습인데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1: 국립 5.18 민주묘지엔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5월 00을 기리는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후항전이 있던 오는 27일을 넘어서도 참배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광주가 지킨 대동세상 정신이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계엄군에 맞선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오늘날 비상계엄 사태 극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6: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5: 5.18 정신 덕에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6: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5: 이 대통령은 복원을 마치고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 청사를 둘러보고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앞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시민들을 참배하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와 수색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7: 유족들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8: 네.
7: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5: 이 대통령은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 등 유가족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아픈 계엄의 역사와 12.3을 연결지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권 견제론을 띄우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9: 5.18 당일 광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눈빛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조준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도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라며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0: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내란은 아직도
11: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10: 현재 진행형입니다.
9: 전남 광주의 고귀한 희생을 또 언급하면서 민형배 후보가 초대 시장이 되면 지역을 국가 균형 발전의 메카로 만들 거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지도부는 중원으로 이동해서 박수현, 전운수 등 충남 후보들을 전폭 지원했지만 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선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12: 전북 도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것은 김관영 후보 본인의 생각이었습니까?
11: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12: 아니면 선대위 차원입니까?
9: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른 아침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민주당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0: 나열했습니다.
1: 공소 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 폭탄을 막는 투표,
2: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저지하는 투표,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0: 간담회 뒤엔 최고위원과 당 중진을 이끌고 강원도를 찾아 김진태 지사 후보에게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3: 요새 뭐 TV 토론도 안 하고 행사는 막 줄이고 잘 안 다닐 거예요. 왜냐? 뽀록 나니까.
0: 장도혁 대표는 지난 주말 한국 선수가 이긴 UFC 경기를 언급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글을 남겼습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여야가 외치는 구호도 한층 선명해진 모습입니다. 내란 척결과 독재 저지로 치환되는 프레임 전쟁은 투표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투자금 회전 속도와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이번 달 안에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개인 투자자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금의 주식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투자자가 매도 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4조 9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7조 6천억 원으로 2조 7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 증가입니다.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주택거래 증가, 또 중도금 납부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관련 불법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죠. 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더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5: 불법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남성 A씨의 불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19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저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불법 촬영물 110여 개를 저장한 혐의 등도 적용됐는데 A씨는 이러한 300여 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2024년 12월 압수수색 당할 때까지 지우지 않고 전부 갖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각각 2020년 5월과 2024년 10월에 시행돼 A씨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심은 불법 영상을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 없이 갖고 있던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소지죄는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삭제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에게는 불법 성착취물 소지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크게 모두 9개의 죄명이 적용됐는데 원심 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당했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장대호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교도소 측 처분이 형집행법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대호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감된 뒤 텔레비전 없는 방에 갇혀 종교 집회 참가와 전기 면도기 사용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당했다며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25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며 수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무역 관련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매년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와 미국 청정 지역에서의 가금류 수입 재개 소식도 알렸습니다.
8: 무역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 많은 대두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일이 진행 중입니다.
7: 다만 백악관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선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교역을 다루는 미중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경제 성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등한 미중 관계 설정을 시도한 시진핑 주석에 비해 단기적인 전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미중 담판 결과를 공유하고 중러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0: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집무실 겸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한 시진핑 주석. 또 누가 이곳에 왔는지 묻는 말에 특별한 손님이란 걸 부각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보탭니다.
9: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원수나 대통령, 총리 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맞이하나요? 예전에도 외교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나중에 됐더라도 극히 드물었어요. 예를 들어 푸틴은 와봤습니다.
0: 당시 나흘 뒤에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염두에 뒀던 말로 들립니다. 내일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앞서 트럼프 방중 담판 결과 공유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9: 중러 정상은 양국 관계와 각 분야의 협력,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겁니다.
0: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친선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 인문적 밀착을 과시할 거로 보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인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10: 거의 모든 핵심
9: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에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면 매우 기쁠
0: 겁니다. 매체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중국을 다녀갔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맞이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포함됐습니다. 통일부가 발간한 올해 통일백서를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지만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명시된 건 처음입니다.

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전군 사단과 여단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불러 일련의 중요 군사 문제에 대해 담화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데 대한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언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1: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경 등 7개 기관에서 인력 30여 명이 투입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체중을 좀먹는 의료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다이어트약 처방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4: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른바 바지 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고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05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2,563억 원으로 8.7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 30명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사범 합동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 수익 박탈,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 단속 정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식품의약안전중점청으로 활약했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사무실을 꾸린 수사팀은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의 지휘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주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내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건희 씨의 무혐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이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검사는 당시 수사팀 막내였지만 검찰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한 결과 수사 보고서 일자를 사후 수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평동 나비엔.
8: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10: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7도, 습도는 36%입니다. YTN 뉴스 FM.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이 시기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남편분께서 생전에 채무를 지고 계셨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12: 네? 남편이 진 빚이 있었다고요?
11: 예.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12: 아이는 아직 6살이라.
13: 엄마 무슨 일이야?
12: 신경 쓸 일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14: 그렇게 아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을 남겼다는 사실도, 그 빚이 법적으로 자신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당시 6살이던 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죠.
11: 어? 이게 뭐야? 출금 가는 금액이 0원?
12: 월급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거 아니야?
11: 아, 그러니까요. 은행 앱 좀 봐야겠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12: 압류? 아들, 돈 빌린 거 있어?
11: 에이, 아니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12: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야?
11: 아니에요. 법원 결정이라고 뜨는데? 채권자가 양모 씨? 약속 어음금?
12: 약속 어음금?
11: 엄마, 이거 뭐야? 아버지 이름이 왜 여기 써 있어?
12: 뭐? 어디 봐봐봐.
11: 이거 아버지 빚이 나한테 온 거야?
14: 상속 채무란 이름으로 남아있던 빚,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아들은 곧바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 소송을 냈습니다. 나는 당시 6살이었고 아무것도 몰랐다. 성인이 돼서야 이 빚을 알게 됐다는 거였죠.
12: 당시 본인이 미성년자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관여한 기록이 있단 겁니다.
11: 아니, 엄마가 알았다고 해서 제가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전 6살이었다고.

0: 뭐야?
1: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였던 건 맞지만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절차에 관여했다면 그래도 아들이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결국 이 질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갔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죠.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상속 채무 문제로만 보기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민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2: 네, 시작은 1993년으로 올라갑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6살이던 때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아버지 채무까지 공동상속하게 됐습니다. 액수는 약 1,21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였고 문제는 어린 김씨 입장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도 빚이 자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사실상 알기 어려웠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 사연을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된 이유도 바로 미성년 산소인이 이런 상속 채무의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당시 6살이던 아들 김씨 그리고 어머니 누나가 함께 공동상속받게 됐다 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채무를 포기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법적 절차를 진행을 했었나 봐요.
2: 네, 맞습니다. 이 채권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1993년과 2003년에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한을 받아뒀고 그때 미성년자인 김씨는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2013년에 다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제기됐고 공시송달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결국 김씨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출신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김씨가 뒤늦게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빚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1: 지금 말씀해주신 은행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말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절차인지 그거 한번 좀 알려주시죠.
2: 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빚을 진 사람 대신 은행에 있는 돈부터 먼저 묶어버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한 뒤 그 돈을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강제 집행 절차인 건데요. 김 씨는 이 명령을 보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였고 성인이 돼서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 한정 승인 신고를 했고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 이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단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상속된 적극 재산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강제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지금 뭐 어려운 단어들이 법률 용어들이 막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정리해보면 핵심은 특별 한정 승인 이거인 것 같아요. 원래 상속인은 일정 기간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선택을 해야 하죠. 뭐 뒤늦게서야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건데요. 그리고 이 사건의 아들 김씨 김씨는 당시 6살이라 아무것도 몰랐고 성인이 되고 예금이 압류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빚을 알게 됐다 주장한 건데 1, 2심은 모두 아들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겁니다.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1심과 2심은 핵심 기준을 김씨 본인이 언제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느냐 이것에 맞춰졌습니다. 김씨는 6살이었고 실제로는 2017년 예금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야 아버지 빚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3개월 안에 한 특별 한정 승인은 유효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미성년 산소인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을 누구의 인식으로 볼 것이냐, 다시 말해 본인 기준이냐, 법정 대리인 기준이냐를 쟁점으로 삼았고 결국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1심과 2심은 김씨 본인이 언제 알았냐를 봤다면 대법원은 당시 어머니가 절차에 관여를 했다면 특별 한정 승인의 기준도 김씨가 아니라

0: 행정 대리인이었던 어머니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짚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바로 그 점을 짚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에서 말하는 언제 알았느냐도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민법 제1019조의 3개월은 단순한 권고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어머니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다면 김씨가 나중에 성인이 됐다고 해서 새로 3개월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미성년 상속인 보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건 당시 법 해석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사실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정 대리인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걸 아이가 책임져야 하냐. 그래서 당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반대 의견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요지는 법정 대리인이 제때 특별 한정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미성년 상속인이 평생 상속 채무를 떠안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 제도 자체가 상속인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 제도의 문을 가장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닫아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비로소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이 결국은 입법으로 이어져서 2022년 12월 13일 개정민법에서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새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 승인을 했거나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상속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그런데 이런 문제가 꼭 미성년자에게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인의 경우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고 보니 뭐 보증 채무가 있다더라, 뭐 아니면 뭐 대부업체 채무가 있더라 하는 케이스들 꽤 있거든요. 성인의 경우도 뒤늦게 부모님의 빚을 알았다면 특별 한정 승인 가능할까요?
1: 네, 성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모와 오래 떨어져 지냈거나 부모의 사업, 보증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예금 2천만 원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금융회사나 채권자로부터 3천만 원 보증 채무나 숨겨진 카드빚 통지를 받는 식입니다. 또 이혼한 전남편의 빚 자체는 전처에게 상속되진 않지만 자녀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뒤늦게 사망 사실이나 채무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0: 네, 중요한 게 정말 몰랐냐가 아니라 몰랐던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이거라는 건데,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뭐고 헷갈리거든요. 법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1: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현저하게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는지, 평소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 사업 실패나 대출, 보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독촉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고도 방치했는지, 사망 후 재산, 채무를 제대로 조회해봤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오랫동안 별거했고 경제 사정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커지지만, 반대로 채무 위험 신호가 분명했는데도 몇 달씩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도 고민이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을 특히 조심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1: 우선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빚 규모를 아직 정확히 모를 때는 한정 승인이 더 실무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1순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조심하셔야 할 건 절차를 정하기도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카드 대금, 휴대폰 요금 같은 고인의 채무를 먼저 갚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제 1026조상 법정 단순 승인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서 몇만 원인 소액 요금을 대신 냈다가 큰 채무 전체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별거 중이어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가족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사망 사실을 안 즉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빅룽아의 Swa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셔야 합니다. 낮에는 여름 더위인데요. 아침과 저녁에는 서늘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전국에 비가 오고 나면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전주 16도, 대구 17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0도, 제주 25도로 예상됩니다. 도로 흐름도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대부분 원활하지만 마포와 강서 지역에서는 아직 정체 살짝 남아있습니다. 성수에서는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서행 중이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한남대교 에서 성수대교 구간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논산 방향 선운산 나들목 1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노사는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7: 일단 양측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에 재개되는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8: 네, 정부 사회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오늘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군요.
8: 네, 삼성전자 총파업 3일을 앞두고서 이렇게 제 뒤편 조정회의실에서 열렸던 삼성전자 노사의 양측 조정회의가 일단 끝난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돼서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뒤 중간중간 정회도 이어졌는데요. 오후 6시 20분쯤 종료됐습니다. 일단 회의는 7시까지였지만 양측은 크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장을 30분 정도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노조 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면서 내일로

0: 연장된 조정회의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뒤이어 회의장을 나온 사측은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양측 퇴장 장면 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2: 최승호 노조 위원장입니다.
1: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3: 내일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협상 일찍 끝나는 건 조사 합의하에 있는 건가요?
0: 중노위 측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정회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협상 과정과 관련해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안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을 두곤 내일 회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가 일찍 끝난 것은 약속된 시간만큼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좋은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내일 과연 양측 조정 성공 여부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총파업을 이틀 앞둔 내일 협상은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4: 예, 협상 테이블에 앉은 노사가 성과급에 대한 입장차를 얼마나 좁혔을지가 관건인 거죠?
0: 네, 일단 양측이 어렵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런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 과정을 둘러싸고서 크게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규모와 그리고 기준 그리고 또한 제도화 여부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분배하고 연봉 50% 상한을 폐지해서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는 열어뒀지만 제도화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 동안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별 성과급 배분 비율도 양측의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같은 쟁점들을 두고 과연 어디까지 정리가 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5: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24시간 가동되는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4: 재판부는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서 가전과 자동차 같은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6: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긴급 조정권 행사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4: 지금까지 4번 최후의 카드를 꺼내

0: 된 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담판을 앞두고 정부도 협상 결렬 시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2: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파업할 경우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조정이 시작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측 입장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강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에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그룹은 노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파업된 강제 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동 시점은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법 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위험이 예견되기 때문에 파업 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 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업이 시작되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78일 뒤 공표됐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한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파업 강제 종료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도 폐지를 권고했던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런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미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25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며 수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무역 관련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매년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와 미국 청정 지역에서의 가금류 수입 재개 소식도 알렸습니다.
5: 무역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 많은 대두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일이 진행 중입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도 약속했습니다.
4: 다만 백악관은
5: 트럼프
4: 휘토류
5: 대통령입니다.
4: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선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교역을 다루는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경제 성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등한 미중 관계 설정을 시도한 시진핑 주석에 비해 단기적인 전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상 안보 협상 후속 조치 등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미중 담판 결과를 공유하고 중러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집무실 겸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한 시진핑 주석. 또 누가 이곳에 왔는지 묻는 말에 특별한 손님이란 걸 부각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보탭니다.
5: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원수나 대통령, 총리 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맞이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예전에도 외교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있더라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푸틴은 와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6: 돌이켜보면 당시 나흘 뒤에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염두에 뒀던 말로 들립니다. 내일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앞서 트럼프 방중 담판 결과 공유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5: 중러 정상은 양국 관계와 각 분야의 협력,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겁니다.
6: 전략적 협력 공관자 관계 수립 30주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친선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 인문적 밀착을 과시할 거로 보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줄인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5: 거의 모든 핵심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에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면 매우 기쁠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6: 관영 매체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중국을 다녀갔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맞이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옛 전남도청이 복원 작업을 마치며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1980년 5월 민주열사들이 계엄군에 맞서 저항한 옛 전남도청. 항쟁의 현장에서 민주열사들의 외침을 재현하듯 5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에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엄수됐습니다.
8: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5: 인남식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입니다.
8: 민주주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헌정 질서를 확고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7: 올해 기념식 주제는 5월 다시 광장을 품다. 46년 전 광주가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5월 정신을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도 46주년 5.18 기념일에 맞춰 정식 개관했습니다. 계엄군이 올 것이란 소식에도 광주 시민이 끝까지 항쟁했던 옛 전남도청엔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9: 그 당시 이 도청에서
5: 5.18 마지막 새벽강 구성 시민군 박영순 씨는
9: 조금이나마 유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다짐함으로써 5.18에 대한 맹세에도 제가 가슴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7: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서 전남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일어선 5.18 발상지 전남대학교엔 기억의 정원이 선보였습니다.
10: 기억하는 나무대로 두고 또 앞으로 기억해야 될 나무들을 또 세부 신금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조화시키는 모습인데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7: 국립 5.18 민주묘지엔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5월 00을 기리는 추모 열기가 고조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후 항전이 있던 오는 27일을 넘어서도 참배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노선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80년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2024년 12월 3일 빛의

0: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5월 18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아다지오 조수미가 부릅니다.

0: 5월 18일 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다지오,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0: 지난주 조수미의 새 음반 컨티뉴엄이 발매됐습니다.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음반 발매와 함께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도시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투어도 시작했습니다.
1: 데뷔 4주년이 아닙니다. 40주년. 40년 동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1986년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0: 네, 정확히 말하면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입니다. 1986년 이탈리아 주세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 주연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때가 23살이라고 합니다.
1: 이 조수민 씨가 이번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발매하는 바는 국내 창작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루마의 작품도 있고 K-POP 그룹 엑소의 수호와 함께 부른 곡도 있습니다.
0: 조수민은 정통 클래식 작품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곡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무대에서 오페라 공연도 계속해서 이어갔고 이번 음반은 바로 이런 다양한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새 음반 중에서 골랐습니다. 이터널 피스, 영원한 사랑, 그리고 로망스, 조수미가 부릅니다.

0: 이터널 피스, 영원한 사랑, 그리고 로맨스,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그룹 엑소의 수호와 함께 불렀네요.
1: 지난주 조수미의 데뷔 40주년 기념 음반 컨티뉴엄이 발매됐고, 음반 발매에 맞춰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도시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투어도 시작했습니다.
0: 보통 서울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는데 창원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첫 공연지로 창원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0: 아, 조수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죠. 조수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콩쿠르를 만들기도 했는데 다른 콩쿠르와 달리 입상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조수미는 후배 음악가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서도 대다수의 곡이 이루마, 데니구 등 국내외 유명 작곡가와 협업한 창작곡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이 음반에 재미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메들리, History of 수미조라는 노래입니다. 처음 시작이 조수미가 데뷔한 바로 그 오페라인 리골레토 아리아, 까로노메죠. 그리운 이름이요. 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헨델의 울게 하소서, 구노의 꿈속에 살고 싶어라, 푸치니의 오 사랑한 나의 아버지, 까치니의 아베 마리아로 이어집니다. 곡 제목 그대로 조수미의 역사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0: 그럼 이곡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대면대면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두 개씩 쓰기 시작했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서 제가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게다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도 바뀌었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을 하더군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내는 아내.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습니다. 저는 집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두고 미국을 떠났죠.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죠.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와서 찰싹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납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성관계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가능한지부터 풀어주세요.
2: 네. 부정행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네.
2: 즉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바로 부정행위인데 성관계 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그래서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상간남과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공동 거주지에 데려와 같이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연자분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2: 예, 부부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어서의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법원은 혼인기관과 부부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배우자 및 제3자의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1: 네.
2: 네,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특히 10살 이상이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예, 다만 이미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서로 대화가 적고 서먹서먹한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예, 실무상으로는 통상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최대 5천만 원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1: 네. 그럼 위자료는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제 혼인이 파탄 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줄까요?
2: 네,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른 청구권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될 뿐이고 재산 분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 네.
2: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
1: 네.
2: 사안에서 아내분과 사연자분은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1: 네.
2: 다만 혼인 기간 중 아내분이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매우 적고 사연자분의 소득으로 공동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다라는 점 등을 여러 증거자료로 증명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지금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아내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좀 미국의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가능하고 판단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이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의 판단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1: 네.
2: 예, 이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양측의 수입이 발생하는 소재지,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의 편익과 권익 보호의 필요성,
1: 네.
2: 또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법원에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대상이 됩니다.
1: 실질적 관련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2: 네, 사안에서는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1: 네.
2: 또 사연자분께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이혼소송 역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네.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예, 다만 사연자분 부부의 미국 재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약 판단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법원이 미국에서 바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에 관한 판단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집에 상간남을 데려와서 이제 데이트를 한 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고 최대 5천만 원도 이제 넘을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은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부부 사이가 소원에 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거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반영되지 않고 위자료에서 고려가 되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다면 이제 반반 분할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사연자분이 사업상 재산 형성 기여도가 더 높다면 기여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영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요즘 홍콩 여행 가실 때 주머니나 가방에 이것을 깜빡하고 넣었다가는 벌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홍콩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애초에 여행을 가실 때 갖고 가지 않는 게 좋겠죠. 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적발돼도 그 자리에서 3천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만약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일 만큼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최대 징역 6개월에 1천만 원 가까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이담배, 그러니까 연초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도 이미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자담배만 막을까요?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율을 급격히 높이고 액상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보건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가실 땐 비상약만큼이나 그 나라의 전자담배 반입 법규를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3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해가 저문 상태라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구간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위로는 작업 중인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청주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안성 부근 갓길에서는 간판 설치 작업 중이고 부산 방향은 안성에서 입장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에서 발안까지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성남요금소에서 성남 가는 길 갓길에서 간판 설치 작업 중이고요. 광암터널 부근에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지만 주요 격전지의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충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일단락되면서 전국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 이름이 남는 것은 물론 사퇴 표기도 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이 지난 셈인데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오는 2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채 열흘이 남지 않았지만 1%포인트가 아쉬운 승부처에서도 단일화 성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최근 정책 공조에 나섰는데 선거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고
3: 단일화라는 후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4: 저는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 보수 진영이 갈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이 신경전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법력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됐는데
5: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4: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5: 방향성과 구체적 실천과 실행까지 함께하는 정말 손 맞잡은 동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6: 진보 쪽에서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단일화를
4: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또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2: 울산을 빼면 법력권 역시 단일화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격전지 경기 평택을 해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연일 충돌하며 사실상 단일화가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7: 공천 대상자로
4: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7: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하고 뭐 네. 단일화가 지을까요?
2: 단일화 데드라인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승부처마다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역사는 늘 극적으로 이뤄져온 만큼 판세에 따라 막판까지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서 아픈 계엄의 역사와 12.3을 연결지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권 견제론을 띄우면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8: 5.18 당일 광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눈빛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조준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도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라며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9: 5월 광주는 끝나지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13 비상계엄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8: 전남 광주의 고귀한 희생을 또 언급하면서 민형배 후보가 초대 시장이 되면 지역을 국가 균형 발전의 메카로 만들 거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지도부는 중원으로 이동해서 박수현, 전운수 등 충남 후보들을 전폭 지원했지만 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선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10: 전북 도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것은
4: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10: 김관영 후보 본인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선대위 차원입니까?
8: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른 아침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민주당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11: 공소 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 폭탄을 막는 투표,
4: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저지하는 투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8: 간담회 뒤엔 최고위원과 당 중진을 이끌고 강원도를 찾아 김진태 지사 후보에게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12: 요새 뭐 TV 토론도 안 하고
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잘 안 다닐 거예요. 왜냐? 뽀록 나니까.
8: 장도혁 대표는 지난 주말 한국 선수가 이긴 UFC 경기를 언급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글을 남겼습니다.
1: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여야가 외치는 구호도 한층 선명해진 모습입니다. 내란 척결과 독재 저지로 치환되는 프레임 전쟁은 투표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3: 경기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는 아들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는 등 극심한 반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자녀 중 유독 셋째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미워하고 체벌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경기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는 여러 자녀 가운데 피해 아동에 대해 유독 반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친부가 셋째인 피해 아동이 유난히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평소 피해 아동을 미워했고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부는 이 밖에도 훈육을 빙자한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하순쯤부터 피해 아동이 보육교사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문제 행동이 심해지자 양육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했고 조카에게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허락하는 등 신체적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퇴소가 반복되자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0: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끼워 서로 싸우게 하거나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9일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겨쳐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친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부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수원지검은 지난 2월 20일 에어건으로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다치게 하고 노동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협박한 혐의가 있는 A씨의 아내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쐈을 뿐 의도적으로 조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지법은 현관문 테러 같은 보복 대응을 한 혐의가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범행한 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딱 짧게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 배송기사로 속여 침입한 뒤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를 바르고 달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경 등 7개 기관에서 인력 30명이 투입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의료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2: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다이어트약 처방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0: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른바 바지 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고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05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2,563억 원으로 8.7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 30명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사범 합동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 수익 박탈,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 단속 정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식품의약안전중점청으로 활약했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사무실을 꾸린 수사팀은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의 지휘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 두 정상이 내일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넉 달 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가진 셔틀 외교에 대한 답방인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회담 장소는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숙소 앞에까지 직접 인사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제 고향 나라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7: 반갑습니다. 역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5: 그리고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으로 갑니다. 답방 차원 셔틀 외교인 만큼 서울을 벗어나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지난 1월 그날처럼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시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시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름 구하느라 골치가 아픈 데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타이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어떤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4: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 공개에 최대 100억 달러, 약 15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미 정보기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블랙록은 5,360억 달러 규모의 액티브 펀드를 통해서 스페이스X 기업 공개에 50억에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IT 전문 매체 The Information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랙록의 이와 같은 투자는 전체 물량의 최대 13.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전투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CNN은 이날 미국 아이다호주 마운틴 홈 공군기지에서 열린 건파이터 스카이 에어쇼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기지가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해군 항공군은 승무원 4명이 탑승한 두 전투기가 이날 오후 12시쯤 고기에 비행을 하다가 충돌했으며 승무원 전원이 안전하게 비상 탈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나서는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리그 도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아직 리그 골이 없는 상황인데 홍명보 감독은 골잡이는 물론 주장으로서의 손흥민에 대한 신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8: LAFC가 1-3으로 뒤진 후반 23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구안가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추격골을 뽑아냅니다. 손흥민의 리그 9번째 도움입니다. 그러나 LAFC의 추격은 여기서 멈췄고 결국 3연패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도움 1위지만 기대했던 리그 1호 골은 이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리그 득점 없이 북중미컵에서만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예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팀 원톱 공격수로서 골침묵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은 LAFC에서의 손흥민 위치와 역할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골을 넣기는 어렵다며 대표팀에선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9: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지 못하고 감독입니다. 제가 LA에 가가지고 경기를 확인했을 때는 약간 위치가 저희하고는 좀 다르게 좀 밑에서 하다 보니까
8: 손흥민은 오는 25일 시애틀 경기까지 치른 뒤 홍명보 호의 미국 훈련 캠프에 합류합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4: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주연 배우도 잇따라 사과에 나섰습니다. 배우 아이유는 SNS에 드라마 속 여러 역사 고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연기에 임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변우석도 SNS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작품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의미가 무엇인지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데 대해 사과하고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 중인 이벤트 과정에서 단테, 탱크, 나수, 텀블러 시리즈 프로모션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0: 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한때 코스피가 무려 8,000선을 찍기도 하면서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하나 마음이 급해졌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 시장이 뜨거워도요, 남의 돈 빌려서 하는 그 투자는 가속페달만 있고 브레이크는 없는 자동차 타는 것과 같습니다. 코스피 8,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그만큼 변동성이라는 위험도 함께 커졌다는 뜻이니까요. 누구나 대박 수익률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도 재무 설계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운만 바라보고 한 방을 노리며 들어간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박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진짜 시장이 롤러코스터 오르락 내리락 막 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투자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 아파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경제 상황들을. 네,
2: 사실 배아파리즘이라고 하죠.
0: 네, 배아파리즘?
2: 나만 안 되는 것 같다. 요새 사실 그런 문의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이 단어가 나와서 놀랐는데 지금이라도?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현상을 이제 예전에 나왔던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즉 나만 수익 못 내는 것 같은 마음에
0: 그렇죠.
2: 이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문의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여쭤봐요. 다시 한번 좀 스스로 한번 물어봐라. 왜 그 종목을 사려고 하느냐. 또는 왜 그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려고 하느냐를 여쭤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변이 가능하다면, 즉 삼성전자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살만한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가능하면 충분히 살만하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요. 아니면 그냥 오르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즘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3: 그러니까 요새 흐름이 저 어제 예능 프로 안에서도 한 연예인들이 본인들의 주식 수익 인증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0: 공개했어요?
3: 네. 그러니까 우리 코인 한창 열풍 불 때 코인 난리였죠? 막 먹방 난리였죠? 이제는 주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TV 프로그램 안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제 위험 수치에 왔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우리도 보면 건물에 계시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주식 얘기를 한다? 그럼 온 국민이 다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는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포모가 당연히 있긴 합니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전문가도 포모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불안해서 막 다리 떨고 손 떨고 막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겠죠?
2: 그럼요.
0: 자, 주식도요. 보험도 연금도 내가 사려는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잘 알고 이 투자와 재테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투자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도박

길 겁니다. 내 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모든 금융 상품들과 계좌에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고요. 중간에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 재무 상담을 위한 문자창이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와의 상담은 무료니까 오늘도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17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SNS를 봐도 직장 동료들을 봐도 수익 인증이 엄청납니다. 누구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영끌에서 투자했다더라, 뉴스에서도 코스피가 최고점이라더라. 그동안 저는 잘 모른다는 이유로 뭐 한 게 없어서 그런지 그저 포모만 오네요. 경험 없는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라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라도 해야 할까요? 제 휴대전화 뒷번호는 7173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과 똑같이 우리 청취자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제 상황도 딱 이렇거든요.
3: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는 정신을 정말 똑띠 차리지 않으면 우울감에 빠지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집값 올랐죠. 주식 오르고 있고 뉴스 보면 대기업에서 성과급이 정말 우리 연봉을 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때가 뭘 결정하기에 제일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야 이제라도 나도 뛰어들자 이런 결정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취자님도 뭔가 나도 좀 실행을 했으면 하는데 주식시장은 너무 과열인 것 같으니 그나마 안정적인 걸로 좀 눈을 돌려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거예요. 국민성장펀드.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또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은데 국민성장펀드는 뭐고 우리 청취자님이 궁금해서 이거라도 할까라고 네.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1: 일단 이거를 지금 당장 뭐 하셔라 마셔라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내용을 좀 알고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죠. 국민성장펀드가 이번 주 금요일 즉 22일에 출시가 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약 3주간만 판매가 된다. 3주간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성장펀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 뭐 AI,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 이런 운송수단들,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런 대한민국 핵심 사업을 육성하는데 국가의 돈을 넣을 거다. 근데 거기에 국민들의 자금도 같이 넣어서 성공을 같이 이끌어주겠다라고 해서 국민성장펀드라고 이제 돼 있고요. 국가에서 이제 만드는 자금 규모는 엄청 큽니다. 5년간 약 150조 규모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는 연간 6천억씩 5년이라서 3조 정도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입 한도가 한 사람당 1년에 1억이 한도고요. 그리고 5년을 다 통틀어서 5억이 아니라 5년간에 통틀어서 한도는 2억 원까지 참여를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정부가 나서서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책 펀드다. 22일부터. 그럼 모든 분들이 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3: 네. 22일부터 첫 2주 동안에는 소득 5천만 원 이하 분들한테 1,200억 정도가 먼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소득 증빙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이면 가능하시고 또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1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라고 하시면 가입은 어렵기 때문에 내 소득 증빙부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떤 한 배우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한 큰 기업이 망하는 것보다 자기가 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을 나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 자, 그럼요. 우리 나라가 막 잘못돼서 또 국가 대위기가 일어날 일은 사실 되게 극히 희박한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느니 이렇게 정책펀드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당연히 가질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성장펀드가 관심을 받는 걸까요?
1: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게 나라에서 손실의 20% 정도를 보전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3: 손실.
1: 이익이 많이 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 원금이 보존되지 않을까 봐.
1: 그렇죠. 네. 손해를 볼까 봐인데 이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6천억 정도의 자금을 모금을 하는데 나라가 거기에 1,200억 즉 딱 20%거든요. 그 정도를 같이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20% 정도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을 해준다. 즉 후순위로 밀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0% 미만의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국가가 차라리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투자를 해도 손실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0% 정도까지는 나라가 그거를 막아주겠으나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 국가에서 지원한 1,200억 원이 소진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금도 손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 개념은 아니다라는 건 꼭 인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그렇군요. 손실의 20%까지는 보전이 된다 하니까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투자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2: 우선은 이제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별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3천만 원까지는 40%, 5천만 원까지는 20%, 그 이상의 10%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 소득도 지금 15.4%인데요, 9%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제 지원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세제 지원 혜택이 누구에게나 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 참여 성장 펀드를 하실 때 이 전용 계좌를 선택을 해야만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3: 그럼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이쪽을 통해서 돈이 오가는 거래가 있어야지만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에는요 분명 주의해야 할 점이 따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떤 거 좀 조심히 봐야 될까요?
1: 일단 이게 만기가 5년짜리거든요. 근데 5년짜리인데 중간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즉 5년 동안 내가 투자한 자금은 그대로 묶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했다가 어떤 특정 사유에서 3년 이내에 양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양도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 받았던 거 있잖아요. 다시 다 환수를 해야 하는, 즉 환급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3: 그렇군요. 네. 주의해야 할 점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전문가분들도 실제 이렇게 밖에서 상담하는 분들 만나다 보면 이거 문의 많이 하시나요?
2: 네, 요새 간혹 이제 문의들이 오시는 게 뭐 요새는 뭐 어떤 종목이 좋아요? 사실 이런 질문도 많다가 갑자기 저 이거 국민성장펀드 진짜 하는 게 좋아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네. 제가 어떤 분한테는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한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특정 조건에 있는 사람은 분명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득공제도 내가 어떤 소득에 있냐 소득 구간에 있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아까 소득 공제가 40% 혜택이 있다라고 했어요. 3천만 원까지.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내는 과표, 과세 구간의 이율, 그 소득세율이 높아야만 혜택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별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이게 좀 내가 직접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 요새 되게 많아요. 뭐 IRP라든지 DC형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펀드에 자금을 넣어주고 그 펀드 운용사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앞서 우리가 AI, 뭐 반도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큰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기보다 그렇게 커가는 회사들, 아직까지 뭐 상장이 안 됐거나 하는 회사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이 성장 기업들 또는 스케일업이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대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0: 우리가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런 선택은 할수 없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1: 저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들 지금 이게 매달 넣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을 넣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사실 목돈 모으기도 어렵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나한테 있는 목돈을 1년간 한번 소득공제 받으시는 건데 그거를 5년간 움직일 수 없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요.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변동성이 좀클 수도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아무리 비싸도 이 종목이 20% 이상 빠질 거야. 이런 걱정은 잘안 한단 말이에요.
2: 그런데 반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0: 변동성이
2: 않잖아요.
0: 크죠. 근데 그 코스닥에 상장도 되기 전에 기업들의 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변동성이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에 투자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들어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방향성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투자 대상이랑 잘 맞다? 그러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게될 거고요. 두 번째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IRP와 연금저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세액공제하고 여기서 받는 소득공제하고 비교를 꼭 해보셔라. 네, 세 번째는 5년 동안 못 꺼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돈 없어도 나 괜찮아. 이런 자금이라면은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2: 22일부터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단은 20% 정도의 손실은 정부가 보존을 해준다고
0: 맞습니다.
2: 하니까 다른 투자처들 중에 안정적인 투자 항목을 찾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대안으로 편입하는 것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이 돈은 5년 동안 묶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없는 자금으로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뭔 소용이냐. 지금 매달 가계부가 빠듯한데. 그래서
0: 그렇죠.
2: 작은 목돈이라도 저축, 적금, 예적금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런 것 또한 전문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0: 맞습니다.
2: 맞습니다. 무조건 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들어가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될 텐데요.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재무적인 조건들은 뭐가 있는지 항목 세세하게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문자 한 통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여러분들 재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유료 문자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제 생활경제 문제로 진짜 골치 아팠던 분들 두 분이 직접 만나 상담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처방전 주인공 어떤 분이실까요?
1: 네, 오늘은 진짜 좀 골치 아팠던 사연이 맞습니다. 일산에 계시는 40대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남편분 보험 그리고 재무적인 조언을 얻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는데 네. 이 보험 그리고 투자 때문에 한번 두 분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0: 난리. 벌써 불안한데요?
1: 그쵸?
0: 보험과 남편분의 투자로 집안이 난리가 났다. 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1: 일단은 아내분께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잘못 가입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도 이제 CI보험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3년 전에 한번 점검 받으셨는데 아 종신보험으로 저축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신 거죠.
0: 네.
1: 근데 어쨌든 해지하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내분은 잘 유지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작년에 남편분께서 그 생각을 몰래 깨버린 거죠. 몰래. 몰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0: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은 그 대범함에 엄지척을 올려드리는데
1: 네, 저는 절대 못해요.
0: 그렇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아내분은 지난해 이 보험이 해지가 됐고 그래서 그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투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2: 왜냐하면 이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가 돼도 아내분한테는 연락이 안 가죠. 그래서 뭐 아내분은 모르고 계신 상황이

0: 였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남편분이 아 우리 돈을 불려야 돼 투자해야 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니까 수상은 한데 이제 증거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보험 해지까지 당연히 했을 거란 생각 못 했고 그러던 와중에 남편분이 건강검진 때 용종을 하나 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수술보험금 청구해야겠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보험을 체크하다 보니까 아내분이 남편분의 보험이 사라졌고 우리 저축 목적으로 하던 종신보험까지 해지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1: 정말.
0: 근데 여기서 남편분이 이제 투자하셨잖아요. 투자라도 잘 됐으면 남편분이 막 기세등등하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손실이 났습니다.
1: 진짜 큰일이네요.
2: 그죠?
1: 듣기만 해도 막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2: 그죠? 지금 좀 화나신 것 같은데.
1: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남편분은 지금 어떻게 생존해 계신 거죠? 아니, 진짜 큰 싸움 날 상황이었는데요?
2: 맞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계속 싸움만 나니까 지금 주식도 보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한번 심판의 얘기 들어보자. 즉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상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양쪽 의견이 뭐 서로 팽팽한 게, 자, 남편분은 이런 의견이에요. 한동안 영끌해서 부동산 사서 잘된 사람들 많지 않았냐. 지금은 영끌을 해서 주식을 할 시기다. 이게 남편분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종신보험까지 해지를 하신 거고, 아내분은 아니 수익 인증은 원래 잘된 사람만 하는 거다.
1: 그렇죠.
2: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높아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면서 울고 있는 게 현실인데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누구나 수익 보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서 서로 이제 계속 대립을 하시는 거죠.
1: 양측의 말이 다 맞긴 맞아요.
2: 네.
1: 일단 남편분이 이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0: 그럼요.
1: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용종 제거해서 보험금을 타야 되는데 보장받을 보험도 없는 상태. 이래저래 제가 생각할 땐 남편분이 매우 불리해 보이는데요. 이 가정의 정확한 재무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 남편분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아내분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두 분의 월 평균 수입은 대략 한 800만 원 정도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연년생 남매가 있어서 지금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 지출 등이 많아서 현재 800만 원의 수입이 있음에도 저축 금액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약한 종신보험으로 약 80만 원 정도가 매월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해지 후에 남편분은 그월 80만 원까지 매월 주식 투자에다 추가적으로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 네, 그리고 지금 보험료는 4인 가족 합산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시거든요. 네, 4인 가족 모두 되게 비슷하게 뭐 실손 의료비 한 건, 그다음에 CI 종신보험 한 건, 뭐 건강보험 한건 이렇게 가입 중이신데 남편분은 종신보험만 해지하신 게 아니고 본인의 CI 보험도 같이 해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비 보험 말고 보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료가 4인 가족에 100만 원을 내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보장은 상당히 적은, 거의 막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1: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내분이 상담 신청을 하시고 전문가분들을 만나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은 이거 아예 해결을 못하고 손도 못 댔을 것 같은데 일단 어디부터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2: 자, 일단은 투자 현황부터 좀 확인을 해보자. 어떤 상황이냐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 해지한 환급금, 그다음에 한 달에 80만 원씩 내시는 거에서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를 상당히 제 표현으로 좀 용감하게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같이 하고 계셨는데 이 투자를 하시게 된게 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얘기들. 네, 그런 것들 좋다 하는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 지금 되게 국내 시장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남편분은 이제 종목에 2배 이상의 변동성을 가져가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를 하셨다가 거기서 크게 손실을 보시면서 지금은 평가 금액 한 5천만 원, 3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500만 원만 했을 때 되게 잘 됐대요. 근데 이제 금액을 이렇게 늘리고 나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신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아내분 입장에서는 종신보험 일단 상담 받았을 때 잘못 가입한 건 알았어. 근데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나니까 과감하게 내가 이걸 떨쳐낼 결정을 못 하셨었던 건데 남편분이 일단 손해보고 해지를 했죠. 그런데 그걸로 또 주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받죠.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계신 거예요.
1: 그러게요. 종신보험 해지하면 당연히 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거고 그 금액이 투자로 가서 보전이 됐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또로록 마이너스 30%의 손해가 되다 보니 이걸 원복을 할 수 있어야 아내분이 이제 그나마 용서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계좌가 이제 수익이 많이 불어나야 화해까지 갈 텐데
2: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2: 일단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항상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입 지출 파악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할지를 두 분이 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상황이 아내분은 고정적인 소득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비 쓰시고요. 남편분은 자영업을 하시니까 변동성이 있어서 그걸로 추가적인 다른 것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빼고 나면은 원래 저축을 하고 계신 저축 목적이었던 종신보험이 100만 원 나가고 있었고 대출로도 90만 원이 또 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로 13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다라고 위안 삼았는데 이 부분마저 남편분이 해약해서 저축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분은 더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 아내분의 손을 들어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하나 그냥 남편분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어쨌든 목적에 맞지 않는 종신보험은 끝까지 납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또 손해가 나는 부분이 일정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야 할 상황이면 정리를 하신 거는 맞다 하지만 그 안에 또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특약까지 다 날아간 거는 좀 너무 남편분이 섣불렀다.
2: 맞아요.
1: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수준도 따지고 보니까 지금 적지 않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보험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저축을 어떻게 하고 뭐 생활비를 얼마를 줄이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보험도 이 집안에서는 굉장한 고정 지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부터 일단 손을 보자라고 합의를 했고 근데 일단 보험이 또 실비 상품밖에 없는 남편분부터 빨리 이제 재정비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내분하고 자녀분들도 모두 실 비를 제외하고 CI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CI 보험을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뇌랑 심장 범위 부족하죠. 그리고 나머지 뭐 고액 항암 의료비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4인 가족 모두 그냥 CI 보험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남편분과 아내분은 건강 보험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보험으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어차피 아이들은 실비도 20세 만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는데 다행히 남편분까지도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알리려무를 기간을 고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4인 가족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55만 원 정도로 저희가 조정이 좀 가능했습니다.
1: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어떤 걸 손봐야 될까요?
2: 이제는 이제 싸움이 안 나게 저축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뭐 대출 상환 이런 보험료 정리를 다 했을 때 보험료가 우리가 이번에 50만 원 줄면서 실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15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준비를 하되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준비를 해보자가 됐고요. 아내분은 넣어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연금 준비를 하시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증받을 수 있는 보증형 연금을 준비를 하셨고 남편분은 이제 투자 성향이 지금 되게 강하시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ETF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수익형 변액연금 상품으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0: 그래서 일단 진짜 연금 목적의 상품은 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거고
2: 맞아요.
0: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자금을 좀 준비를 하시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5년 정도 납입 후에 향후에 목돈을 좀 맞을 수 있는 상품을 했고 근데 그리고 이제 투자성 상품으로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요새 워낙 이제 우리 시장 금융 상황에 맞춰서 30만 원 정도는 ETF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권해드렸는데 그리고 남편분한테 이제 자영업자시니까 이런 개인 퇴직금 관련 계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IRP로 먼저 투자를 경험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내분도 회사의 퇴직금을 살펴보니까 내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DC형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계셨어요.
1: 그렇군요. 아니 따지고 보면요.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일단은 연금 상품 안에도 다양한 펀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 변경만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DC형이라는 게 결국 직접 투자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운용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이런 거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면은 이 가정은 지금 당장 너무 뼈 아프지만 금방 원금 회복하시고 돈 불려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문제인 그리고 저희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은 이거 지금 마이너스 난 주식계좌 어떡하냐 이건데
1: 그거 어떡해요?
2: 이거는 지금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저희가 막 이거 사세요. 해가지고 그거 오르면 이제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 지수가 아니라 미국 종목에 레버리지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분석을 해서 체크를 해보자. 두 번째는 국내 주식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셨으면 이미 수익이거든요. 근데 그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섹터에다가 또 추천받고 투자를 하시면

0: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업황을 분석해서 기다려 보면서 차근차근 대응을 하는 걸로 하고 계속 의논을 질문 엄청 많이 해주시는데 계속 의논을 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1: 맞아요. 투자에는 항상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집 가정경제 가계부를 정확하게 들여다 보고 어떻게 분산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또잘 돈을 쓰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2: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3: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굿모닝 굿나이프. 자, 이번에는요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는 사연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답변을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2133님, 막연하게 몇 년 후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주택 청약 말고는 주택 자금을 마련해놓지 않았는데 어떤 금융 상품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0: 일단은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아, 살은 빼고 싶지만 운동화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1: 찔려.
0: 네,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청약 말고 아무것도 없다가 문제예요. 네, 뭐 적금이 좋니, 펀드가 좋니, 주식이 좋니 따지지 마시고.
1: 그래서 뭐 하면 돼요?
0: 일단 모으세요.
1: 뭐 어떻게 모아요?
0: 월급 통장에 모으든 네. 적금에다 모으든 네. 아니면은 뭐 펀드를 하든 내 자금을 계속 만들어서 최소 계약금 정도는 있어야 내가 필요한 주택을 구매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시거든요. 주택 청약에 몇 억 있는 거 아니시면은 그냥 적금부터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 저는 일단 얼마 쓰고 계세요 묻고 싶어요.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을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0: 아,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나이대가 어떻고 지금 뭐 수입이 어떻고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수입의 50% 저축 못하고 계신다? 저는 상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아, 맞아요. 항상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재무설계 제1원칙이 내 소득의 절반 정도는 저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절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2133번님, 내가 벌어드리는 돈의 절반 정도는 저축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물건, 그 뭐 주택에 한 10%에 해당하는 뭐 계약금 정도는 내가 마련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축해 나가는 게 좋을지 더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 함께 직접적인 상담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평동 나비엔.
8: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남들이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진짜 내 돈을 불려주고 내 미래와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비해 줄 수 있는 것들.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H.O.T의 빛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둘러싸인 불쌍히 그 속에서 나를 모두 들여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0: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는 누그러지겠고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에는 햇빛도 강하고 자외선도 무척 높은데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고 양산이나 선글라스로 피부와 눈 건강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정체는 모두 풀리면서 도로 원활해졌는데요. 고속도로 위로는 야간 작업 중인 곳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 광장부 8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안성에서 입장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천안 부근에서도 공사 중입니다. 서울 방향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청주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서하남 분기점 1, 2, 3차로 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판교 분기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도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구리 방향은 동작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두 번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존 입장만 다시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8: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내일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효정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10: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11: 교섭에 임하고
10: 연장에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12: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협상 일찍 끝나는 건 무사 합의해야 되는가요?
9: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와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3: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14: 박정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입니다.
13: 찾아가고 있습니다.
9: 협상은 하루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7: 이런 가운데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이 제기

0: 한 위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재판부는 쟁의 기간에도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의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1천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7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0일에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요구해온 대로 7천 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노사가 단판에 나선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반대로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거로 해석됐습니다.
4: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런데 이어진 문구에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쓰고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더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5: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6: 국무총리입니다.
5: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더불어 주주의 권리를 환기하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역설했는데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촉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서둘러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곧 안보회의도 소집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참모들을 워싱턴 DC 인근의 골프장으로 불렀습니다. 이란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 래클리프 중앙정보국장과 위코프 특사까지 참여했습니다.

0: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군사작전 재개를 논의할 안보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폭격이 시작됩니까? 진짜 질문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폭격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트럼프 미 대통령은.
0: 이란과의 전쟁이 석 달째를 향해 달려가면서 트럼프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중 회담에서도 중국의 개입을 요청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1: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호의를 바랄 그 미 대통령입니다.
0: 이에 따라 트럼프가 마지막 총 공세를 퍼부은 뒤 중동의 혼란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일방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커집니다. 트럼프는 다만 이란이 여전히 협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안에 수정안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막판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탄약을 실은 미군 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과의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3: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2: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거란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3: 미군 수송기가 탄약을 싣고 이스라엘에 착륙했다고 알자지라가 이스라엘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용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독일 기지에서 탄약을 실은 수십 대의 미군 수송기가 텔아비브에 착륙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방송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란과의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동참할 준비를 마쳤다는 현지 언론 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각 일요일에 30분 이상 통화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채널 12 방송사는 둘의 대화가 이란에서 재개될 전투 준비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이스라엘군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2: 예, 이렇게 전쟁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시각각 전해지면서 이란군도 이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종전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들이 오가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파키스탄 총 중재를 통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이란의 14개 항 계획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서 수정사항을 받았다며 최신 제안을 며칠 동안 검토한 뒤 같은 채널을 통해 미국에 답변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달 시점은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밤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 항로와 통행료 징수를 다룬 새 관리 체계도 언급했는데요. 이란은 해상 안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에 기반한다며 지난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양국 간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어제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또 다른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요?
3: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다른 드론 두 대도 성공적으로 격추했고 이 드론들은 서부 국경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잇따른 드론 공격에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UAE는 이러한 테러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또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도 이라크에서 발사된 무인기 3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방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의 주권

0: 국가 안보, 국민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 시도에도 즉각 조치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상대로 벌어진 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오만은 바라카 원전 드론 공격을,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각각 규탄하고 연대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격 주체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위장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HMM 남우호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영내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의문이라며 가짜 깃발 작전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이나 테러를 감행한 주체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교묘하게 적대국이나 제3자의 소행처럼 꾸며 전쟁의 명분을 조작하는 위장 전술을 말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린 5.18 4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광주가 지킨 대동세상 정신이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계엄군에 맞선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오늘날 비상계엄 사태 극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3: 5.18 정신 덕에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4: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복원을 마치고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 청사를 둘러보고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앞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시민들을 참배하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와 수색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5: 유족들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3: 이 대통령은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 등 유가족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5.18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했습니다. 일제히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바라보는 시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6: 광주로 내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5.18의 진짜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내란옹호 세력 탓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지 못했다며 개헌 불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도 불필요한 충돌은 자제시켰습니다.
7: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참석할 모양입니다. 침묵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추미애, 박찬대, 조국 후보 등 6월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광주로 내려와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던 여권은 환대 속의 행사를 소화했지만 지난해 11월 거센 반발 속 민주묘지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항의하는 시민에 둘러싸여 별도 출입구로 입장해야 했고 행사 뒤에도 쫓겨나듯 자리를 떴습니다.
8: 5.18

0: 민주당은 내란 세력 단죄와 헌법 전문 수록의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논평했고 국민의힘은 5.18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여야는 GTX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리전이 연출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일었고 삼성역 GTX-A 노선의 철근 누락 공방으로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시절 철근 누락을 알고도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는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세 차례나 국토부 산하 기관에 보고했다고 맞섰습니다.
3: 단순한 시공사의 오류다. 자기는 몰랐다.
4: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5: 서울시가 국토부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2: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6: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면 이 회의록을 봤어야 됩니다.
4: 무재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말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7: 이런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2: 전면전을 자제하던 정원호, 오세훈 후보도 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8: 다시 한번 제가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8: 언제이고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9: 요즘 말로 엇가락으로 그러는데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9: 선전 부장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그 실력 발휘를 지금 하시는 듯한 느낌.
2: 둘은 나란히 청년층 공약을 냈는데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매년 5만 명으로 늘리는 공약을 오 후보는 2030년까지 연평균 9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가 필승 의지를 다지는 핵심 승부처입니다. 당대당 총력전은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커스나이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자,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5.18 정신을 둘러싼 여야 대표들의 메시지는 분명히 엇갈렸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3: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4: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민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습니다.
5: 들어가시게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5.18 기념식의 자리에서 5월 정신을 기렸습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다시 한번 약속했는데요. 먼저 이채구 의원님, 예, 어떻게 보셨나요?
1: 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6년 전에도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들이 싸우다가 결국에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애석하게도 현대사회 그 끝물에 와서 2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막았는데 이제 이러한 정신을
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1: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이게 호남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영남에서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제가 얘기한 5.18 부마항쟁 둘 다 공이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기조 속

0: 한국에서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론으로 그걸 다 반대를 해놓고 개헌 자체를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5.18 저 현장에 가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할 말이 없고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약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과연 국민의힘이 이것을 계속 반대할 것인가? 이걸 국민들께서 쳐다보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안이 국민의힘이 이제 표결에 불참하는 바람에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이게 가능할까요?
2: 민주당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6.3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의지가 국민의힘에는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치러진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칫 이번 그 개헌안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이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없는 해에 따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5.18 정신의 헌법수로 그리고 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1: 그리고 이 함께 참석한 여야 대표 메시지는 확연히 달랐죠.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정당 심판을 강조하면서 개헌 재추진 이걸 강조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하고 정부의 5.18은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안 되니까 사법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도 실패했죠. 결국엔 계엄군을 가지고 총칼을 들고 지금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포결을 하려고 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다 막고 실제로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드리게 됐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윤어게인 기조를 지금 오히려 그쪽으로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거기에 슈퍼당원이라고 하는 고성국 씨가 유튜버죠. 근데 이분이 전두환 사진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취지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래서 징계 절차까지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만 윤리위원회의 어떤 작동을 멈춰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주 시민들 앞에 혹은 광주 영령 앞에 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게 선결 조건이고 선결 과제인데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그러한 공격을 여당 대표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은 그 어떤 답변도 하기 어려운 형태로 계속해서 언행이 불일치된 상태로 지금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장동혁 대표 오늘 모습은 상당히 이제 경직된 모습을 보였는데 뭐 기념사에서도 이제 그 박수를 치지 않았고 5월에 노래 부를 때도 이제 그 차렷 자세로 있었고 어떻게 보셨어요?
2: 일단 국민의힘 당 대표 자격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8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86세대들이 5.18 정신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그것을 독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에 있었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일각에서는 뭐 외박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고는 하지만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5.18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5.18이라는 내용을 갖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정치 진영화된 문제로 발전시킨 다음에 그것을 진영 간 다툼으로 승화시켜서 본인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5.18 정신은 민주당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한 적이 있죠. 저는 그 같은 기조를 꾸준히 호남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힘도 5.18 정신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호남 분들이 갖고

0: 있는 한해 정서를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 최고위원께서 아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장정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계엄을 옹호한다든가 탄핵 반대 행보를 한다든가 그런 걸 계속 그 하면서 광주에 가서 어떤 호소를 하는 것이 네. 모순된 모습이 아니냐?
0: 저는 그 부분 예.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의 여러 당대표들이 있었는데 5.18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과서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됐고 그리고 YS 정부 시절에 5.18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있는데 그 후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왜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비판을 네. 자초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선 이것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절연하고 반성하고 사죄해서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지도부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좀 아쉽다고 봐야겠죠.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6.3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론 흐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MBC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서울, 부산, 대구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43%, 오세훈 후보 35%, 김정철 후보가 1% 나왔고요. 부산시장 후보들 전재수 후보 44%,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38%, 정의한 후보가 2%로 조사됐고요. 대구 광역시장 지지도를 보면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3,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37,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가 1%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선 여론조사는 뭐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4월 말에 조사된 것과 오늘 주말 사이에 조사된 것과를 비교를 하면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많이 좁혀졌습니다. 수치가.
2: 네. 네. 그러니까 선거전이 돌입하면 돌입할수록 또 이제 전국으로 가면 갈수록 예. 아마 결집하는 흐름들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4월 말 수치가 아니더라도요. 그 이전에는 이미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앞서는 조사들이 나왔는데 지금 뭔가 상당히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예. 저는 앞서 조사했던 것들이 일종의 착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에서 수많은 설화를 일으키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중간에 해체되고 또 다시 생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도가 정리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뭐 일관된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 그것이 표출됐던 것이 아니고 예. 후보들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됐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양쪽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결집을 하면서 가운데층에서 또다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가 작동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 친윤 색채를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색채를 가진 후보들이 여러 지역에 지금 공천되다 보니까 실제로 헌법을 지킬 마음이 있어 없어? 라고 하는 질문이 유권자들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이 정말 일 잘러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국민들께 공개하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안 되는지까지 그 회의까지 공개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저런 데가 막혀 있었구나. 대통령이 저렇게 저렇게 해갖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실제로 여론을 힘입어서 그런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일을 잘하는 대통령과 또 일을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지방 소멸이라든가 초고령화 문제라든가 우리가 대적해 나가야 될 그 문제를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방정부를 잘 만들어내면 풀어낼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점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서울, 부산, 대구 공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이제 격차가 많이 좁혀졌는데 특히 이제 부산하고 대구는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습니다.
0: 네. 예.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당장 보여지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추이를 보여왔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른바 보수 진영의 결집이 본격화됐고 그것이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지난 한 달간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었느냐 예. 왜 보수가 결집하기 시작했느냐 그럼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권을 특검에 주는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것 것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0: 감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법 앞에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과 관련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까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좀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이 잡혔다고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건 아니죠. 강남의 일부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남 제외 다른 서울 지역의 집값이 올랐고 전세와 매물은 전세와 월세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 세력은 남겨야겠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을 보는 눈이 다시 한번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서울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요즘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정원호 후보하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신경전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이 GTX 삼성역 이 철근 누락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오늘 행안위에서도 상당히 이제 여야가 충돌하면서 사실상 대리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그러니까 문제 제기할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오세훈 시장 현 후보가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안전은 오늘도 강조하고 내일도 강조해도 이거는 정말 넘치지 않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 전 정권에서 저희가 참사 정권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이 안전을 정치인들이 강조하고 또 행정에서도 그걸 최우선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 삼성역, 그 이 일원동 일대는요, 예. 엄청난 지하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GTX AC, 이게 두 개 층으로 다 들어가고요. 또 도로, 일반 자동차 도로가 지나가는 도로도 거기에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9호선도 있고요. 2호선도 지납니다. 어마어마한 지하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철근 170여 톤, 270여 개의 철근을 빼뜨렸다. 이 부분은요. 단순히 국토 뭐 그 관련된 기관에 보고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요. 서울시가 네. 시공과 감리 책임까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뉴스 보고 알았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민주당에서 너무 화들짝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고가 나면 늦죠. 그래서 지난번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이 탄 이 배가 빙빙빙 돌고 지금 그런 일들을 겪어왔는데 오세훈의 서울시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과 관련된 검증은 철저하게 할수록 좋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범운행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 좀 해가지고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공사 다 멈춰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시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신뢰를 확보할 것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과제가 된 겁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철근 누락 사태를 지난해 11월에 알았는데 그걸 4월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그냥 갖고 있었고 늑장 보고를 한 것 아니냐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뭔가요?
0: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의혹이고요. 예.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1월 10일 날 현대건설 시공사죠. 이런 그 설계 도면을 오독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를 했고 그 후에 11월 13일에 최초로 국가철도시설공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한번 했고 1월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려 했다거나 보고를 누락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건축 기술이나 토목 기술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정말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대건설 측에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엔지니어상으로 봤을 때 보강 공사만으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저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텐데 감리라는 게 왜 있습니까? 서울시가 감리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공사가 마무리됐었을 때 안전기준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충족하지 못했다면 감리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뭐 모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거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1: 예. 서울시장 선거는 역시 뭐 TV 토론이라든가 주폭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 같고요.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격전지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도 관심인데 오늘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퇴를 하더라도 그 후보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단일화가 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됐네요.
2: 그렇습니다. 선거 끝나기 전까지 사실은 단일화 여부가 어디에서 과연 진행될 거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울산 지역 정도의 경우만 좀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용지는 이미 인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100명이 산다면 그 100명까지 모든 단일화 소식이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장에 갈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투표의 후보를 찍게 될 테고 만약에 거기에 그만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표를 준다면 그건 사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나마 뭐 보수 측에서 뭐 이 부산 북구갑의 경우 한동훈 후보가 접느냐 혹은 박민식 후보가 접느냐. 제가 볼 땐 2등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단일화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산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4명이 모여가지고 뭐 과반 정도는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진행되면 될수록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는 영향이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거기에서 뭐 이 승기를 잡는다. 2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동혁 체제가 굉장히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단일화 여부까지 실제로 행해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어떤 후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접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렇군요. 단일화가 이슈인 지역의 여야 후보들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산 북갑 이 보수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3: 짜장면은 기본적으로 고춧가루를
4: 좀
3: 깔아줘야 합니다.
4: 다시 한번 후보입니다.
3: 짜지 않고 이렇게 다시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네요. 소금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바삭하고 여러분 맛잘 마세요.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6: 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뭐 죽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진짜 사랑해요.
6: 너 근데 나 모르는 거, 난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5: 아니에요, 저 알아요. 뉴스만 알아요. 감사합니다. 반동호 화이팅!
6: 무소속이야.
7: 어?
6: 무소속인데 어떻게 하겠냐? 안쪽 팔려?
8: 이동훈 후보입니다.
1: 자, 부산 북갑 후보들 재밌는 장면들만 지금 모아서 한번 봤는데요. 일단 보수표가 가려면은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역시 그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의 이제 단일화가 주요 쟁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0: 보수 후보 단일화가 되면 저는 필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1 플러스 1은 2가 안 된다.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플러스 1이 1.5, 1.6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의 이제 뒷배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단일화를 해줘서 한동훈 후보가 등원하게 되면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 위상이 조금 위협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는 결과적으로 3자 구도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론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에는 1강 2중이라는 평가가 가능했겠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2강 1중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남은 뭐 16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동훈 후보가 한정우 후보를 바짝 더 추격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5파전이 한창인 경기 평택을 이어 여기에는 이제 또 반대로 진보 후보들 사이에서 이제 단일화가 이슈인데 여기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 사이의 적통 논란까지 지금 논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다면 진보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게 아마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끼리 아마 만나서 그런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보 후보들 간의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단일화는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통 논란 이것은요. 서로가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뭐 칼로 물베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계속해서 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 이재명이라는 뭐 이 팬덤의 존재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수치로 다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지하지 않았었지만 아 이재명 지켜보니까 정말 일을 잘하네. 진심으로 하네. 365일 24시간 깨어서 국민만 생각하고 일을 하네. 이런 사람들이 감화가 돼서 아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 민주당 지지층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확장적인 그 지지층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실은 김영남 후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 최대치의 민주당 지지층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링크를 껴가지고 실제로 지역 발전을 꾀할 후보라고 하면 김영남 후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통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고 예,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1: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국 후보가 낙선을 하면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조국 후보에 그래서 이제 김용남 후보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0: 조국 후보가 네. 중간에 선거를 그만두긴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을 대표해서 나왔고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에선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가 중간에 드랍하면은. 평택 의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뻔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도 이번에 그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나왔고 지금 대강의 여론만 놓고 봤을 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기만 한다면 독자적으로 다자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희망이 있는 한 중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몇 가지 변수는 있겠습니다.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또 김용남 후보와 김재현 후보의 단일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조국 후보가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또 끝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럴 때 조국 후보가 과연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이 본인에게 좀 참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1: 그렇군요. 오늘 투표 용지가 인쇄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1차 단일화 데드라인이라고 이제 불렸었고 앞으로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이게 이제 최종적인 데드라인이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단일화 이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경주는 36도에 육박하는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만에 또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때일은 한여름 같은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번 더위는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마늘밭. 그늘 한 점 없는 밭에서 농민들은 생넓은 모자 하나에 의지한 채 분주히 수확 작업을 이어갑니다.
7: 지금 좀 신선해 일하기가 좋은데 하긴 해야 되고 이런 날씨에 더우니까 사람 미치는 거지.
4: 사흘째 이어지는 한여름 같은 더위에 영남 지역은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이 35.9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까지 넘어섰습니다. 구미는 34.9도, 대구 34.7도 등 영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30.1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5에서 10도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이른 더위는 강한 햇볕에 더해 상층 고기압이 끌어내린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분지 지형이 많은 영남 지역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에 온열 질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15일 이후 사흘 동안 5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한 명이 숨진 걸로 추정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고온 현상은 주 중반부터 점차 누그러들 걸로 보입니다.
8: 화요일인 19일부터 서쪽 지역은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다소
9: 홍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8: 여전히 30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22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4: 강한 햇볕을 밀어낸 비구름과 함께 한여름 같던 5월 더위도 서서히 물러나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위헌성 지적이 잇따른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한 거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온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0: 올해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제7장까지 280여 쪽으로 제작됐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란 표현은 제1장인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일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듭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1: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상의 두 국가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 그러나 두 국가론에 대한 위헌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논란도 예상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표현해온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최근 헌법에도 이를 반영한 북한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2: 우리 헌법상의
9: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12: 그다음에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0: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발간한 평화공존정책 설명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남부국경으로 지칭하면서 이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전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였는데 이 북한 축구클럽이 남측을 찾은 날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3: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군 사단과 여단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했다며 발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남북 국경으로 헌법에 못 박은 뒤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군사 조직구조 개편과 새로운 기구 설립도 예고했습니다.
14: 앞으로 우리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3: 김정은 집권 이후 사단과 여단급 지휘관 소집이 보도된 건 처음으로 일단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국방계획과 남북 국경화 방침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 초 군수공장을 찾아 서울을 사정권에 둔 신형 155mm 자주포를 올해 안에 남북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15: 군 현대화와 사상 무장 등을 주문하는 동시에
9: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15: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 나가겠습니다.
13: 평양 축구클럽인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날 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점도 주목됩니다. 내 고향팀은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방남이자 두 국가 선언 이후 남측을 찾은 첫 북한 인사들이라 관심이 집중됐지만 남측의 환영 인사나 취재진 질문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16: 혹시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혹시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17: 날씨 어떠신가요?
13: 북측 선수단의 방남이 확대 해석되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이 철저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걸 거듭 대내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8: 삼성전자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 가전과 자동차 같은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8: 이 같은 법원 판결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예정대로 총파업을 한다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언급한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해 노조가 주말 연휴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면서 삼성전자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됐을 때 입을 예상 피해액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설 손상과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평상시처럼 유지하라는 뜻이지 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력 규모는 7만 8천 명의 5에서 10%, 4에서 8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평상시 인력 유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주말 연휴 인력도 평시 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법원이 평상시를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며 쟁의 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휴일에는 주말 휴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가처분을 근거로 쟁의 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임직원에게 별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4% 가까이 오른 28만 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힘입어 급락했던 코스피도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21: 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9: 박석현 우리은행 부부장입니다. 투자자
21: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8: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계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정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은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사 모두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섭이 잘 될 걸로 기대한다면서 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내일 조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

0: 대표는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후 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사실상 마지막 단판에 나서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노조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주주단체와 경제계도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단판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3: 삼성전자 노동조합
1: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4: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3: 이우석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수원 지부장입니다.
4: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1: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 삼성전자의 한 줄을 가진
3: 임경관
5: 모든 분이라면 이번
3: 대표입니다.
5: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긴급 조정권 행사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단판을 앞두고 정부도 협상 결렬 시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7: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3: 국무총리입니다.
7: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파업할 경우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조정이 시작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측 입장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강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에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그룹은 노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파업된 강제 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동 시점은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법 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위험이 예견되기 때문에 파업 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 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업이 시작되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78일 뒤 공표됐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한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 강제 종료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도 폐지를 권고했던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런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공격 재개를 논의했습니다.
1: 이란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상대로 외교전을 강화하며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3: 제정신이 아닌 이란 사태가 끝나길 바랍니다. 좋지 않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이란 공격 체계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겸 대미협상단 대표를 중국 특사로 임명하며 외교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이 입법부 수장인 갈리바프 의장 임명으로 중국 특사의 격을 상당히 높인 것은 중국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칸다리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모신 나크비 내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종전안과 관련해 5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는데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이란은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이란 제재와 동결 자금 해제,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주권 인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배상 거부와 핵물질 반출, 이란 핵시설 한 곳만 유지, 이란 동결 자산 상당 부분 해제 거부, 모든 전선 휴전과 협상 연동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로 내세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몰린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미국이 종전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거나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18일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미 협상 소식통은 14개 조항으로 된 이란의 이전 제안에 대해 미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란은 이를 일부 수정한 뒤 기존 형식대로 14개 조항의 새 협상안을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 군용기를 타격해 산산조각 내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1: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이란 역시 앵커가 총을 들고 등장하는 영상과 시민들의 사격 훈련 장면 등을 연일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미국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에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자 항공기는 산산조각납니다. AI로 제작된 영상으로 보이는데 화면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조종하는 듯 두 손을 계속 움직이며 직접 발사를 외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키워서 같은 영상을 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볍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식 압박입니다. 이런 미국의 보란 듯이 이란 방송에서는 연일 총기를 든 앵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참전하겠다는 여성 앵커의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앵커가 사격 교육을 받고 총기를 발사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앵커는 이란의 1호 공격 대상으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3: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조준하겠습니다. 시선 정렬하고 숨을 참으십시오. 신의 이름으로. 이란 국영TV입니다.
4: 이란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사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며 내부 결속과 대미 강경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당신은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당신을 참여시키러 왔다. 이란 시민입니다.
4: 이중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

0: 나면서 중동의 위기감이 또다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온라인과 방송을 통한 심리전까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HMM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해 이란 정부가 제3국이 이른바 위장작전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0: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진행하는 매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이란 ISNA 통신 기자가 HMM 남우우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란 외무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물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일부 세력이 지역의 불안정을 키우기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가 자신을 숨긴 채 적대국이나 제3국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말합니다. 피격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 이란 외무부가 제3자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 위장 공격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남우호 피격과 이란군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해왔습니다. 지난 6일 부한 이란 대사관만 이란 군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딴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술 분석팀을 파견해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와 선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올여름 고비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제 에너지 기구 IEA를 인용해 개전 이후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도입한 국가는 76개 나라로 3월 말 55개국에서 더 늘어났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석유 시장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석유가 항로를 찾지 못하면 올여름 가격 급등이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각국 정부도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25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며 수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시트에서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무역 관련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매년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와 미국 청정 지역에서의 가금류 수입 재개 소식도 알렸습니다.
4: 무역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 많은 대두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일이 진행 중입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도 약속했습니다.
3: 다만 백악관은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선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교역을 다루는 미중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경제성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등한 미중관계 설정을 시도한 시진핑 주석에 비해 단기적인 전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미중 담판 결과를 공유하고 중러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중국 권부의 안

0: 가방이자 자신의 집무실 겸 관저인 중난하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한 시진핑 주석. 또 누가 이곳에 왔는지 묻는 말에 특별한 손님이란 걸 부각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보탭니다.
1: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원수나 대통령, 총리 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맞이합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예전에도 외교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나중엔 있더라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푸틴은 와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0: 돌이켜보면 당시 나흘 뒤에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염두에 뒀던 말로 들립니다. 내일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에선 앞서 트럼프 방중 담판 결과 공유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중러 정상은 양국 관계와 각 분야의 협력,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겁니다.
0: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설린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친선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러 교육의 해 출범식에 두 정상이 함께 참석해 인문적 밀착을 과시할 거로 보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인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1: 거의 모든 핵심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에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면 매우 기쁠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0: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모두 중국을 다녀갔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동시에 맞이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중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항공유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소폭 내려갑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20만 원 넘게 저렴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왕복 기준으로 90만 원대 수준인 데다 높은 수준의 할증료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행객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이란 전쟁 여파로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발권 후부터는 6계단 내려갑니다.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유 평균값이 전기간 대비 약 20%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쟁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 같은 최단거리 노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7만 5천 원에서 6만 1,500원으로 조정됩니다. 5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 할증료는 다음 달부터는 45만 1,500원이 됩니다. 이 왕복 기준으로 보면 112만 8천 원에서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 저렴해진 셈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편도 47만여 원에서 38만여 원으로 내려가 왕복 기준으로 보면 약 18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 전쟁 이전인 3월 발권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비싸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4: 당분간은 시추시설이 완전히
1: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입니다.
4: 그래서 약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는 20단계 이상 정도는 유지할 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유가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최고 수준에서는 다소 조정된 만큼 업계에선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 3,600만 명이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인데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0: 생각해 평소 피해 아동을 미워했고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부는 이 밖에도 훈육을 빙자한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하순쯤부터 피해 아동이 보육교사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문제 행동이 심해지자 양육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했고 조카에게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허락하는 등 신체적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퇴소가 반복되자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권투글러브를 끼워 서로 싸우게 하거나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9일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겨쳐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친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부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경 등 7개 기관에서 인력 30명이 투입돼 의료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 3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다이어트 약 처방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4: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른바 바지 원장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고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05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2,563억 원으로 8.7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 30명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사범 합동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 수익 박탈,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 단속 정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식품의약안전중점청으로 활약했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사무실을 꾸린 수사팀은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 조사부장의 지휘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데 대해 사과하고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 중인 이벤트 과정에서 단테, 탱크, 나수 텀블러 시리즈 프로모션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객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프로모션에는 탱크데이 표현과 함께 책상을 탁 문구 등이 포함됐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손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아픈 계엄의 역사와 12.3을 연결지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권 견제론을 띄우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5.18 당일 광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눈빛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조준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도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라며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 5월 강주는 끝나지 않았고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0: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1: 전남 광주의 고귀한 희생을 또 언급하면서 민형배 후보가 초대 시장이 되면 지역을 국가 균형 발전의 메카로 만들 거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지도부는 중원으로 이동해서 박수현, 전운수 등 충남 후보들을 전폭 지원했지만 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선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2: 전북 도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것은
3: 더불어민주당
2: 김관영 후보 본인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선대위 차원입니까?
1: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른 아침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민주당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4: 공소 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 폭탄을 막는 투표,
3: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파업 대란을 저지하는 투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1: 간담회 뒤엔 최고위원과 당 중진을 이끌고 강원도를 찾아 김진태 지사 후보에게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5: 요새 뭐 TV 토론도 안 하고
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줄이고 잘 안 다닐 거예요. 왜냐? 뽀록 나니까.
1: 장도혁 대표는 지난 주말 한국 선수가 이긴 UFC 경기를 언급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글을 남겼습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여야가 외치는 구호도 한층 선명해진 모습입니다. 내란 척결과 독재 저지로 치환되는 프레임 전쟁은 투표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지만 주요 격전지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충돌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일단락되면서 전국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 이름이 남는 것은 물론 사퇴표기도 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이 지난 셈인데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오는 2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채 열흘이 남지 않았지만 1%포인트가 아쉬운 승부처에서도 단일화 성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최근 정책 공조에 나섰는데 선거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고
8: 단일화라는 후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8: 하는 분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7: 보수 진영이 갈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이 신경전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법력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됐는데
9: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3: 더불어민주당
9: 정책과 방향성과 구체적 실천과 실행까지 함께하는 정말 손맞잡은 동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7: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0: 진보 쪽에서 단일화가
3: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10: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7: 울산을 빼면 법력권 역시 단일화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격전지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연일 충돌하며 사실상 단일화가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1: 공천 대상자로
3: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11: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하고 뭐 네. 단일화가 지을까요?
7: 단일화 데드라인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승부처마다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역사는 늘 극적으로 이뤄져온 만큼 판세에 따라 막판까지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6: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0: 산하의 일본 총리 두 정상이 내일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넉 달 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가진 셔틀 외교에 대한 답방인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회담 장소는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숙소 앞에까지 직접 인사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2: 제 고향 나라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 그리고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으로 갑니다. 답방 차원 셔틀 외교인 만큼 서울을 벗어나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지난 1월 그날처럼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름 구하느라 골치가 아픈 데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타이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어떤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투자금 회전 속도와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이번 달 안에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개인 투자자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현행 주식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로 이 과정에 거래소, 예탁원 등이 참여해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전투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CNN은 이날 미국 아이다호주 마운티놈 공군기지에서 열린 건파이터 스카이 에어쇼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기지가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해군 항공군은 승무원 4명이 탑승한 두 전투기가 이날 오후 12시쯤 고개 비행을 하다가 충돌했으며 승무원 전원은 안전하게 비상 탈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자살을 막기 위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생면부지의 타인이 건넨 말 한마디가 벼랑 끝에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한 고등학생의 사연을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차가운 난간 위에 올라 세상을 등지려고 한 순간 낯선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학생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꼭 찾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제보를 보내온 학생을 YTN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4: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양은 학업 부담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무작정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5: 난간에 올라가는 순간 아저씨가 저를 부르셨어요. 울 것 같은 목소리로 학생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안 먹었으면 밥 먹으러 가자라고.
4: 이 한마디는 삶을 포기하려던 학생의 발걸음을 돌려세웠습니다.
5: 나를 위해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된 A양은 당시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수소문한 지 5개월째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은인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YTN에 사연까지 보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 그 이후 저는 조금씩 다시 삶을 붙잡아 보기로 했고 지금은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

0: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꿈 역시 그날 아저씨의 말이 없었다면 시작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 취재진은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의 협조를 얻어 어렵게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인 남성은 학생과 만나는 대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잡아준 학생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며 어렵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14일 미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강대국의 패권을 위협할 때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국제정치 용어입니다.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요. 그는 그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가 신흥 강국 아테네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두 국가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후 2012년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과 중국 간 긴장관계를 설명하며 투키디데스의 이 주장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인용해왔는데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발언은 기존 패권국 미국과 신흥강국 중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5월 18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아다지오 조수미가 부릅니다.

0: 5월 18일 월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듀에이터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다지오,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0: 지난주 조수미의 새 음반 컨티뉴엄이 발매됐습니다.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음반 발매와 함께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도시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투어도 시작했습니다.
1: 데뷔 4주년이 아닙니다. 40주년. 40년 동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1986년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0: 네, 정확히 말하면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입니다. 1986년 이탈리아 주세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 주연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때가 23살이라고 합니다.
1: 이 조수민 씨가 이번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발매하는 바는 국내 창작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루마의 작품도 있고 K-POP 그룹 엑소의 수호와 함께 부른 곡도 있습니다.
0: 조수민은 정통 클래식 작품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곡을 노래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무대에서 오페라 공연도 계속해서 이어갔고, 이번 음반은 바로 이런 다양한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새 음반 중에서 골랐습니다. 이터널 피스, 영원한 사랑, 그리고 로망스, 조수미가 부릅니다.

0: 이터널 피스, 영원한 사랑, 그리고 로맨스,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그룹 엑소의 수호와 함께 불렀네요.
1: 지난주 조수미의 데뷔 40주년 기념 음반 컨티뉴엄이 발매됐고, 음반 발매에 맞춰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도시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투어도 시작했습니다.
0: 보통 서울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는데 창원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첫 공연지로 창원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0: 아, 조수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죠. 조수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콩쿠르를 만들기도 했는데 다른 콩쿠르와 달리 입상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조수미는 후배 음악가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서도 대다수의 곡이 이루마, 데니구 등 국내외 유명 작곡가와 협업한 창작곡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이 음반에 재미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메들리, History of 수미조라는 노래입니다. 처음 시작이 조수미가 데뷔한 바로 그 오페라인 리골레토 아리아, 까로노메죠. 그리운 이름이요. 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헨델의 울게 하소서, 구너의 꿈속에 살고 싶어라, 푸치니의 오 사랑한 나의 아버지, 까치니의 아베마리아로 이어집니다. 곡 제목 그대로 조수미의 역사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0: 그럼 이곡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0: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조직 내 올바른 역사 의식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탄약을 실은 미 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과의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불안감이 감도는 상황 속에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종전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미국의 수송기 수십 대가 탄환을 싣고 독일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알자지라가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방송인은 이란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일요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 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알자지라는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압박해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란은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이 수정 사항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14개 항 제안을 공개 거부한 뒤에도 종전 협상을 위한 의견 교환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폐쇄시켜 한 이란 대통령도 종전 협상과 관련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품위를 지키면서 협상하고 국가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재개가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징후가 쌓이자 이란은 협상 진행 중이란 카드를 꺼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해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어서 종전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미국이 종전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거나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18일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미 협상 소식통은 14개 조항

0: 상으로 된 이란의 이전 제안에 대해 미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란은 이를 일부 수정한 뒤 기존 형식대로 14개 조항의 새 협상안을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HMM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입장 표명을 피해오던 이란 정부가 위장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3국의 공격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진행하는 매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이란 ISNA 통신 기자가 HMM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란 외무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물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일부 세력이 지역의 불안정을 키우기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가 자신을 숨긴 채 적대국이나 제3국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말합니다. 피격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 이란 외무부가 제3자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 위장 공격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남우호 피격과 이란군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해왔습니다. 지난 6일 부한 이란 대사관만 이란 군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딴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술 분석팀을 파견해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와 선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한국전력이 지은 아랍에미리트 UAE의 바라카 원전을 공격한 주체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이라크 민병대의 공격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이란 측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2: 최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친정부 이란 언론들도 별다른 보도를 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본 아랍에미리트 역시 특정한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고 이란이 위치한 동쪽 대신 서쪽에서 드론이 날아왔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이란이 아닌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가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올해 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무렵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공격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 공격을 두고는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란 측 세력이 영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주변국을 때리는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 발언이나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도 보입니다.
3: 이런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런 전쟁 등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세계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이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공격밖에 없는 거거든요.
4: 네.
2: 아랍에미리트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친미, 친이스라엘 행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기간 비밀리에 이란을 공습했다는 외신 기사까지 등장하면서 이란 측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이란의 협상이 계속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를 향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항공유 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소폭 내려갑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20만 원 넘게 저렴해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왕복 기준 90만 원대 수준인데다 높은 수준의 할증료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행객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란 전쟁 여파로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 발권부부터는 6계단 내려갑니다. 유류 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료 평균값이 전기간 대비 약 20%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쟁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 같은 최단거리 노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7만 5천 원에서 6만 1,500원으로 조정됩니다. 5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 할증료는 다음 달부터는 45만 1,500원이 됩니다. 이 왕복 기준으로 보면 112만 8천 원에서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 저렴해진 셈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편도 47만여 원에서 38만여 원으로 내려가 왕복 기준으로 보면 약 18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 전쟁 이전인 3월 발권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비싸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5: 당분간은 시추시설이 완전히 복원될 때까지는 그래서 약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는 20단계 이상 정도는 유지할 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4: 유가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최고 수준에서는 다소 조정된 만큼 업계에선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는

대기실로 아침 온 시댐에 긴 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의

0: 이 생각해봐.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 가전과 자동차 같은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8: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삼성전자가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노조가 평상시 인력에 대한 법원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쟁의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평상시의 평일이나 평상시의 주말, 휴일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쟁의 기간에도 평일은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휴일은 그에 따른 인력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노조는 평상시 인력을 주말이나 연휴 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사는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의 임직원에게는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계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정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은 어제 2차 사후조정 첫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사 모두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섭이 잘 마무리될 거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 될 거라 기대한다고 답하는 등 첫날 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오늘 오전 10시에 재개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사실상의 마지막 담판에 나서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노조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주주단체와 경제계도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단판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0: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9: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11: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9: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2: 삼성전자의 한 줄을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9: 주주운동 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긴급 조정권 행사를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3: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담판을 앞두고 정부도 협상 결렬 시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14: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파업할 경우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조정이 시작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측 입장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강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에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그룹은 노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파업된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동 시점은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법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위험이 예견되기 때문에 파업 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 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업이 시작되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78일 뒤 공표됐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한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 강제 종료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도 폐지를 권고했던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런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적었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지만 주요 격전지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충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5: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일단락되면서 전국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 이름이 남는 것은 물론 사퇴표기도 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이 지난 셈인데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오는 2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채 열흘이 남지 않았지만 1%포인트가 아쉬운 승부처에서도 단일화 성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최근 정책 공조에 나섰는데 선거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고
16: 단일화라는 후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완주씨라고 하는 분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15: 보수 진영이 갈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이 신경전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법력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됐는데
17: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정책과 방향성과 구체적 실천과 실행까지 함께하는 정말 손 맞잡은 동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5: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8: 진보 쪽에서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15: 울산을 빼면 법력권 역시 단일화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격전지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연일 충돌하며 사실상 단일화가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9: 공천 대상자로 거명되는 순간부터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하고 뭐 네. 단일화가 쉬울까요?
15: 단일화 데드라인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승부처마다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역사는 늘 극적으로 이뤄져온 만큼 판세에 따라 막판까지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여야는 삼성역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걸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 전면에 서서 사실상의 대리전이 연출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일었고 삼성역 GTX-A 노선의 철근 누락 공방으로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시절 철근 누락을 알고도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는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세 차례나 국토부 산하 기관에 보고했다고 맞섰습니다.
21: 단순한 시공사의 오류다,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22: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20: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3: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면 이 회의록을 봤어야 됩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말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24: 이런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20: 전면전을 자제하던 정원호, 오세훈 후보도 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25: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최초 보고받은 지가 언제이고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26: 요즘 말로 억까라 그러는데 그분이 전대협의 선전 부장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그 실력 발휘를 지금 하시는 듯한 느낌.
20: 둘은 나란히 청년층 공약을 냈는데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매년 5만 명으로 늘리는 공약을, 오 후보는 2030년까지 연평균 9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가 필승 의지를 다지는 핵심 승부처입니다. 당대당 총력전은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지 사나이 일본 총리 두 정상이 오늘 경북 안덕에서 만납니다. 넉 달 전 다카이지 총리 교향에서 가진 셔틀 외교에 대한 답박인데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지 사나이 일본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회담 장소는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숙소 앞에까지 직접 인사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으로 갑니다. 답방 차원 셔틀 외교인 만큼 서울을 벗어나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지난 1월 그날처럼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름 구하느라 골치가 아픈 데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타이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어떤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광주가 지킨 대동세상 정신이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계엄군에 맞선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오늘날 비상계엄 사태 극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 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3: 5.18 정신 덕에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다시 약속했습니다.
4: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복원을 마치고 정식 개관한 옛 전남도청 청사를 둘러보고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앞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시민들을 참배하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와 수색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5: 유족들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나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 네.
5: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3: 이 대통령은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 등 유가족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자리했습니다. 일제히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외쳤지만 바라보는 시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6: 광주로 내려간 민주당 지도부는 5.18의 진짜 계승자를 자처했습니다. 내란옹호 세력 탓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지 못했다며 개헌 불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면서도 불필요한 충돌은 자제시켰습니다.
7: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참석할 모양입니다. 침묵으로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추미애, 박찬대, 조국 후보 등 6월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광주로 내려와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던 여권은 환대 속의 행사를 소화했지만 지난해 11월 거센 반발 속 민주묘지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항의하는 시민에 둘러싸여 별도 출입구로 입장해야 했고 행사 뒤에도 쫓겨나듯 자리를 떴습니다.
8: 5.18 헌법으로 관련해서 우선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6: 악수로 조우한 거대 양당 대표는 기념식장 옆자리에서 내내 특별한 대화 없이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까지 참석자들이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를 때 장 대표의 차렷자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 때 장 대표는 박수 한 번을 치지 않았는데 본인 재판을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5.18 광장에서 읽는 기념사는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단죄와 헌법 전문 수록의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논평했고 국민의힘은 5.18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일을 막장 행태라고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9: 5.18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날짜가 달렸고 책상에 탁이란 표현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해당 표현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극우 세력과 결코 떼어서 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에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손 대표뿐 아니라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저질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면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두 번째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0: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11: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연장에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12: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협상 일찍 중단한 건 2차 합의해야 되는 건가요?
10: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화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3: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14: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13: 찾아가고 있습니다.
10: 협상은 하루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 법원이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측의 주장대로 쟁의 기간에도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1천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7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0일에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요구해온 대로 7천 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6: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8: 제가 들어드릴게요.
19: 여기 앉으세요.
1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

0: 되겠지.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 가전과 자동차 같은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0: 문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삼성전자가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노조가 평상시 인력에 대한 법원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쟁의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평상시의 평일이나 평상시의 주말 휴일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쟁의 기간에도 평일은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휴일은 그에 따른 인력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노조는 평상시 인력을 주말이나 연휴 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계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정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은 어제 2차 사후 조정 첫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사 모두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섭이 잘 마무리될 거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될 거라 기대한다고 답하는 등 첫날 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후 조정은 오늘 오전 10시에 재개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사실상의 마지막 담판에 나서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노조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주주단체와 경제계도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담판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3: 위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2: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4: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2: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 삼성전자의 한 줄을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지만 주요 격전지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오늘 2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요.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충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일단락되면서 전국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 이름이 남는 것은 물론 사퇴 표기도 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이 지난 셈인데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오는 2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채 열흘이 남지 않았지만 1%포인트가 아쉬운 승부처에서도 단일화 성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최근 정책 공조에 나섰는데 선거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고
7: 단일화라는 후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완주 씨라고 하는 분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6: 보수 진영이 갈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이 신경전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법력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됐는데
8: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정책과 방향성과 구체적 실천과 실행까지 함께하는 정말 손 맞잡은 동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6: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9: 진보 쪽에서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6: 울산을 빼면 법력권 역시 단일화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격전지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연일 충돌하며 사실상 단일화가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0: 공천 대상자로 거명되는 순간부터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하고 뭐 네. 단일화가 쉬울까요?
6: 단일화 데드라인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승부처마다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역사는 늘 극적으로 이뤄져온 만큼 판세에 따라 막판까지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경선 탈락자들이 주축이 된 오뚝 유세단 출정식을 엽니다. 출정식에는 지난 2016년 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더컷 유세단을 조직한 정청래 대표가 참석해 힘을 보탭니다. 서울시장 경선 고배를 마신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오뚝 유세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국을 돌며 선거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경남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리는 경남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를 지원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인천을 찾아 유정복 시장 후보 등의 선거 지원 행보에 나섭니다. 여야는 삼성역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것 들고 국회에서 충돌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 전면에 서서 사실상의 대리전이 연출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일었고 삼성역 GTX-A 노선의 철근 누락 공방으로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시절 철근 누락을 알고도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는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세 차례나 국토부 산하기관에 보고했다고 맞섰습니다.
12: 단순한 시공사의 오류다,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13: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11: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4: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면 이 회의록을 봤어야 됩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말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15: 이런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11: 전면전을 자제하던 정원호, 오세훈 후보도 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16: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최초 보고받은 지가 언제이고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17: 요즘 말로 엇가라 그러는데 그분이 전대협의 선전 부장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그 실력 발휘를 지금 하시는 듯한 느낌.
11: 둘은 나란히 청년층 공약을 냈는데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매년 5만 명으로 늘리는 공약을, 오 후보는 2030년까지 연평균 9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가 필승 의지를 다지는 핵심 승부처입니다. 당대당 총력전은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9: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1: 제가 들어드릴게요.
22: 여기 앉으세요.
2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24 시작합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어제 두 번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8: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10: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연장에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11: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협상 일찍 끝나는 건 조사 합의하에 된 건가요?
9: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화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았습니다.

0: 못했습니다.
1: 노조는 영업이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2: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3: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2: 찾아가고 있습니다.
1: 협상은 하루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법원이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측의 주장대로 쟁의 기간에도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1천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분에 투입되는 인원은 7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0일에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요구해온 대로 7천 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가처분 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5: 하지만 일부 법적인 제한은 받지만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면서 삼성전자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됐을 때 입을 예상 피해액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설 손상과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평상시처럼 유지하라는 뜻이지 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력 규모는 7만 8천 명의 5에서 10%, 4에서 8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만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평상시 인력 유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주말 연휴 인력도 평시 인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법원이 평상시를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며 쟁의 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휴일에는 주말 휴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가처분을 근거로 쟁의 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임직원에게 별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 가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4% 가까이 오른 28만 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힘입어 급락했던 코스피도 7,500선을 회복했습니다.
0: 파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투자자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서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노조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5: 주주단체와 경제계도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8: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단판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9: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8: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10: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DX의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8: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1: 삼성전자의 한 줄을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8: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19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어제 두 번째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3: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연장에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4: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협상 일찍 끝나는 건 무사 합의해야 되는가요?
2: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와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5: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6: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5: 찾아가고 있습니다.
7: 박정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입니다.
2: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노조가 이를 어길 시 하루에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1: 재판부는 파업이 사측의 손실을 넘어 가전과 자동차 같은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반도체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같은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우려는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 같은 산업으로 생산 지연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손해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파업 기간이더라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타격을 염려하는 정부 안팎의 기류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노사가 단판에 나선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반대로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거로 해석됐습니다.
10: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9: 그런데 이어진 문구에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쓰고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더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11: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더불어 주주의 권리를 환기하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역설했는데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촉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두 정상이 오늘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1: 넉 달 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가진 셔틀 외교에 대한 답방인데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회담 장소는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숙소 앞에까지 직접 인사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제 고향 나라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13: 정말 반갑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온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12: 그리고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으로 갑니다. 답방 차원 셔틀 외교인 만큼 서울을 벗어나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지난 1월 그날처럼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름 구하느라 골치가 아픈 데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타이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어떤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일을 막장 행태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4: 5.18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날짜가 달렸고 책상에 탁이란 표현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해당 표현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트산업 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극우 세력과 결코 떼어서 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 등에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손 대표뿐 아니라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해임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면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탄약을 실은 미 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과의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1: 불안감이 감도는 상황 속에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종전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명 전환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5: 미국의 수송기 수십 대가 탄환을 싣고 독일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알자지라가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방송인은 이란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일요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 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알자지라는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압박해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란은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이 수정 사항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6: 미국 측의 일련의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검토했습니다. 우리의 입장 역시 미국 측에 전달됐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5: 미국이 이란의 14개 항 제안을 공개 거부한 뒤에도 종전 협상을 위한 의견 교환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도 종전 협상과 관련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품위를 지키면서 협상하고 국가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재개가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징후가 쌓이자 이란은 협상 진행 중이란 카드를 꺼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해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어서 종전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란 정부가 기존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받은 뒤 수정된 새 협상안을 전달했습니다.
1: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소식과 새 종전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7: 이란 정부는 17일 밤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수정된 종전안을 전달했습니다. 14개 조항으로 된 이전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의 답변을 받은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14개 항의 새 협상안을 다시 전달한 겁니다.
16: 협상 프로세스는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7: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새 제안은 종전과 미국 측이 해야 하는 신뢰 구축 조치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에 또다시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가장 어려운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제한적 핵활동을 유지하는 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은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합의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보내온 수정안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더 많이 포함됐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기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인도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또 이란의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해 줄 수는 없다며 타스님 뉴스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공습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입장 표명을 피해오던 이란 정부가 위장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 그렇지만 제3국의 공격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진행하는 매주 월요일 정례 브리핑. 이란 ISNA 통신 기자가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란 외무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물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일부 세력이 지역의 불안정을 키우기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공격 주체가 자신을 숨긴 채 적대국이나 제3국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말합니다. 피격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 이란 외무부가 제3자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 위장 공격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나무호 피격과 이란군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해왔습니다. 지난 6일 주한 이란 대사관만 이란 군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딴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술 분석팀을 파견해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와 선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아픈 계엄의 역사와 12.3을 연결지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연일 정권 견제론을 띄우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5.18 당일 광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눈빛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조준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도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거라며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4: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3: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2: 전남 광주의 고귀한 희생을 또 언급하면서 민형배 후보가 초대 시장이 되면 지역을 국가 균형 발전의 메카로 만들 거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지도부는 중원으로 이동해서 박수현, 전운수 등 충남 후보들을 전폭 지원했지만 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선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5: 전북 도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것은 김관영 후보 본인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선대위 차원입니까?
2: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른 아침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민주당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6: 공소 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 폭탄을
4: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파업 대란을 저지하는 투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2: 간담회 뒤엔 최고위원과 당 중진을 이끌고 강원도를 찾아 김진태 지사 후보에게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7: 요새 뭐 TV 토론도 안 하고 행사도 막 줄이고 잘 안 다닐 거예요.
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뽀록 나니까.
2: 장도혁 대표는 지난 주말 한국 선수가 이긴 UFC 경기를 언급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다.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는 글을 남겼습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여야가 외치는 구호도 한층 선명해진 모습입니다. 내란 척결과 독재 저지로 치환되는 프레임 전쟁은 투표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여야는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걸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습니다.
1: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 전면에 서서 사실상 대리전이 연출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0: 씨가 국토부에 보고한
1: 조은희
0: 적이
1: 국민의힘
0: 없다고
1: 의원입니다.
0: 거짓말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2: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면 이 회의록을 봤어야 됩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말 못하고
1: 있지 않을까. 우재중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이런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찰이 나서서
1: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2: 전면전을 자제하던 정원호, 오세훈 후보도 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5: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1: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5: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6: 요즘 말로 억까라 그러는데.
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선전 부장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그 실력 발휘를 지금 하시는 듯한 느낌.
2: 둘은 나란히 청년층 공약을 냈는데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매년 5만 명으로 늘리는 공약을, 오 후보는 2030년까지 연평균 9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가 필승 의지를 다지는 핵심 승부처입니다. 당대당 총력전은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경선 탈락자들이 주축이 된 오뚝 유세단 출정식을 엽니다. 출정식에는 지난 2016년 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더 컷 유세단을 조직한 정청래 대표가 참석해서 힘을 보탭니다.
9: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경남에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리는 경남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를 지원합니다.
8: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9: 위헌성 지적이 잇따른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한 거란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10: 올해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제7장까지 280여 쪽으로 제작됐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란 표현은 제1장인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일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듭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1: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11: 아, 그러나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 그러나 두 국가론에 대한 위헌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논란도 예상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표현해온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최근 헌법에도 이를 반영한 북한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2: 우리 헌법상에 명시된
1: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12: 현실적인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0: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발간한 평화공존정책 설명책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8: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는 피해 아동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유독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미워하고 체벌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경기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는 여러 자녀 가운데

0: 내 피해 아동에 대해 유독 반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신부가 셋째인 피해 아동이 유난히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평소 피해 아동을 미워했고,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부는 이 밖에도 훈육을 빙자한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하순쯤부터 피해 아동이 보육교사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문제 행동이 심해지자 양육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했고, 조카에게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허락하는 등 신체적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퇴소가 반복되자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권투글러브를 끼워 서로 싸우게 하거나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9일,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겨쳐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친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부의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엠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 등이 불거지며 관련 불법 영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죠. 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더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불법 성착취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 시행 전에 저장한 영상이라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남성 A씨의 불법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19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저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불법 촬영물 110여 개를 저장한 혐의 등도 적용됐는데, A씨는 이러한 300여 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2024년 12월 압수수색 당할 때까지 지우지 않고 전부 갖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각각 2020년 5월과 2024년 10월에 시행돼 A씨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심은 불법 영상을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 없이 갖고 있던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불법 성착취물 소지죄는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삭제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에게는 불법 성착취물 소지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크게 모두 9개의 죄명이 적용됐는데, 원심 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서울 강남경찰서는 모르는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주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8시 반쯤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에 있는 주택에서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 30분쯤 울산 동구에 있는 어머니 소유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3: 와이티는 예방 가능한 죽음, 자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정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기까지 평균 1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누군가 말만 걸어줘도 충동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용기를 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킨 시민들을 윤혜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0: 남성의 손을

0: 꼭 붙잡아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함께 버텨준 건 우연히 자살 시도를 목격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떠날 생각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줄 때까지 홀로 버틴 남성은 구조된 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맞아서 고맙고
2: 구조자입니다.
1: 손잡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었던가라고 후회하는 것처럼 저런 느껴졌었어요.
0: 화난 데난 인천대교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여성을 보고 한 남성이 황급히 달려갑니다. 난간 안쪽으로 끌어올려진 여성은 그제야 안도감을 느끼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습니다.
3: 괜찮으세요? 제가 구조해드릴까요? 했더니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여성분이 네라고
2: 구조자입니다.
3: 대답하셨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았고요.
0: 세상을 등지려다 멈칫 망설이던 순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구조된 사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립감에 매몰돼 주변의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정하는 시간은 고작 15분 안팎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찰나의 관심은 이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주는 생명의 끈이 됩니다.
4: 우리가 자살을 결정하는 시간이
2: 백종우
4: 평균적으로
2: 한국자살예방협회장입니다.
4: 15분밖에 안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1분 동안 말을 걸어줬는데 자살 충동이 줄어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경험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인 공통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5: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곁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주는 것이 최대한
2: 박장호
5: 그분의 안정감을 주고
2: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5: 그것을
2: 팀장입니다.
5: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그냥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0: 자살 충동을 막을 수 있는 15분의 골든타임.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인다면 절망 끝에선 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0.4도, 습도는 54%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5시 34분입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슬슬 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소폭 하락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유류 할증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또 얼마나 인하되는지 알아봅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비행기를 운항할 때 드는 연료비의 일부를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0단계부터 33단계까지 나눠서 산정되는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단계가 높아지고 승객이 부담하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번 인하의 배경은 국제유가 안정세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원유 수요 전망이 낮아지면서 항공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최고 단계였던 33단계가 적용됐지만 6월에는 27단계로 6단계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거리에 따라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가 최소 2만 7천 원에서 최대 22만 5천 원 정도 낮아질 예정입니다. 최단 거리인 일본 후쿠오카, 중국 칭다오 등 왕복 노선 유류 할증료는 왕복 기준 5월 15만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떨어집니다. 항공업계는 국제유가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하면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6월 발권을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5월 19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리스트가 작곡한 사랑의 꿈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19일 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가 작곡한 사랑의 꿈,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리스트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음반 발매에 맞춰 지난 9일 경남 양산을 시작으로 모두 7번의 전국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이 연주에는 당연히 리스트의 작품을 연주하겠죠.
0: 리스트의 곡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슈베르트 작품도 연주한다고 합니다.
1: 선우예건 씨는 반클라이번 콩쿨 우승자로 유명하잖아요. 임윤찬 씨가 우승하기 바로 전에요.
0: 사실 선우예건은 콩쿠르에 굉장히 많이 출전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합니다. 우승한 횟수만 해도 7번이 넘고요. 스위스 방돔 프라이즈, 센다이 국제음악 콩쿠르, 윌리엄 카펠 피아노 콩쿠르, 저먼 피아노 어워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콩쿠르 출전은 그만뒀습니다.
1: 왜 그렇게 계속 콩쿠르에 나간 건가요?
0: 본인이 생계형 콩쿠르 출전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콩쿠르 우승을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연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1: 이 반클라이번 콩쿨 이후에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한 작곡가에 집중한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2020년은 모차르트, 2023년은 라흐마니노프.
0: 그리고 이번에 리스트 앨범입니다.
1: 맞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이번 리스트 음반 중 한 곡입니다. 멘델스존의 가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버전이죠. 노래의 날개 위에 선우예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멘델스존의 가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노래 날개 위에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주 선우 예곤의 리스트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이 음반 발표와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음악을 들어보니까 선우 예곤의 연주가 리스트의 작품과 잘 어울린다 싶습니다.
1: 선우 예곤의 특징 중 하나가 섬세한 음색인데 리스트의 피아노 곡을 연주할 때 이런 장점이 돋보인 것 같습니다.
0: 리스트는 선우 예곤이 10대 때 좋아했던 작곡가이지만 이후 한동안 전혀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엔 리스트 작품이 지나치게 과시적이고 내적인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또 들여다보니까 그 기교 너머에 서정성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사실 연주 활동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곡이 바뀌기 마련인데 연주가 더 깊어지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면에서 선우 예곤의 이번 음반과 연주회가 주목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이번 음반의 수록곡이고 또 이번 연주회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장기화 흐름이 역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뜬금없이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의 종전 안에는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해적 광케이블 통제까지 시사하면서 강경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3: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최대 이슈입니다. 법원이 파업의 일부 제동을 걸었지만 노조는 여전히 강경한데요. 어제 진행된 협상에서도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협상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2: 그럼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두 번째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접점은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3: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의 가처분 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필수 인력 범위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달라 파업 규모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책과 경제협력 강화 구상,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새 종전안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어제 경주의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는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만에 또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두 번째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0: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1: 다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은 오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주 앉았습니다. 1차 사후 조정이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중재 아래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논의는 두 차례 정회를 거쳐 5시간 넘게 이어졌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3: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연장에서 오전 10시에
4: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 업무조 위원장입니다.
5: 오늘 협상 일찍 끝나는 건 무사 합의해야 되는 건가요?
2: 앞서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와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협상에 나선 노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한 뒤 주요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조정 성사 가능성을 두곤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끝난 것도 원활한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6: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7: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6: 찾아가고 있습니다.
4: 박정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입니다.
2: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결렬됩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파업 예고일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어제는 법원도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1: 쟁의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1천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분에 투입되는 인원은 7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이 요구해온 대로 7천 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노사가 단판에 나선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반대로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 양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거로 해석됐습니다.
10: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다.

0: 나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런데 이어진 문구에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쓰고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더 겨냥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업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일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2: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3: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2: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더불어 주주의 권리를 환기하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치고 돌아간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갖는 게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역설했는데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연대와 책임의식을 촉구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5: 주주단체와 경제계까지 나섰고요. 노조 내부의 갈등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만난 단판 자리.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만나러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담당 DS 부문의 성과급 요구가 쟁점이 되면서 DX 부문 성과와 기여도 역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7: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8: 백순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기획국장입니다.
6: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계속된 노노 갈등이 협상장 안팎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9: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8: 이호석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수원 지부장입니다.
9: 경영 이익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성장한 거기 때문에
6: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 예고가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0: 삼성전자의 한 줄을 가진 모든 분이라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배당 재원의 감소와 장기 주가를 통해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6: 주주운동 본부는 21일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와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도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특히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노노 갈등에 이어 주주와 경제계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탄약을 실은 미군 수송기 수십 대가 이스라엘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종전하는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국의 수송기 수십 대가 탄환을 싣고 독일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알자지라가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방송인은 이란 전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일요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 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익명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공습에 동참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알자지라는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촉박하다.

0: 촉박하다며 압박해 전쟁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이란은 종전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이 수정사항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 미국 측의 1년의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검토했습니다. 우리 입장 역시 미국 측에 전달됐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미국이 이란의 14개 항 제안을 공개 거부한 뒤에도 종전협상을 위한 의견 교환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도 종전협상과 관련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품위를 지키면서 협상하고 국가의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재개가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징후가 쌓이자 이란은 협상 진행 중이란 카드를 꺼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해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어서 종전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 이란이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계획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국방부에 내일로 예정했었던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지도자들이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며 공격 보류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이들 중동 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이 수용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도 포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용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에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공격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새 종전안에 실망감을 보이면서 이란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거라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중국 방문 뒤 귀국길에서도 이란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 "우리는 사실상 이란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한 달 정도 휴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뒷수습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의 봉쇄 조치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미 악시우스도 이란의 종전안에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반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지 않아서 백악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1: 우리는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런 위협과 상관없이 이란 국민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2: 네, 여러 가지 상황상 이란 전쟁은 굉장히 장기화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미국 내 여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 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7%로 이 기관들의 조사 기준으로는 재집권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이란 전쟁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중립적 정치 성향의 무당층에서 73%가 이란 전쟁이 잘못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도 63%로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물가도 들썩이면서 이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5: I feel like our money is going to
1: 우리 돈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곳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쟁 같은 것을 벌이려고 하기보다 미국 내 국민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4: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도 49%, 좋다는 반응은 18%. 18%에 머물렀는데요. 만약 오늘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가 민주당을, 39%만이 이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 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요?
4: 네, 미 재무부는 에너지 취약 국가들이 이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를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특정 국가가 해상 러시아산 원유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을 제한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원유를 저가로 구매해 비축해온 중국의 이 원유 확보 능력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우려와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이 미국이 대응에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조치가 국제유가나 미국 내 휘발유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양측의 여론전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 군용기를 타격해서 산산조각 내는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3: 이란 역시 앵커가 총을 들고 등장하는 영상과 시민들의 사격 훈련 장면 등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미국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에 고출력 레이저로 보이는 무기를 발사하자 항공기는 산산조각납니다. AI로 제작된 영상으로 보이는데 화면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조종하는 듯 두 손을 계속 움직이며 직접 발사를 외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키워서 같은 영상을 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컴퓨터 게임처럼 가볍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식 압박입니다. 이런 미국의 보란 듯이 이란 방송에서는 연일 총기를 든 앵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참전하겠다는 여성 앵커의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앵커가 사격 교육을 받고 총기를 발사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앵커는 이란의 1호 공격 대상으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7: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조준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좋습니다. 시선 정렬하고 숨을 참으세요. 신의 이름으로 발사.
6: 이란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사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며 내부 결속과 대미 강경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7: 트럼프, 당신은 이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당신을 파멸시키려 왔다. 이란 시민입니다.
6: 위기감이 또다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온라인과 방송을 통한 심리전까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공격한 주체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3: 친이란 세력인 이라크 민병대의 공격일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이란 측의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최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친정부 이란 언론들도 별다른 보도를 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본 아랍에미리트 역시 특정한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고 이란이 위치한 동쪽 대신 서쪽에서 드론이 날아왔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이란이 아닌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가 공격 주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올해 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무렵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공격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번 공격을 두고는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란 측 세력이 영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주변국을 때리는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 발언이나 인공지능 생성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도 보입니다.
9: 이런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런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계를 더 무질서하게 만들어야.
7: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입니다. 예.
9: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공격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8: 아랍에미리트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친미, 친이스라엘 행보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기간 비밀리에 이란을 공습했다는 외신 기사까지 등장하면서 이란 측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0: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 발권부부터는 6계단 내려갑니다.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항공료 평균값이 전기간 대비 약 20%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쟁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 같은 최단거리 노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7만 5천 원에서 6만 1,500원으로 조정됩니다. 56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 할증료는 다음 달부터는 45만 1,500원이 됩니다. 이 왕복 기준으로 보면 112만 8천 원에서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 저렴해진 셈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이 편도 47만여 원에서 38만여 원으로 내려가 왕복 기준으로 보면 약 18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 전쟁 이전인 3월 발권분과 비교하면 4배 넘게 비싸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 당분간은 시추시설이
2: 이나공 전 항공경영학과 교수입니다.
1: 복원될 때까지는 그래서 약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는 20단계 이상 정도는 유지할 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유가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최고 수준에서는 다소 조정된 만큼 업계에선 여름휴가철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이란 전쟁의 여파로 각종 비용이 치솟으면서 동네 목욕탕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4: 기름값뿐 아니라 소모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 3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온 수원의 한 동네 목욕탕입니다. 성인 기준 만 원이었던 입용료를 다음 달부터 천 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전쟁 이후 수급 어려움 등으로 비누나 세제 같은 소모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6: 재활용 모으는 비닐류도 이제 업체에다가
2: 목욕업 중앙회 수원시 지부 사무장입니다.
6: 답변이 오고 거기 이제 일회용품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그 비누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 3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5: 또 다른 목욕탕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손님 감소와 비용 증가로 목욕탕과 함께 운영하던 찜질방을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숙소로 개조했습니다.
7: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2: 목욕탕 없습니다.
7: 여대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뭐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또 이외 목욕탕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만들어가지고.
5: 또 다른 목욕탕 업주는 보일러용 등유 가격이 전쟁 전에는 200리터에 22만 원이었지만 전쟁 후에는 10만 원 넘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73곳이던 수원 시내 목욕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전쟁까지 겹치면서 39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업계는 공과금 한시적 감면이나 지자체가 고령자에게 목욕탕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두 정상이 오늘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4: 넉 달 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가진 셔틀 외교에 대한 답방인데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한일 두 정상이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회담 장소는 수도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숙소 앞에까지 직접 인사를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제 고향 나라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8: 그리고 넉 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으로 갑니다. 답방 차원 셔틀 외교인 만큼 서울을 벗어나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지난 1월 그날처럼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가

0: 다카이시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했고 이번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다카이시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름 구하느라 골치가 아픈 데다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 타이완 문제도 복잡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예정인데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어떤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격전지의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2: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이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요.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충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일단락되면서 전국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 이름이 남는 것은 물론 사퇴표기도 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1차 시한이 지난 셈인데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오는 2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채 열흘이 남지 않았지만 1%포인트가 아쉬운 승부처에서도 단일화 성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가 최근 정책 공조에 나섰는데 선거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고
4: 단일화라는 후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5: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3: 보수 진영이 갈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사이 신경전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법력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됐는데
6: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정책과
5: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6: 함께하는 정말 손 맞잡은 동지의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3: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후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7: 진보 쪽에서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단일화.
5: 사범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3: 울산을 빼면 법력권 역시 단일화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격전지 경기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연일 충돌하며 사실상 단일화가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8: 공천 대상자로 거명되는
5: 김용남 민주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8: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하고 뭐 네. 단일화가 쉬울까요?
3: 단일화 데드라인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승부처마다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역사는 늘 극적으로 이뤄져온 만큼 판세에 따라 막판까지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여야는 삼성역 GTX 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같은 시공 오류가 발견된 걸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2: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들이 전면에 서서 사실상의 대리전이 연출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일었고 삼성역 GTX-A 노선의 철근 누락 공방으로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시절 철근 누락을 알고도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는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세 차례나 국토부 산하 기관에 보고했다고 맞섰습니다.
10: 단순한 시공사의 오류다. 자기는 몰랐다.
5: 이해식 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11: 서울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명백한
5: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2: 제대로 된 수사 기관이라면 이 회의록을 봤어야 됩니다.
5: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13: 이런 마타도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찰
5: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13: 대응해야 됩니다.
9: 전면전을 자제하던 정원호, 오세훈 후보도 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14: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최초 보고받은 지가 언제이고?
5: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5: 요즘 말로 엇가라 그러는데 그분이
5: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5: 충전 부장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그 실력 발휘를 지금 하시는 듯한 느낌.
9: 둘은 나란히 청년층 공약을 냈는데 정 후보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매년 5만 명으로 늘리는 공약을, 오 후보는 2030년까지 연평균 98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6: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가 필승 의지를 다지는 핵심 승부처입니다. 당대당 총력전은 6.3 지방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7: 어디까지 가시나요?
18: 살아서?
19: 잠까지요.
17: 혹시 닥터 캡슐 천?
20: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1: 글레오?
2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모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행복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6: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7: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계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9: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를 보면요. 건전한 소비행위와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핵심 주체란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불매운동입니다.
12: 내가 진짜 오래 써온 화장품 브랜드 있잖아.
13: 너 맨날 순하다고 추천하던 거?
12: 맞아. 그런데 이번에 모델 광고 보고 정이 확 떨어졌어.
13: 아니 왜?
12: 노출 방송으로 논란이 있던 BJ가 광고 올렸더라고.
13: 아, 나도 그거 본 것 같아. 주 고객층이 여성인데 좀 안 맞긴 하지.
12: 그래서 탈퇴 인증도 올라오고 불매하잔 말도 많더라.
11: 요즘은 특정 브랜드나 기업을 상대로 사지 말자, 이용하지 말자 하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곤 합니다. 실제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가 특정 BJ를 모델로 내세웠다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해당 구성 판매를 종료한 뒤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운동을 보장한다지만 특정 브랜드에 대한 불매를 촉구하는 행위, 이것 역시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 운동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걸까요?
13: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본사에서 무슨 일 터질 때마다 전전긍긍해요.
14: 지난번에 본사 갑질 논란으로 불매운동 터졌을 때는 진짜 장사 접을 뻔했어요. 아, 저희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별점 테러에 간판만 보고 욕하고.
11: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의사표현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불매운동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엇갈리곤 하는데요. 그 핵심 기준은 뭐였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1: 오프닝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를 둘러싸고 불매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왜 불매 이야기까지 나왔던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15: 네, 이번 논란은 제품 자체 하자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가 여성 소비자를 주 고객층으로 두고 쌓아온 자연주의 클린 이미지와 광고 모델의 기존 이미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BJ가 평소 노출 수위 높은 방송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인물을 세트 상품과 함께 적극적으로 내세우자 기존 고객들 사이에서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는다, 여성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불매는 성분, 효능 논란이 아니라 모델 선정이 브랜드 정체성과 고객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소비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 네. 그런데 브랜드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더라고요. 논란이 커지자 바로 세트 구성을 판매 종료하고 삭제 조치했습니다. 뭐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불매 움직임이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바꾼 셈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기업을 바꿨다 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집단 여론에 밀려 영업 판단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느낄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당한 소비자 영향력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압박 어디서 걸린다고 봐야 할까요?
15: 이 기준은 결국 방법입니다. 이 소비자가 사실의 기초에 나는 안 사겠다, 이유는 이거다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건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 운동입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기업 거래처, 광고주, 가맹점에 전화를 돌려 계약을 끊으라고 압박하거나 반복 항의로 업무를 마비시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대법원도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사건에서 제3자인 거래처를 압박해 계약 파기로 이어진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조선일보 광고 불매 사건에서도 광고주 협박은 업무 방해나 광요로 봤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방식은 정당한 불매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11: 그런데 이번 논란은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 문제가 아니라 모델 이미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반감이 핵심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가치나 마케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이유만으로 불매운동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15: 네, 가능합니다. 이 불매운동은 꼭 제품 하자나 허위 광고가 있어야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소비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가치 판단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이 브랜드의 마케팅 방식이나 모델 기용이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이자 소비자 선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불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래처를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즉 이유는 가치 판단일 수 있지만 수단은 어디까지나 평화롭고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11: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이 하나 있죠. 바로 광고 모델. 이번 논란은 모델이 광고 이후 새로운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던 이미지가 뒤늦게 소비자 반발로 이어진 케이스인데, 모델 입장에서 다 아는 상태에서 계약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와 광고를 내리냐,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5: 이 모델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은 모델이 계약 후에 새 사고를 친 게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있던 이미지가 계약 전부터 이미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도 사과문에서 사전 확인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품위 유지 조항, 평판 악화 시 해지 조항, 컨텐츠 중단 권한 같은 내용이 명확히 없었다면 회사가 여론이 나빠졌으니 내려야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구조에 따라서는 회사가 광고를 먼저 중단한 쪽으로 평가돼 모델에게 위약금이나 자녀 모델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1: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모델의 기존 이미지가 아니라 광고 콘텐츠 자체가 논란이 된 경우인데,

0: 일단 어떤 논란이었는지, 왜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던 건지 정리해 주시죠.
1: 네, 이 광고 콘텐츠 자체가 군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마사지 기기 PPL 영상에서 군대 가면 이거 못 쓰잖아 같은 대사가 웃음 코드로 소비됐는데, 당시 군 관련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지던 시점이어서 대중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광고주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번졌습니다.
0: 논란이 일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고 사과문도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광고주였던 마사지 기계 브랜드 입장에서 금전적 타격, 이미지에도 손상이 있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어땠죠?
1: 결과적으로 광고주 측이 졌습니다. 이 광고주 측은 대규모 불매운동과 이미지 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약 3억 6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0: 유튜버 쪽이 제작한 광고 콘텐츠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도 왜 유튜버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거죠?
1: 이 법원은 계약서상 권리 의무가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콘텐츠를 올린 유튜버 측이 광고주에게 직접 어떤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튜버가 광고주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광고 대행사를 통해 콘텐츠를 올린 구조로 봤고, 계약서에도 유튜버가 광고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특정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논란이 생겼으니 당연히 책임져라 라는 상식적 기대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은 결국 계약서의 사전 심의, 수정 삭제 권한, 평판 리스크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줬는지가 승부를 가르게 됩니다.
0: 네, 결국 모델 이미지든 광고 콘텐츠든 논란이 생기면 타격은 브랜드가 먼저 맞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광고 계약서에 논란이 생기면 콘텐츠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걸 적어놔야 되나요? 꼭 챙겨둬야 할 조항들 뭐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첫째, 모델이나 인플루언서의 기존 논란과 향후 물의 발생에 대비한 품위 유지, 평판 조항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공개 전 브랜드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요구할 수 있다는 사전 검수 조항. 셋째, 논란 발생 시 브랜드가 콘텐츠를 즉시 중단, 삭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긴급 중단 조항이 필요합니다. 넷째, 불매운동이나 여론 악화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범위까지 위험을 부담할지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 그리고 다섯째, 사과문 게시나 대응 창구 같은 위기 대응 절차도 넣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잘 될 때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무엇을 할지까지 계약서에 꼭 써놔야 브랜드가 덜 다치게 됩니다.
0: 앞서 광고 모델, 인플루언서, 브랜드 사이의 불매운동이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살펴봤는데, 불매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점주, 소상공인분들, 뭐 갑질, 오너리스크, 산업재해 터질 때마다 실제 매출 타격은 이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금전적 손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1: 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SPC 사례처럼 본사의 위법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브랜드 명성이 훼손되고 그 결과 가맹점주에게 매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본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체결 갱신된 가맹 계약이라면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계약서 조항이 없더라도 본사의 잘못과 불매운동 그리고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만 분명하다면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본사 책임이 뚜렷한지 그리고 점주 손해를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0: 그런데 실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실질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 이론상 가능해도 실제 승소가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입증 때문입니다. 이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감소가 경기 침체나 상권 변화가 아니라 바로 본사 논란 때문인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점주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출 자료, 전년 동기 비교표, 고객 민원, 본사 이슈 발생 시점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개별 점주가 흩어져 다투기보다는 공동 대응, 분쟁 조정, 집단 소송 형태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 기업이나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을 금지해달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줄 만한 기준 어디서 걸린다고 봐야 할까요?
1: 이 기업이 법원에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오롱 사례처럼 불매운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0: 쉽게 받아들여주진 않습니다. 그냥 살지 말자라고 말하거나 집회 의견 표명을 하는 정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소비자 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거래처 압박, 반복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 영업장 출입 저지처럼 구체적인 위력이나 위법 행위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금지 명령이나 손해배상, 형사 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결국 법원이 보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불매의 취지 자체보다 이 선을 넘는 방법을 썼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맹렬했던 더위의 기세가 오늘은 다소 꺾이겠습니다. 출근길 공기도 한결 부드러운데요. 현재 서울은 20도로 시작해서 한

0: 낮에는 27도까지 오릅니다.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 소식도 있고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시원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이제 출근길 차량들이 더 모아져 갑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부근 화물차 관련한 사고까지 발생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으로 접근하는데 밀려듭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남사진이 부근으로 정체고요. 안성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서울로 진입하는 일찍에서 금천 구간까지 속도 줄입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 용담 터널에서 매송까지 속도 떨어지는데요. 서평택 부근에는 역시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더디게 통과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이틀 전인 오늘 사실상의 마지막 단판을 이어갑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예정보다 40분가량 이른 오후 6시 20분쯤 회의를 마쳤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안을 두고 변화된 것이 있는지 들었다면서 회의가 일찍 끝난 것은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의 자율 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정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은 어제 2차 사후조정 첫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사 모두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섭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될 거라 기대한다고 답하는 등 첫날 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회의 내용은 비공개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24시간 가동되는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국 우방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8일 소셜미디어에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지도자들로부터 내일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 현재 진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매우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유에서 공격 보류를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최신 종전안의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란에 대한 어떤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며 미국이 더 강한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음을 이란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첫5.18 기념식에 참석해 80년 광주의 대동세상 정신이 2024년 12월 3일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계엄군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처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도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상하고 예우하겠다며 우선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대응책과 경제협력 강화 구상,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셔틀 외교 차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의 준에 예우할 계획입니다. 종전 협상 난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2% 오른 49,686.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07% 내린 7,403.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51% 내린 26,090.7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건넸지만 미국은 이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에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뉴욕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손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특히 이번 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기념일에 일어난 것에 대해 격노했다는 게 신세계그룹의 설명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일 이어진 때이른 불볕더위가 오늘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남부 내륙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9.9도, 습도는 57%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0: 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선거는 다가오고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곳이 많은데 아직 단일화 논의가 시원하게 시작된 곳은 없어요. 투표용지는 인쇄됐고 이제 사퇴하더라도 사퇴라고 표시도 안 되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전투표 전날까지는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라고 각 후보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누가 더 절실하게 또 영리하게 잡을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격전지의 마지막 선거 변수는 단일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청와대 AI 수석에서 정치인으로 부산 북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하종 후보 연결해 출마의 변과 공약, 현안들까지 두루두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인재 영입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부에서는 기존 정치권의 대안으로 오렌지 물결을 불러일으키겠다는 포부가 대단한 분입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바로 이슈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1: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운명의 날입니다.
0: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마주 앉긴 했는데 네. 아직은 접점을 못 찾고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평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삼성전자 노사랑 중앙노동위원회가 어제 세종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중노위가 뭐냐면요, 회사랑 노조가 충돌을 할 때 가운데서 네. 합의점을 찾는 정부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제 회의가 아침 10시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끝났는데 뚜렷한 결론 아직 못 냈다고 하고요. 중노위는 아직 조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중노위 일단 파업만큼은 막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오늘도 아침부터 추가 조정이 예정돼 있는데 논의가 길어지면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0: 그래요?
1: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노동 존중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이 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업이 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좀 시사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될 경우에 정부가 파업을 최대 30일 동안 멈추게 하고요. 강제 조정에 들어가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도 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0: 네, 어제 법원에서요.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0: 운영 결정 내렸는데
1: 네.
0: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파업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반도체 공정이 전체적으로 마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파업을 하긴 하더라도 안전시설이나 보안 업무 또 반도체 생산 라인까지 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요. 특히 지금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0: 그렇죠.
1: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공정에 끊기게 되면 웨이퍼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웨이퍼가 뭐냐면 반도체 칩을 찍어내기 전에 얇은 원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이 중간에 멈추게 되면 이걸 통째로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법원은 결정 어기면 노조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억, 그리고 이제 노조 간부 개인은 하루 1,000만 원씩 물어내라. 이 결정 어기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총파업 기간에 7천 명 정도는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하여튼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1: 네.
0: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1: 네, 두 번째 뉴스는 3인 3색 부산 북갑입니다.
0: 거의 현장 다녀오셨다면서요?
1: 네.
0: 설명해 주세요.
1: 후보들 선거 방식이 완전 3인 3색으로
0: 달라요?
1: 다 달랐다. 이렇게
0: 오.
1: 보시면 되는데 제가 주말에 북구갑 다녀왔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0: 좋아요.
1: 한마디로 실점 안 하겠다. 이런 네.
0: 앞서가는 자의 여유.
1: 그럴 수도 있고요.
0: 네.
1: 저희 기자들이 북갑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마 선언하고 부산에 금방 내려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밝고 이제 기자들 되게 환하게 응대를
0: 네.
1: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빠 논란도
0: 네.
1: 있었고 손털기 논란도 있다 보니까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전 이렇게
0: 좀
1: 봤습니다.
0: 이따 2부에서 하정우 후보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
1: 네.
0: 이게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거든요.
1: 네.
0: 거기서도 대단히 원론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도 좀 보면
0: 네.
1: 완전히 사과 모드다 이렇게
0: 뭘
1: 보시면 돼요.
0: 사과해요?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구를 여러 번좀 옮겼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면서 좀 큰절을 하거나 주민들한테 백배 사죄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제가 이 고향을 떠나서 좀 지역구 옮겨 다니는 걸 정치권에서만 좀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부산 북갑을 택시를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0: 네.
1: 택시 기사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 아니냐. 우리 굉장히 서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지금 잃어버린 신뢰부터 좀 주워 담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그 사과에는 뭐 윤석열 정권 시절에
1: 네.
0: 또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돌아올 겁니다. 탄핵 기각될 겁니다. 윤석열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과는 없어요?
1: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0: 네.
1: 사과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보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1: 네.
0: 한동훈 후보는요?
1: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요.
0: 네.
1: 일단 당은 없지만 팬덤이랑 친한 계 의원들이 사실상 총력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전히 선거사무소 앞에 지지자들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친한 계 의원 중에서는 진종호 의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0: 네.
1: 진 의원은 지금 아예 북구갑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유명인이라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지금 주 3회 이상 대중 목욕탕에 간다. 가서 이제 주민들이랑 탕 안에 앉아서 동네 얘기를 좀 듣고 민심을 챙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계는 거의 몸으로 부딪히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선거가 아무래도 지금 막판에 다다르다 보니까 신경전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 오전에 부산에 한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여기 진종호 의원 뭐세 명의 후보 다 왔는데 하정우 후보랑 진종호 의원이 서로 아는 척도 안 했다, 모르는 척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렸습니다.
0: 네. 결국 가장 큰 관심은 보수 후보 단일화라고 보여져요.
1: 그렇죠.
0: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제가 직접 가보니까 막판까지 좀 단일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삼자 구도다 보면 그 야권에서 단일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가 보니까 서로 단일화할 기세가 좀 아니더라고요.
0: 네.
1: 어떤 얘기냐면 일단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선대위 발족식에 갔는데 내가 배지 달겠다. 내가 법사위 가서 민주당 박살내는 거 안 보고 싶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냈고요. 대선 때 국민의힘을 출입했던 기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기세등등하다. 자신감이 완전 꽉 차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박민식 후보도 일단 단일화에 선 긋는 분위기였는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을 때도 나는 정치공학적 계산하지 않 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제가 어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좀 만났는데 황 전 위원장도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보선 한번 보고 끝낼 선거가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28년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때 선거까지 치르려면 지금 완주를 하면서 지역 기반을 다지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제가 사회자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코멘트 할 게 있었는데 사회자니까 코멘트 안 하고 넘어갈게요.
1: 너무 궁금하네요.
0: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세 번째 뉴스는 세 명 중 한 명은 전과자입니다.
0: 전수조사하셨다면서요. 네. 결과가 좀 충격적이라고.
1: 네.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가 열리잖아요. 네. 여기에 출마하는 후보가 무려 7,828명입니다. 네. 한 8천 명 정도 되죠. 이분들의 이 전과 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0: 하셨어요? 네. 어이구.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3명을 딱딱딱 찍으면 그중에 한 명은 전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특히 주민생활이랑 좀 가장 밀접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풀뿌리 권력이죠. 이런 선거일수록 전과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10명 중 4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었고요. 이 광역기초의원도 3명 중 1명 수준으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0: 아니, 전과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1: 네.
0: 어떠한 범죄가 제일 많았어요?
1: 압도적으로
0: 뭐예요?
1: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0: 아이고, 음주운전이요?
1: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한 2,6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0: 그래요?
1: 쉽게 말씀드리면 전과가 있는 후보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 관련 전과를 갖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둘 다 갖고 있는 후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정치권은 그동안 음주운전 사실상 살인 행위다.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공천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여야가 윤창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 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좀 자기들한테 스스로 좀 잣대를 높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한테도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하면 공무원이든 뭐 공공기관 직원이든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징계에 처하겠습니다 해놓고 본인한테 셀프 예외 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0: 저는 뭐 술 먹지도 않지만 네. 한 잔만 먹어도 저는 무조건 대리운전하거나 택시
1: 그럼요.
0: 타고 가요. 절대로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마지막 뉴스는 내가 상위 30%라고 였습니다.
0: 이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신청하러 갔다가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허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2차 신청 첫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마다 이제 시민들 발길이 좀 이어졌는데
0: 네.
1: 막상 창구에 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만 지급 대상인데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랑 금융소득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월급 많지 않아도 예금 이자나 자산소득이 많으면 제외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 대상에서 빠진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지난번에 민생지원금 받았는데 왜 이번엔 안 되나요? 내가 30%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아이고, 오늘은 누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1: 네, 지금 이번 주는 신청자 몰리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를 하고 있거든요.
0: 요일제?
1: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2나 7인분들이 신청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 주는 요일제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0: 네.
1: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 오늘 그러면 뉴스는 다 전해주신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제가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1: 어떤 소식이죠?
0: 유튜브 댓글로
1: 네.
0: 김병지님이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하트 3개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지금도 충분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고생하신 정윤경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 네.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상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2: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7: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8: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사실 이번 선거의 메인은 지방선거인데요.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이 그야말로 화제성을 씹어먹으면서 부산으로 또 평택으로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죠. 가장 치열한 격전지 부산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하 후보님 나와 계시죠?
1: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북구갑 후보 하정우입니다.
0: 고생 많으세요.
1: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
0: 근데 거짓말 같아요. 막 저희 통화하자고 그래도 피하시고 인터뷰하자고 해도 피하시고 말로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닙니다. 원래 기자분들 전화는 안 받고요. 지침상. 네. 대신 문자는 따박따박 바로 딱딱 하지 않습니까?
0: 그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한테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1: 5시 정도에 일어났고요.
0: 예.
1: 그리고 아침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침 인사 드리는 중간에 이렇게 또 뉴스 명당에서 초청해 주셔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0: 아우,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하여튼 식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1: 예, 아이 감사합니다.
0: 네. 부산 북구갑 후보께서 느끼시는 민심 어떠세요?
1: 네, 실제로 이번 선거 중에 굉장히 또 주목받는 선거지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여기 계신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0: 네.
1: 그런데 역시 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북구가 지금까지 발전해서 소외되어 있었던데 이런 북구의 뭐 현안 문제 해결, 그다음에 발전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북구를 잘 이해하고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강한 민심 같습니다.
0: 네, 반가워들 하세요. 정우야 잘 왔대. 이렇게 막 반가워하시고.

0: 이고
1: 예.
0: 좀 환영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 예, 아무래도 전재수 후보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우리 재수는 진짜 잘했는데
0: 네.
1: 우리 재수가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그만큼만 따라 해래 하면서 니도 부산이라며 니도 북구하라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겨주시고요. 가면
0: 네.
1: 갈수록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0: 재수보다 낫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재수보다 못하다 더 잘해야 된다 어때요?
1: 지금은 그냥 재수만큼 해야 된대, 혹은 재수 이상으로 해야 된대가 아무래도 많죠. 제가
0: 그렇죠.
1: 2주 정도 됐으니까,
0: 네.
1: 실제로 전재수 후보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0: 네.
1: 이 지역 주민분들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매우, 좋아하고 내가 키운 자식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고향이기도 하시고 또 지금 한 2주 됐으니까 부산 북구 지역은 한 바퀴 이렇게 쭉 한번 다 살펴보셨죠?
1: 네, 거의 중요한 곳들은 아주 세부적인 골목들은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들 대부분은 거의 다 돌아봤고요. 가는 곳마다 현안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목포나 덕천, 만덕 크게 세 구역이 있는데 현안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경청을 한것 같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0: 제가 이제 하우부님한테 하우부님 저 부산 북구 내려가는데 꼭 이군데 여기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1: 예.
0: 어디 어디 이렇게 추천해 주시겠어요?
1: 네, 일단은 국포시장이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니까 국포시장 가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덕천동에 젊음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20대 때는 진짜 부산에서 최대의 상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도 사람이 적은 건 아닌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감소했고 공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천 대열문의 거리가 있고 구포 쪽 번방산이 있는데 번방산 올라가는 무장의 숲 거리가 데크가 있어요. 이게 그 무장의 숲이라고 하는 게 배리어프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태가 아니라 오르막으로 쭉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는 낙동강 뷰가 다 보이고 또 구포와 덕천 일대가 다 보이는 정말 멋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0: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예.
0: 그 실제로 출마를 결심하시고 북갑에 내려가신 뒤
1: 네.
0: 이렇게 처음 뭐 주민들 유권자들 만나다 보니까 약간의 좀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1: 예.
0: 처음에 좀 당황하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1: 예, 내려온 지 이제 2주가 넘었고, 실제로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거를 글로만 배웠지, 글로 글이랑 화면으로만 배웠지, 실제 보니까 하루에 수천 명 이상의 분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고, 근데
0: 그렇죠.
1: 순서대로 하면 상관이 없겠으나, 한꺼번에 수십 명의 분들이 확 몰려들면서, 이제 반갑다, 반갑다, 반갑다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
0: 정신없어요.
1: 보니까
0: 그렇죠.
1: 좀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 드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는 적응이 많이 됐죠.
0: 이제 막그뭐 예를 들면 하정우 니 여기 왜안 넣어? 막 여기 뭐와봐 저기 뭐 어렸을 때 떠나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한다고 그러나? 막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1: 예.
0: 여유 있게 대처하실 수 있는
1: 네.
0: 그러한 뭐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1: 예, 그럼요. 이제 그래서 그분 분께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살짝 이동을 합니다.
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 예.
0: 17일 부산 북갑 선거 결과 풀보듯 뻔하다. 하정우 후보님의 승리 가능성을 전망했어요. 홍
1: 예.
0: 전 시장의 지지 반가워요. 아유 뭐 굳이 뭐내 이름까지 언급하시고 그래. 어떤 생각이세요?
1: 아무래도 정치에 오래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 분석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분의 의견이니까 그냥 그분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거고 저는 더 이제 북구 주민분들께 집중하고 또 북구 발전을 위한 것들로 노력을 해야죠.
0: 한동훈 후보와 좀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어때요? 이거 위기감 느끼세요? 아니면은 나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위기감 혹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선거가 중반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결국 아까 처음에 민심 말씀드린 대로 북구를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열망이 강하시고 그러면 저는 제가 진짜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어떤 그 의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만나 뵙고 경청하고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0: 민심이요. 처음에 내려가셨을 때랑 지금 한 2주 지났을 때랑 한 번 예. 보던 분 두 번 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런 분들 좀 반응이 좀 달라지거나 좀 더 우호적으로 네. 변했거나 이런 거를 네. 좀 느끼세요?
1: 예, 실제로 고포시장 처음 갔을 때는 아무래도 당의 지역당에서 조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시장 갔을 때, 세 번째 시장 갔을 때, 네 번째 시장 갔을 때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면 가서 만나 뵈면은 훨씬 더 살갑게 대해주시고 웃으면서 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막 먹을 거 막 주시고 하는 네. 빈도수가 훨씬 더 늘고 네. 반겨주시는 분들의 숫자 비율도 훨씬 더 늘고
0: 네.
1: 그래서 항상 고포시장이나 어느 유세를 가더라도 계획했던 시간만큼 계획했던 시간 내 거리를 다 못 갑니다.
0: 못 가요. 그럼요. 예.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예. 또 얘기해 듣고 경청하고 그분들이
1: 맞습니다.
0: 얘기하는 민원도 다 받아 적고 해결 방안 예. 생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첩 들고 다니는 후보는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수첩 들고 다니셔야 돼요.
1: 예.
0: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예. 거고 꼭 피드백을 예. 나중에라도 꼭 주셔야 된다.
1: 예,
0: 조언해드립니다.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0: 그 정청래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예, 예.
0: 이제 부산 안 오시잖아요. 북구가 예. 안 오시잖아요.
1: 예.
0: 주민들 반응 어때요? 왜 정청래 안 오노? 이래요? 아니면 아유 정청래 안 오고 우리 하정우 후보 보니까 좋다. 뭐 어떤 반응이에요?
1: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게 실제로 뭐 정청래 대표나 중앙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닌데
0: 아.
1: 여기 북구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색보다는 누가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될 건데 좀 더 집중을 하시는 편입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말씀들을 크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아니 정청래 네. 대표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오빠라고 했다고 했어요라고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한테 안 혼났어요?
1: 아, 전혀 아무 얘기 없었고요.
0: 네.
1: 정말 아무 얘기 없었고
0: 네.
1: 이 지역의 선거다 보니까 지역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중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전국 단위에서 보면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왜 제가 상대적으로 공중전을 덜하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중전보다는 지역에 좀 더 집중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0: 네.
1: 지역구 선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르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0: 후보님께서 이제 저희 앞에 모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거나 어제도 뭐 다른 곳에서 인터뷰하신 거 보았는데
1: 네.
0: 지역 주민들께서 참 살기 어렵다. 좀,
1: 예.
0: 좀 지역 발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해주셨잖아요.
1: 예.
0: 그래서 후보께서는 AI 1번지, 서부산 AI 테마밸리 조성 이러한
1: 예.
0: 공약들을 내세워서 북구 발전, 집권 여당 후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1: 네. 예, 예.
0: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건 일종의 비전과 희망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AI 테마밸리 북구 AI 1번지 하면 확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10년 가고자 하는 비전과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판교
0: 네.
1: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0: 네.
1: 하지만 10년 들여서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북구라는 위치가 굉장히 입지가 좋아서 북구를 주위로 양산, 김해, 조금 더 멀리 가면 창원, 아주 가까운 곳으로는 사상구, 사하구 이 일대 공장들이 매우 많습니다.
0: 네.
1: 중소중견 기업들 이 공장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서 노동자분들과 AI가 함께 협업을 하면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걸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거는 북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그 경쟁력을 세울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구가 다 인접해 있으면서 여기에 산업 혹은 전통산업, 제조업, AI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을 모아놓으면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중견기업들, 공장들 AI 전환을 통해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이건 국가 전략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 됐거든요.
0: 네.
1: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체가 서부산 AX 즉 AI 전환 밸리 그리고 그 밸리의 중심이 되는 게 AI 테마 밸리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고 공간이 없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부선 지하화를 하게 되면 이 경부선 지하화 프로젝트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는 거였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행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기업들을 모으면 사업성이 생기고 그러면은 실제 예타 사업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청년 일자리들이 굉장히

0: 많이 생길 겁니다.
1: 네.
0: 기업 유치도 하지만 이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각 산업 분야마다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권도 활성화되겠죠. 이렇게 되면 세수도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1: 네.
0: 그 재정자립도 문제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이라든가 각종 문화 관광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 다 사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다 설명드리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재정자립도 부구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단체장 중에서 9.42%로 192 정도 돼요.
0: 예, 맞아요.
1: 거의 뭐 이렇게 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2026년
0: 예.
1: 북구 예산이 8,537억 정도 되거든요.
0: 예.
1: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 정도가 10억밖에 안 돼요.
0: 맞습니다. 너무 작죠.
1: 예. 그러면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AI 1번지 특구
0: 네.
1: 공약 이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0: 네.
1: 법안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 내가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다. 예산 비용 추계 해보셨어요?
0: 예산 비용 추계는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밀하게 진행하지 못했는데
1: 네.
0: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국비가 들어간다 해도 지자체 예산에 매칭이 좀 필요하긴 하죠. 다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전체의 예산을 많이 넣는 거는 전략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긴 하고
1: 네.
0: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이 조금 있어요.
1: 네.
0: 예를 들면 덕천의 소프트웨어 AI 센터, 그다음에 저기 만덕의 이노비즈 센터,
1: 네.
0: 그리고 부산과기대, 폴리텍대 이런 시설들을 바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컨텐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컨텐츠 플러스 그리고 제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한 어떤 기업들, AI 기업들, AI 전문가들, 일단 컨텐츠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면 북구 재정 자립도와 조금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오,
0: 그러면서 근데,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면서 재정 자립도를 조금씩 올려가고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1: 제가 이제 후보님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AI에게 네. 좀 물어봤어요. 후보님 공약을
0: 예.
1: 하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가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0: 예.
1: AI 테마밸리 할 때는 최소한 3천억 정도 든다. 경부선
0: 네.
1: 지하화 국책사업부터
0: 예.
1: 선행되어야 한다.
0: 네.
1: AI
0: 예.
1: 교육 1번지 할 때는 500억. AI 시니어 네. 케어 도시 100억. AI
0: 네.
1: 기반 상권 혁신 50억. 최소한
0: 네.
1: 3,6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0: 네.
1: 이거는 북구 예산의 42%다.
0: 네.
1: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비현실적인 네. 공약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하더라고요.
0: 예, 그거는 이제 그 모든 공약을 1년 내에 한꺼번에 처리한데 한다라고 할 때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컨텐츠만 채워넣는 것부터 진행을 합니다.
1: 네.
0: 이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잡으면서 국가 예산 그리고 시 예산 그리고 만약에 시의 어떤 전재수 후보가 잘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해당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를 1년 만에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당장 AI 테마밸리도 경부선 지하화와 경기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중장기 프로젝트 비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컨텐츠를 채우는 형태로 업그레이드한다. 요거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래도
0: 근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1: 그래도 국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0: 네. 국비 지원 부분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지방주도 성장에서 불경지역의 전략이란 것도 제가 기획을 했었고
1: 오, 네.
0: 이 부분은 이미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두의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창업과 그다음에 로컬창업 이게 기술 기반이라기보다는 현지에서 다양한 컨텐츠, 뭐 카페가 됐든 혹은 뭐 맥주집이
1: 네.
0: 됐든 이런 로컬 창업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1: 네.
0: 과기정통부에도 이미 잡혀있는 사업들이
1: 네.
0: 쭉 있습니다. 예산들이 뭐 10조 예산 중에 일부는 잡혀있죠.
1: 네.
0: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내년에 또 계획을 잡을 때 마찬가지 부울경 지역의 산업전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또 사업화를 할 수 있고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전략을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1: 네. 아니 근데 더불어민주당 이 기초광역단체장 중에 대략 한 15분 정도가
0: 예.
1: AI 등 신산업 성장 공약을 채택했어요. 우상 후보 같은
0: 예.
1: 경우에는 뭐 AI 밸리고

0: 구축, 증평군수 같은 경우에는 AI 교육 듣고 AI 돌봄 하우분유랑 비슷하거든요. 네. 국비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닙니까?
1: 자,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가장 정확하게 사업성까지 포함해서 가장 잘 만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0: 우상 후보는 그렇게 못합니까?
1: 제가 뭐 우상 후보는 우상 후보도 아는 대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각각의 분야들이 조금씩 다르고 AI에서는 내년에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R&D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예산까지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밸런스를 맞춰서 하더라도 부울경 지역에 의미 있는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곤혹스러운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대단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재명 정부 AI 수석 당시에 소버린 AI 관련 이야기 또 좀 얘기하셨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근데 이거 안 하시고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거 약속 안 지켰잖아. 막 이런 거 어때요?
1: 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것도 네. 청와대에서의 업무의 역할 범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청와대 AI 수석 업무 역할 범위는 전략 수립과 계획 그리고 실행의 결과에 대한 점검 여기까지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했던 게 한 사람 개인에게 AI 전략이 종속성이 생기는 걸 탈피를 하고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사실상 거의 없었던 AI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AI 전략위원회를 만들었고 실행을 힘받아 추진하기 위해서 과기부총리제도 만들었고 함께 제 혼자 다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0: 네.
1: 그리고 3년에서 5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현을 하기 위한 AI 행동계획까지도 다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글로벌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AI 전략의 수립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큰 틀에서 거의 끝났다.
0: 네.
1: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그런데
0: 네.
1: 청와대는 실행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 권한이 없습니다.
0: 네,
1: 실행은
0: 그렇죠. 맞아요.
1: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0: 맞아요.
1: 그리고 지방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과
0: 네.
1: 함께.
0: 네.
1: 그걸 하러 제가 직접 내려온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입법의 속도도 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직접 하려고 한 겁니다.
0: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저 출마할래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1: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그대로 드렸더니
0: 네.
1: 그래 그러면은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어딜 가서든 무얼 하든
0: 네.
1: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웃으며 수락을 해주신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 한번 여쭤볼게요. 보수 진영
1: 예.
0: 두 후보가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1: 예.
0: 불씨는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1: 네네.
0: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세요?
1: 그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야권 후보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단일화 자체보다는 제가 어떻게 북구 미래 발전을 그리고 북구 주민들의 삶을 낫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잘 설명드리고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청을 열심히 하고 진정성을 잘 보여드리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너무 원론적인 AI 답변 아니에요?
1: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0: 네, 그렇죠.
1: 원론을 넘어서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0: 네. 그 한동훈 후보가 청와대
1: 네.
0: 발언했잖아요. 나 여기 당선되고 네. 청와대 갈 거예요. 대권의 꿈 보였잖아요.
1: 네.
0: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장성철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0: 네.
1: 큰 정치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
0: 네.
1: 지역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를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선거 전략
1: 또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0: 선거 전략으로 뭐 그렇게 썩 유효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군요.
1: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효한지 아닌지 저는 저랑은 약간 관점이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요.
0: 네, TV 토론과 관련해서 뭐 여쭤볼게요. 뭐
1: 네.
0: 선관위에서 하는 법정 토론회는 하시겠다고 했지만
1: 네.
0: 다른 뭐 언론사 초청 토론회 같은 거는 응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TV 토론은 TV 토론과 지역 주민들을 뵙는 건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밀착을 통해서 경청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공약을 만들 수 있겠죠.
0: 네.
1: TV 토론은 많은 분들에게 논쟁 혹은 논의를 통해서 잘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0: 네.
1: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둘은 서로 다른 장단점이

0: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가지 선택지를 함으로써 하지 않냐라고 공격을 할 대상이 아니란 거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큰 정치인이 되실 분이란 분이 선택의 다름에 대한 걸 공격 포인트로 만드는 게 큰 정치인의 자질인지는 오히려 저는 무척 묻고 싶고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정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는 뭔가 좀 궁금해요. 구정물을 먹어도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와 같은 생산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슬을 먹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은 독사의 정치를 하고 싶은 건지 어느 정치인이 어떤 유형의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전자에 가깝긴 한데 지금 우리 국회 구성을 보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정치, 즉 이념 중심의 정치라든가 아젠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다양성이 많이 필요하고 지역 발전을 기술 기반으로 법 제도를 만들고 그걸 현장에서 실현 성공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정치인의 비율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1: 제가 이런 질문 왜 드렸는지 아시죠?
0: 네. 표현이 친숙합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선거 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0: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화이팅 하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가 후보 하정우 후보였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7: 성공 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문자로 6375님. 오늘 드디어 화요일이다. 인재 영입위원회 하는 날. 서정욱 변호사 보급하여 빨리. 와, 서정욱 변호사 팬이시고요. 유튜브 댓글로 지젤님. 장소장 최고이십니다. 이제 하셨어요? 서운합니다. 감사하고요. 잠시 후 여러분이 너무너무너무 기다리시는 인재 영입위원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아요가 좀 부족해요.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9: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돌봄.
12: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14: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돌봄.
1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6: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아침 시간부터 구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서울은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가 쨍쨍하지 않더라도 자외선은 그대로 강하게 내리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잘 하셔야겠고요.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 소식은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과 모레 사이 전국에 시원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이동 차량이 부쩍부쩍 늘어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돌발 구간도 많이 보이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성남 요금소 부근 지금 판교 방향으로 고장차가 있고요. 부천 지역을 지나는 차량들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계양에서 송내를 더디게 통과하셔도 시흥에서 안현 분기점, 조남에서 수암 터널까지 속도 줄이고요. 판교에서 일산 들어가는 길은 장수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가는 길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통해서 종암 가는 길, 북부간선도로에서 화랑대 진출하는 곳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이 부근으로 현장 정리 수습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 따라서 성산대교 쪽 가는 길 홍지문 터널을 통과하는데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역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차 간격 바짝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와 같이 가는 동일로는 군자교차로에서 영동대교까지 더딥니다. 알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포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부는요. 인재영의 미연단으로 함께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기다리시고 여러 같은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40분까지 광고 없이 풀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이 세 분과 함께 집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최고위원님 얼굴 낯색이 점점 더 좋아지세요. 네? 부산 갔다 오셨죠?
1: 예.
0: 분위기 괜찮아요?
1: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뭐 저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보일링 포인트라고 그러나요? 비등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
0: 네.
1: 그 동안에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던 물이 어떤 그 저 포인트에 오르면 끓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니면 뭐 어떤 영도로 내려가면 얼기 시작하는 그런 양질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좀 있고.
0: 그건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인재영위원회 서종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서 변호사님.
2: 예.
0: 유튜브에서 미미강님이 서정욱 변호사님 조카 인터뷰해 주세요. 다른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 조카가 한동훈 지지해 달라고 한 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터뷰 저랑 따로 하실래요?
2: 아, 뭐 따로 할 것까지는.
0: 그럼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 했어요?
2: 아니요. 아직은 이제 뭐 저는 지켜봐야죠. 좀 더 지켜보고요.
0: 지켜본다고?
2: 저는 지금도 아직 박민식 후보 지지하고 있고요.
0: 네.
2: 실제 그 부산은 저번에 총선 때도 민주당이 한 8석 가져간다더니 국민의힘이 17석 했거든요.
0: 네.
2: 그다음에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11%인가 이겼어요.
0: 네.
2: 그러니까 여론에 국민의힘이 좀 작게 잡혀요.
0: 네.
2: 부산이.
0: 네.
2: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20 예를 들게 논다. 네. 그러면 그게 플러스 10 정도는 해봐야 돼요.
0: 아니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 30% 지지를 넘게 나오면 내가 지지 선언을 한다. 그 약속을 할 때 그 지금 얘기한 전제 조건을 미리 얘기했었어야죠. 그때는 얘기 안 했잖아요.
2: 5월 27일 날 이제 그 최종 여론 놓잖아요.
0: 네.
2: 그때 가서 이게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0: 결단.
2: 5월 27일.
0: 기대할게요. 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상금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대구
3: 하은기입니다.
0: 다녀오셨죠.
3: 계속 왔다 갔다 하고
0: 대구
3: 있습니다.
0: 대구 분위기는 괜찮아요. 뭐 여론조사상 뭐 박빙이잖아요.
3: 여론조사상은 계속 그래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0: 네.
3: 아직 공보물도 배송이 안 됐고 토론도 안 했고 유세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한 상태라서
0: 네.
3: 저는 지금 김부겸 후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네. 지난주랑 이번 주 갔다 오신 거랑 네. 분위기는 어때요? 비슷해요? 아니,
3: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탈당을 해서 넘어오잖아요.
0: 아.
3: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는데 대구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물론 대구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으니까 그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저께 보니까 최은석 의원은 또 그걸 가지고 조작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0: 네.
3: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 당직자나 당원들은 어쨌든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다음 선거 때 또 뭘 하고 이럴 텐데 넘어온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선거의 분위기를 읽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아유, 패널분들께서 현장 분위기까지 전달해 네.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민주당으로 월북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노역을 걷어달라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혁 위원장님.
1: 네.
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최근의 행태,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저러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0: 아유.
1: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0: 네.
1: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두 번 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경남지사 나가셨고
0: 맞습니다.
1: 경남지사 하셨고 그렇죠. 대구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명예, 부, 권력 이런 거 다 보수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향유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0: 네.
1: 지금 자기가 대선 후보에서 탈락을 해서 안 나왔 못 됐다는 이유로 김문수 후보가 되셨죠. 그 이후에 탈당을 한 다음에 정치 그만두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더니 그다음엔 또 국민의힘만 탈당하겠다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줄창 민주당만 칭찬하고 계세요. 정원호 후보가 될 것이다. 하정우 후보가 당선될 거로 보인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두 번 하시고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을 하면서 온갖 그런 권력을 국민의힘을 통해서 얻으셨던 분이신지 그 정치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침묵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 침묵하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 홍준표 우리 전 대표님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인간적 그런 시험대에 그리고 그 판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하은기 대변인님.
3: 네.
0: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3: 홍준표 시장이요?
0: 네.
3: 홍준표 시장 그냥 원래 그런 분 아닌가요?
0: 네. 그 대구 민주당 편 들어주니까 좋아하지 않냐고.
3: 민주당 편을 든다기보다는 그냥 홍준표 시장께 죄송하지만 심사가 꼬여 있는 거 아닌가요? 삐져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래도 김부겸 후보 뭐 전재수
3: 아, 김부겸 뭐 후보와
0: 하정우 이렇게
3: 네, 김부겸 후보와는 오랜 이제 개인적 관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하정우 후보 얘기하는 거는 뭐 하정우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워낙 싫어하는 걸로
0: 아,
3: 유명하잖아요.
0: 반대.
3: 아침에 일어나면 페이스북 쓰잖아요.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 영어를 하잖아요. 그게 오래된 거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홍준표 시장 원래 저러시는 분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저게 너무 일일이 반응하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0: 안 좋아요?
3: 이게 개복치처럼 보이잖아요.
0: 개복치?
3: 그러니까 조금만 긁으면 바로 이렇게 되게 델리케이트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고 어제 왜 송원석 원내대표가 광주 썰어서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에 차라리 반응한 게 낫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보수에서. 근데 본인들이 어떤 공격을 받거나 본인들이 긁혔을 때 그걸 일일이 다 반응하는 건 사람이 되게 자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김종인 최고위원님 무시하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1: 아니 무시하잖아요 지금.
0: 아니 근데 막 네. 반응 보셨잖아요. 뭐 월북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1: 아니 그거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낫습니다.
0: 아 무시하는 것보다요?
1: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아니면은 그냥, 아유 그냥 홍준표 전 시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3: 그러니까
0: 보이는 게 낫지 않았어요?
1: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도 물으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어쨌든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3: 뉴스에 딱 잡힐 때 그게 이거는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패널로 나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에 한동훈 뭐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 부적절해 이렇게 딱 박히는 게 사람들 보기에 훨씬 더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
0: 네.
3: 자기 공격하는 사람한테 월북 이런 표현 쓰면은 이 사람 되게 유리멘탈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차원

0: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서정훈 변호사님.
2: 저는 양비론인데요. 네. 홍준표가 이제 그 탄영병 맞고 민주당은 월북도 맞고 구역자도 맞고
1: 맞아요.
2: 그다음에 노역도 맞아요.
1: 맞아요.
2: 근데 그 홍준표는 자발적으로 탈영한 거고요. 네. 한동훈은 이제 그 징계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강제 전역 당한 거죠. 네. 둘 다 군에서 쫓겨난 건 맞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네. 자발적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이게 징계로 쫓겨났느냐. 뭐 저는 50보 100보다 양비론으로 봅니다.
3: 아 그게 어떻게 50보 100보예요?
1: 쫓겨났는데.
2: 쫓겨나거나 자발 탈영하나 군대에서 국민의힘에서 쫓겨나 나간 건 맞잖아요. 아니
1: 홍준표 전 시장의 최근에 이제 말을 노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떠한 그래. 욕심이 있다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2: 바로 이게 뭐 총리급이겠지. 총리는 안 될 거야. 총리급 한 자리 뭐 자리 욕심이 자기 마지막에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붉은 노을처럼. 그러면 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리가 없이 봉사 못 하잖아요. 네. 아마 이게 총리는 안 될 거예요. 네. 그런 총리급 자리는 많아요. 네. 뭐 이런 자리 하나 노리겠죠.
1: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2: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왠지 안 줄 것 같은데요.
1: 안 줄 것 같아요.
2: 예.
1: 알겠습니다. 그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은 17일 저녁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14명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여기 대략 한 10명 정도가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러한 외부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효과가 있을까요?
3: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박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한동훈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확연히 갈려지고 있어서 이미 힘의 프로씩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걸 거예요.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네. 한동훈 후보가 부산시장 그리고 경남지사 지원 유사 한 번씩 해달라.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산시장이나 혹은 경남지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배지를 다 국민의힘으로 나온 수많은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이 다 원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한동훈, 야, 우리한테 표될 사람은 한동훈인데 말이야. 한동훈이 와서 지지 한번 해서 그 분위기가 확 뜨면 합리적 보수라든가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서 경남이나 부산에서도 이길 수 있는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우리 당 지도부는 제가 보기에 당 지도부는 당이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는 본인들의 당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서정태 의원님.
2: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5월 27일까지 여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보고 네.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자력으로 3명 중에 1등이다. 네. 그럼 단일할 필요 없잖아요. 네. 또 이게 박민식하고 한동훈이 비슷하다. 그럼 이게 단일화 또 안 돼요.
1: 안 되죠.
2: 그럼 단일화가 되는 조건은 이제 하정우가 약간 앞서고 한동훈하고 2강인데 박민식 후보가 많이 뒤쳐져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지도부에서는 차라리 하정우 당선시키고 한동훈 떨어뜨리자. 단일하지 말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고민해봐야 된다 봐요.
1: 그런 차원에서.
2: 그런 경우는 하정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단일화 저는 한동훈 살리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1: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하정우 39, 박민식 20, 한동훈 33, 1, 2위 오차범위의 접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2: 이렇게 되면 단일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5월 27일 이렇게 되면 네. 단일화 죄부터 찬성하겠습니다.
1: 찬성해요?
2: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 3등으로 희망이 없다. 그런데 네. 하정우가 한동훈보다 약간 앞서고 있다. 이럴 때는 그 하정우를 잡아야죠. 네. 하정우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네. 저는 보수 입장으로서 그때는 한동훈 살리고 하정우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지율이 5월 27일까지 갈지 네. 박민식이 또 오를지 네. 아니면 한동훈 1위 치어나갈지 네. 아직은 모르잖아요.
1: 그럼 이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30%대를 좀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박민식 후보가 20% 초반에 묶여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번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좀 고착화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2: 이렇게 되면 이 단일한 논의가 그 세계에 불타오를 거고.
1: 서정훈 변호사님께서 박민식 후보에게 전화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2: 박민식 후보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한테 이야기해야죠. 뭐 둘 다 중요하겠지만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장동혁 대표가 진짜 보수의 배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1: 오.
2: 그렇잖아요. 그냥 한동훈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민식 끝까지 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1: 네.
2: 저는 박민식 당선을 원하지만 네. 이렇게 되면 단일화 압박이 보수해서 엄청나게 불타오를 겁니다. 장동윤 대표도 못 버틸 거예요.
1: 하은기 대변인님, 그러면은 단일화가 마지막에 어쨌든 여론조사 아니면은 외부의 의원들의 압박 실현된다면 하정우 후보가 힘들지 않을까요?
4: 뭐 단일화를 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네. 구도 자체가 완전 유리한 국면에서 뭐 1대1이 되면 네. 구도의 벽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그렇게 될 텐데 네. 이제 서정욱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래도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좀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발언이고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정당이 사실 지금 아닙니다. 오. 무슨 얘기냐면
1: 아.
4: 하정우
1: 알겠어요.
4: 당선되는 건 현상 유지인데 아. 한동훈 후보가 당선돼서 보수 진영에 들어오면 자기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단일화 압력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 여론 따라갔으면 국민의힘이 지금 저 지경일 수가 없죠.
1: 네. 김종혁
3: 거기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사실은 현장에 여러 번 가봤잖아요. 한 달 내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가봤는데 갈 때마다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한 것만 보지는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진짜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구나 달라지고 있나 보고 있는데
1: 네.
3: 그 지역이요. 그 20대와 30대가 전체 인구 구성에서 20%예요. 유권자 구성에서. 그리고 40대와 50대가 32%고 그리고 60대 이상이 48% 거의 50%에 육박해요. 그리고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그래서 저는 대개의 경우 이번에 투표율이 뭐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60% 이내잖아요. 50에서 60% 되지만 저는 여기가 70% 넘을 것이다.
1: 그 정도로 보세요?
3: 제가 보기엔 네. 70% 훌쩍 넘을 겁니다.
1: 네.
3: 투표율도 높고 그다음에 그 이른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층들이 높은데 이 보수적인 층에서 이미 박민식과 한동훈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 것이냐의 판정이 끝났어요. 거기 보면 여론조사 모두가 다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박민식을 찍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맞아요. 지금 다 돌아서 버렸잖아요. 야 한동훈을 찍어야지 될 사람을 밀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다 돌았기 때문에 이 추이 그러니까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하셨던 이렇게 나뉘는 추이는 더 점점 폭은 커질 것이고 그리고 선거에서 정말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조직도 좀 붙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바람은 불러일으키고
3: 조직은요. 저 죄송하지만 저 박민식 후보 쪽에 조직이 없어요.
1: 거기가요? 네, 왜요?
3: 거기 아니 왜냐면
1: 아니 거기 뭐 구의원, 시의원 출마자들 옆에 개소식 때 함께했잖아요.
3: 그러니까 개소식 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사실 뭐 저희 쪽하고 다 얘기하거든요.
1: 그래요?
3: 도와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선대위원장을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뒀는데 상임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기 옵니까? 안 와요. 그리고 다 무슨 뭐 중앙당에 있는 분들은 막 사람이 없어서 중앙당에서 막 파견이 나왔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여성 위원장 했던 분들 당협에 있는 그 운영위원장 했던 분들 다 한동훈 쪽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1: 네.
3: 조직 없습니다.
4: 국민의힘이 정상 정당이 아닌 게 제일 관건이네요. 그것도.
3: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당 전체가 문제인 건 아니죠. 네. 네. 그거는 뭐 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항상 어느 정도 지지하는 분들을 계신 저 정당이고 역사를 가진 정당인데 당 지도부가 이상할 때는 있잖아요.
1: 서 변호사님한테 이것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가 서동요 전략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유튜브 뭐 보면은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거. 최근에 뭐 16개 정도 영상 올렸는데 11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상이라 하더라고요. 무소속 출마하면 쪽 안 팔려요. 막 이런 것도 막 그러니까. 올리고 이런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 전략은 이제 좋은 전략이고요. 원래 전재수 의원이 많이 쓰던 전략이에요. 전재수 의원은 그 지역구에 몸을 뼈를 묻잖아. 그런데 초등학생이 몇 년 지나면 바로 투표권 가집니다.
1: 네.
2: 그런데 초등학생이 커가지고 투표권 가질 때도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효과 하나 있고
1: 네.
2: 또 초등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이러면서 뭐 오늘 한동안 찍었다 이렇게 자꾸 입을 이렇게 홍보가 엄청나게 돼요.
1: 그렇죠.
2: 거기다가 사진 자체가 좀 이게 친근한 또 아저씨 이미지도 있잖아요. 뭐 고추는 서동요 전략이든 뭐든 이게 그 어린이들하고 하는 거 이 전략은 좋은 전략이다.
1: 이렇게 우리 서정욱이 변한 것 같아요.
2: 아니 전략 자체가 좋은데
1: 예전 같으면 이것도 막 뭐 비판했을 것 같은데
3: 전략이 아니고 제가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저 뒤에서 식당 주인의 자제분이더라고요. 네. 걔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쯤 될 것 같은데 애들인데 네. 자기 친구들하고 막 모여서 네다섯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야, 너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 알아?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초년쯤 돼 보이는 애들이 줄창 한동훈

0: 얘기를 야 어디 가면 걔그 한동훈하고 사진 찍을 수 있대. 너 가봤어? 뭐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1: 그만하세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5월 16일부터 17일 북과 거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원 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네. 장동현 대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별도 통로로 참석을 하고 거기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주먹치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네. 그런 거 안 한 모습 또 여러 유가족분들에게 항의받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참석 자체와 거기 분위기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뭐 그렇게 하더라도 참석하는 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2: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네. 본인도 어쨌든 지지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서 행진곡도 부르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제일 야당 대표쯤 되면 그런 행사나 그런 기념일에는 좀 정제된 메시지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신하는. 근데 그 페이스북에 써놓은 거 보니까 그냥 그 죄송합니다 장해찬이 쓴 거랑 별로 차이가 없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철이 없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5.18에 대한 의미, 5.18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해야 되는 거지 역사적 관점에서. 그걸 가지고 무슨 일기집 깔기듯이 정쟁에 사용하고 이게 꼭 대통령 비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정제해서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1: 서 변호사님, 장동현 대표 철이 없대요.
3: 저는 뭐 손을 막 흔드는 거는 그건 게 의문 아니에요. 노래는 제창이니까 이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합창 제창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게 그 참여를 했잖아요. 그럼 좀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게 제일 맞다. 5.18 정신한 게 뭐예요?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려면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이게 5.18 정신이에요. 굳이 그걸 뭐 내란범이다 이런 식으로 막 욕설하면서 고함을 치니까 장동인 대표 마지막에 그냥 뺏지 떼고 차 타고 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1: 비표라고 그러더라고요.
3: 물론 이게 뭐 장동인 대표도 약간 흥분한 거는 저는 뭐 좋은 대응은 아니지만 그런 게 그 그래도 기념식에 온 분을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5.18에 도움이 되는가? 5.18이라는 게 통합 정신이고 화합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 전문회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동화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헌법이에요. 따라서는 5.18 단체들도 좀 더 대성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한덕수 총리 갔는데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했는데도 못 오게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물론 이준석 김종인 때는 이게 좀 달랐지만 너무 이게 정치적인 그에 따라서 이게 환대나 또 이게 너무 이게 막는 게 모양은 안 좋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5.18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양쪽 분이 의견이 달려요. 판단해 주세요.
0: 아니 그 저 5.18은 어떤 특정 이미 어떤 특정 지역 광주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진보 진영만의 그 앞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미 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념공원도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든 거 아니니까.
1: 맞습니다.
0: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진보 쪽에서도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의 아픈 상처고 그다음 민주화 과정의 그 희생자들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됐고 그분들에게 보상도 다 나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상가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와 싸우던 사람이 상가에 왔다고 해서 당신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5.18에 대해서 혹은 그 송원석 대표가 5.18에 대해서 했다는 뭐 논란 있는 얘기들이 적절하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을 오지 마라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니,
2: 그런데라고
0: 봅니다.
2: 뭐 말씀은 뭐 알겠지만 네.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5.18 유족들은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장례식이 같은 날이 되게 많아요. 집집마다 같은 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1: 네.
2: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12월 3일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막 그 헬기가 날아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겠어요. 그럼 거기에 진정. 대해서 제대로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뭐 사죄라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라도 해주지. 얼마 전에 공천 국면에서 충북의 김영환 지사 공천 자기 컷오프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전라도 출신들이 충북 공천까지 좌

0: 그러면 지금 독일의 언론이나 피해자들이 야,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니네 그 독일 전체가 다 나쁜 것이야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5.18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YS가 이미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을 했고 또 기념공원도 만들었고 보상도 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니네는 그 정당 예를 들면 그와 유사한 보수 정당이니까 니들은 계속 볼 때마다 우리한테 와서 죄책감을 느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정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1: 아니요,
0: 해요.
1: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체제 때나 김종인 대표 때나 그땐 다르죠. 그때 나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라고 광주가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저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0: 뭐
1: 거죠.
0: 아니 지금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사람을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넣지 않았다라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당장 개헌하는 건 반대입니다.
1: 네.
0: 5.18이나 부마 항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선 찬성이지만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수많은 어떤 진짜로 고쳐야 될 헌법 내용을 빼놓고 원포인트 개헌으로 그것만 넣겠다고 개헌을 해? 그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에 반대했다고 그래서 너는 5.18그 헌법 전문에 넣는 거 반대했다? 거기에 반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개헌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두 개를 섞어서 비판하는 거는 그건 정당한 비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 서정훈 변호사님, 송원석 의원의 어제 기자 티타임과 관련된 부적절한 말이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기사 내용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유 난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가. 이랬다라는 것이 기사 내용이고 원내대표실에서는 아니다. 서러워서 안 가는 거다. 표현이 잘못됐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논란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3: 설마
2: 싶어요.
3: 이 더러워서 안 간다 이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말이 전달하는 과정에 특히 제 같은 경우가 좀 발음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2: 아니요,
1: 정확하세요.
2: 정확하십니다.
3: 아니요, 제가 여기 그 AI로 자동 재생기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유튜브 자동 재생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착오가 있었을 거다, 착각. 우리 바이든 날리면처럼 설마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그런 분이 아니에요.
2: 송원석 의원이 예전에 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할때 당직자를 좀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좀 폭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3: 그거하고 이
2: 비상식적인
3: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2: 아니
3: 그건 오늘 보니까
2: 행동만 거예요.
3: 김용남 의원도 보좌관 참견 오늘 프레시안에 놨던데요.
2: 네, 뭐 그런 소문은
3: 그거는 게
2: 많았어요.
3: 그거는 성격 욱하는 성격이고 설마 이게 티타임하면서 이렇게 더러워서 이런 말을 안쓸 겁니다.
2: 제가 참 그러면 아니 하나만 서러워서 안 가라는 표현도 적절하냐 말이에요. 야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그쪽의 유가족들이 막 뭐라고 하고 혼내시고 그런 거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꿀 건 바꾸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게 정치인이 할일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아마 근데 뭐 계란도 맞고 밀가루도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다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1: 한옥 변호사님께서 뭐 발음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발음이 안 맞다기보다 내용이 안 맞을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이든 날리면처럼 해석을 좀 해보자면 더러워서와 서러워서의 중간쯤 되는 발언 썰어워서라고 했는데 TH 발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누군가 더다 저거는 누군가 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좀 다혈질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2: 사실
1: 당직자 걷어차기도 하고 뭐 정청래 대표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 진짜 그래 됐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그런 거다
2: 그러네요.
1: 욱해서 얘기하는 설화를 많이 입는 분인데. 이거 비공식 티타임에서 서러워서 광주 가기 싫다 이거 말고도 공식적인 발언도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국민이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하겠다. 아니 본인 지지 안 하는 국민들은 다 비정상이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뭐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또 바이든 날리면처럼 서러워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 서러 왜 뭐가 서럽죠? 가는데
2: 막 뭐라고 하니까
3: 네 왜 안 나?
0: 왜 서러워요? 이렇게
1: 진짜 그래
0: 무슨 좋겠네. 서러워요?
2: 서러워 가면은 와 송원서 화이팅 잘 왔다 이러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사태질 받으니까
0: 아니, 서럽다는 뭐 쿵지 파티에서

0: 공지가 그 계모한테 그 할 때 그 서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 뭐가 서러워요.
1: 정치인은 가야죠.
0: 서러운 건 좀 이상하고 근데 네, 보면 이게 더럽다라고 얘기한 것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 억울해라고 얘기할 때 아 진짜 더럽고 치사했다 못해 먹겠네. 뭐 내가 가서 맨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말이야. 맨날 우리한테 나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아이 더럽고 치사하네. 진짜. 이런 식으로 애들 그 저 그냥 사석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네,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 그냥 말실수였다. 내가 좀 억울해서 그랬다.
1: 민주당
0: 이렇게
1: 얘기
0: 얘기가 끝내야 될까?
1: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팔도 순회 정청래 호남올인 김민석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하은기 대변인님 네,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인들 이러한 행동 옳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잘하는 겁니까?
2: 옳다 그르다 이전에 제가 너무 건조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당대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1: 아니 지방선거에 먼저 도움되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지방선거나 영남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네. 호남도 마찬가지고 정청래 대표님께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청래 대표님 얼굴 보고 우리 지지층이 나가서 투표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방선거는 높은 국정 지지율 하나 네, 그리고 개별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 정서 이 세 박자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님 부산 가서 막 그 오빠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지역에 가더라도 당에서 입법 뒷받침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진중하게 하시고 로우키로 네,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전당대회 전초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전당대회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은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일이라 생각해서 아마 본인 나름의 선의로 그냥 팔도를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 김민석 총리 호남에 올인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 그거는 사실 잘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호남
1: 김민석 편이세요? 네? 김민석 총리 편이세요?
2: 그렇지는 않은데 네, 뭐 누가 하시든 간에 당원들이 선택하면 그냥 뭐 그건 되는 거고 네, 그런 건데 김민석 총리께서 호남에 올인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5.18 때문에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그 정청래 대표처럼 이렇게 친문지상에 계속 오르내리시지는 않잖아요. 네. 지방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당대회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포석으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저는 익산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뭐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요양병원 어쩌고 하던데 과연 이게 익산에 가장 좋은 시설의 병원이 있습니까? 저는 익산에 집을 얻고 이사를 간 거는 게 그 호남 표를 거는 네, 게 맞고요.
1: 전당대회
3: 그렇죠. 싱크테크.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하고 자리 체인지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는 이제 그 총리로, 김민석은 이제 당권으로. 왜 송영길 대표는 옛날에 당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서로 맞바꿔 가지고 네, 연합해서 정청래하고 이게 붙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가 힘들 것 같아요. 연임이.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인심을 너무 잃었어요. 호남의 김관영 지사 무소속이 돌풍도 일으키고 네, 또 이게 전라남도도 이게 공천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네, 지금 무소속이나 조국 땅이 몇 석 선전할 거예요. 네. 호남이 좀 어렵고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다 이게 공천 때문에 서용주, 네, 이성훈 변호사 우리 방송 많은 패널들도 이를 갈고 있더라고.
1: 돈 문제가 있었는데.
3: 종로구에 있고 서용주가 네, 방송 몇십 개 하거든요. 네. 영향 큽니다. 네. 정청래 이를 갈던데요.
1: 저는 또 뭘 일을 가라.
0: 일을 가러.
3: 이게 농담인데 제 말은 이게 방송 패널들도 이번에 공천 탈락한 사람이 많아요. 네. 이성훈 변호사는 또 이게 강북에서 바뀌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천하면 적이 생깁니다.
1: 알겠습니다.
2: 일을 가진 않은데
1: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3: 일을 가는 농담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한 게 됐는데 광고를 좀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방송사 사정상 뭔가 좀 차고가 있어가지고 방송 듣고 가야 될 것 같고 광고. 서종 변호사님 네, 저
3: 서용주 말은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1: 네, 농담으로 해주시고요. 그 걸쭉한 목소리로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한번 독려해 주세요.
3: 제가 유튜브 제 걸 2년 하면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좋아요 눌러달라고.
2: 네, 해주세요. 청하는 거네요.
3: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1: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시라고요.
3: 그렇죠. 장성철은 제 친구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1: 어디에?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감사합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오늘 인재 영입위원회 여기까지 듣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깨.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4: 답 나왔네.
15: 가자.
13: 어딜요?
1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7: 평택시!
1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3: 얼마나 걸릴까요?
1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9: 세계 반도체 수도
1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3: 바로 평택시.
6: 교통안전 1분 턱.
17: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순서를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기존 정치권 유일한 대안은 나야 나. 저 노래 잘하죠?
21: 잘하시네요.
20: 콩이냐 팥이냐 정치를 끝내고 오렌지를 심어달라.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21: 네, 안녕하십니까.
20: 어우, 헌칠하시네요. 이렇게.
21: 감사합니다.
20: 왜 출마하셨어요?
21: 아, 뭐 저희가 당선되려고 출마했는데요. 네. 제3지대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네.
21: 그리고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시끄러운 소수가 아닌 조용한 다수들에게도 선택지를 부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20: 유권자분들 만나시면 뭔 얘기 주로 많이 하세요?
21: 뭐 경제가 어렵고 뭐 진짜 뭐 이런 정치권의 이런 다툼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증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대 양당에 약간 인질 잡혀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20: 네.
21: 그러면서 한번 잘해봐 이런 분들이 지금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거리에서도 많이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내용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인지도가 막 높거나 얼굴이 많이 알려지진
21: 그렇습니다.
20: 않았잖아요.
21: 네, 맞아요.
20: 그리고 소수 정당이고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21: 네, 맞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20: 네.
21: 그런데 뭐 어려운 걸 모르고 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20: 네.
21: 제가 예전에 라인펀드 피해자 대리를 해서
20: 네.
21: 그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100%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 그래요?
21: 네,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김현장 상대로 제가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
20: 네.
21: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이미 어려운 걸 다 알고 남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항상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 요즘 선거운동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21: 선거운동은 보통 시장도 가고요.
20: 네.
21: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각종의 이제 지원 유세도 좀 같이 나가고요. 이러면서 최근에 현안들이나 공약들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제 라이브 채널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 네.
21: 김정철 TV 좀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서울에도 개혁신당 후보로
21: 네.
20: 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출마하는 분들이
21: 네.
20: 정말 적잖아요.
21: 네.
20: 없다시피 하잖아요.
21: 네.
20: 그럼 조직적인 한계도 절실하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21: 그렇죠. 조직적인 한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20: 네.
21: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20: 네.
21: 이제는 조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20: 네.
21: 그게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20: 네.
21: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연대하겠다라는
21: 네.
20: 주말에 같이 오세훈 후보랑 이준석 대표랑
21: 네.
20: 같이 활동하시는 거 지켜봤는데
21: 네.
20: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21: 그 이제 청년의 어려움이나 청년 주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문제를 지적하는 게 핵심 아젠다였습니다.
20: 네.
21: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세 피해자, 사기 피해자들, 제가 워낙 금융 피해자 대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전달을 해야겠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그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 그게 좀 묻힐 수 있지 않아요?
21: 네.
20: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거대 정당에 지금
21: 네.
20: 지지율 인지도가 높은 분이고
21: 네.
20: 지금 김정철 후보님은 소수 정당이잖아요.
21: 네.
20: 그러니까 거기에 묻힐 수가 있는
21: 네.
20: 그런 걱정 없으셨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가 쏠려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면 혹시 결국에는 단일하려고 하는구나.
21: 그냥 그것 때문에 캠프 내에서도 네. 엄청 반대도 많았고
20: 네.
21: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현장에 나아가서 정책 연대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지금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특검.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게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20: 네.
21: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듯이
20: 네.
21: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조는 가능하다라는
20: 네.
21: 입장으로서 거기에 나섰고요. 저는 사실 뭐 민주당 정원 후보가 만약에 같은 입장에 취하는 게 있다면 저는 네. 거기 갈 겁니다.
20: 오.
21: 네.
20: 근데 그 공약식 발표하는데 네. 김종철 후보님이 이렇게 개혁신당 뭐 네. 옷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양복 입고 가셨던데 그게 좀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21: 아닙니다. 그 캠프끼리 서로 논의를 했을 때는 네. 선거운동복 입지 말자.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조작기소 특검 관련되어서 비판을 할 때 공소취소 특검 관련돼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다 양복을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갔는데 아마 오세훈 후보님이 캠프에서 전달을 잘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20: 그 별다른 문제 제기 안 하셨어요? 오세훈 후보님도 벗으세요.
21: 이미 입은 걸 어떡하겠어요. 이미 입으셨는데.
20: 알겠습니다. 나 김정철은 서울시장이 되면 네. 오세훈, 정원호보다 이런 점이 있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한 두 가지만 공약 얘기해 주세요.
21: 일단 뭐 두 후보와 다르게 제가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두 후보들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왜곡죄 문제도 있고요. 네. 지금 마이크 잡은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깨끗한 후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너무 대한민국이 사법 리스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을 피로하게 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바꾸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네. 저는 실행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의 족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 거대 양당 후보들의 좀 공약이나 아니면은 네. 그 후보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세훈 후보는, 정원 후보는 이렇다.
21: 저는 정원 후보는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네. 과연 본인의 비전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20: 왜요? 집권여당 후보인데.
21: 집권여당 후보지만은 왜 그런 분이 집권여당 후보가 됐을지에 대한 저는 하여튼 그냥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정말 저분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사실 제가 형사법 1타 강사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폭행 사건 관련돼서도 네.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렸습니다. 강의 영상을요.
20: 그럼 뭐 문제점이 있어요? 그 판결문에?
21: 그 판결문에 이제 제가 법원에서 떼봤을 때는 6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네. 다른 곳에서 공개한 곳에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그 후보 측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6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량감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량감경이 무슨 말이냐면 네. 쉽게 설명하면 합의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면 판결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므로 뭐 형을 감경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장량감경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정원 후보가 본인은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과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20: 피해자에게 네. 당시에.
21: 그리고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술 취해가지고 나 기억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형사재판을 많이 하면서 피고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비난도 많고요. 그런데 정원 후보는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5.18이 기억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20: 그러네요.
21: 5.18 때문에 싸웠다라는 걸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20: 모순이네요.
21: 만약에.
20: 그러면.
21: 모순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제가 강의를 오랜만에 1타 강사로 복귀해서 김정철 TV에 올려놨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20: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21: 네.
20: 오세훈 시장의 지금 감사의 정원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정원 후보 측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산 낭비다 뭐 흉물이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저는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비록 이제 그 앞에 있는 시장이 실정을 했다 하더라도 후임 실장이 그거를 전면 부정하고 아예 없애버리고 뭐 부셔버린다 이런 거는
20: 철거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21: 네. 저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를 다시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대표적으로 한강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살릴 방법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거맘역이라고 하는 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20: 인천에요.
21: 그럼 그 앞에 딱 내리면요. 거맘역 바로 앞 옆이 아라뱃길입니다.
20: 맞아요.
21: 네. 그래서 그 옆에서 바로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배를 타고 한강으로 서울로 쭉 들어오는 서울 시티 크루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21: 그러면 예금 그 대중요 그 교통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충분히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20: 그러네요.
21: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시의 어떤 예산을 낭비를 막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말씀하신 감사의 정원도 마찬가지로
20: 네.
21: 생각합니다.
20: 알겠습니다. 그 1호 공약으로 복지 사각지대 아웃.
21: 네.
20: 찾아가는 선별 복지 약속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21: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 오. 예전에 그 혹시 그 개그맨께서 올린 그거 봤어요? 깔고 또 깔고라고 하는 네. 그 영상이 있어요.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네. 액티브 X를 깔고 또 깔고 다시 또 로그인하면 또 깔고 또 깔고 실제로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저는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캐치프레이를 통해서 네. 더 이상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또 어르신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거.
20: 그렇죠.
21: 거기 이 정부에서 엿대 가지고 정부에다가 서류를 내고 동사무소 옆창구에서 떼서 그 옆창구에다가
20: 맞아요.
21: 내는
20: 맞아요.
21: 이런 일들은 저는 없게 만들겠다. 오.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혜택을 자동으로 집어넣어야지 왜 소득을 내가 가난을 꼭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국민연금 내실 때에는 국민연금이나 보험 건강보험 낼 때는 제 소득을 확인 제가 내진 낸 적이 없거든요.
20: 네.
21: 근데 알아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초과 소득이 있으세요? 이러면서 올리잖아요.
20: 그러네요.
21: 그런데 반대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저는 해소하겠다. 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는 바로 당장 몇 달 뒤부터 바뀔 겁니다.
20: 이런 국가 정책으로도 좀 이 네. 아이디어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제가 어제 오늘 김정철 후보님 그 인터뷰한다고 해서 네. 유튜브 찾아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시는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아니 다른 어떤 인터뷰 가서 보니까 노래 부를 기회도 안 준다 막 이렇게 좀 항의하셨는데 오늘 노래 한 곡 하실래요?
21: 아 사실 이제 제가 네. 그 노래는 네. 이제 그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손아 그 우산이 되드리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김장훈 씨의 소나기를 부른 건데 네. 오늘은 저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네. 두 거대 양당의 후보들에 대한 마음으로 짧게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20: 뉴스 명당에서는 네. 김정철 후보님께 네. 마이크와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21: 알겠습니다.
20: 불러주십시오.
21: 비겁하다 욕할 거야 더러운 정치판을 헤매고 다녀도
20: 아싸 끝이에요?
21: 네 이렇게
20: 한 소절만 더 보내주시지 이렇게 소수 정당으로서 이렇게 거대 양당과 양당 후보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후보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21: 네.
20: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김정철 후보님과 개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할 거거든요.
21: 네.
20: 서울 시민들에게 내가 앞으로 남은 한 보름 동안
21: 네.
20: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21: 제가 여기에 소수 정당으로 나왔다 이것이 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 네.
21: 이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TV 토론의 기회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제가 다른 두 후보다 어떤 부분이 뛰어나고 실제로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본 선거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저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곳곳의 유세 현장에서 뭐 이준석 대표, 천하람 의원, 뭐 이주영 의원과 함께 굉장히 많은 유세를 다닐 것입니다. 그때 아, 저 사람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다. 다른 두 거대 정당의 공약은 이거는 거짓말 같은데 지금까지 못했던 걸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한번 해주시고
20: 네.
21: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인터넷에 김정철 한번 검색하셔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저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20: 알겠습니다.
21: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네. 김정철 후보님 아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1: 네.
20: 오늘 인터뷰 훌륭하게 네. 끝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
21: 아유, 감사합니다.
20: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서울 시민들을 네. 위해서 열심히 네.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21: 네. 알겠습니다.
20: 네. 감사합니다. 이상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 감사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2: 평동 나비엔.
2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7: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다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뉴바 내일 만나요. 안녕.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9: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0: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1: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경북 경주는 무려 35.9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5월 중순이라 믿기 힘든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좀 덥지만 그래도 구름이 해를 가리며 따가운 햇살은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는데요. 비의 양은 제법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 경인도 따라 서울교 가는 게 신도림에서 영등포 로터리 쪽으로 차량 많아 속도 떨어져 있고요. 시흥대로 시흥 나들목 쪽으로는 대림 3거리에서 대림 4거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천호대로 따라가는 길 군자교와 군자역, 구이야구공원에서 광장사거리까지 속도 내려가고요. 사평대로 반포나들목 쪽으로는 설해마을 입구에서 반포나들목, 반대 이수교차로 가는 길은 3호가든에서 이수교차로까지 속도 줄어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이틀 전인 오늘 사실상의 마지막 담판을 이어갑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정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은 어제 2차 사후조정 첫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사 모두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섭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잘 될 거라 기대한다고 답하는 등 첫날 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회의 내용은 비공개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조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알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사후조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내용의 긴급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경제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상한 긴급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와 관계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면 최대 15조 원 규모의 국내 총생산 부가가치가 사라져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업을 마치더라도 생산라인 복구까지 추가로 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황 대응책과 경제협력 강화 구상,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안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셔틀 외교차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의 준에 예우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위를 받으며 정상회담이 열리는 호텔로 들어설 다카이치 총리를 입국까지 직접 나가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지어져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손정현